대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여가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장소나 나라를 여행하며 즐길 수 있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한적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북적이는 대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죠.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지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장소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도시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나라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집중하면서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 따라해 볼까요? place. 네, place는 장소입니다. 장소. 오른쪽에 같이 써볼 텐데요. 그냥 보면서 쓰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외운 다음에 내가 직접 써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place 써보겠습니다. P-L-A-C-E 읽을 때는 place. 네, 장소라는 단어고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곳은 a perfect place니까 완벽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For a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이 되겠네요. 자, place는 이렇게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This place is famous for its beautiful beaches. This place, 이 place는요, is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for its beautiful beaches 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해변들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place 뭐라고 넣어줄까요? 장소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place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라는 단어 꼭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city, city인데요. 도시입니다. 자,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발음할 때 city도 괜찮지만 강세가 앞에 들어가다 보니 뒷부분을 약하게 city, city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city. 네, city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오른쪽에 바로 써볼게요. city. C-I-T-Y 읽을 때는 city. 네, 도시고요. 자, 예문을 살펴보시면 We visited a beautiful city in Europ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유럽에 있는 한 아름다운 city를 방문했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city는 도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Every city has its own culture and history 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 쌤이 넣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culture 이라고 하면 문화라는 의미예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every city, 모든 도시는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Its own culture and history니까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ity 하면 도시가 되겠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city 앞에 capital을 붙이게 되면 capital city 해서 수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capital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면 수도가 되겠죠. 우리 capital city 혹은 그냥 capital이라고만 해도

수도를 의미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도시보다 조금 작은 소도시. town. town. 많이 들어보셨죠? 이 town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보다 더 작은 마을도 알아두겠습니다. 마을은 village. village.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수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pital city 혹은 capital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도시는요? city. 도시는 city.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소도시는 town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작은 마을은요? village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단어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country 보겠습니다. country. 자, 읽을 때는 앞에 강세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까요? country. country.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country. C-O-U-N-T-R-Y. 읽을 때는 country 앞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country가 나라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해석해 볼까요? 그두 나라는요. very similar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비슷하냐면 in size라고 했어요.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읽어보면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y built a small house in the country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The country가 시골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들은 시골에 작은 집을 built,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ountry는 이렇게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보다 조금 더큰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대륙이라는 단어 알아둘게요. 대륙은요, continent, continent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세계라는 단어는 world, world. 이 단어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영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다양한 장소를 말할 때는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place. place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시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도시는 city. cit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 나라를 나타낼 때는요? C로 시작하는 단어? country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다양한 장소들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를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한 행성을 좀 분류해보려고 하는데요. 분류해보려면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 오늘은요, 이 행성의 분류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행성 분류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행성을 분류할 때 기준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이 행성 분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분류해줘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이렇게 질문해서는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성을 분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행성을 분류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공부를 하고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에는 떡하니 태양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8개의 행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계속 나오고 있는 전왕성, 그리고 해왕성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들로 볼 수 있냐면, 먼저 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혹은 지구보다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구와 닮아 있는 행성들, 혹은 목성과 닮아 있는 행성들, 즉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성의 분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지게 된다면 행성의 온도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구성, 성분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될 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첫 번째, 아,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두 번째 기준도 볼게요. 크기와 질량으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성의 중력 이런 것 등, 즉 물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평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미 지구형 행성입니다, 목성형 행성입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이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밀도가 높은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지구형 행성처럼 주로 암석이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밀도가 낮은 행성이다라고 한다면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주로 목성형 행성들을 가리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기준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얘기해본 바로 구성 성분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금속이나 암석인지, 혹은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고요. 대기가 존재하는가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성의 대기 유무와 대기의 주성분 이런 것들이 행성의 표면 환경이나 기상 환경에, 기상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고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일부 목성형 행성들은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넘어왔던 거예요. 마지막을 보면 위성수입니다. 그 행성이 주변에 얼마나 지배적인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행성이 거느리고 있는 위성의 수는 행성의 중력, 크기 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행성을 일단 분류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류할 때 단연 중요한 것은 기준이니까요. 이 기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분류 기준을 자세히 알려줘. 표나 그림으로 정리해주면 내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 8개의 행성을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일단 우리 상대적 반지름, 즉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아, 지구형 행성들은 얘네들의 상대적인 반지름 보면 작을 것이고 목성형 행성들은 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어떤 게 기준이 될수 있느냐? 바로 상대적 질량이에요. 근데 상대적 질량도 목성형 행성들이 크고 지구형 행성들이 작으니까 그래프 보시면 실제로도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 에서 상대적인 질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기준이 될수 있느냐? 위성수였거든요. 그럼 우리 지구형 행성의 경우에는 위성이 없거나 적다라고 했었고, 우리 목성형 행성들은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그래프 보더라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것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해서 표라고 하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얻으실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구형 행성입니다. 지구형 행성의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그죠? 태양과 가깝고,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요,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크기와 질량을 볼게요. 지구형 행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고 질량이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매우 크고 질량이 크다라고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밀도는 어때요? 지구형 행성의 경우에는 주로 암석 혹은 금속이었잖아요. 그래서 평균 밀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목성형 행성은 주로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따라서 낮게 나타났습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성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로 암석과 금속이었다면 목성형 행성은 주로 수소, 헬륨, 천왕성, 회왕성은 얼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표면 특징도 볼게요. 지구형 행성은 일단 암석, 금속이니까 단단한 어떤 고체 표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성형 행성 경우에는 그렇죠. 명확한 어떤 고체 표면은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고리도 지구형 행성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구형 행성에서의 위성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위성은 없거나 적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우리 수성과 금성의 경우에는 위성이 없었지만 지구는 유일한 위성 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의 경우에는 데이모스와 포보스라고 하는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목성형 행성들은요, 위성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질문을 써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어떤 행성들이 속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특징,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넣으시는데요. 크기, 밀도, 표면 상태 혹은 위성의 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고요. 차이점을 한눈에 볼수 있게 비교표나 혹은 그림 자료로 함께 설명해줘 라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분류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 스스로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네가 부지런한 것은 잘 아는데 하여튼 네 것만 없어.
1: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대체 내 과제는 어디 간 거야?
2: 오늘의 속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더니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아까 강당했던 몇 명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경우에 쓸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이생 규장전 김시습. 국학에 다니던 이생은 우연히 담장 너머의 아름다운 여인 최랑을 훔쳐보다가 사랑에 빠져 시를 주고받으며 남몰래 깊은 정을 나눈다. 이들은 이생 부모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힘겹게 혼례를 올린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행복한 생활을 즐긴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피란을 가던 도중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만 아내 최랑은 도적들에게 붙잡힌다. 최랑은 도적의 칼에 맞아 무참히 살해당하고 홀로 살아남은 이생은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온다. 이생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죽었던 최랑이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분명 아내가 죽어 들판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생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의심 없이 아내를 맞이한다. 두 사람은 인간과 귀신의 경계를 넘어 다시 부부 생활을 시작하며 3년간 남들의 눈을 피해 살아간다. 3년이 지나자 최랑은 저승의 법도를 더 이상 어길 수 없다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홀로 남겨진 이생은 아내가 알려준 곳에서 유고를 찾아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었으나 아내를 두 번이나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결국 이생 또한 곡기를 끊고 몇달뒤 아내의 뒤를 따른다. 이 작품은 김시습이 조선 초기에 지은 한문소설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었던 최랑이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이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재회를 하는 일이지요. 이 상황을 신통력을 지닌 귀신이 보았다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다며 통곡을 할 만하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상황이지요.
2: 오늘의 속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였소.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오. 그대들이 이 속담을 만나게 되면 이 속담에 사용된 상황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소. 속담의 뜻을 되새기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이동, 저장,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형으로 직접 표현해보면서 광합성이 식물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0: 표에 제시된 물질들을 어떤 모형으로 표현할지 토의하여 정합니다.
1: 물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은 투명하지만 보통 물을 떠올리면 파란색 이미지가 강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
2: 그럼 이산화탄소랑 산소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어때? 둘 다 기체라서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색깔 구분을 해야 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빨간색, 또 산소는 노란 색깔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3: 좋아. 그럼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자. 교과서에서 포도당 분자 그림이 육각형으로 나왔던 게 기억나. 광합성에서 바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4: 설탕은 포도당과 거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과 오각형이 붙어있는 물질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녹말은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을 여러 개 연결해서 표현하면 생성과 저장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0: 도화지에 식물 그림을 그린 후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표현해 봅시다. 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위치를 신경 써서 배치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바뀌는 흐름을 화살표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나타내 보세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동에 적합한 물질로 바뀌어 식물 전체로 이동하거나 저장 물질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이때 이동 경로와 저장 형태가 드러나도록 모형으로 표현해 보세요. 식물에 저장된 양분의 사용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장된 양분이 다시 사용되는 장면을 표현해 봅시다. 저장된 양분이 식물의 성장이나 호흡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떠올리며 광합성, 이동, 저장,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이 하나의 순환 과정처럼 연결되도록 정리해 보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오늘 탐구한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은 바로 이동하지 않고 식물의 잎에서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전환되어 체관을 따라 이동하여 식물의 뿌리, 줄기, 열매 등 각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운반된 양분은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어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거나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 저장됩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발표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거든요.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해서 발표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 함께 풀고 우리 대단원 마무리에 6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만나러 가볼게요. 네, 오늘 선생님과 만나볼 글은요, 발표 장면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해서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자, 이 발표는 어떤 발표인가? 우리 개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발표는요, 제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발표문입니다. 그래서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제주 방언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 성격이 설득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가 주제를 보면 알수 있겠죠. 제주 방언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중한 언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해야 한다. 그렇죠. 보존해야 한다라고 설득하는 내용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청중의 흥미를 고려해서 친근한 어조,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즉 예시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한 발표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설득을 위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당부의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로 가지고 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의 조회수, 설문조사 결과,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 방언 보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발표예요.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도 청중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하고 있고요. 같은 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중의 수준에 맞춘 자료를 사용해야 하고요. 대중문화 자료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이런 대중문화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겠어요? 그렇죠.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발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조가 발표할 주제는 제주 방언의 특징과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와 같이 지금 선생님 방금 말했던 그 대중문화 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제주 방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 영상 플랫폼에서는 제주 방언 관련 콘텐츠가 한달 동안 220만회나 조회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 방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서 제주 방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데, 그러면서 하나의 자료를 더 이야기하죠. 뭐?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같은 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제주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있는 표현은 좀 적었습니다. 무엇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적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주 방언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연구자료에 따르면 제주 방언은 단순한 사투리가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선 인조 때 내린 출력 금지령으로 하면서 자료조사를 굉장히 풍부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표를 들으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약 200여 년간 섬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제주 방언이 독창적으로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짓을, 돼지를 도색이라고 부르는 등 독자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억양과 발음에서도 표준어와 차이를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자료를 조사를 해야만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서 재구성해서 발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 방언은 사용 인구가 줄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주 심각한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무엇을 찾아봤어야 돼요?
그쵸.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주 심각한 소멸 위기 언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봤어야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다양한 자료를 계속해서 찾았다는 게 느껴져요. 자, 심지어 제주도민들조차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쓰는 제주방언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찾아봤어요. 이 발표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조사했다는 것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주 방언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훈민정음의 고유성과 중세 어휘가 가장 잘 살아있는 것이 제주 방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선생님과 함께 문법 영역에서 배웠던 그 인용 표현이 생각이 날 텐데요. 지금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말을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발표에 넣고 있죠. 자, 이것도 이 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다양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즉, 제주 방언은 한글의 원형이 남아있고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도 제주 방언이 단순히 재미있는 말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발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고 있죠. 앞으로도 어떻게 해달라. 그렇죠. 제주 방언 표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로 발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볼게요. 발표자가 내용을 조직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1번. 문제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현상, 원인 분석, 해결의 필요성으로 구성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발표가 이러한 구성을 띠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지금 이 제주 방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그 현상을 함께 살펴봤었죠. 사람들이 관심은 많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래서 우리는 제주 방언을 뭐 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해결의 필요성까지 나아가는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비교대조 방식을 중심으로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발표는 아니고요. 나열 방식을 중심으로 제주 방언 단어의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단어의 예시를 나열하는 것이 이 발표의 중심적인 구조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인과관계 방식을 중심으로 방언의 소멸 원인을 분석하며 원인 결과를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방언의 소멸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죠. 시간 순서 방식을 중심으로 제주 방언의 역사적 변화를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시간 순서 방식을 통해서 역사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이렇게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발표자가 A의 자료를 활용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A에서 활용한 자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아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제주 방언을 쓰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 방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영상 플랫폼에서는 제주 방언 관련 콘텐츠가 한달 동안 220만회나 조회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기 있는 드라마를 자료로 가지고 왔고요. 또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뭐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조회수. 자, 조회수를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인기 있는 드라마와 조회수를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뭘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거 진짜 인기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표준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라마와 조회수를 가지고 왔다? 적절하지 않죠. 제주 방언의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건 수익이 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아니죠. 제주 방언의 언어학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제시해주기 위한 자료 아닙니다. 자, 과학적인 근거 나타나 있지 않고요. 청중이 제주 방언의 어휘를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주 방언의 재미있는 어휘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제주 방언의 대중적인 인기를 강조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영상의 조회수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
크기를 강조하는 것이 이 자료를 제시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3번, 기억부터 미음을 시각자료로 재구성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억. 실제로 한 영상 플랫폼에서는 제주방언 관련 콘텐츠가 220만회나 되었다라고 하는 조회수 관련 이야기. 자, 이것을 막대 그래프를 활용해서 조회수의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오,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 괜찮겠죠.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은 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는데 원 그래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의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각각의 응답별로 어느 정도 비율이 투표를 했는지 보여준다. 원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선 인조 때 내린 출륙 금지령. 자, 이것을 지도를 활용해서 제주도의 고립 상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내륙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육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금지령에 따라서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고립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섬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특성을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자라는 거죠. 괜찮아요. 자, 감자를 짓을, 돼지를 도색이라고 부르는 등 독자적인 어휘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를 활용해서 표준어와 제주 방언을 한눈에 비교하여 제시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제시하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미음. 훈민정음의 고유성과 중세 어휘가 가장 잘 살아있는 것이 제주 방언이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을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제시하여 제주 방언과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자, 여러분. 제주 방언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발표 중간에 제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주 방언을 모르면 제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발표자가? 아니죠. 이것은 청중이 너무 지나치게 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 방언을 모른다고 해도 제주의 역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1번 정답 골라줘야 되겠고요. 제주 방언의 보존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일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 발표자가 한 적이 있어요. 제주 방언은 단순한 사투리가 아니라 제주의 문화가 담긴 언어구나. 그래서 보존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다른 소멸위기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볼래? 맞아요. 이 소멸위기 언어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뭐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찾아볼 수 있고요. 제주 방언의 훈민정음의 원형이 남아있다고 하니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그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좋은 심화탐구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이 발표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던 거 기억나죠? 자, 그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학생들의 제주 방언 인식 조사를 정리한 설문 결과표. 자,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기억나죠? 설문 결과 활용했을 것 같고요. 유네스코가 발표한 세계 소멸위기 언어 현황 보고서. 세계의 소멸위기 언어가 무엇 있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했겠죠. 제주 방언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국립국어원 연구자료. 그래서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제주 도민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우리 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했을 것 같고, 지역별 방언과 서울말의 억양 차이를 비교한 발음 연구 보고서. 자, 이거 필요한가요? 지역별 방언과 서울말의 억양 차이, 각각의 사투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 발표에서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 제주 방언을 쓰는 장면을 모아놓은 영상 자료. 이것은 확인했겠죠.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자가 B에서 청중의 공감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게요.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도 제주 방언이 단순히 재미있는 말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 방언 표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 방언이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를 보여주는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아, 그래, 저런 말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좋겠죠. 자, 과거 출력 금지령 관련 사료 원문. 이것은 지금 B에서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고요. 국어 사전의 중세 국어 표기 예시. 이것도 지금 B에서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죠. 실제 제주 방언 사용자들의 음성 자료. 자, 여러분, 이 음성 자료를 들려주면, 아, 그래, 저 제주 말에, 제주 방언에, 제주 사람들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구나. 저거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음성 자료 좋고요. 제주 방언의 어원을 정리한 문헌 자료. 문헌 자료를 언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제주 방언의 어휘 변화를 정리한 학술 논문. 어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 것은 3번.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구나라고 마음먹게 해줄 그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발표의 목적과 예상 청중을 참고하여 발표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쓰시오. 자, 이 발표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렇죠. 설득하는 것이었고요. 예상 청중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내가 적절한 단어, 로 맞춰줘야겠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발표에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같은 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제주 방언보다는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청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고요. 전문 용어나 어려운 말은 어떻게? 그렇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중을 고려해서 할수 있는 이 발표의 점검 조정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표를 할때 여러분이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서 발표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발표를 하는 전중 후의 과정에서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자료를 조사할 때도 그렇고 그 자료를 활용할 때도 그렇고 발표를 실제로 할 때도 여러분이 청중의 이해도를 중간중간 확인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청중으로서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함께 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문제는요, 우리 느티나무 수호대의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요하니의 이야기. 그래서 이 요하니가 아프리카 대륙의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필요하죠. 그래서 요하니가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댄스 공연 영상을 보는데, 금란이가, 요하나, 근데 부르키나파소는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되묻죠. 그러니까 금란이가, 아니, 나는 그냥 네가 알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알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인이니까 아프리카인데 알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답이 되겠죠. 누나까지 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야? 나 한국 사람이거든? 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는 서운한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민용이가 끼어들어서, 아, 누나, 이거 누나가 실수한 것 같아. 요하나, 너 누나가 너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을 중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금란이가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하니가 이렇게 말해요. 다들 그러지. 무심코 장난으로. 흑인은 다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끼리는 모두 서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신경한 행동인지 알아? 아프리카가 뭐 대포만 해? 아프리카는 대륙이라고. 그큰 대륙에 있는 나라 중 하나를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요한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에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란이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라고 하게 되죠. 자, 우리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는 금란이의 무신경한 말로 섭섭함을 느꼈어. 맞아요? 맞아요. 무신경했습니다. 무엇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금란이가. 그렇죠. 요한이의 상황, 그리고 요한이가 그동안 겪었을 그런 아픔들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섭섭함을 느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요한이가, 금란이가 자기의 말을 가로채서 화가 났어요? 아니죠. 자, 민용이, 요한이와 금란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상황을 중재하고 있죠. 민용이가 금란이의 잘못을 지적해서 금란이가 화가 났어요? 아니죠. 금란이는 사과를 합니다. 상대를 놀리려고 한 행동이 아니니까 금란이가 사과를 할 필요는 없어 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를 놀리려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지금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우리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억을 다음과 같이 고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금난이의 첫 반응이거든요.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바꿔 볼 거냐면, 요한아, 내가 너를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느꼈겠구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인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네가 더 많이 서운했겠다. 미안해. 앞으로는 네 입장과 감정을 생각하면서 말할게.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뭐를? 그쵸. 요한이의 상황, 그리고 요한이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요한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네가 더 많이 서운했겠다. 요한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있죠. 요한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음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내가 너의 입장에서 서보니 그렇게 느꼈겠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죠. 요한이의 입장에서.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요한이 자신의 상황을 금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했는데, 지금 요한이가 상처를 받았는데 금란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없죠. 금란이가 요한이의 관점에서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요한과 금란 사이의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쵸. 요한이가 상처를 받았었지만 금란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겠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죠. 그쵸.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상대방의 상황,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그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대화에서 학생 1의 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란이의 말하기 방식과 비교하여 쓰시오. 자, 학생 2는 다문화 학생인데, 학생 1이 이번에 영어 시험 잘 봤어? 라고 하니까 학생 2가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학생 1이 야, 무슨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 너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니까 학생 2가 무슨 말이야? 하니 학생 1이 너는 영어 잘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문화 학생이니까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집에서도 한국말만 써. 내가 왜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대묻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학생 1의 대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금란이의 말하기 방식과 비교했을 때. 금란이의 말하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죠. 무엇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금란이 요한이에게 말했던 방식과 같이 학생 1도 학생 2의 입장, 배경, 감정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뭐 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상대의 입장, 배경,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6번은 우리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수필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장영희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자,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아버지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 경비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사과를 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하는데 경비원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니,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현관 앞에 대고 이러시냐고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 미안합니다. 조금만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아버지는 미안합니다. 라고 반복을 하고 있죠. 자, 나는 이제 나갑니다. 자, 근데 나의 상황. 나는 뭘 짚고 있어요? 그쵸. 목발을 짚고 있어. 나는 다리를 접니다. 그랬더니 경비원이 그걸 보고 머리를 깊이 숙이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왜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복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제가 죄송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두 사람은 처음에는 갈등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는, 그래서 배웅까지 해주는 모습으로 남았어요. 자,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를 하는 대신에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우리의 아버지와 경비원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힘을 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인생 경험이 풍부한 두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부터 리을을 말하

하는 태도가 유사한 것끼리 바르게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여기에 차를 대냐고요? 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말이 되겠고요. 자,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이건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말이죠. 자,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이것도 아버지는 경비원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비원의 입장에서도, 차는 주차장에 대야죠. 그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을 묶고 니은과 디귿을 묶어주시면 우리 정답 3번 골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디귿에서 알수 있는 아버지의 대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안한 이유는 경비원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는 거 아니고, 사실적 근거를 들어서 상대를 설득하는 거 아니고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도 아니죠. 상대방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 아니고,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저런 입장이니까 나한테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번에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소통 문화의 특성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해서 여러분이 써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소통 문화의 특성입니다. 자, 그것을 조건에 맞춰서 써줘야 하는데 아버지와 경비원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감적 대화의 특성을 언급해야 하고요. 바람직한 소통 문화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무엇? 그렇죠. 효과를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경비원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감적 대화의 특성 뭐 있었어요? 서로의 상황을 뭐 해주는 것? 그렇죠. 이해해 주는 것. 그래서 바람직한 소통 문화랑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답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와 덧붙여서 여러분 뭐까지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효과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 서술형 문제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할 텐데요. 우리 6번까지라서 틀린 문제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오답노트 정리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단원 마무리 문제 모두 끝까지 풀어볼 거거든요. 열심히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놀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 18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신 거 맞죠? 1번 문제부터 기분 좋게 출발해 볼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그 동물은 암벽을 오를 수 있다. 결국 여러분들, 뭐 말 수 있다?

있다라는 의미의 조동사를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래요. 바로 can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The animal can climb up the rock face. 이런 식으로. 자, 우리 rock face가 그런데 암벽, 그 바위의 그 표면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우리 1번에 5번 보기 정답 확인해 주고요. can의 기본적인 의미, 뭐뭐 할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우리 should가 지난 시간 막판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부정형이 되면, 자,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그래, 결국 이 문제는 should에 우리 부정형을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였고요. 보기 가운데, 그렇죠. should not, 축약형. shouldn't가 보입니다. 바로 이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우리 또표 하나 잡아줘야 되는 것이 give up, 포기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의의 표현들 우리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You shouldn't give up easily. 너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give up, 우리 포기하다. 표현 잡아주고요. 이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지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 내가 숙제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니? 자, 숙제하는 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의미. 예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 그렇죠.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로 그런데 요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3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 바로 요청의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5번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보니까 must라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must가 우리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의미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요.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추, 강한 추측의 의미. 어쨌든 자, must가 우리 조동사로 우리가 조동사를 공부할 때 처음 정리했던 조동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기처럼 3인칭 단수 조어가 나와줘도 머스트는 조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 가운데 동사 원형이 아닌 보기가 하나 들어가 있죠. 바로 5번이에요. 우리 엑서사이즈에 S가 붙어준 exercises 이렇게 나왔는데요. 머스트라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S를 떼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내용은 뭔가요? 탐이 해야 한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산책을 해야 된대요. For his health, 그의 건강을 위해. 자, 2번은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get some rest는 휴식을 좀 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그의 건강을 위해 휴식을 좀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see a doctor, 의사를 보다라는 얘기는 우리 병원에 가는 거, 진찰을 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탐은 그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 그 다음에 탐이 그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이 운동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려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 S를 떼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4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5번 문제입니다. 요번에는 my brother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줬는데요. 빈칸 보이고 apologize. 자, 이 단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사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고요. 동사 원형 그대로 보이고 있죠. 자, 빈칸에 여러분들 정답은요, 바로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는 말이니까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must와 should와 can, may 조동사이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조동사의 일반적인 문법적 특징 그대로 적용이 되어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형태를 바꾸지 않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줍니다. 자, 우리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have to, 물론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들도 조동사로 분류해 준다고 얘기했지요. 하지만 문법적인 성질은 일부 일반 동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꿔주기 때문에 여기처럼 my brother, 3인칭 단수조가 나와주면, 그렇지요? have to가 아닌 has to. 이게 올바른 형태가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 그렇기 때문에 5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됐죠, 여러분들? 6, 7번. 밑줄 친 말과 바꿔쓸 수 있는 거를 골라준 문제인데요. can의 과거형이 보입니다. 우리 can이 뭐뭐 할수 있다 라는 의미일 때
could 써주게 되면 그대는 뭐뭐 할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reach 기억나시나요?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뭐 닿다라는 현상이 되는 거고, 여기는 the finish line이 결승선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reach the finish line 하게 되면 결승선에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의미의 문장인데요. 어쨌든 바꿔서 쓸수 있는 거, 우리 캔의 과거형 could가 나와준 거예요. 우리 캔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일 때 뭐로 바꿔주는 거? be able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는 캔의 과거형 could가 나와줬기 때문에 대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were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able to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캔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일 때 be able to로 바꿔주는 거,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에 맞게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나와주고 able to 이런 식으로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이어진 7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바꿔서 쓸수 있는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must의 의미 가운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 말고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일 때 have to나 has to로 바꿔주는 거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he가 주어거든요. 뭘로? 그렇죠? has to로 바꿔줘야 돼요. 보기에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그가 has to be nice to his classmates. 그의 반 친구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라는 문장 되겠네요. 자, 8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거를 골라주는 건데요. 내가 그에게 먼저 전화하는 게 좋을까?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우리 should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여기는 뭐뭐 하는 게 좋을까? 이거기 때문에 should를 가지고 그렇죠. 의문문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렇죠. 2번 보기가 되겠고요. Should I call him first? 이런 식으로 8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에요. 이어지는 9번 문제. 그 남자애는 중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할지도 모른다. 우리 메이가 가지고 있는 추측의 의미였는데요. 여기는 중학생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중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 메이를 가지고 그렇죠. 부정문으로 써주면 정답 되겠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정답 그러네요.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메이를 가지고 부정문 만들어줄 때는 메이 다음에 그렇죠. not을 붙여주는 거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 보입니다. The boy may not be a middle school student. 그 남자애는 중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메인은 여기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9번에 4번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10번째 문제. 그 회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이건데 여러분들, 우리 뭐뭐 할 것이다 will, 그리고 뭐뭐 할수 있다 can 이렇게 써주는 거 불가능하죠. 왜? 조동사 연이어 나와주는 거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will은 그래서 주고요. can과 같은 의미 사용 가능한 그렇지요. be able to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는 바로 4번 보기 정답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4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는 비동사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아닌 5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줘야 되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achieve 이 단어가 그렇지요. 달성하다, 뭐 성취하다, 이루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 가능한 동사예요. The company will be able to achieve the goal. 됐죠? 10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1번, 1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A가 it i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네가 take an umbrella. 우산을 그렇죠.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에요. 우리 바로 3번에 should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12번입니다.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베프가요. moved. 이사했대. 어디로? To China. 중국으로. 중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12번에 우리 빈칸에 정답. 어떤 조동사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울까요? 일단 미스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동사로 그리워하다, 뭐 보고 싶어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베프가 중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너가 그녀를 매우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게 틀림없다.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의역하게 되면 너 틀림없이 그 친구가 매우 많이 보고 싶겠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의미로 바로 그렇지요.
머스트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해 주게 되면, 야, 너가 틀림없이 친구가 많이 그립겠구나, 보고 싶겠구나, 이런

그런 의미가 되는 문장이에요. 12번에 우리 1번 정답이었고요. 여기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는요.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may가 정답이었죠.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은 보니까 she isn't in a room. 자, 그녀가 그녀의 방에 있지 않다. 방에 없다란 이야기예요. She may be on the second floor. 그녀가 2층에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데? 그렇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로 may가 사용이 된 거지요. 반면에, 자, 두 번째 우리 나와 있는 문장은요. 너가 오늘 아파 보인다. You may have a break. Have a break. 잠깐 쉬다. 잠깐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아파 보여. 너 잠깐 쉬어도 돼. 잠깐 휴식을 취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허가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의 may예요. 됐나요? 13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은 추측의 의미의 may고요. 두 번째 문장은 우리 그렇지요. 허가의 의미의 may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자, 14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4번에 must예요. 근데 역시 의미가 달라요. 자, 첫 번째 문장이 그 남자가 항상, 자, 입는데, 뭐를? 비싼 옷을 입는데요. He must be rich. 그는 부유함에 틀림없다. 뭘까요? 여기 must는 맞아요. 강추. 강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가 늘 항상 비싼 옷을 입는 거야. 아, 그는 부유함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강한 추측의 의미로 머스트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자, 두 번째 나와준 거는, 나 내일 시험 있다. I must study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공부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했나요? 14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15번. 자, 메일을 쓸수 없는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바로 정답 가보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2번. 이상하죠,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와줘야 될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you 다음에, lend me your pencil. lend가 빌려주다라는 의미예요. 나에게 너의 연필을 빌려주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의문문으로, 너, 나에게 너의 연필을 빌려주겠니?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요청할 때는, May you 이게 아니라 빈칸에 뭐가 오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 공부했던 거는 can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뭐뭐 해주겠니? 요청의 의미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can you lend me your pencil? 나에게 너의 연필을 빌려주겠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can 대신에 여러분들 could를 써주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공부했던 could는 can의 과거형으로 공부했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could you 동사 원형은 보다 정중한 요청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will 있잖아요 여러분들 will이 will you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로 뭐뭐 해주겠니 뭐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요청의 의미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will 대신에 would를 사용하게 되면 would you 동사 원형은 will you 동사 원형보다 더 정중한 요청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청의 표현으로 우리는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 공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런 식의 형태가 요청의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죠, 여러분들? 15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 16번.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우리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필요하거든요. 잘 고쳐졌죠? 그 다음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줘야 돼요. 잘 고쳤네요. 그 다음에 3번에 children이기 때문에 has to가 아니라 have to로 바꿔준 것도 너무나 잘했고요. 문제가 되는 거 바로 4번이었죠. 왜냐면 will can, 조동사 연이어 나와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will 써주고 can과 같은 의미의 뭐예요, 여러분들? be able to. 이거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비동사가 어디 갔나요? 여기 비동사가 빠져있네요. will 다음에 나와주기 때문에 비동사는 원형 그대로 be 그대로 나와줍니다. The engineer will be able to fix the machine. 자, 그 기술자가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 되는 거고요. 비동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4번 보기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17번부터 19번까지는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17번에 이상한 문장. 그렇죠. 3번 문장 이상해요, 여러분들. Doesn't must go there tomorrow. 이렇게 나와주는데요. 이거 must를 이용한 문장인데 만약에 부정 문서 주고 싶다. 그럴 때는 must not. 이런 식으로 우리 must는 부정 만들어줄 때 그냥 must 뒤에 not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혹시나 have to를 가지고 부정문서 주고 싶었다. 그럴 때는 doesn't have to go.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의미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he must not go there tomorrow 하게 되면 그는 내일 거기에 가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he doesn't have to go there tomorrow 하게 되면 그는 내일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잘못된 문장이니까 17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18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너무나 간단한 조동사의 문법적인 특징, 이거 적용되는 문제였죠. 바로 5번 보기. should가 여러분들 주어에 따라 모양 바꾸지 않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줘야 되는 조동사입니다. clean이란 동사에 여러분들 s가 붙여줄 필요가 없고요. 붙여주면 안 되는 거죠. He should clean his room.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해야 한다. 청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문장이고요. should 뒤에 우리 동사 원형 보여야 되기 때문에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진 19번째 문제도 역시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2번 보세요, 여러분들. must 뒤에 동사 원형 나와줘야 되잖아요. check s가 붙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He must check his email. 그는 그의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checks. 여기에 s를 떼어줘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되는 거예요. 자, 20번, 21번은 밑줄 친 문의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주는 결국, 조동사의 의미를 구분해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Can I have some water? 제가 약간의 물을 마셔도 되나요? 자, 우리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의 허가를 나타내는 can입니다. 맞지요? 아, 그러고 보니까 2번도 그래요. You can wear my shirt. 너는 나의 셔츠를 입어도 된다. 허락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3번을 보니까 자, 보세요. Chinese characters가 바로 한자를 말합니다. 여기는 그가 한자를 잘 읽을 수 있다.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1번, 2번은 허가의 의미에 뭐뭐 해도 된다. 캔이었는데요. 여기 캔은 뭐뭐 할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능력을 얘기해요. 3번 보기 바로 정답이고요. 4번 볼까요? He can get some rest in my room. 자, 역시 여러분들 캔이 뭐뭐 해도 된다의 의미로 그가 내 방에서 get some rest는 휴식을 좀 취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휴식을 좀 취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Can we have some more? 우리가 좀더 먹어도 되나요? 역시 뭐뭐 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의 can입니다. 전부 다 나머지 놈들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3번만 지금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20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21번 우리 must의 의미를 구분해 주는 건데요. 1번 보니까 제인이 문제가 있대. 그녀는 그녀의 쌤께 말씀드려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 의미의 must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그녀는 자주 검정색 것을 입어요. 그녀는 검정색을 좋아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검정색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 must는 뭐예요? 그렇죠. 강한 추측의 의미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3번 보니까 I must go now. 나 지금 가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여러분들 1번도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정답 나왔네요. 2번 보기 정답이고요. 이어졌네요. 나의 여동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4번 볼까요? You broke the vase. 네가 그 꽃병을 깨뜨렸다. You must pay for it. 네가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 뭐뭐 해야 한다. 역시 우리의 must.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수 없다. He must study late. 그는 늦게까지 공부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의미의 must입니다. 우리 혼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22번. can을 is able to로 바꿨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can을 우리가 비동사

자, 크게 두 가지 의미 공부했죠? 뭐뭐 해야 한다. 의무. 그리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입니다. 자, 우리가 have to나 has to로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일 때? 그래요. 의무의 의미를 나타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의미로 사용된 보기가 있죠. 바로 5번 보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고요. 자, headache. 뭐예요, 여러분들? 두통을 얘기하죠. 그가요, must feel terrible. feel terrible. 이게 끔찍하다고 느끼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또는 몸이 매우 안 좋을 때, 매우 아플 때 feel terrible.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뒤에 보면 두통 때문에 그는 몸이 매우 안 좋은 게 틀림없다. 매우 아픈 게 틀림없다.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머스트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나머지는 전부 다른데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1번 볼까요? Stand in line. 줄을 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선수들이 줄을 서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의무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2번. You must stop. 너는 멈춰야 한다 at the red light. 빨간 불에, 빨간 신호등에 멈춰야 되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미리 must 해야 된대. 뭐를?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는 표현이잖아. 오늘 밤에 미리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데, return이라는 동사는, 그렇죠. 돌려주다.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내가 돌려줘야 된다. 뭐를? 이 책들을. 어디에? 도서관에. 그 얘기는 도서관에 이 책들을 반납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지요? 전부 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좀 전에 봤던 대로 5번만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23번에 우리 5번 보기가 바로 정답이었죠. 자, 이제 남은 두 문제입니다. 24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주는 건데요. 틀린 문장을 찾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잘못됐죠, 여러분들? 비동사 우리 쉬에 맞게 이즈가 공부 잘했고요. 에이블트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됩니다. S를 떼어주셔야 되고요. She's able to speak Italian well. 그녀는 이탈리아어를 잘 말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맞죠, 여러분들? 맞는 문장이에요. We do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우리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We don't have to go to the hospital. 우리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should not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 원형 공부 잘했네요. 역시 맞는 문장입니다. 여기는 너는 오늘 축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the boy and the girl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has가 아니라 그렇죠. have로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have to 동사 원형 활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또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Entrance exam이 바로 입학 시험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와 그 여자아이는 have to take an entrance exam, 입학 시험을 치러야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어색한 문장, 첫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여러분들 바로 정답 3번 보기 확인해 주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오, 잘못된 거 없죠. 수잔이 연습해야 된다. 뭐를? 피아노를. 뭘 위해? 시험을 위해. 잘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문제가 있죠. can't 다음에 동사 원형 보여야 돼요. 잘못된 문장이고. 자, 해석은요. He can sing well. 그는 노래는 잘할 수 있다. But 하지만 he can dance. 그는 춤은 못 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C번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와주네요. could 다음에 우리 동사 원형으로 상대에게 요청하는 우리 문장이 가능하고요. please를 붙여주기는 보다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could you please bring my book? 내 책을 가져다 주겠니? 가져다 주시겠어요?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니까 May I use this phone? 이 전화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 문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답이요.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왜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You may not 이렇게 써.

0: 알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Should I sit here? 제가 여기 앉는 게 좋을까요? No, you shouldn't. 아니요, 앉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답해 주네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럼 정답은요, 우리 보기 가운데. 그렇지요.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조동사의 문법적인 특징, 이번 챕터의 첫 번째 만남의 앞부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조동사가 조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 물론 have to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조일 때 has to로 모양을 바꿔주지만 그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던 조동사 예를 들어 must라든지 can 또뭐 may 같은 경우에 또는 should 같은 경우에 조에 따라 모양 바꾸지 않았죠.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보기 가운데 지금 간단하지만 보세요. can't 부정형이야. 근데 어쨌든 부정형이든 긍정형이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 dances 이게 잘못된 이유. 우리가 기본적인 법칙을 다시 한번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주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전달해주는 의미. 문제 통해 또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보기 정답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어느덧 19번째 만남인데요. 오늘 2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정답을 맞추는데 만족하지 마시고요. 샘과 열공했던 핵심 개념 충분하게 정리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 적용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함께하게 될 문제 풀어주시고 또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녕.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지구를 위한 특별한 하루라는 생활문을 읽어보았죠. 내용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주말에 글을 쓴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도 하고 또 가게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웠던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재탄생해서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었죠. 또 글의 종류 생활문이라고 했는데 생활문은 뭐였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글을 적은 것이었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 글 마저 읽고 또 새로운 종류의 글도 나오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저 읽기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물고기를 향해 멀리 넓게 해서 물수리는 날카로운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다. 맞나요? 틀린가요? 정답은 X였습니다. 무엇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날카로운 발톱이었죠. 물에 발을 넣어서 발톱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저 글 읽으면서 오늘 공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번부터 32번까지 함께 풀게요. 교재는 38쪽입니다. 자, 사문단. 집에 돌아와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았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먹을 만큼만 급식을 받고 종이형 수중 대신 전자형 수중을 선택하고

필요없는 전자우편을 삭제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을 찾아본 거죠. 선생님, 밑줄 친 것이 뭐예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그쵸?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밑줄 쳐보시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겠다. 이거 뭐예요? 다짐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것을 나타낸 시간 표현이요? 미래, 뭐뭐 하겠다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환경보호가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언제요?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과거에 했던 생각들을 알수 있네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환경보호가 어렵지 않았고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요즘 나는 급식을 남기지 않고 종이를 아껴 쓰며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실천한다를 통해서 뭘알수 있어요? 현재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 모두 시간 표현이죠?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시간 표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에 동그라미 할것 같나요? 그렇죠.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에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내가 새롭게 안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에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할 것이다, 노력하겠다, 실천해야겠다, 모두 미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역시 마지막에도 한번 시간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7번. 나가 찾아본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표. 집에 와서 또 어떤 것이 지구 환경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 찾아봤다라고 했었죠. 방법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봅시다. 자, 집에 돌아와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먹을 만큼만 급식을 받고 종이 영수 대신 전자 영수증 선택하고 필요없는 전자우편 삭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보았죠. 번호를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더 찾아봤군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먹을 만큼만 급식 받기 있죠? 필요없는 전자우편 삭제하기도 역시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전자영수증 대신 종이영수증 선택하기. 자, 볼까요? 바뀌었네요. 그쵸?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18번. 쓰레기 줍기 활동을 마치고 나아가 생각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조건 잘 확인해야 해요. 쓰레기 줍기 활동을 마치고 내가 생각한 것. 글쓴 나가 생각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쓰레기 활동 줍기를 마치고예요, 마치고. 예전에는, 이건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예전에는 환경보호가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체험해 보니, 이제 쓰레기 줍기 활동 마치고, 체험하고 나서 이제 나오겠네요. 그쵸? 환경보호가 어렵지 않았고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급식도 남기지 않고 종이 아껴 쓰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구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고 내가 안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1번. 환경보호는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쓰레기 줍기 활동을 마치고? 아니죠. 이것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체험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틀린 내용이죠. 자, 직접 체험해보니 환경보호가 어렵지 않았다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새롭게 한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겠다 여기 찾을 수 있죠? 앞으로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역시 있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더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에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역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요? 1번입니다. 이렇게 글이 있을 때, 맞는지 틀린지 빠르게 비교하면서 찾아보셔야 해요.

19번, 기역 니은 디귿이 나타내는 시간 표현에 알맞게 기호를 쓰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 찾아보았다. 뭐예요? 앗 또는 엇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과거를 나타내는 거였죠. 기역은 여기 과거를 나타내는 칸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니은, 실천한다. 이건 뭐예요? 실천한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그리고 마지막, 노력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노력할 것이다와도 바꿨을 수 있죠. 그러면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겠다 하는 거니까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적으면 정답입니다. 20번은 서술형 문제네요. 알맞은 시간 표현을 활용하여 보기를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고쳐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주어진 문장이 있는데요. 주어진 문장은 시간 표현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시간 중에 현재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우리가 고쳐보는 겁니다. 새롭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니까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이거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 맞죠? 근데 미래를 나타내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까지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도 되는데 만든다를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만들겠다라고 썼는데 그럼 정답이 아닌가요? 만들겠다도 정답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려면 만들 것이다가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주자면 만들겠다 하면 get이 들어가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의지가 조금 들어갈 때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나는 공부를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나의 의지가 들어갔죠. 또는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할 때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get이라는 말이 들어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근데 이것은 추측이나 짐작이죠. 오후에는 비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겠습니다. 하는 건데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하는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또 추측이나 짐작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렇죠?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만들겠다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쓰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이해하셨죠? 혹시 어렵거나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서술형 20번의 정답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이라는 내용, 제목의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글의 종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처럼 생활문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기행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행문은요, 여러분, 여행하고 난 뒤에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생활문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보다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기록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행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여정, 그리고 견문, 마지막으로 감상입니다. 이세 가지가 들어가야 기행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앞으로 여러분이 단어 굉장히 자주 만나볼 텐데요. 여정이라는 것은요, 여행하며 다닌 곳을 말합니다. 어디 갔었고, 그 다음 장소는 어디 갔었고 하는 것을 여정이라고 하고요. 견문은요, 보고 들은 것을 견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행지에 가면서, 아, 이곳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유래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들었다 또는 무언가를 봤다 한 것은 견문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감상은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또 보고 들으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들어간 기행문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설악산을 갔나 봐요. 그쵸?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한다. 흐드러지게 꽃이 피는 봄에는 따스함을, 푸릇푸릇한 여름에는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 계절마다라고 했으니까 봄 나오고 여름 나오고 가을과 겨울도 나오겠죠? 읽어볼까요? 또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드는 계절인 가을에는 넉넉함을,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에는 포근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래서 계절마다 어떻게 모습이 달라지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정리를 했네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 여러분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설악산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가면 이런 각각의 네 가지 다채로운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다채로운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인가 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설악산은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곳인지도 모른다. 언제 가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설악산은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뉘는데, 내설악은 물이 풍부해 깊은 계곡이 많다. 이렇게 장소별로도 특징이 다른가 봐요. 내설악은 어떻대요? 물이 풍부해 깊은 계곡이 많다. 이에 반해 외설악은 이에 반해라고 했으니까 모습이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갖가지 절벽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아, 내설악은 물이 많고 그래서 계곡이 많은데 외설악은 어떻대요? 절벽이 많다. 라고 하네요. 이번 여행은 내설악보다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자, 내설악, 외설악 있는데 이번 여행에선 여길 가기로 했대요. 이런 것도 문제로 내기 참 좋죠. 살짝 바꿔서 이번 여행에서는 내설악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외설악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러려면 선생님처럼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외설악 가운데에서도 신흥사를 둘러보고, 와, 외설악 안에서도 또 다양한 장소가 있나 봐요. 흔들바위를 거쳐 울산바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정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여러분,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길 가서 그다음 여기를 가고 이런 음식을 먹고 좀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내설악과 외설악 중에서도 외설악을 갈 거고 거기서도 신흥사, 흔들바위, 울산바위까지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아마 이 여행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21번입니다. 글쓴이가 다녀온 곳. 자, 기행문은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이잖아요. 자, 이 친구가 여행을 이미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을 쓴 거죠. 어디를 갔어요? 그렇죠. 설악산. 설악산에 갔죠.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이 글의 제목이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외설악이라고 썼는데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내설악보다는 외설악을 가기로 했다라고 우리가 글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설악산이라고 적어도 좋고요. 외설악이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22번이에요. 설악산이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곳인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봄에는 이런 것,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이런 것 때문에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곳이다 라고 이 부분에서 나와 있었죠. 1문단에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설악산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한다. 그대로 첫 번째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푸릇푸릇한 여름에는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 자, 여름 찾아봅시다. 여름 여기 있네요. 무엇을 만나봐요?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 흐드러지게 꽃이 피는 봄에는 따스함을 만날 수 있다. 봄에는 따스함. 찾아냈죠? 맞는데요.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자, 겨울 찾아봅시다. 겨울, 자, 시원함인가요? 아니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틀린 내용이죠.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드는 계절인 가을에는 넉넉함을 만날 수 있다. 가을 찾아봅시다. 가을, 가을. 여기 있네요. 가을에는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선생님, 겨울에는 찬바람 불고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4번을 답이라고, 맞는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푼 거죠. 선생님이 국어는 생각으로 물론 서술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있는 내용에서 정답이 되는 근거를 빠르게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겨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찾아냈으면 4번이 정답이라고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23번, 설악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이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설악산은 네

내설학과 외설학으로 나뉜다.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저 알맞은 것 동그라미. 외설학은 물이 풍부해 깊은 계곡이 많다. 자, 물이 풍부해 계곡이 많은 것은 어디였어요? 내설학. 선생님이 문제 나오기 좋다고 했는데 바로 나왔네요. 자, 이것은 알맞지 않은 내용. 근데 X해요? 아니요.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라고만 했으니까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X하지 않습니다. 내설학은 갖가지 절벽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자, 절벽. 아름다운 곳 어디였어요? 찾아보면 외설학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설명이 바뀌어 있네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 여기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기행문을 읽은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기행문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적은 글이라고 했었죠. 지은, 제주도를 여행하고 소개하는 글을 읽고 나니 제주도에 가고 싶어졌어. 기행문 읽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경험 알맞게 말했네요. 지우, 빙하가 녹고 있다는 글을 읽어보니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자, 여행을 다녀온 글을 읽은 건가요? 아니죠. 이건 기행문을 읽은 경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은. 자, 3문단 이어서 읽어볼게요.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둘레에 있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교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절이나 다른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그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절을 볼 때도 우리 민족 고유의 유물로 생각하고 옛 사람들의 지혜와 생활을 배우는 폭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어디 갔어요? 신흥사로 갔습니다. 자, 신흥사는 언제 창건된 절이요? 신라시대고. 그런데 단순히 유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 시대, 역사, 문화, 지혜, 생활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정리한 것이 3문단의 내용이네요. 좀더 볼까요?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암까지는 길이 좋게 나 있었다.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 이건 뭐예요? 느낀 내용이니까 여정, 견문, 감상 중에 감상에 해당되겠네요. 사람이 늘 산에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산은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그 산을 하찮게 여긴다면 산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산을 오를 때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끼겠죠.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산은 급하다고 뛰어오를 수도 없고, 시간이 없다고 한 번에 다 오를 수도 없다. 천천히, 천천히, 한 발자국, 또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만 산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느꼈네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겸손해진다. 그 우리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볼게요. 25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지 않은 거예요.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다. 맞죠? 우리는 절이나 유물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했던 거 기억나죠? 단순히 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산은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대로 글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암까지는 길이 매우 험하다. 자, 그래서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러분 연습하라고 정답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교재 다시 한번 보면서 찾아보세요.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암까지 길이 험하다고 나와 있나요? 아니죠. 길이 좋게 나 있었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낮은 산이라도 하찮게 여기면 그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면 겸손해진다라고 했었죠.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요? 4번. 26번. 글쓴이가 산을 오를 때면 느끼는 마음으로 알맞은 것. 선생님 방금도 설명했었는데요. 산을 오르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진다라고 했었죠. 우리 5번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겠네요. 27번. 다음 낱말.

말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유물이라는 것의 뜻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유물은, 그쵸, 물이라는 글자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후대에 남긴 물건.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어도 그 물건, 유물이 내려오면서, 아, 신라시대에는 이런 물건을 사용했구나, 알수 있잖아요. 후대까지 남겨진 물건을 유물이라고 합니다. 경례. 내는 한자로 안, 내자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의 안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지막 창건된은 건물이나 조직, 나라 등이 새로 세워지거나 만들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네요. 맞게 읽으셨나요? 잘했습니다. 28번이요. 글쓴이가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 표하는 건데요. 보고 들은 것,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기행문 동그라미하고 선생님이 세 가지 특성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 보고 들은 건 뭐였어요? 견문이었죠, 견문. 그럼 이 친구가 쓴글 중에서 보고 들은 것을 찾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 이건 뭐예요? 견문이 아니라 감상이죠. X.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정보를. 이게 바로 견문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더 읽어볼까요? 개조함은 천연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로 지붕과 벽은 물론 바닥에 온돌까지 놓은 색다른 암자였다. 이제 개조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개조함 앞에 있는 흔들바위, 우리 여행을 계획할 때글첫 부분에 보면 흔들바위 갈 것이다 했었죠. 흔들바위도 봤나 봐요.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왜 흔들바위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흔들어 보니 나보다도 훨씬 큰 바위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놀라워서 몇 번이고 다시 흔들어 보았다. 몇 사람이 같이 흔들어도 혼자 흔드는 것보다 더 움직이도 덜 움직이지도 않고 똑같이 흔들렸다. 신기하네요, 그쵸? 문득 세상은 이 흔들바위처럼 놀라운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 뭐예요? 감상이겠죠, 그렇죠? 다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뿐. 새롭게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지금 흔들바위는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건 생각한 게 아니죠. 이런 것은 견문이고요. 이 문단의 대부분은 그 흔들바위를 보고 느낀 감상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흔들어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흔든다고 더 움직이지도 덜 움직이지도 않는 흔들바위를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문단도 볼게요.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오래된 나무가 많았다. 오래된 나무를 보면 세월의 어려움을 모두 견뎌낸 꿋꿋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느낀 것이고요. 더구나 하늘로 곧게 뻗은 나무가 아닌 중간이 조금 휘어진 오래된 나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역시 감상. 비바람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닮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다. 뭉클해지는 까닭이겠죠. 둘레에 있던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나와 같은 마음을 볼수 있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친근함이 느껴졌다.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 글쓴이가 이동한 순서, 그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열한 거예요. 우리 한번 쭉 찾아봅시다. 자, 세 군데 우리 순서를 잘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예요? 개조함 나오네요. 개조함은 이런 암자인데 뭐 색다른 암자였다. 그 다음에 우린 이제 어디 가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개조함 앞에 있는 흔들바위 같네요. 그쵸? 그러면 개조함 다음에 울산바위가 아니라 흔들바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바위 오르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조함, 흔들바위,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이 있는 3번이 정답이죠. 이 기행문은요. 여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표시를 하셔야 해요. 30번입니다. 흔들바위에 이름이 붙여진 까닭,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죠?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 흔들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31번. 글쓴이가 오래된 나무를 보고 생각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쵸? 오래된 나무예요, 오래된 나무.
길게 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오래된 나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감상의 내용.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세월의 어려움을 견뎌낸 꿋꿋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찾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오래된 나무를 보면서, 아, 이 오랜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 근데 그것을 다 견뎌냈구나. 꿋꿋함이 느껴진다라는 내용 있었죠. 그런데 동그라미 하나요? 아니죠.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하나라고 했죠. 2번. 조금 휘어진 오래된 나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는 내용 빨리 찾아보세요. 그쵸. 우뚝 선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 중에서도 조금 휘어진 나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도 나왔었죠. 비바람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맞는 내용. 둘레에 있던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무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나와 있나요? 얼굴, 다른 사람의 얼굴, 이 내용은 있기는 한데, 나무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나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뭐 X표 하지 않는지, 또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지 않는지, 이런 실수도 꼭 확인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2번. 기역니은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서 무엇인가요? 흔들 바위는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들은 것이죠. 견문이네요. 그쵸? 나. 니은. 더구나 하늘로 곧게 뻗은 나무가 아닌 중간이 조금 휘어진 오래된 나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내가 느낀 거 보여? 감상이라고 답을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문제 잘 풀었는데요. 선생님이 낸 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O 또는 X로 수강하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댓글로 또 확인하러 갈게요. 우리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과 함께요, 관련된 자기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세탁기의 그림이 있고요. 그때 이 세탁기는요,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회전하게 될까라고 질문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세탁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했었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탁기에는요,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시간 그 전동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기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자기력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S극과 N극 사이에는 어떤 힘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S극과 S극, N극과 N극 사이에서는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요, 우리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막대좌석 주변에는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 자기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선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기력선의 방향을 한번 봤더니 어때요?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이렇게 돌아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S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대좌석에서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때 좌석 주변에 생기는 이 자기장의 방향을 무엇으로? 이 나침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침반에서 빨간색 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무슨 극? N극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방향이요. 자기장 속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무엇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자기력선은요.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기력선은요. 좌석의 무슨 극에서 나온다고요? N극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S극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도선주의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좌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전기와 자기단원에서는요, 우리 전기에 의해서, 즉, 도선 안에 흐르는 전류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또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고요. 직선 도선에서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직선 도선 주변에는 어떠한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라는 걸 봤더니 이렇게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직선 도선 주위에는요, 도선을 중심으로 무슨 모양?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때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엄지손가락을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 도선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감기고 있어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싹 감기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고 있네요. 그러면 이 직선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겠구나. 즉, 나침반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지금 내 손이 감긴 방향과 일치하죠. 우리는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원형도선주의 자기장이 있습니다. 원형도선은요, 선생님이 이 도선을 세 구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요렇게 해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에요.
지금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아래에서 전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흐른 다음에 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1번 구간에는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는 직선 도선과 같습니다. 딱이 지점에서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까처럼 어떻게 전류의 방향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감으면요. 내 손가락 어떤 방향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죠. 즉, 이 주변의 자기장, 시계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전류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감기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쪽 부분에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구간입니다. 이쪽에서는요,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감아줍니다. 여러분들,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감아주면요, 도선 아래, 검은색 이 펜이 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도선 아래에 있는 손은요, 어디에서 어디로? 칠판에서 여러분 쪽으로 손가락이 나아가고 있어요. 아, 자기장의 방향. 이 도선 밑에서는 위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는요, 직선 모양, 지금 요 방향, 직선 모양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일주의의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일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선이 막 감겨 있는 거, 이와 같은 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코일도 결국 이렇게 도선이 막 감긴 거래요. 그러면 코일 주변에도 당연히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코일 주변에 만들어진 이 자기장의 모양을 보니까 아까 봤던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과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심지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마치 여기가 N극, S극인 것 같아요. 왜? 자기장이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마치 그 모양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은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마치 여기가 이제 S극이고 여기가 N극인 것처럼 작용을 하게 돼요. 왜?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우리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 전류 때문이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요, 자기장의 세기도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도 함께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요, 코일 주위에 생기는 무엇도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무엇의 세기도,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도 우리 오른손을 이용해서 코일주의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오른손은 또 어떻게 이용을 하냐라는 걸 보면요, 우리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을 무엇의 방향으로 어떻게 찾냐면, 오른손에 무엇을?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네 손가락을 코일에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흐를 거예요. 즉, 코일에서 이 전류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싸지래요. 감싸지고 나면 무엇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바로 엄지손가락이. 보시면요, 전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코일 내부에서.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줘요.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방향?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우리 자기장의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마치 N극인 것처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내용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지금

코일이 있어요. 이 코일이 있고, 이제 이 스위치를 닫아서 이 코일 내부에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때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지가 있습니다. 그럼 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를 거예요. 그럼 전류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코일 따라가 볼게요. 요렇게 따라가면 요렇게 전류 내려오고 요렇게 전류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손가락 어떻게 감싸야 돼요? 밖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손을 요렇게 만들어주시면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리키죠. 아, 그럼 나침반의 바늘도 당연히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오른쪽이고요.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면 여기 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나침반 바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자기장의 방향도 오른손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요, 꼭 강의 중간에 멈추신 다음에 선생님이 연습한 이 손의 방향 꼭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 관찰하기 탐구 활동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스위치를 집게에 달린 전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닫아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코일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리면 우리 자기장의 모양을 볼수 있겠네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요. 스위치를 닫아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나침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하여 그린대요. 그런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 과정 다를 반복한대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장치를 조절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비교해 보재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정말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지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코일 주위의 철가루 배열은 그림 가와 같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막대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랑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요. 또이 코일 내부에는요, 이렇게 직선으로 철가루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류의 방향에 따른 나침반의 배열은 나와 다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오른손으로 연습한 거, 즉, 전류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면, 엄지손가락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왼쪽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침반의 화살표도 왼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 전류의 방향을 바꿨더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는구나라고 우리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은요, 마치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하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내부에서 철가루가 어떻게 배열되었어요? 코일 내부에서는 그렇죠. 직선 모양으로 배열이 돼요. 따라서 우리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 생기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코일 주변에 무엇을 놓아서 나침반을 놓아서 그 N극 방향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에 무엇을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 쥘때 무엇이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선생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된대요. 즉,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마지막이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나침반 바늘이 더 많이 움직였대요.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무엇의 세기도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라는 것도 우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의 이제 가장 핵심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그림을 보면 이미 자석이 있어요.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석 안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의 전류 흐르면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여기 자기장이 두 개예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면요. 그때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 힘에 의해서 이 코일은 움직이게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힘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그 힘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 이처럼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 힘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에요. 보시면은요, 이번에 우리 오른손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까 직선 도선에서 사용한 오른손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무슨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무엇의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그때 무엇이 향하는 방향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알고 싶은 힘의 방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고 싶으면요. 곧게 편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뭘로 맞추, 뭐,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무엇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때 무엇이 향하는, 즉 여기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 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엄지손가락 전류예요. 전류 지금 빨강색 방향이래요.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N극에서 S극. 즉, 파란색 화살표로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손바닥 어디 향하고 있어요? 이쪽 향하고 있죠. 따라서, 아, 힘의 방향은 이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코일 힘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 이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석이 있고요. 자석 안에 알루미늄 막대가 있는데 이 알루미늄 막대는 전원장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도 자기장이 있으니까 또 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요.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자기장은요,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는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들어가니까 손이 이렇게 되죠. 내 손바닥, 선생님 손바닥 이쪽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알루미늄 막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요. 꼭 강의 멈춰주신 다음에 여러분도 오른손으로 한번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우리 선생님이 이 힘을 받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즉, 만약에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흘렀다고 볼게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 손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걸로 되죠. 아, 우리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무엇이 힘을 받는 방향도 반대로 바뀌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자석의 극을 바꾼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N극과 S극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전류는 그대로 이대로 흐르되 N극과 S극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서 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 힘의 방향도 바뀌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무엇이나 무엇이 반대가 되면 코일에 작용하는 힘도 반대가 된다고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힘을 더 크게 하고 싶어요. 힘을 더 크게 해주고 싶으면 무엇의 세기를 크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 전류의 세기를 키워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니크롬선에 연결됐으면 이 집게를 A쪽으로 옮기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의 세기가 커질 거예요.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힘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자석을요, 더큰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석이 더 커졌다라는 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더 커진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무엇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힘의 크기가 커지고 또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힘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코일 속에

도 오른쪽 코일과 왼쪽 코일을 나눠서 힘을 따질 거예요. 지금 전류는 빨강색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런데 자기장은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똑같이 또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N극에서 S극 자기장, 내 손가락 방향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손바닥 어딜 향하고 있어요?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아, 여기에서는 코일이 힘이 아래로 작용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 볼게요. 이번에는 전류가 여기 이렇게 꺾여서 일로 내려갈 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방향 맞춰요. 그럼 손바닥이 이번엔 어디를? 위를 향하게 되죠. 아, 여기에 코일은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코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아, 우리 그 힘을 받아서 이 코일이 계속 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코일이 계속 돌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유자가 있는데요. 정유자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도선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시 전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오는 코일은 항상 아래 방향의 힘을 받고 이쪽에 있는 코일은 항상 위쪽 방향의 힘을 받으면서 이 정유자가 계속 한 방향으로 코일이 회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전동기까지 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념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요, 직선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요런 자기력선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방향이에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졌네요. 그럼 우리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감아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손이 이렇게 감겨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흘렀겠구나라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르나요?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니 기역 부분이 플러스 극이겠구나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기역. 전원 장치에 연결된 기역은 플러스 극이 맞습니다. 니은, 직선 도선 주위에는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나요? 네, 직선 도선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도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나요? 아니요, 선생님, 오늘 뭐 여러 번 얘기한 개념이에요. 우리 이 자기장은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도 전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됩니다. 13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장치된 코일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A, B 중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전동기의 원리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일 거예요. 그때 전류,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엄지손가락 만져준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춰주면요. 오른쪽 코일은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볼게요. 왼쪽의 코일 부분.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N극과 S극이에요. 손바닥 어디를 향해요? 아래 부분을 향하죠. 아, 왼쪽 코일은 아래로 힘을 받겠구나. 아래 방향으로. 그럼 이 코일 어떻게 돌겠어요? 이렇게 A 방향으로 돌겠구나라고 답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그림과 같이 가늘게 자른 알루미늄 포일에 양끝에 전지를 연결하고 말굽자석을 설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알루미늄 포일에 전류가 흐르게 할때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에는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이 알루미늄 포일이 받는 힘의 방향, 오른손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이니까 어떻게? 전류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요 방향이죠. 그럼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맞춰주고요. N극에서 S극은 이렇게 맞춰주시면요. 손바닥,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네요. A 방향으로 알루미늄 포일이 위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단원에서는요, 강의 계속 듣지 마시고 중간에 멈춰서 정말 내 손으로도 이 방향 찾을 수 있나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제는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의 방향이 되는지 오늘 개념요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해당하는 답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도 확인하고 또 함께 상호작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대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야! 오늘부터는요, 10강. 여기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바르게 고쳤어요. 네. 뭔가 재미가 있어. 어떤 재미가 있냐면, 틀린 곳을 딱 찾아가지고 탁 뽑아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강의예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마 좀 마음에 들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렇구나.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어디가 틀렸나, 어디 보자. 예,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아직 잊지 않으셨죠? 6학년 국어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이었더라? 아, 그렇지. 잘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번 단어는 그 재미라고 했죠? 어디 틀렸나 내가 봐주겠어. 여기 틀렸구나. 알아맞히는 재미. 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글을 보고요. 이두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호기심에 어린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야, 너 용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봤는데 이거 어때? 주제가 초등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좋았어. 라고 자기 생각 얘기하죠. 그런데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불필요한 문장도 있었어. 불필요하니까 좀 빼면 안 좋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글이 있길래 이런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틀린 점을 발견했어. 이번보다 틀린 걸 발견하는 재미다. 아주 재밌을 거야. 용돈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돈을 받으면 바로 쓰지 말고 용돈을 받는 거죠. 받으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요, 선생님이 퐁당 법칙 얘기해 줬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죠? 퐁당, 퐁당 법칙 얘기해 줬잖아. 지읒을 끌어다가, 받침 지읒을 끌어다가 퐁당하고 여기 우물에 빠뜨리라고. 그러면 받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받으면이란 말 들어봤어? 없지? 어떻게 써야 될까? 받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발음도 맞아. 받으면, 네, 퐁당 법칙. 받으면, 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맞춤법 틀린 거네. 그치? 자, 맞춤법 틀린 것은 여기 이 부분이다. 됐고. 사실 이 맞춤법은요, 철자가 틀린 거하고, 띄어쓰기, 예. 다시 얘기할게. 이 맞춤법에는 철자하고 띄어쓰기 모두가 사실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잘못됐는데, 이 띄어쓰기도 맞춤법의 한 종류야, 사실은. 네.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썼지만. 자, 그럼 띄어쓰기 볼까? 또, 불필요한 부분도 한번 보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용돈이 필요 없습니다. 용돈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갑자기 이 초등학생에게는 용돈이 필요가 없대요. 그걸 뭐야, 이거. 한 사람이 두말 하는 거야, 지금? 안 되죠? 자, 이게 바로 불필요한 문장이네요. 자, 불필요한 문장 찾았습니다. 꼭 필요한 학용품이나 쭉쭉쭉 나왔어요. 자, 돈을 아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띄어쓰기 해야 되겠죠? 여기를 띄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배울 수 이렇게 띄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띄어쓰기 잘못된 건 세모로 이렇게. 다 찾았네. 여기 네모로 된 것, 세모로 된 것, 줄 그은 것, 다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철자가 틀렸고요.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빼야 되고요. 여기는 띄어쓰기 잘못되어서 고쳤습니다. 어때요? 어디가 잘못됐나 보자. 이거 찾는 법, 예, 한번 공부해보면 재밌겠죠? 자, 이것은요, 인터넷 게시판, 예, 온라인 게시판에 있는 글입니다. 의자병을 극복하자. 이제 교재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의자병을 극복하자. 의자병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병을 의자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도 그러나요?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대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질병이 생기기 쉽대요. 그렇죠?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죠. 자, 목이 구부러지거나 오랫동안 너무 앉아있으면 목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런 재미라고. 그냥 쭉 읽다가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웃겨. 재밌지? 이거 한번 지워볼까? 순수하게 글만 한번 내 눈에 들어오게 해보자. 눈을 감고 명상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1시간 앉아있었다면 5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 글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여기에 주제가 있어요. 의자병을 극복하자. 의자병 걸리지 말자. 걸렸더라도 좀 낫게 좀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번 공부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틀렸나 어디 보겠어. 이거 보라 그랬지. 그래서 재밌다고 했지. 이렇게 쭉 읽다가 뭐야 하던 것 있었어요? 바로 여기죠. 눈을 감고 명상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의자에 앉아 명상하세요. 이런 뜻인가? 아니죠? 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자, 이것은 교정부호라고 해요. 빼라는.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불필요한 부분 빼세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이 부호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예, 교정부호 하나. 말이 좀 어렵나요? 교정부호. 예, 제대로 좀잘 써보자. 이런 뜻이야. 이때 이 부호를 사용하세요. 자, 그럼 됐고요. 또 하나 한번 볼까? 만약 1시간 앉아 있었다면, 자,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래요? 5에서 10분 정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5분 내지 10분 정도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좋대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약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까요? 활동하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 좀더 좋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예.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고쳐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교정 부호예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쓰세요. 뭐 이렇게. 네. 이거 지우시고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아도 돼. 이게 부호라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보고 이 친구 지연과 민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있는 의자병을 극복하자라는 글 봤지? 근데 어색하지 않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명상에 대한 내용은 글의 중심 생각과 어울리지 않잖아. 그렇지. 의자병은 어떤 점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극복하자.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이게 중심 생각이었는데, 네, 중심 생각이란 말도 알아두시고요. 중심 생각이었는데, 아유, 뭐 명상 얘기가 갑자기 나와. 이거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표현도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은 이거라고 생각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 맞아. 전체 글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고쳤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중심 내용, 중심 생각과 같은 말이에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야, 너 그거 들었니? 어떤 건데? 의자병이라는 게 있대. 그래? 그 의자병이 뭔데? 나 공주병은 들어봤어도 의자병은 모르겠다. 의자병이 말이야, 말 그대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목도 구부러지고, 허리도 삐끗하고, 그렇게 안 좋대. 그래? 명상을 하면 좋대. 뭐야, 너. 갑자기 왜 이래? 너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글도요. 하던 말을 계속 이렇게 써내려가야지, 갑자기 엉뚱한 글을 여기다 하나 탁 넣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 글은 좋은 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글 속에 넣고 싶은 중심 생각하고 중심 내용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그것과 관련 없는, 중심 내용이나 생각과 관련 없는 어떤 낱말이라든가 문장 이런 거는 과감하게 빼셔야 돼요.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정말 멋진 문장이야 하더라도 그글 전체와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문장이라도 빼셔야 돼요. 예, 고통이 있어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전체 글이 살아요. 아시겠죠? 네. 자, 오래 앉아 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 쓰시오. 의자병. 의자병. 자, 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글의 제목은 의자병을 극복하자다.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편이다.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의자병을 극복하려면 오래 앉아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푹 하고 웃음이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잘 찾은 거야. 여기가 틀렸구나. 알았지? 응. 자, 극복하려면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했죠? 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림, 나에서 글, 가에 대한 지연이와 민수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래요. 글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글을 쓰게 된 까닭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했다. 글을 읽는 사람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고 생각했다. 어떤 거예요? 이거 이상해. 좀 글이 어색해. 이렇게 생각했죠? 왜? 이거죠.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까. 표현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또 글과 상관없는 엉뚱한 문장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글 가에서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문장. 아까 그거였죠? 갑자기 명상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문장을 여러분이 찾아 쓰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나온다, 나와. 수행평가에 나온다. 네. 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걸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여러분의 임무야. 왜? 그 문장 그대로 여러분이 찾아 써야 돼.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명상만 들어가면 맞겠지 하고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대로 베껴 쓰세요. 이럴 때 베껴 쓰세요. 제발 좀. 알았죠?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이것도 역시 인터넷 게시판, 온라인 게시판이네요. 나는 지난 주말 집에서 가족과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봤다. 잎사귀 청둥오리 새끼인 초록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누구랑 봤대요? 가족이랑 봤대요. 뭘 봤대요? 마당을 나온 암탉. 예, 요걸 봤대요, 영화를. 그래서 거기 주인공 잎사귀하고 초록의 사랑을 봤다는 거죠.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초록을 지켜내는 잎사귀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그 실제로 초록은 멀리 떠나죠. 그리고 잎사귀는 네, 최후를 맞이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다. 사실 암탉하고 청둥오리는 가족이 아니죠. 그런데 서로 가족이 되었어요. 현실에서도 우리 인간들도 그런 가족들이 있죠. 예. 자,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했다는 거고, 나도 잎사귀처럼 책임감 있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박모모 씨께서 쓰셨습니다. 자, 이것을 영화를 보고 나서 감상문을 쓴 것이죠. 영화 감상문입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일까요? 이번 시간에도 맞을까? 어쨌든 꼭 가르쳐 줘야 될 게 있어서 여기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좋은 문장과 글이라서. 자, 일단 요걸 봅시다. 요 밑에 있는 댓글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만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네. 자, 보시면 여러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이게 문장이에요. 나는 지난 주말 집에서 가족과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봤어 하고 뭐가 찍혔어요? 요거. 자, 다른 색으로 뭐가 찍혔어? 예, 마침표가 찍혔죠. 이게 찍히면 문장 하나야. 자, 그럼 문장 몇 개인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몇 문장이에요? 몇 개 문장이에요? 다섯 개예요. 어떻게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러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나 또는 물음표, 느낌표. 요 개수를 세면 돼. 그럼 이거 다섯 개 문장이야. 이게 문장이에요. 알았죠? 이런 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문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문장이 다섯 개나 모여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여 있죠? 선생님,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그냥 못 찾은 거야. 그냥 그렇게. 다섯 개 있어. 자, 다섯 개 문장이야. 이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냈죠? 자, 이 덩어리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앞에 이렇게 한 칸을 들여 써줍니다. 나를 여기다 안 쓰고 들여서 여기다 나자를 썼죠? 나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문단이라고 합니다. 문단. 자, 이제 됐어요. 자, 즉 문장이 모여서 뭐가 된다? 문단이 된다. 아시겠지? 자, 그럼 이런 거 가족, 영화, 마당, 암탉 이건 뭐라고 해요? 낱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낱말이 모여서 뭐가 된다? 뭐가 됩니까? 문장이 되고요. 문장이 모이면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한 문단이에요. 알았죠? 다섯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한 개의 문단이에요. 요 개수 세면 문단 개수예요. 자, 이 문단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게 비로소 전체 글이 됩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네, 넘어갈게. 자, 김모 씨가 그럼 나도 이 영화 봤어. 내 동생이랑 막 울었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 같아 라고 여기에 대한 느낌을 써줬습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 게시판의 장점이죠.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글의 제목에서 아름다운 가족에 해당하는 두 인물은 잎사귀과 누구? 초록. 네. 자, 이렇게 닭과 청둥오리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뭡니까?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네요.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이네요. 다양한 가족 모습을 생각했대요. 그 글쓴이는 영화를 보고 동생과 펑펑 울었던 기억을 떠올렸대요. 이건 댓글을 쓴 친구인데, 그지? 누구였지? 김모 씨, 그지?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4번. 자, 최모 씨는 친구 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다. 기억이 뭐야? 마당을 나온 암탉. 맞네. 주인공 모두 사람이다. 제목의 암탉은 잎사귀을 가리킨다. 글쓴이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봤다. 영화 제목이다. 그 다음에 제목의 암탉은 잎사귀을 가리킨다. 맞다. 이렇게. 자,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보자. 자, 직접 얼굴 보지 않지? 예, 직접 얼굴 못 봐요. 예, 그래서 고쳐야 될 점을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없고요. 다른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이나 관점을 알 수 있다의 동그라미. 자, 갈등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우정 이야기. 자, 이것은 영화 감상문이에요. 영화 감상문. 독서 감상문하고 똑같아요. 짜임은. 독서 감상문도 책은 이런 내용이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영화 감상문도 영화가 이런 내용인데 난 이렇게 생각했어. 예,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실제 있는 영화입니다. 꼭 보세요. 우리들. 예. 예, 이 영화는 친구 사이에서 겪는 고민을 그린 작품이다. 자, 등장인물 선이 나오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친구예요. 자, 그러던 중에 방학에 지아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는데, 예, 지아는 선의 입장을 잘 모릅니다. 아, 이 친구 따돌림 당하는 친구였구나라는 걸 모른 채로 서로 아주 아주 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냈는데, 개학 후 지아가 선이 어떤 아이인지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예, 나 자신도 따돌림 당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선하고 점점 거리를 둡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거리를 두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여기다 써야겠죠? 자, 읽어볼게요. 영화를 보면 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상하지? 이거 봐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없네요. 이상해요. 흐름이 끊겼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발견해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어디가 잘못됐나 보자. 이거 보는 재미로, 예, 이거 찾아내는 재미로 공부하자 그랬지. 이번 단어는 어쨌든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누구를 응원했을까? 선을 응원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자, 이렇게 부호를 넣어줄게요. 갑자기 감정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마치 독서 감상문처럼 자신의 느낌, 생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지요. 영화 감상문에도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어디 부분에 들어가죠? 끝부분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 부분이 맞아요. 이 문단 얘기해줬죠? 여기는 처음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 맞아. 여기는 끝부분이 어울려요. 그렇다면 나머지 가운데 있는 도막들은 어디로 간 거야? 가운데 도막을 찾아보자. 이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영화 감상문. 우리들이라는 영화 실제 있고 굉장히 우수한 작품입니다.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선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고요. 지아는 전학을 온 친구고요. 글쓴이는 이 영화 감상문을 쓴 친구는 주인공을 응원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억에 대해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들, 이 영화 제목이죠. 친구 사이에서 겪는 고민을 다룬 영화야 라고 아예 처음 부분에 써 있고요. 학창시절 행복한 추억만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영화야 아니에요. 거기 보면 따돌림 이야기 나오고 서로 거리가 멀어졌다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시형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민. 자, 문단 나에서 불필요한 문장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문장 아까 얘기했죠. 뭐 친구 사이에 배려가 필요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문장 찾아내는 재미가 또 이 글에 있었네요. 자, 아까
문단 가와 나가 있었는데, 문단 가는 영화를 소개하는,

처음 소개하는 처음 부분이고, 문단 나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끝부분에 어울리는 부분이었어. 가운데 토막이 없네, 이랬잖아요. 이 가운데 토막이 바로 여기와 여기에 있었나 보다. 아, 그러니까 이글 전체가, 영화 감상문 전체가 흐름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글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런 거 찾아내는 재미야.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예,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아가 자기를 멀리 하니까, 방학 때는 잘 놀아놓고, 멀리 하니까, 너왜 그러냐고 막 처음부터 화를 낸게 아니라, 지아야,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것만 봐도 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걸알수 있죠?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도 틀린 걸 찾아내는 재미.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했고 해야 맞죠. 그쵸? 뭘 통할 것이고야 통했는데.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그치? 응.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다. 갑자기 웬 가족? 친구지. 친구.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야.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와우! 요거 봐. 요거 봐. 봐봐. 봐봐. 여기.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계약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궁금했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지? 그게 여기 나오네. 여기 라에 나오네.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누가? 선이, 그치? 선이라는 아이가 지아의 생일을 알고 뭘 준비했어? 이 안에 선물을, 그치?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예요. 틀린 곳을 찾아내는 재미.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준비한 선물을 다시 집으로 들고 온 선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다. 아, 그러니까 이글 전체는요, 처음에 가가 맞아. 그리고 라가 와야 돼. 그치? 방학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다가 와야 되고, 마지막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쓴 나가 와야 되네. 이렇게 흐름을 제대로 여러분이 잡아내는 거예요. 재밌죠? 가라다나.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할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제목의 글쓴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제목의 글쓴이의 특징이 왜 드러나요? 영화의 특징이 드러나야 되지. 그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야지. 글의 중심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 확인한다.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목에는요. 글쓴이의 특징이 아니라 글쓴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제, 생각하고 있는 주제, 뭐 생각, 뭐 내용, 영화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좋죠. 게다가 지금 영화 감상문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흐름. 흐름, 영화 소개하고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글의 짜임이라고 합니다. 아, 들어봤죠? 예, 글의 흐름을 달리 얘기하면 글의 짜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예,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예, 잘 알아두시고요. 자, 문단 라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 방학 이후에 지아랑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노력을 했어. 그래서 생일 잔치에도 초대 못 받았지만 선물은 준비했어. 이걸 보고 글쓴이가 눈물이 날 뻔했대. 알맞지 않은 것. 선은 지아와 사이가 점점 멀어졌다. 선은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지아에게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요거네요. 3번. 그쵸? 네. 선은 지아의 생일을 알고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선은 지아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영화를 보면은요, 선물을 들고 가요. 그래서 불러요. 지아를. 근데 지아가,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아가, 나 바빠. 왜? 나 숙제하느라고 바빠 그래요. 근데 하도 안 들어오니까 집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지아가 생일 잔치에 초대한 친구가 한명 내려와. 야너왜안 와? 그래서 딱 봤더니 선이 딱서 있잖아. 너는 왜 자꾸 끼려고 하니 우리 사이에? 뭐 이러는 거 있죠. 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 글의 흐름을 생각하며 문단 가에서 라 차례를 알맞게 고쳐 쓰시오.

0: 가 영화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방학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지 얘기했고, 자신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다나 이게 맞게 되겠죠. 기억에 대해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기억.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문장 어색하죠? 네. 자, 누가? 선은 지아의 생일을 알고 뭘? 네, 선물을. 네,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자, 이 선은 이것이 바로 주어예요. 이걸 주어라고 하고, 선물을 이걸 바로 우리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낸 우리 민욱이 맞는 말을 했네요. 라면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보세요. 무하하하, 섣불리 달아날 생각은 하지 마라. 뭔가 좀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여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나사 하나 빠진 게 느껴집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예,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지?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영화 감상문에서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실전 책,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도 계속 풀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 특별히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해서 증명하던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요. 증명 과정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같은 각과 같은 변을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의 구원픽은 7번과 9번 문제 선생님 지정해 봤습니다. 특별히 7번 문제에서 각을 다루는 이 방법이 나중에 여러 문제에 응용이 될 거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 문제의 그림도 자주 만나시게 될 그림입니다. 돌려놓고, 그대로 놓고, 세워놓고, 돌려놓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선분 BC의 중점을 D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랬을 때 D에서 AB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와 F라고 얘기하고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에 집중해 볼까요? 이두 개의 삼각형을 봤더니 두 삼각형 모두 다 직각 삼각형이고요.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ABC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 때문에 각 EBD와 각 FCD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죠. RHA 합동입니다. 그럼 대응변끼리, 대응각끼리 다 길이와 크기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기억부터 하나하나 체크합시다. 자, EDB와 FDC를 생각한대요. 자, EDB와 FDC를 생각한답니다. 그렇지. 대응각이죠. 그러니까 각의 크기 같아져야 돼라는 얘기 할수 있겠다. 기억참이에요. EDF는 90도니라고 물어봤는데

봤는데 여러분 이 동그라미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EDF가 90도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거짓이다라고 판단해야겠죠. AE와 AF의 길이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AE의 길이와 AF의 길이는 아래쪽 삼각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EB의 길이와 FC의 길이가 서로 같고 더불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마저 같으니까요. 이 선분 AE의 길이와 선분 AF의 길이 둘다 노란색 길이에서 이 주황색 길이를 빼놓은 게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같은 길이에서 같은 길이를 뺀 거니까 당연히 똑같아지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BC와 AC 비교해 볼까요? BC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이 삼각형 두개 정삼각형일 때만 같아지겠죠. 이두 개의 변의 길이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만 같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결국 항상 옳은 걸 골라봐라 하면 기역과 디귿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죠.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서 RHA 합동으로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을 빠르게 체크해내는 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 각 C의 2등분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했고요.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태죠. 그랬을 때 삼각형 BCD와 삼각형 ECD가 합동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래요. 증명을 네모칸 채우게 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서 봤던 중요한 형태,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삼각형 BCD와 ECD에서 두 개의 각은 직각이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고민할 게 아니죠. 자, 그다음 BCD와 어떤 각의 크기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각 BCD는요, BCD라고 이야기하는 각, 동그라미로 표시되어져 있는 각이에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 각하고 똑같아지죠. 이유는 문제에서 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각 BCD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이 각 ECD와 완벽하게 같아져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선분 CD는 공통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의 선분 CD가 공통으로 주어져 있고 심지어 그 선분 CD가 위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빗변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인데 나머지 하나의 예각마저 같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 BCD와 삼각형 ECD가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같으면서 예각까지 같아져라고 하는 RHA 합동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어때? 괜찮아? 좋아요. 그리고 이 형태의 그림이 나중에 가면 우리 9번에서 다시 등장하게 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방향만 뒤집어지고 돌려지면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9번에서 저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또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선생님이 설명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결국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빗변과 나머지 한 각에 대한 이야기, 또 나머지 한 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합동 조건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AD와 CD는 각각 AB와 BC의 수직이면서 AD equal CD다. 그리고 다음에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사각형의 모양이 전혀 무언가 직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아니면 사다리꼴이거나 평행사변형이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직사각형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넓이를 구할 거니? 고민하고 있을 때 선분 BD가 눈에 보이네요. 자, 선분 BD를 하나 그려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와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직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들인데 빗변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다? 각을 하나 똑같은 걸 찾거나 변을 하나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선분 CD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빗변을 공유해서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마저 길이가 같아지니까 RHS 합동이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완벽하게 같은 삼각형이야 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를 옮길 수 있겠죠?

선분 BC의 길이가 8cm야라고 옮겨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선분 AD의 길이는 5cm라는 걸알수 있겠네. 즉, 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넓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두 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0제곱센티미터라는 다음과 같은 넓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그래. 모양이 좀 독특해 보이는 사각형이었는데, 이 사각형의 모양을 잘 잘라봤더니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지고, 심지어 그두 개가 합동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선분 BD를 그려내지 못해서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저 BD를 잘 생각해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이 7번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존재합니다. 자, 특별하게 주어진 조건 뭐예요?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이 지금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점 A, 점 C에서 점 B를 지나는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A에서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우리 그 점을 D와 E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괜찮지? 그랬을 때 D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다라는 조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닐 테니까 길이가 같은 두변 표시해 보자.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와 여기 있는 선분 BC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죠. 자, 그런데 이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데 마주 보고 있는 각이 특별하게 직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직각, 그리고 이 노란색 변이 마주 보고 있는 각도 직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눈에 보여지죠. 그럼 삼각형 두 개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 B, 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그리고 지금 C, B, E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요두 개의 삼각형에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하나 각이든 변이든 같은 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합동이란 이야기를 할수 있고 우린 길이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삼각형 AB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요게 각 ABD라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직각과 동그라미 이외에 나머지 한 각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 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오냐면요. 90도가 등장해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아래쪽 삼각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요 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각. 그 각이요. 동그라미 옆에 붙어 있는 각이고요. 두 개를 더해서 직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각이에요. 각 DB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그럼 결국 세모가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야. 왼쪽에 위에 있는 삼각형 AB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둘을 더하면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에 있는 각 B가 직각이고 그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각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르고 있는 각이 세모여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다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각이 지금 EB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세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있는 네가 세모라면 반대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가 되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빨간색 직각삼각형과 노란색 직각삼각형은 완벽하게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뭐이 동그라미를 찾기 전에도 이미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우리 알수 있겠죠. 그래요.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이었는데 나머지 한 각이 세모로 똑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지? 그럼 이제 뭐할수 있다? 변의 길이를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변의 길이 옮겨봅시다.

현재 여기 있는 선분 BD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이 BD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요? CE의 길이랑 같아져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센티미터다? 9cm다. 아, BD의 길이가 9cm구나. 그리고 이 AD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는 뭐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BE하고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대응변이니까. 그럼 아, BE의 길이는 3cm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cm에서 3cm를 빼낸 게 선분 ED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 선분 ED의 길이, 문제에선 D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DE의 길이라고 써준다면 우리 그 길이가 6cm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합동이라는 것만 발견해내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합동을 발견해낼 때 각의 크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90도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찾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문제에서 적용해봐야 될 방법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되죠? 요거 우리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 또 연습해볼 겁니다. 아셨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각이 같은 걸 찾아내보자라는 걸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또 계속 연습해 봅시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지금 점 A, 점 C에서 점 B를 지나는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직각이에요. 여기 직각이야. 둘다 직각 삼각형이야. 그런데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를 만들어낸 거니까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걸 찾거나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걸 찾거나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있는지 의도적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의도적으로 확인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해보자.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구나라는 조건을 가지고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왜? 90도가 여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나머지 하나의 각을 더해서 90도가 되어야 되니까 아, 이 각이 세모일 수밖에 없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나머지 하나의 예각마저 같아지니까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의 각 동그라미가 될 거고 길이를 옮겨 올수 있습니다. 선분 DB의 길이가 8cm가 될 것이고 선분 BE의 길이가 5cm가 될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요, 사다리꼴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를 빼면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계산해서 13, 그리고 높이가 역시 13이 될 겁니다.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두 개의 넓이 빼낼 건데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하나만 계산해서 두배 하죠. 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에 두배 해서 빼버리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2분의 169에서 자, 이게 40이니까요. 2분의 80 빼주면 되죠. 결국 2분의 89 제곱 센티미터라는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문제였죠. 자, 이 문제에서도 핵심은 뭐였다? 그렇지. 내가 전혀 크기를 모르는 두 개의 각이 있는데 그두 개의 각, 각각은 모르지만 합이 90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활용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7번에서 했던 그 중요한 아이디어가 8번에도 역시나 담겨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7번, 8번 같은 맥락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도 우리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요. 이 문제는 어려워서라기보다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을 정말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합동을 생각하면서 어떤 길이들이 같아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자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풀었던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했었던 그림이었었죠. 자, 문제 볼게요. 지금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분 AB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선분 AC와 AD의 길이가 같아진다. 자, AD와 A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AB 수직 ED가 ED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각 AED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예요. 보시면요. 지금 현재 삼각형 AED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EC라는 삼각형이 둘다 직각 삼각형이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빗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괜찮아?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까지 같아지니까 아, 두 개의 삼각형이 RHS 합동이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자, 여기 있는 이각 두개 같은 각이고 여기 있는 이각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 각이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은가요? 선생님. 그럼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다라는 건 알겠는데 각각의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봐야죠. 문제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 두 개가 만들어내는 각이 몇 도여야 한다? 45도여야겠지. 자,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아질 거고요. 양쪽 끝각이 전부 다 45도씩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45도가 될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각의 크기는 22.5도가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해서 90도가 될 테고 그 세모는 당연히 그렇지. 67.5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 할수 있고요. 그 67.5도라는 세모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AED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 AED의 크기가 67.5도야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문제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숨어져 있고 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다라는 조건도 활용하고 있고요. 합동 조건 활용하고 있는 꽤나 괜찮은 문제죠. 그래서 저 그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방향이 뒤집히고 돌아가는 형태로 그림만 바뀌어져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 맥락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1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은 각 XOY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 P에서 선분해 내린 수선해발을 각각 AB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거 보자마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어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그렇지, 앞에서 증명은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여기 있는 선분 OB의 길이 너 3cm여야 되는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길이 두 개가 서로 같아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의 생각이 짧아야 돼. 문제를 보고 조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아, 합동이구나, 대응변이구나, 대응각이구나를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생략되어지는 게 포인트예요. 그 생각의 사고 과정 연습은 이미 앞에 개념 공부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념책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했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고 과정들은 다 흘러와야 돼, 자연스럽게. 그럼 두 개가 합동이야? 변의 길이 같아? 변의 길이 같아? 각의 크기 같아? 심지어 여기도 각의 크기 똑같아? 라는 이야기 할수 있어야 되고, 문제의 다른 조건 보면 삼각형 BPO가 12cm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삼각형 BPO가 12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선분 BP의 길이가 8cm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AP의 길이도 8cm네라는 얘기하면서 우리 정답을 쓸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복잡한 계산들 했나요? 뭔가 서술을 장황하게 했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보고 합동이라는 걸 빠르게 체크해내는 게 포인트였고, 그렇다면 넓이 조건에서 길이 구하고 그 길이를 옮겨주는 거.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DBE를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쪽에 있는 DEF도 세모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으니까. 그리고 눈을 키워서 커다랗게 사각형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각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자. 현재 삼각형 ABC에서 현재 직각과 40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이 있으니까요. 이 각이 50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25도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두 개는 5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각 BDE라는 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각 BDE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두 개 더해서 180도 돼야 되는 거니까, 아, 너 130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삼각형 BDE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130도와 세모 두 개를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니까 세모의 두 배가 50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모 하나의 크기는 25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5도다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해 놓고 놨더니 세모와 동그라미가 서로 같아지네 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랑 여기 있는 세모 서로 같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요거 닮음에서 닮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또 이런 그림이 등장하면서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까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찾을 때는 합동이야? 이등변 삼각형 되겠네? 그럼 요 각 세모가 180도에서 130도를 뺀 50도를 나누어 가지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12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꼭지점 C를 지나는 직선과 AB의 교점을 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예요. 자, 지금 문제가 정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까 아,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네. 자, 그랬을 때 FG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선분 BC와 선분 D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정사각형의 요 정사각형 안에 직각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아, 직각 삼각형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 봅시다. 요 직각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길이를 옮길 겁니다. 그럼 각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전혀 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더해서 90도가 되는 두 개의 각을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얘기해 볼 겁니다. 괜찮은가요? 자, 이거 두 개가 90도를 반으로 쪼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2가 A에 도착해 있지 않기 때문에 45도가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세모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두 개 더하면 90도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요.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하나의 각이 동그라미야 라는 얘기할 수 있고 아래쪽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하나의 각이 세모야 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인데 각이 같아진다 라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합동이네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FG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FG라는 길이는 FC라는 8cm에서 GC라는 5cm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cm 빼기 5cm니까 정답은 3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FC를 8cm라고 이야기한 건 FC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8cm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또 GC가 5cm라고 이야기한 건 GC하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5cm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에서 5를 빼서 3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가지고 길이를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는 선분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자, 문제에서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너 직각이네, 너 직각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 직각이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직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수선 내린 상태니까

자, 요 길이가 5cm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상태겠죠? 왜냐하면 직각 삼각형 인대에 빗변의 길이 같고 한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길이 5cm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이제 사전 작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길이가 5cm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고, 이 5cm와 여기 있는 5cm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 ADC라고 이야기하는 이 빨간색 삼각형과 삼각형 BEC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황색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을 하나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각 직각 둘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각이 당연히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ASA 합동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져서요. 이 길이 전체도 10cm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5cm를 빼냈으니까 나머지 길이도 5cm가 되어야 해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BD의 길이가 5cm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문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번부터 문제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찌릿찌릿 전기.
1: 진짜 재밌겠다.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2: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1: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2: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1: 좋아.
3: 아, 저기가 바로 탑갱 감독의 새 영화
1: 나올라오기의
3: 오디션장인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뱉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슛!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미응,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토끼 감독을 도와주러 갔나 봐!
3: 어, 정말? 나도 갈래! 토끼야와! 토끼야와!
7: 토끼야와!
1: 집이 커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2: 아, 정전인가 봐.
1: 정전?
8: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9: 아,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대한글님,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8: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정전이 되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아하.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촛불 있잖아. 아.
10: 조심, 조심.

0: 먹자.
1: 맞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0: 아, 그러네.
2: 자라나, 모아.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1: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5: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0: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1: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0: 네! 자음!
1: 문!

0: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1: 우와, 천지군의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0: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지은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건 경구구나. 어, 저기도 지은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전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응. 나 한글.
0: 어? 왜 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0: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1: 역시 그렇군.
2: 조심해! 어서 피해!
3: 이게 바로 천지대장님의 번개의 힘이다!
1: 천지?
4: 번개의 힘이요. 천지곤 번개!
1: 천지, 그만두지 못해!
4: 천지곤 번개!
1: 하연서
4: 천지곤 번개!
1: 하영사
3: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군.
1: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3: 자!
4: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쥬앗!
0: 저건, 이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주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지읒, 우,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4: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6: 돌아와.
4: 어는 내가 쓸게. 흩, 쭉, 뿅망치로. 어,
3: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9: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8: 아, 할아버지.
10: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8: 네.
10: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모음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세자마자 짠!
1: 안녕, 도도.
0: 안녕, 우리.
1: 도도, 너 수영 잘해?
0: 수영? 원래는 잘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지롱. 왜냐? 난 요정이니까. 요정은 뭐든지 할 수 있도도.
1: 부럽다. 나도 수영 잘하고 싶어. 수영 잘해서 바다에 있는 고래랑 물고기랑 뭐든지 다 만나고 싶어.
0: 변기는 아닌데?
1: 어? 이번은 저기다.
0: 어? 어두워. 가보자, 가보자.
1: 우와, 바다다.
0: 바다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도도. 도도의 수영 실력을 발휘할 때다.
1: 어떡하지? 난 수영 잘 못하는데.
0: 에이, 걱정하지 마. 네 친구 도도는 뭐?
1: 바로 요정!
0: 요정과 함께라면
1: 뭐든지 할 수 있다!
0: 그리

0: 아빠도 레이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았어.
2: 어, 어디에 오지?
3: 음파 음파 음파.
4: 어, 왔다. 그린 죽기 구조대.
5: 어, 어서와 얘들아.
1: 안녕. 너희들이 우리 불렀구나.

0: 무슨 일이 도도?
1: 우리 여왕님 좀 도와줘.
2: 뭐? 여왕님?
3: 어, 바로바로 이모.
0: 이거 아니 이분 산호 아니야?
1: 맞아. 바다의 여왕 산호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4: 오직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만 사시며 얼핏 식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촉수로 먹이를 잡아드시는 동물이셔. 전 세계에 2,500여 종의 다양한 산호가 있는데 우리 여왕님도 그중 하나시지.
2: 아, 근데 왜 산호가 여왕이야? 산호는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래는 상어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잖아.
5: 우와! 무험하도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 넷 중 하나는 우리 산호 여왕님의 도움을 받고 살거늘.
6: 꽃게. 산호 여왕님, 저 좀 숨겨주세요. 물고기가 저를 잡으러 와요.
7: 어서 와. 여기에 숨으렴.
6: 예. 꽃게.
3: 산호 여왕님은 물고기들이 적을 피해 숨을 수 있게 도와주고 몸에 붙어있던 점액질을 내버려서 바다 생물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지.
2: 그렇구나. 근데 산호 여왕이 어쩌다 이렇게 아프게 된 건데?
1: 어? 그건 다 우리 여왕님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 때문이다!
8: 배신자?
3: 응, 맞아! 바로! 얘야, 얘! 여기, 어? 여기!
2: 어? 어디?
0: 안 보이는데?
2: 맞아!
0: 이거 혹시 착한 애들 눈에만 보이는 뭐 그런 거냐?
3: 아니야!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0: 그렇다면
2: 도도 같이
0: 어디 보자. 보인다.
2: 맞아.
0: 이 친구 이름이 뭐지?
9: 내 이름은 갈충조. 난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0: 갈충조 이름이 어렵네.
2: 그러길.
0: 아니 근데 이렇게 자그만 친구가 어쩌다가 산호 여왕이랑 친구가 된 거야?
1: 그 둘은 원래 그런 사이야. 어? 산호와 갈충조.
2: 산호와 갈충조?
7: 갈충조, 어서 와. 내가 너 먹을게.
10: 그래, 빨리 먹어줘. 나 산호 네 몸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7: 알았어. 푸르르.
10: 우와, 안전한 산호 몸속에 우리 집 생겼다. 산호야, 기다려. 우리가 광합성에서 영양분 만들면 너한테 다 줄게.
7: 그래.
4: 갈충조가 영양분을 만들어 산호 여왕에게 나눠주면 산호 여왕은 그 영양분으로 살아가지.
2: 근데 갈충조가 산호 여왕을 떠났다고?
3: 갈충조가 떠나는 바람에 우리 산호 여왕님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드는 거라고.
0: 그렇다면 우리 그린 조끼 구조대가 갈충조 녀석을 잡아와야겠군. 갈충조

0: 나 찾아왔어?
1: 그래! 갈충조, 너 왜 산호를 떠난 거야? 네가 떠나서 산호가 지금 엄청 아프단 말이야.
0: 내가 떠난 게 아니야. 산호가 날 뱉어버린 거야.
1: 뭐?
2: 진짜? 산호가 왜 날 뱉었는데?
0: 그건 산호한테 물어봐. 기운 없어.
1: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군.
2: 산호야! 산호야! 산호야!
1: 정신 차려, 도도!
3: 무슨 일이야?
1: 산호, 네가 갈충조에 뱉어버리는 게 사실이야?
3: 응, 사실이야.
2: 산호야, 왜 그랬어? 너네 원래 사이 좋았잖아.
3: 그랬지. 그 모든 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됐어.
0: 왜 이렇게 덥지? 괴로워.
4: 뭐지? 내 몸이 이상해.
0: 미안.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난 이렇게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
4: 숨 막혀. 이러다 나까지 죽을 것 같아. 갈충조, 우리 헤어져.
0: 뭐? 날 지금 내쫓겠다는 거야?
4: 그래, 당장 내 몸에서 나가.
0: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에게 영양분을 다 줬는데 나는?
4: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나가! 갈충조가 나가고 나니까 내 몸이 흰색으로 바뀌었네. 내 몸 색깔이 예뻤던 건 갈충조 때문이었구나. 갈충조를 내보내면 내가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갈충조가 없으니 영양분이 없어.
3: 그렇게 된 거야.
1: 그렇구나. 그러니까 산호가 이렇게 된 건 갈충조의 잘못도 산호의 잘못도 아니야. 바로 뜨거워진 바닷물 때문이야.
2: 맞아. 너도. 근데 바닷가 점점 왜 더워지는 거야?
1: 지구가 더워지니까 바닷속도 더워지는 게 아닐까?
2: 지구가 더워지는 건 열이 지구 밖으로 못 나가서잖아.
1: 구린이 기억하는구나. 열이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막고 서 있는 건 바로 온실가스 삼형제!
2: 그럼 기억하지.
1: 그럼 온실가스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도 기억해? 온실...

0: 사람들, 사람들.
1: 맞아. 바다가 점점 더워져서 산호양이 아프게 된 건 다 사람들 때문이었어. 미안해.
2: 불쌍한 산호 여왕님. 불쌍한 갈충조.
3: 자, 자, 힘냅시다. 산호 여왕님의 이야기가 슬프게 끝나는건 우리도 정말 실도죠.
1: 맞아. 산호 여왕님,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노력할게.
4: 노력? 어떻게?
3: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게.
1: 맞아. 너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약속!
5: 약속!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6: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를 막기 위해 그린조끼 구조대 특별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쓰지 않는 전기불은 모두 끄기.
1: 아니 잠깐만 잠깐만.
0: 와, 깜짝이야.
1: 아니 전기불 끄는 거랑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0: 아, 전기불을 켜는데 필요한 전기는 이런 화력발전소에서 만들거든. 근데 이 화력발전소가 일할 때 나오는 연기가 바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쓰지 않는 전기불은 모두 꺼서 전기 사용을 줄이자. 전기를 적게 쓰는 전구를 사용하자.
2: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모이고 또 모이면 언젠간 선우에게 세계 좋은 바다를 들려줄 수 있겠지?
0: 오늘 그린이와 그린쪽기 구조대 친구들은 필요 없는 전기불을 모두 꺼서 산호를 도왔으니까 산호 패치를 딱! 산호가 바닷속에서 갈충조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식물의 생활 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식물의 생활 단원의 대표 탐구 활동 문제 풀어볼 거고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볼 겁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게요. 대표 탐구 활동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탐구 목표는요,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해서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정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여러 가지 식물의 잎, 가위, 바구니, 돋보기, 실험복, 실험용 장갑 등이 필요하대요. 탐구 과정 살펴볼게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채집하는데요. 주의할 점 있었지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볼까요? 식물의 잎을 채집할 때는 다른 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조심해야 되고요.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잎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채집한 잎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는데요. 돋보기를 사용해서 자세히 관찰해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잎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또 배웠었지요. 자, 아래를 보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가? 뭐 예쁜가? 이런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물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잎의 색깔이 초록색인가, 진한 초록색인가, 큰가, 이런 것도 적합한 분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요, 색깔은 조금씩 다르고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기준,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뭐 가늘고 길쭉한가, 아니면 끝 모양이 뾰족한가, 뭐 아니면 가장자리가 매끈한가, 뭐 톱니 모양인가, 이런 기준이 좋은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하면 되죠. 자, 결과를 볼까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은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을 묻고 있어요. 가늘고 길쭉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그렇다에, 자, 선생님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은요. 이름을 꼭꼭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어떤 잎인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직도 헷갈린다면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자, 이 잎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무슨 식물의 잎? 소나무. 두 번째, 강아지풀. 자, 맞히는 친구도 있네요. 자, 이 식물은요, 단풍나무, 은행나무, 토끼풀, 바로 벚나무입니다. 대표적인 이름은요, 알아두자고요. 그래야 문제 풀때 조금 더 빨리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소나무와 강아지풀은요,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해요. 하지만 이 식물은 그렇지가 않지요. 또는 잎의 끝모양이 뾰족한가, 끝모양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뾰족한가? 그래요. 소나무, 강아지풀, 단풍나무, 벚나무는요, 끝이 뾰족한데, 은행나무, 뭐 토끼풀 같은 식물의 잎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잎의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잎의 끝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식물의 잎은 전체적인 모양, 가장자리 모양, 끝모양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분류 기준으로 적합합니다. 알맞습니다. 이렇게 탐구 결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1번인데요. 기역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으로 옳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렇다에 단풍나무, 토끼풀, 벚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에 소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 잎이 있어요. 자, 1번. 잎의 모양이 예쁜가? 너무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적합하지 않습니다. 2번. 잎의 색이 초록색인가? 이런 잎의 색깔, 뭐, 잎이 큰가? 이런 것도 역시 적합한 기준이 아니에요. 3번. 잎의 개수가 여러 개인가? 어디 볼까요? 자, 그렇다에 토끼풀은요, 하나의 잎에 이렇게 잎이 세 개가 있죠. 그렇지만 단풍나무와 벚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4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그래요. 단풍나무와 이 토끼풀, 벚나무 모두 자세히 보면요. 잎의 가장자리 부분이 울퉁불퉁한 톱니 모양입니다. 맞고요. 5번.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갈라져 있는가? 단풍나무는 그렇지만 토끼풀과 벚나무는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알맞은 분류 기준은 4번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맞은 분류 기준을 정할 때는요, 먼저 어떤 것이 그렇다인지,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인지 잘 보고요.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대표 탐구 활동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볼게요. 단원정리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고 문제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 꿀단지 친구들 이러면 아, 어떤 식물의 잎이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슨 나무? 단풍나무 잎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자, 단풍나무 잎의 생김새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아, 예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선택지를 보자고요. 자, 1번.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어디, 어디? 자, 손바닥처럼 막 갈라졌죠. 착착착. 다음. 2번. 잎이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맞아요. 3번. 잎의 끝부분이요. 뾰족, 뾰족, 뾰족, 뾰족, 뾰족하죠. 맞습니다. 4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에요. 진짜로.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이죠? 톱니 모양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따라서 4번 역시 맞습니다. 5번. 잎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세요. 전체적인 모양은요. 가늘고 길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네.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 거는요, 강아지 풀, 뭐 소나무 잎 이런 모양이 가늘고 길쭉하지요. 따라서 1번의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생김새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잎의 크기가 큰가, 작은가? 크기는요, 한 식물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2번, 잎의 색이 예쁜가, 아름다운가? 너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안 됩니다. 3번, 잎의 끝이 뾰족한가? 뭐, 잎의 전체적인 모양, 잎의 끝 모양, 또 뭐, 잎의 가장자리 모양, 적당합니다. 적합합니다. 4번, 잎의 모양이 멋진가, 예쁜가, 아름다운가, 적합하지 않아요. 역시, 잎이 내 마음에 드는가,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기준은요, 적합한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라고 2번의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잘못 분류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니까 분류 기준을 잘 보세요. 잎의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라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자, 그렇다를 볼까요? 이 식물의 잎은요, 무슨 식물? 바로 강아지풀. 이 잎은요, 벚나무, 이 잎은요, 부채 모양 은행나무, 이 잎은 도끼풀의 잎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요, 대표적인 식물들은 잎을 보고 어떤 식물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를 보세요. 강아지풀은요,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해요. 하지만 벚나무는 어때요? 둥근 모양이고요, 끝부분이 뾰족하지요. 가늘고 길쭉하지 않아요. 따라서 잘못 분류한 것은 바로 벚나무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 니은이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5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부터 보죠. 위 식물을 풀과 나무로 옳게 분류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배웠잖아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 대표적으로 풀과 나무로 나누어 살펴보았죠. 자, 이때 기역 명아주, 니은 단풍나무, 디귿 민들레, 릴 소나무 중에서 이 풀은요, 명아주 그리고 민들레이고요. 나무는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바로 단풍나무와 소나무는 나무입니다. 자, 우리 또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배웠지요. 풀과 나무 모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요. 줄기와 잎의 구분이 쉽다라는 특징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이 풀은요, 나무보다 대부분 키가 작고요. 또 줄기가 나무보다 가늡니다. 하지만 나무는 대부분 풀보다 키가 크고요. 또 대부분 줄기가 풀보다 굵다라는 또 나무의 특징이 다른 점이었죠. 자, 4번 문제는요. 위 식물을 풀과 나무로 옳게 분류한 것 묻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풀은 명아주와 민들레, 기역과 디귿 여기 있네요. 그리고 나무는 단풍나무와 소나무, 니은과 리을 여기 있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겠다라고 적어주면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인데요. 위 식물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볼까요? 자, 줄기는요, 굵고 거칠대요. 이걸 보니까, 풀과 나무 중에서 나무일 것 같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줄기가 굵다라고 했으니까. 2번, 키가 크고 솔방울이 달려 있다. 키가 크고 솔방울이라고 하는 거 봐서 바로바로 소나무이겠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잎은 한 곳에 두 개씩 뭉쳐나고 마치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이다를 보고 확실히 알수 있죠. 바로 소나무의 특징이구나. 따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리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 리을이네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풀어보죠.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또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장미 있고요, 연꽃 있고요, 물상추, 나사말, 부레옥잎 있는데요. 자,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식물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식물의 이름과 모든 식물의 특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은요, 우리 친구들이 꼭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식물 모두 우리가 배웠던 식물이거든요.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장미는요, 어디에서 볼수 있는 식물인가요? 강이나 연못인가요? 아니면 들이나 산인가요? 그래요. 들이나 산에서 볼수 있는 식물로 배웠지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인데, 그래도 2번부터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2번, 연꽃은요, 강이나 연못. 그런데 그 중에서도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잎과 줄기가 물 위로 높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들, 연꽃, 갈대 같은 식물이 있었죠. 자, 물상추는요, 부레옥잎처럼 뿌리가 소엽 모양이고요, 물에 떠서 살아가는 식물로 배웠습니다. 자, 나사말은요, 뭐 검정말, 물질경이처럼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겨 살아가는 식물로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이지요. 따라서 아닌 것은 1번 장미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자, 이렇게 식물의 이름만 봤을 때 대표적인 특징은 떠올려야 돼요. 아, 장미. 줄기에 가시가 있고, 꽃이 붉은색, 뭐, 노란색이지. 뭐, 연꽃. 아, 잎과 꽃이 물 위에 높게 자라지. 아, 물상추. 물 위에 떠서 자라지. 부레옥잎처럼. 아, 나사말. 검정말처럼 물에 완전히 잠겨 살지.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 시간이 끝난 뒤에 꼭꼭꼭 뭘 해야 하느냐. 그냥 교재를 덮지 말고요. 복습해야 돼요. 어떻게 복습하느냐? 식물의 사진을 보고요. 이름을 가린 뒤에, 아, 이거 연꽃, 아, 이거 물상추, 아, 이거 부레옥잎.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연습했다면 이제 특징까지 또 외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꼭꼭꼭 복습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사진 나와 있네요. 강이나 연못에서 살고요.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대요. 아, 이걸 보고도 우리 친구들 딱 떠올려야 돼요.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는 거. 소련. 가래. 마름. 이런 식물 배웠잖아요. 이게 아닐까? 자, 세 번째. 잎은 둥근 모양이지만 한쪽이 V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 아, 바로 이것은 소련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뿌리는 물속의 땅에 내린다라는 특징 수련입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4번이 있죠. 수련. 연꽃은요, 잎이 둥근 모양이지만 한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잎과 꽃이 물 위로 높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물은 4번에 있는 수련. 정답 4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식물이 수련입니다. 수련.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8번 문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사막에서 사는 식물인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또 배웠죠? 사막에서 사는 대표적인 식물, 바오바브 나무, 알로에, 용설란, 선인장인데요. 이것 역시 이름만 가려도 우리 친구들이 사진만 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옳지 않은 것. 바오바브 나무는요, 키가 매우 크다. 사진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맞고요. 알로에는 잎이 크고 두껍다. 그래서 잎에 물을 저장한다라는 특징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알로에는요, 줄기에 가시가 있다. 에? 가시가 있는 것은 알로에가 아니라 선인장인데 틀렸고요.
디귿 용설란도 잎에 물을 저장하지요. 알로에처럼 리을 선인장은요 줄기가 통통해요. 줄기에 물을 저장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도 보도록 하죠. 위식물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기가 굵고 통통하다. 두 번째, 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 모양이다. 아하, 가시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뭔가요? 바오바브, 알로에, 용설란, 선인장. 그래요. 바로 선인장의 특징 따라서 9번에 선인장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인장 특징이었네요. 자, 계속해서 10번과 11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불의 옥점의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불의 옥점이 입자루를 탁 자른 뒤속 모양을 관찰한다. 자른 불의 옥점의 입자루를 물 속에 넣고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한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입자루를 자르면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동그란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 옥점을 누르면요, 물방울이 나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공기방울이 뽕뽕뽕뽕 나와서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니은과 니을 두 개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 문제 볼까요? 불의 옥점의 특징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이 실험을 왜 하는지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요,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불의 옥점은 어떻게 해서 물에 떠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통한 입자루를 잘라보니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고 물 속에 넣고 눌렀을 때 공기방울이 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아, 입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불의 옥점은 물에 떠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걸 찾으면 선택지, 짜잔, 2번을 보세요. 입자루에 있는 공기 주머니 때문에 물에 떠서 살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11번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잎에 미세한 털이 있어 물에 떠서 살수 있는 것은요, 불의 옥점이 아니라 바로 생이가래라는 식물의 특징입니다. 이 물에 뜰수 있다고 모두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잎에 털이 있어서 물을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물에 뜰수 있는 식물도 있거든요. 생이가래라는 식물의 특징이 바로 1번입니다. 불의 옥점의 특징은요, 공기주머니가 있는 2번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선인장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촥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자, 그림을 보니까요. 선인장을 잘라가지고 여기 화장지를 샥 갖다 댔어요. 자, 선인장은 어디에 많은 뭐를 저장하고 있어 사막에서 살수 있어요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은요. 화장지를 댄 부분에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 선인장은 이 통통한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사막에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에다가는 선인장은 줄기에 줄기라고 적어주고요.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니은은 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줄기. 니은은 물이네요.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생활에서 식물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배웠잖아요.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많은 생활 속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1번, 약초로 한약을 만들기도 하고요. 2번, 가죽으로 가방을 만든다. 가죽은 동물이지요. 들렸습니다. 3번, 산나물로 맛있는 반찬 만들기도 하고요. 4번, 식물의 잎을 활용해서 염색, 물을 들이기도 하고요. 5번, 공원을 꾸미기도 하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쉽게 풀수 있는 12번 문제였습니다. 아, 13번 문제였습니다.

0: 오빠라고 하지요.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인데요. 위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 만든 것 골라볼까요? 자, 옷이나 털에 잘 붙는 독고마리 열매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테이프는 테이프인데요. 잘 털에 달라붙는 바로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찍찍이 테이프 되겠고요. 해바라기는요, 이 해를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태양 전지판을 태양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태양 전지판, 따라서 1번이 정답이겠네. 15번의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인데요. 식물과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를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해 보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나오는 이 그림들 모두 우리 교재 속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식물의 특징, 모든 예를 다알 수가 없지만 이 정도는 꼭꼭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외워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풍나무 열매는요. 이렇게 잘 이렇게 돌돌돌 돌아가며 떨어지는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잘 돌아가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웠지요. 따라서 1번은 디귿으로 연결해 주고요. 다음, 이 민들레 열매는요, 바람에 샥잘 날아가요. 그 특징을 이용해서 낙하산을 만들 수가 있었지요. 그 다음, 이 장미가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철조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장미 넝쿨의 가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지요. 따라서 3번은 기억으로 쫙 연결해 주면 이렇게 바르게 선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식물과 그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예 정도는요, 우리 꼭꼭 알아두고 가자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7번과 18번 문제인데요. 식물의 특징을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방수 모자예요. 방수라는 것은요, 잘 물에 젖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이용한 식물로 적절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연잎, 끈끈이 주걱, 느릅나무 잎, 벌레잡이 통풀인데요. 이렇게 물에 잘 젖지 않은 특징은 바로 아까 연잎 효과라고 배웠지요. 이 연잎의 표면에는요, 아주 작은 돌기가 나 있어서 물이 잘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호를 쓰면 연잎, 기역이라고 적어주고 이어지는 문제 18번으로 가보자고요. 자, 위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이용한 식물의 특징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면 가시가 있다. 매우 가볍다. 3번, 물에 젖지 않는다. 4번, 바람에 잘 날아간다. 5번, 벌레를 잡을 수 있다 중에서 이름도 모자는 모자인데 방수 모자예요. 이 방수란 뜻은요, 물에 잘 젖지 않는다란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식물의 특징이냐면 바로 연잎. 그 중에서도 물에 젖지 않는 특징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오늘의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모두 만나보았고요. 이어서 오늘의 아하 문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수강국이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복습 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재에 나오는 식물의 사진을 딱 가리고요. 그 사진만 봐도 아, 어떤 식물인지 어떤 잎인지 알아맞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되었다면 특징까지 한두 가지 꼭꼭꼭 머릿속에 외워두자고요. 자, 오늘은요,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만나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모두 다음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도형의 닮음 중단원 마무리 문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중단원 마무리라고 하지만 레벨 1과 레벨 2에 있는 문제들을 주로 풀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10번과 11번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고 집중해서 풀어볼 텐데 여기 있는 두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본을 잘 챙겨가자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두 문제를 골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문제들보단 기본을 다져가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 진행할게요.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닮음비가 3대 4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닮음비가 3대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4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DE와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9cm와 선분 DE의 길이가 3대 4에 b를 가지도록 선분의 길이를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요. 이거 12cm다라는 사실 알수 있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12cm라는 길이가 선분 DF로 올때 어때야 돼? 그렇지. 3대 4라는 b를 가져야 돼요. 자, 방금 전에 우리 선분 DE라는 걸 구할 때 혹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이런 비례식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9대 선분 DE의 B가 3대 4다라는 비례식 세워서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좋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좀 빠르게, 선생님은 그냥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답을 썼잖아요. 빠르게 답을 쓸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닮은 비가 3이었던 것이 4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3에서 4로 바뀔 때 곱하기 3분의 4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2cm가 선분 DF하고 대응이 되는데 그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12cm에 얼마를 곱해버리더라. 그냥 3분의 4를 곱해버리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DF의 길이가 16cm다라는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아까 12cm를 찾을 때도요, 그래요. 9에다가 3분의 4를 그냥 곱해서 답을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좋았어. 그러면 이세 개의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세 변의 길이 모두 더해서 둘레의 길이 얼마? 36cm. 2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접근해서 풀어볼 수 있겠죠. 실제로 3분의 4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8cm를 되돌려서 여기 선분 BC의 길이가 6cm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4를 3으로 바꾸는 거니까 너 4분의 3을 곱한 거야라고 생각해서 8에다 4분의 3 곱해서 6 하고 만들어 냈겠지. 그렇다면 삼각형 ABC의 둘레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ABC의 둘레의 길이와 DEF의 둘레의 길이가 역시 3대 4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의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죠. 15cm에다 12cm 더했으니까 27cm가 될 거고, 거기에 3분의 4를 곱해주면 역시 아까와 동일한 정답 36cm를 찾아낼 수 있어서 2번을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었겠죠.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해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도 동일한 정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 이 4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어요? 비례식을 쓰지 말자는 거죠. 앞에서 우리 계속할 때는 몇대 몇, 몇대몇 썼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3대 4라는 닮음비를 보면, 자, 이렇게 만들 때는 3분의 4를 곱하고, 이렇게 만들 때는 4분의 3을 곱하니까, 아, 이렇게 넘어올 때는 3분의 4를 곱하고, 반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4분의 3을 곱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해내서 머릿속으로 암산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4번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됐죠? 조금은 더 실전적인 풀이에 가까운 그런 풀이겠죠? 5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와 닮은 삼각형을 모두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의 길이가 8cm와 10cm로 주어져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40도 하고 있으니까
SAS 닮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40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비가 8대 10이 되는 것, 즉 4대 5가 되는 걸 찾아봐야겠지. 그럼 빨리 보기를 살펴봐. 각이 40도가 주어져 있는 걸 봤더니 너 1번 보기 40도 주어져 있어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40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4대 5니 확인해 봤더니 4대 5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4cm가 8cm와 대응할 거고 5cm가 여기 있는 10cm와 대응하면서 닮은 비가 1대 2인 닮은 삼각형이 되더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1번을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ASSS 닮음을 확인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AA 닮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40도와 60도 각 두 개가 주어져서 동일한 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없어, 그치? 선생님, 그럼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두 개라고 했는데? 자, 이런 착각하면 안 되죠? 함정을 파신 거겠죠? 이 보이지 않는 각을 생각해 보면 180도에서 두 개의 각을 빼냈을 때 8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각 두 개가 40도와 60도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60도나 80도 혹은 40도나 80도로 주어져도 AA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60도와 80도 주어져 있는 4번 이 삼각형이 둘을 서로 AA 닮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SSS 닮음은 안 되고 SAS나 AA 닮음 하나씩 찾아내서 1번과 4번을 정답으로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중단원 마무리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선분 AC의 길이를 XCM라고 얘기해 보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눈에 보이나요? 선생님, 잘 안 보여요 라는 친구들.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이 하나 있습니다. 각 B를 삼각형 ABD가 우리 가지고 있고 또 이 각 B를 삼각형 ABC가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각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빨리 체크해 봐야죠. 자,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에서 4cm와 6cm 그 공유된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 되는지 보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6cm와 두 개 더해서 9cm, 2대 3 하고 만들어지니까 아, 삼각형 서로 닮음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그러면 두 삼각형의 닮음 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선분 AB라는 6cm가 어디로? 선분 BC라는 9cm와 서로 대응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대 9 하고 만들어지니까 닮은 비는 2대 3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선분 AD와 선분 AC도 현재 대응하고 있는 변이니까 5대 X도 역시나 2대 3이다라는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15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어서 우리 2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대응변의 위치를 잘 찾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면 각을 표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AA 닮음에서는 주로 각을 많이 썼지만 SAS 닮음에서는 각을 많이 표현하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자. 지금 아까 각을 하나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삼각형 ABD를 하나 살펴봤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각, 전혀 우리 모르는 각이니까 세모와 네모로 표시해 봅시다. 그럼 세모와 네모가 전체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는 어디에 나타날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ABD에 있는 모양, 그 뒤집어서 우리 겹쳐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세모가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각을 합쳐서 그게 네모가 된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6cm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그라미와 세모라는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라는 각을 연결해 놓은 그런 변의 길이라면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9cm가 대응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대응비 닮음비가 2대 3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각을 모르지만 표시해 놓으면 위치를 찾는 게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대응변들을 찾을 때 눈에 잘안 보이면 각을 한번 표시해 보는 거, 이게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7번입니다. 그림에서 점 E가 선분 AC와 BD의 교점이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는데, 보시면 두 개의 선분의 교점하고 등장하면서 맞꼭지각으로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 하나가 같아지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SAS 닮음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요렇게 먼저 보는 거야. 4대 6, 2대 3.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2대 3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괜찮아요? 아, 그래. 물론 우리 진짜 SAS 닮음을 교과서에서 얘기할 때는 4cm와 6cm가 대응변, 또 6cm와 9cm가 대응변. 그래서 4대 6도 2대 3, 6대 9도 2대 3이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이렇게 찾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지. 방향이 이 방향인지 뒤집혀 있는 방향인지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작은 삼각형 쪽에서 먼저 찾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이 공통인 상황에서 이웃하는 두변 2대 3, 공통인 각에서 역시나 이웃하는 두변 2대 3.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은 SAS 닮음이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고, 그렇다면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AB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4cm라는 것과 6cm라는 게 서로 대응변이고, 결국 2대 3의 닮음비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X 대 12도 2대 3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럼 반대로 12cm에 3분의 2 곱하면 X cm 등장할 거니까 우리 5번 8cm를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만하시죠? 제가 여러 방법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중에 여러분한테 더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을 자기만의 무기로 갈고 닦으셔야 돼요. 됐죠? 선생님은 교과서적인 방법보다 각을 끼고 있는 이웃하는 두 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게 편하면 이렇게, 교과서적인 방법이 편하면 그렇게, 둘 중에 자기의 무기를 잘 갈고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문제에서 서술하고 있죠. 자, 그럼 어때?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들이 있어서 세 개의 직각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공식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겠죠. 공식 뭐였습니까?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하고 이렇게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선분 HC를 X cm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 88에 64는 짧은 길이 4 곱하기 긴 길이 x 플러스 4하고 같아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x 플러스 4가 16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x는 1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HC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12cm다라는 정답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4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길이를 찾았다면 그러면 우리 어떤 얘기도 할수 있어? 자, 네가 12cm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은 구할 수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이런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다. 자, A에서부터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선분 AH의 제곱이 4 곱하기 12더라. 즉, AH를 제곱하면 48이더라라는 식은 세워볼 수 있더라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선생님, 제곱해서 48 되는 거 없어요. 맞아. 지금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내년이 되면 우리가 제곱해서 48이 되는 수를 배울 겁니다. 그때 다시 이 그림이 등장하면서 길이를 직접 구하도록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식까지는 써낼 수 있어야겠죠. 자, 하나 더 있어요. 그래. 오른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선분 AC의 길이를 제곱하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긴 길이하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선분 AC의 제곱이 12 곱하기 16이더라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는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는 AC를 길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가면 구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식을 쓸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공식들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아, 그래. 넘어가려고 했더니 선생님 다른 공식 하나 더 말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네. 자, 이거 아까 우리 12cm라고 구했었으니까 어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요렇게 곱하기 요렇게 이두 개의 길이 곱한 게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곱한 거하고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볼수 있어야겠죠? 그래, 소공식. 물론 이것도 직접 우리 구할 수는 없지만 식을 써볼 수는 있어야 된다. 자, 요거까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자.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수 없는 걸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항상 닮은 도형에 관련된 거 앞에서 우리 강조하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은 뺐지만 분명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다.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붙이고 싶었던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닮은 도형인 거 머릿속에서 슉슉슉슉슉 스쳐 지나가야 돼. 그지? 좋아. 그럼 체크해보자. 1번. 두 개의 원. 좋았어. 항상 닮은 도형이죠. 더불어 뭐도? 두 개의 반원도. 좋았어. 그 다음은요. 두 개의 구도 항상 닮은 도형이었다라는 거 연관지어서 이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 두 개의 반구까지 항상 닮은 도형이다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다음 두 정사각형 맞아. 정사각형끼리는 닮은 도형이에요. 자, 역시나 맞습니다.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부채꼴. 부채꼴을 결정할 때는 반지름과 중심각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부채꼴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같더라도 부채꼴의 중심각이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모양의 부채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3번을 정답으로 골라줘야겠다. 그다음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각삼각형. 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라면 당연히 직각 직각 서로 각이 같을 건데 나머지 하나의 예각의 크기마저 같아진대요. 그럼 어때요? AA 닮음을 만족시키겠죠? 그러니까 항상 닮음이다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5번 보기 보자.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 얘들아, 꼭지각의 크기가 같다면 나머지 밑각 두 개의 크기도 서로 어때?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래? 180도에서 꼭지각 빼서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밑각의 크기인데 두 개의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계산식에 의하면 밑각도 정확하게 같은 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AA 닮음으로 두 개의 삼각형 닮음이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고 항상 닮음 도형이라고 할수 없는 거 그건 3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 체크해 봤습니다. 아마 이 9번에 보기 1, 2번 같은 경우는 눈에 좀 익숙했던 이야기고 3, 4, 5번은 보기가 좀 생소한 보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중단원 문제에 나온 거예요. 소단원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나 우리 책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3, 4, 5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10번 문제 보자.
다음 그림의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은 도형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죠. 문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느낌이 다 오죠. 그래, 세 개의 닮은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어. 그럼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다 같아지면, 그렇지, 이 대응하고 있는 세 개의 변들의 길이의 비가 각각 다 같아지면 SSS 닮음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기 1번에 존재합니다. A 대 A', B 대 B', C 대 C'. 자,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했더니 그게 모두 다 같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SSS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네. 자, 그 다음으론 뭐가 있어요? SAS 닮음이 있어요. 자, 그럼 SAS 닮음은 어때야 돼?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A 대 A', B 대 B'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와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 같아진다라는 얘기했으니까요. 닮음이 되려면 어때야 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야겠죠. 그러니까 각 C와 각 C 프라임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각 B와 B 프라임이 주어져 있으니까 SAS 닮음을 만족시킬 수 없더라라는 거죠. 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보기 3, 4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자, A 대 A', C 대 C'이니까 A 대 A', C 대 C'이니까 주어져 있는 각은 각 B와 각 B'이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역시 각의 조건 잘못 주어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B와 B', C와 C'의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렇게가 길이의 비가 지금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각 A와 각 A'이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각이 잘못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서로 닮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더라라는 거지. 자, 그다음 5번은 A와 A', B와 B'이라는 각이 서로 같아지니까 아, 삼각형의 세 각 중에서 두 개의 각이 같아졌어. AA 닮음이구나라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어때?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죠.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문자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숫자나 각의 크기를 직접 주면서 우리 함정을 하나 파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연습 해주셔야겠죠. 괜찮지?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기본을 챙겨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 문제도 역시나 기본을 챙겨보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D가 서로 닮음이고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 그랬을 때 선분 BD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두 개의 삼각형 ABC와 AED 표시해 볼게요. 자, ABC 이렇게 있고요. AED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AA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는 그런 SAS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골라놓은 건 지금은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을 그림을 보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기호로 미리 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그림에 표시하고 빠르게 적용해 나갈지에 대한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봤어요. 자, 볼게요. 지금 ABC와 AED가 서로 닮아 있다라고 순서를 정해주고 있죠. 그런데 두 삼각형에서 각 A는 서로 공유되어지고 있으니까 각 B와 각 E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각 B가 세모라고 주어져 있다면 각 E도 세모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더불어 각 C가 각 D하고 같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각 C가 네모라면 각 D가 네모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
기호로 쓰여져 있는 걸 그림에 이렇게 각으로 표시해서 옮겨주시면요. 그림에서 대응하고 있는 변들을 찾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X cm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보시면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커다란 삼각형.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3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게 4. 그리고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 6cm에 해당되는 게 동그라미와 네모를 연결한 것인데, 그게 작은 삼각형에서는 동그라미 네모 연결해서 3cm야라고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2대 1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x가 5다라는 거 x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선분 BD의 길이가 5cm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 만하시죠? 좋아요. 기호로 문제에 쓰여져 있으면 그걸 그림의 각으로 옮겨서 대응하고 있는 변들을 찾는 거, 요게 훨씬 쉬워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들을 그림에 옮겨놓고 푸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반드시 앞쪽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고 빨리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기본을 다져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사각 기둥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리고 대응하고 있는 면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3cm가 y cm와 대응하고 있고, x cm가 12cm와 대응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6cm와 8cm도 대응 변이고, 요렇게 만들어질 때 3분의 4 곱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3분의 4 곱해준다면 y 센티미터 나타나니까 y값 4하고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3분의 4를 곱해서 12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반대로 4분의 3 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센티미터는 9센티미터여서 x는 9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4와 9 더해주면 우리 5번 13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 문제가 1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3번 문제 보죠. 다음 그림에 두 정사면체 AB의 닮은 비가 2대 5다. 정사면체 A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일 때 커다란 정사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만 구하면 될 텐데 2대 5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갈때 2분의 5 그냥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넘어갈 때 2분의 5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10cm다 얘기할 수 있고요. 모서리 전체가 몇 개? 6개. 아래쪽에 3개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3개 있으니까 10cm짜리 모서리가 6개 있을 거야.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60cm를 정답으로 써 주실 수 있죠. 아, 괜찮죠? 이렇게 해서 2분의 5를 빠르게 곱해서 찾아내시면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번입니다. 원 5의 넓이는 8파이 제곱센티미터이고 원5 프라임의 넓이는 18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원 5와 5 프라임의 닮은 비를 구하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다. 항상 닮은 도형이야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8파이와 여기 있는 18파이는 닮은 비를 제곱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저기 있는 8파이와 18파이를 잘 나누어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만들어준다면 그게 닮은 비, 길이에 비해 제곱비가 되더라.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8파이 대 18파이를 우리 잘 나누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파이하고 파이는 사라질 거야 생각할 수 있고, 8과 18 양쪽을 전부 다 2로 나눈다면 4대 9라는 걸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4대 9가 어때? 길이의 비를 제곱해서 만들어 놓은 넓이비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4를 2의 제곱으로, 9를 3의 제곱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2대 3이 길이의 비구나, 닮은 비구나라는 판단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 5와 5 프라임의 닮은 비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3번 2대 3을 정답으로 골라 주셔야 돼요. 됐죠? 물론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원 오, 원오 프라임의 순서로 넓이를 주고 함정을 파셔서 원오 프라임과 원 오의 닮은 비를 구하여라라고 원의 순서를 살짝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2대 3이 아니라 3대 2라고 이야기해야겠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문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 볼 겁니다.

0: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화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기술 분야의 두 개획을 만나봅니다. 5번, 6번 글이에요. 다 읽어봤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두 개의 글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글은 이제 기술 분야 다섯 번째 글이죠.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 자기부상 열차. 자석의 힘으로 떠서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인데, 아,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글은 합성생물학과 생명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에 대한 시각자료부터 만나볼게요. 자기부상열차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 과학과 관련된 저 기술 분야에 글이다 보니까 과학 지식이 들어가요.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여기 초전도 자석이죠. 자기장 때문에 나의, 나, 이 금속판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
1: 렌츠의 법칙에 따르면
0: 가와 나는 N극과 N극이 마주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죠. 그래서 지금 차체, 이게 기차야. 차체가 뜨는 거예요. 같은 극이다 보니까 떠 부상을 하는 거죠. 또한 교류가 흐르는 다의 이 전동선 선형 전동기 코일의 S극은 가의 요 가의 N극과 작용하여 열차를 당깁니다.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당기잖아요. 자, 그런데 또 다의 N극은 이 선형 전동기 코일의 N극은 가의 N극과 작용을 해. 그럼 서로 같은 극이니까 또 밀어내죠. 이게 사실은 자기부상 열차 기술의 핵심이고 다예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 당기고 밀어내는 것을 반복하면서 추진력, 앞으로 나가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 이게 뭐냐면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면. 그러니까 이렇게 쫙 기차가 있는 거예요. 레일은 이쪽으로 쫙 연결되어 있고 금속판도 이쪽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쫙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 차체가 이쪽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부분에서 N극, S극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N극이었다, S극이었다, N극이었다, S극이었다, S극이었다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N극일 때, 여기 초전도 자석의 N극일 때 이 선형 전동기 코일이 N극이면 얘도 N극이에요. 그럼 서로 밀어내겠죠. 그렇죠? 밀어내요. 그럼 밀어내면서 앞으로 좀 가. 그런데 그 순간 다시 S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형 전동기 코일이. 그럼 당기겠죠. 그럼 또 다시 조금 앞으로 가. N, 그 S극 쪽으로. 그 순간 다시 N극이 돼요. 그럼 또 밀어내겠죠. 그럼 또 앞으로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선형 전동기 코일이 N극, S극, N극, S극 계속 바뀌어요. 그 순간 추진력을 받아서 이 차체가, 기차가 앞으로 쫙 가는 겁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간단해요. 전기와 자석의 힘으로만 기차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부상열차예요. 자석의 힘으로 떠서 자석의 힘으로 달리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글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는 달릴 때 선로와 바퀴 사이의 마찰력으로 인해 고속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KTX나 아니면 뭐 새마을호나 이렇게 기차를 타보면 쫙 달릴 때 보면 이렇게 마찰이 되는 소리가 되게 금속 마찰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찰력 때문에 아무리 고속으로 더 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사실 이것은 개발 이유가 되기도 해요.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로와 바퀴에 접촉이 없는 떠서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열차는 선로 위에 떠야 해요. 부상해야 되죠. 이 부상이 떠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빠르지 않으면 뭐 떠서 계속 가기가 힘드니까 계속 떠서 가려면 추진력이 필요해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이유로 초전도 자석과 선형 전동기의 기술을 융합한 자기부상 열차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중심 화제 초전도 자석 그리고 선형 전동기 기술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그림에도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1문단 자기부상 열차의 개발 이유와 적용 기술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까요? 자기부상 열차의 전자기적 힘과 사용은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렌츠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죠?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냐면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의 힘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패러데이는 철로 만든 원형 고리에 코일을 감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회로에 연결한 뒤 막대 자석을 가까이 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원형 고리에 전류가 유도돼요. 전기가 그러더란 말이야. 이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과정이죠. 자석의 N극을 원형고리에 가까이 되면 원형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하여 원형고리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자석의 힘으로 전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그럼 반대는?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미 이 전자기 유도 현상보다 이미 앞서서 그건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자석,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 전기적인 힘과 자기적인 힘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전자기적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자기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기와 자기. 사실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학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도 여러분, 우리 그빛 있잖아요. 빛도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기와 자기가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로 이렇게 그 진동하면서 공간을 나아가는 게 바로 빛이래. 와, 놀랍죠.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많이 찾아봤죠. 우리 EBS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들이, 정말 유익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을, 과학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쉽고 유익하게 설명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문단.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된 패러데이 법칙인데, 아니, 그건 그거고, 전류는 흐르는데, 근데 이게 자기부상열차에 어떻게 적용됐다는 거지?
1: 렌츠의 법칙 얘기도 해야 돼요.
0: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유도되는 전류, 아까 자석 가까이 되면 전류 흐른다고 했죠. 그 전류는 외부 자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N극을 원형 고리에 가까이 되면 원형 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생기잖아요. 전류가 흐르죠. 근데 이 전류의 방향이 자석의 방향과는 반대로 향한대. 이게 바로
1: 렌츠의 법칙의 속성입니다.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N극과 N극이 마주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석을 향해서 반발력이 생기겠죠. 전자기가 유도되면서 탁 반발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자기부상열차가 부상하는 원리예요. 앞서 우리 그림에서 뭘 봤느냐면, 그림에서 본게그 가와 나 사이의 관계죠. 초전도 자석과 금속판 사이. N극과 N극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뜬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문단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된
1: 렌츠의 법칙인데,
0: 이제 이 내용이 또 뒤에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보죠. 이때 자기부상열차를 뜨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손실 없이 열차를 부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자석을 만들어야 돼.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부상열차에는 자석 대신에 전력의 손실도 없고 저항도 없어 에너지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초전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전도 자석이라는 게 있었죠. 초전도체는 전력의 손실도 없고 저항도 없어서 에너지의 손실이 거의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것. 자기부상열차에서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이유죠. 초전도체는 특정한 임계 온도 이하에서 한번 전류를 흘리면 저항 없이 지속 전류를 유지하는 금속 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초전도 자석을 만들었고 그 초전도 자석을 자기부상열차에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된 기술. 그래서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자, 3문단 자기부상열차에 사용된 초전도체의 특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가 N극을 아래 방향으로 하는 초전도 자석을 싣고 레일 위 코일을 감은 금속판 위를 달리면 아까 봤던 그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서 그 N극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초전도 자석 그리고 밑에 코일을 감은 금속판 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서 금속판에서도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전류가 발생하니까 거기도 N극. 그래서 서로 어떻게 밀어내. 그러니까 기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뜨는 겁니다. 자기부상열차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 밀치는 힘이 발생하는 과정.

이때 열차가 금속판 위를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밀치는 힘은 커져요. 그래서 열차는 고속으로 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 금속판 위를 지나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빠르게 추진할까? 그죠? 빠르게 어떻게 앞으로 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오문단, 자기부상 열차의 부상, 그리고 가속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어떻게 빨리 가느냐예요. 열차에 바퀴가 선로와 닿지 않은 상태, 즉 어떤 상태, 떠 있는 상태죠? 부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가냐는 거야.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선형 전동기 등장을 하죠. 선로의 양 벽에 N급과 S급이 순간순간 바뀌게 되는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선형 전동기 코일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차의 레일은 여러분 그 플랫폼에 보시면 기차 레일이 바닥에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를 기차의 바퀴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자기부상 열차의 그 선로는 이런 식이에요. 양 옆에 있는 거죠. 이 사이를 이제 기차가 달리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 선형 전동기 코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된 기술. 자, 이 코일의 S급, 열차의 초전도 좌석의 N급과는 당기겠죠? 그리고 이 코일의 N급은 당연히 초전도 좌석의 N급과는 밀어내겠죠? 그래서 열차를 앞으로 밀어낸다는 거야. 열차가 S급을 가진 코일을 지나면 당겨. 근데 선형 전동기 코일에 흐르는 교류가 N급으로 바뀌면 다시 밀어내. 그래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좌석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쭉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부상 열차는 탑재된 초전도 좌석과 지상에 설치된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적 힘을 이용하여 달리는 열차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가 추진력을 얻는 원리. 자, 여기까지 6문단 자기부상 열차에서 추진력을 얻는 원리까지 설명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되게 직선이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곡선이거나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그게 잘 유지가 될까? 부상에서 추진력이?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를 알고 보니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그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학습의 과정이 아닐까요? 자, 우리는 문제로 갑니다. 스텝 2,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된 법칙과 기술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법칙은 페라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죠. 개념,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무슨 유도현상? 전자기 유도현상입니다. 원리는 좌석의 N극을 코일에 감은 원형 고리에 가까이 되면 원형 고리에서 유도 전류가 흘러요.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렌츠의 법칙은 페라데이 법칙에 따라 유도되는 전류는 외부자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좌석의 N극과 원형 고리에서 나온 유도 전류가 좌석의 방향과는 반대로 향하면서 좌석에 대해 반발력이 생긴다. 그래서 툭 튕겨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된 기술은 뭐냐? 초전도 좌석 그리고 선형 전동기입니다. 초전도 좌석, 특정한 임계 온도 이하에서 한번 전류를 흘리면 저항 없이 지속 전류를 유지하는 금속 도체로 만든 좌석이에요. 자기부상 열차가 안정적으로 떠서 가려면 이게 꼭 필요해. 열차가 초전도 좌석의 N극을 아래로 합니다. 그럼 레일 위에 코일을 감은 금속판 위를 달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금속판에서 전류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밀치는 힘이 발생을 해서 뜹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형 전동기가 필요하죠. 선로의 양 벽에 어떤 전류?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선형 전동기 코일인데요. 코일의 S극은 열차에 실린 초전도 좌석의 N극과는 당기는 힘을 작용하고, 그리고 코일의 N극은 열차에 실린 초전도 좌석의 N극과는 밀어내는 힘. 이런 식으로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에 탑재된 초전도 좌석과 지상에 설치된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적 힘을 이용해서 달린다. 정말 기술 만세입니다. 그죠? 자, 잘뭐 기술이 발전이 돼서 상용화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이어서 스텝 3, 2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시각자료 그림이죠. 자, 간은 초전도 좌석이에요. 전력의 손실이나 저항 없이 에너지 손실이 없는 특성. 그래서 초전도 좌석인 거잖아요. 맞네? 페라데이 법칙에 따르면 가의 자기장 때문에 나에서는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 렌츠의 법칙에 따르면

0: 가와 나 사이는
1: 밀어내는 방향으로 가와 나 사이에 밀어내. 그래서 뜨는 거죠. 부상. 그러니까 맞네. 자, 다의 S극은 가의 N극과 작용해. 그러면 열차를 당기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당기니까. 맞네요. 자, 다의 N극은 선형 전동기 코일의 N극은 가의 S극과 작용하여 열차를 밀어낸대. 서로 다른 극끼리는 어때요? 당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자기부상 열차를 혹시 기술의 발전으로 타게 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를. 맞아, 그때 그렇게 했었다. 아니면 또 모르죠. 이 가운데 자기부상 열차 더 열심히 연구해서 상용화되게 하는 그 기술 발전의 핵심이 되는 과학자가 또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 먼저 배경 지식부터 키워보겠습니다.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은 영국의 미생물학자이자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인류 최초로 발견한 항생제이다. 그 유명한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 얻은 항생물질로 세포 벽의 합성을 저해하여 증식하는 세균을 죽이는 성질. 그래서 항생제죠.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 개발은 인간과 미생물의 싸움에서 인류가 얻은 위대한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쵸? 그전까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상용화에 성공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던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살렸고 현재에도 폐렴, 단독, 패혈증 따위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항생제 그 페니실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배경 지식으로 작용할까? 지문을 만나보죠. 합성생물학과 생명현상. 생명현상은 제목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 그치, 중심화제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그쵸?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어나겠죠. 우리가 운동할 때 땀을 흘리는 간단한 현상을 보자. 자, 운동하면 땀이 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현상인지 자세히 보면 신경계가 근육에 명령을 내려요. 순환계가 근육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그러면 근육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생리작용이 복잡하게 얽혀 땀을 흘리는 반응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에서 땀이 나라고 하는 이 간단한 현상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현상이에요. 이처럼 복잡한 생명 현상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재구성한 것이 생명 현상의 알고리즘이래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 그 IT 기술에서 썼던 건데 생명 현상에도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쓰네. 그럼 우리의 이 신체를 뭔가 기계처럼 그렇게 본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1문단 생명현상의 알고리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알고리즘은 생물학보다는 IT 분야에서 그러니까요. 더 익숙한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이라는 뜻이래요. 뭐 그렇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게 문제라면 그걸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했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알고리즘은 종이에 작업 절차를 세세하게 적어둔 메모부터 제품의 생산 공정까지 특정한 산출물을 내놓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쓸수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명현상 역시 알고리즘의 속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했다. 자, 땀을 내야 돼. 운동을 했어. 더워. 땀을 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짝짝짝짝짝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땀을 내고 체온을 낮춘다.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렇게 보자면 뭐 알고리즘의 속성을 지닌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자, 2문단 알고리즘의 개념과 속성입니다. 넘어가요. 생명현상은 수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돼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생명현상을 그쵸? 너무 복잡해.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 이거를 유전자 하나 단백질 하나 수준으로 분석해서 개별적인 프로세스로 보자. 그러니까 그 단백질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걸 보자는 거야. 그럼 그 유전자들이 쫙 합해진 전체가 생명현상. 단백질 전체가 일어나서 그런 생명현상. 이렇게 볼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분화해서 쪼개서 보자는 겁니다. 개별적인 프로세스의 조합으로 한번 생명 현상을 이해를 하면 질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가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제한된 기능을 지닌 작은 프로그램의 집합. 그러니까 생명체를 그렇게 보는 거죠. 제한된 기능을 지닌 작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현상이다. 자, 이와 같이 생명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생명 현상을 제한된 기능을 지닌 모듈의 논리적 결합으로 재구성하는 분야가 합성생물학이다. 합성생물학. 우리 제목에도 있잖아요.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 하나, 단백질 하나를 각각의 모듈이라고 보자면 생명 현상은 얘네들이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합성생물학의 개념, 그리고 합성생물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어서 볼까요? 일반적으로 생물학의 목표는 생명현상의 근본 원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또는 공학적으로 유용한 발견이 나오겠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자, 페니실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아스피린과 같은 유용한 물질, 발견된 거지, 발명된 건 아니래요. 발견이야. 생물학에서 발견한 부수적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합성생물학은 공학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기술. 응? 합성생물학자에게 생물은 분석해야 할 미지의 대상이 아니고 작동 원리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계.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본다는 거예요. 합성생물학에서 생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DNA는 뭐다? 생명현상의 작동 방식을 정의한 코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합성생물학에서는 DNA에 담긴 정보를 생명현상을 이루고 있는 기호체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효소와 세포 소기관은 코드에 따라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며, 생명현상은 부품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회로다. 이게 바로 합성생물학에서 생명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의 기계처럼 바라본다는 거죠. 자, 3문단 합성생물학에서 생물과 생명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좀 다,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리는 있죠. 그러나 DNA, 즉, 유전자의 기능을 검증하고 실제 공정에 적용하는 일은, 아, 그렇지. 굉장히 어렵죠. 우선, 방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 목적에 맞게 조합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한 유전자는 실험실에서 합성된 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실험 생물에 주입돼. 그럼 연구자는 실험 생물을 배양하면서 생물이 설계한 대로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또 시험하고 확인해야 돼. 결국 뭐냐면, 설계를 한 다음에 제조를 해서 테스트해보고 학습해보는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설계, 제조, 테스트, 학습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실험 생물이 의도대로 생리 활성을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알고리즘 현상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충분히 그, 이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할수 있잖아요. 그대로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볼 때까지 반복된다. 아무리 유전자 분석이나 합성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그럼요. 따라서 합성생물학도 다른 공학 분야와 같이 표준화와 자동화의 과정이 수반, 같이 이루어져야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나와 있네요. 자, 5문단입니다.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보다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까지 합성생물학이었어요. 합성생물학의 그냥 되게 개괄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스텝 2, 3번입니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보죠. 생명현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복잡한 생명현상의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재구성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고요. 자, 이어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 분야는 생명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합니다. 생명현상을 제한된 기능을 지닌 모듈의 논리적 결합으로 재구성했어요. 자, 발전 요건. 그래, 맨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뭐였죠? 표준화와 자동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자, 합성생물학에서 바라보는 생물에 대한 관점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계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DNA는 생명현상의 작동 방식을 정의한 코드고, 효소와 세포 소기관은 코드에 따라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물현상에 대한 관점, 부품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용하는 회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바로 합성생물학에서 바라보는 생물현상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스텝 3, 1번 문제 볼까요? 윗글에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자는 생명현상을 부품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회로로 여기겠군. 그렇죠. 앞에 우리 방금 살펴봤어요. 3문단, 4문단에 있었고요. 운동할 때 땀을 흘리는 현상, 신경계와 순환계의 복잡한 생리작용에게 나타난다는 것. 이 글의 맨 처음 부분,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죠.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실험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 필요로 한다는 내용 역시 있었습니다. 5문단에 있네요. 자,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유용한 물질은 생명현상의 근본 원리를 통해 산출된 발명품이군. 자, 그래

이론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찌 보면 합성생물학과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알아서 깨닫는 이 과정을 단순 요소들로 분해해서 각각으로 세분화해서 이걸 종합하면 된다. 그게 합성생물학인 거잖아요. 그러나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이런 구조주의적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니야! 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각 현상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정지된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해요. 이게 부분의 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지된 화면들의 단순 조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대. 그러니까 부분들을 조합을 했더니 그냥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라 부분의 합에서는 볼수 없었던, 각 부분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부분들을 분석적으로 해서 각 부분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전체를 알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적 활동은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항상 전체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냐면 그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거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더 크다. 자, 그렇다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A 부분입니다. 생명현상을 유전자 하나, 단백질 하나 수준으로 분석한 개별적인 프로세스의 조합으로 이해하면 질서가 보인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합성 생물학이잖아. 그죠? 그러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아닐걸?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가장 적절한 거.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생명의 프로그램은 그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같다? 이거는 가해 입장이 아니고 합성 생물학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니고 생명체를 유전자 단위로 이해하면 개별 요소의 제한된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요소의 제한된 기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시 아니고 인간의 심적 활동을 바탕으로 생명의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서 전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생명체를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의 조합만으로 생명체 전체의 특성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가해 입장,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A 합성 생물학을 이해한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부분을 합친다고 해서 전체가 될수 있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커. 라고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말하니까. 그러니까 4번 내용이 가장 알맞은 내용이 됩니다. 생명현상의 제한된 기능은 유전자 단위의 논리적 결합으로 재구성해서 설명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합성 생물학을 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름이 좀 제목이 좀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나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재미있는 내용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어휘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자, 관건.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래요. 자, 자기 부상 열차 뜨게 하려면 에너지 손실 없이 열차를 부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자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규명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힌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해. 그러니까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으로써 생명 현상을 제한된 기능을 지닌 모듈의 논리적 결합으로 재구성하는 분야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두 개의 어휘도 생활 속에서 또글 속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글을 세 개나 만나봅니다. 예술 분야의 세 개의 글 모두 재미있는 글이니까 여러분 꼭 먼저 읽고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딱 20일 만에 이 2학년 과학 끝내봅시다.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벌써 우리 1강, 2강 지나서 오늘 3강입니다. 이 3강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도대체 이 지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래서요,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 한 가지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지구를 지금부터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것들이 보이는 것 같나요? 딱딱한 껍질 같은 암석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온도가 높게 보이거든요. 도대체 이 지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오늘 바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요. 이 지구 내부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잘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의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구개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건데, 지구는 익숙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근데 도대체 지구 다음에 붙어 있는 요 개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 번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생태계. 이거 쓴것 같죠? 그럼 도대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생태계 안에는요, 생물적인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서로 상호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안정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태양계. 오, 거기에도 개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행성들도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안정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태양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소화계예요. 순환계입니다. 배설계도 있고요. 호흡 개도 있고 신경계. 우리 생각보다 이 개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개가 무슨 용어인가? 이거는 함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개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저와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개가 등장하면 제일 먼저 뭐 찾아야 되냐면 그렇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무언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하면서 안정한 체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구성 요소들의 모임, 우리는 그것을 개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의를요, 그대로 우리가 적용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지구개라고 하는 것에 적용만 해주시면 돼요. 저랑 약속했잖아요. 개 공부하면 뭐 찾기로 했었죠? 그렇죠. 구성 요소.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일단 무엇인지를 찾는 게첫 번째. 그럼 이들이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죠. 상호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의 모임,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지구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약속한 대로 일단 구성 요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그렇죠. 숨 쉬어야 돼요. 그러려면, 숨 쉬려면, 그렇죠. 바로 대기가 필요한 거죠.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공기가 존재하는 영역. 우리는 그것을 바로 기권이다라고 지금부터 불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공기의 조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공기의 조성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질소다라고 볼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숨쉴때 산소 필요하니까 산소가 굉장히 많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산소는 21%밖에 안 되네요. 질소보다도 적네요. 근데 여러분, 질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잘 보존하는 성질이 있고요. 산소는요, 뭔가를 계속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자 같은 거 혹시 사보셨어요? 과자 사면 가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과자를 산줄 알았더니 질소를 사왔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안에 질소가 담겨져 있는 이유는 변하지 말라고 그 안에 잘 넣어두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의 바람대로 산소의 양이 공기 중에 훨씬 더 많았다면 어제의 지구와 오늘의 지구, 내일의 지구는 굉장히 빠르게 달라졌을 겁니다. 다행히 78% 질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하시면서 이 기권의 분포, 우리 특히 공기의 분포 78% 질소이고요. 21%가 산소에 해당한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기권 기억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그렇죠. 바로 우리 물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수권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바닷물. 그럼 이런 질문이 듭니다. 선생님, 바닷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자꾸 물이 부족합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아니, 바닷물 저렇게 많은데 도대체 왜 물을 우리는 아껴 써야 하는 건가요? 충분히 그런 고민이, 그런 질문이 들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의 분포 한번 볼게요. 보면 무려 97% 이상이 바닷물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바닷물은 어떤 성질 있죠? 그렇죠. 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는 우리가 곧장 이용할 수 있는 물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해수가 이렇게 많은 양 존재하지만 우리가 곧장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짠맛이 나지 않는 물, 육지의 물, 담수라고 하는 우리 육지의 물을 보니까 예, 키케야 지금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8%의 육지의 물은 우리가 곧장 쓸수 있는가? 봤더니요, 또 여기에 2.15%에 해당하는 것은 빙하가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빙하는 주로, 그렇죠. 우리가 직접 가기는 어려운 곳들에 좀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양 육지의 물에는 빙하가 분포하고 있는데, 빙하 역시 우리가 곧장 사용하기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호수와 강물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퍼센트가요, 여러분, 0.03%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잘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하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의 분포 볼때 해수가 가장 많은 양, 그 다음에는 육지의 물인데, 육지의 물에서 첫 번째로 많은 것은 빙하, 그 다음이 지하수, 그리고 그 다음 호수와 강물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은 어때요? 네, 우리가 바다에 있던 물이 증발해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다시 응결하면 구름, 물방울이 되거든요. 물방울들이 합쳐지면 다시 눈이나 비가 돼서 내려오게 되죠. 아,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기권에도 분포할 수 있고, 나중에 공부하게 될 직권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물의 순환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수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우리 발을 땅에 디디면서 살 거거든요. 바로 땅과 관련되어 있는 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 중에서도 바로 직권에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은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심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와 같은 생물권이죠. 생명체들. 근데 우리 생물들 보면 우리는, 그렇죠, 직권에 주로 살고 있지만 바다에 사는 생물도 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권의 특징은, 그렇죠, 기권, 수권,
직권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권, 수권, 직권, 그리고 생물권. 아, 지구계

구성 요소지. 이거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등장하면 저게 도대체 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무엇이냐면 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외권은 지구 바깥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온 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구 바깥의 영역과 영역,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아요, 안 주고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로라만 생각하더라도, 아, 지구 바깥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아, 지구는 지구 바깥의 영역과도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구만 얘기한다면 외권이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구 개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구계의 구성 요소,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 각각을 살펴본 거예요. 그럼 중요했던 것은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인가? 우리는 한 가지의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지금 생물권, 그리고 기권, 수권, 지권 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권과도요. 아,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지구계의 구성 요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장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요소와 어느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건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보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해일이 해안가를 덮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장들이 그냥 여러분한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석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지진 어디서 발생해요? 네, 땅에서. 아, 이거 지권의 변화구나. 그러면 지권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영향인 거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진 해일이 해안가를 덮친다. 지진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이거 지권과 그리고 수권이라고 하는 것에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한테 문장이 제시가 될 겁니다. 현상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여러분 넘어가셔서, 아, 지금 지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절대로 여러분 암기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지구계의 구성요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그리고 지권, 요 다섯 가지만 잘 기억하고 분류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지구계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들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다섯 개의 요소 중에 우리는 지권에 조금 더 집중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지권, 지구 안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일단 지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지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지구의 겉부분만을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지구의 겉부분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구 내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의 방법으로 이 지구 내부를 조사하게 되거든요. 일단 우리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하잖아요. 직접적인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땅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지구 반지름이 얼마나 되냐면 6,400km나 되거든요. 지구가, 우리 인류가요, 열심히 너무나 궁금해서 안으로 땅을 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팠을까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네, 열심히 했는데 우리 대략
지금 한 12.3km 정도 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지구 반지름이 6,400km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또 어떤 직접적인 방법이 있냐면 아예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 있죠. 그런 마그마가 지각에 우리 지구 보면 껍데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약한 틈을 뚫고 확 분출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화산 활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가지고 나오죠. 그런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것도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 모두 한계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지진파를 활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진파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진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구 내부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거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권의 층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 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 겉부분과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구 지권이라는 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진파 분석해서 같이 한번 연구했더니, 아, 지구는요, 네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삶은 달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삶은 달걀 생각해 보면 겉부분은 어떻죠?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구도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까보면 어떠냐면 대부분 흰자가 많은 부피 차지하거든요. 아, 지구에도 그렇게 이런 흰자처럼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영역이 있구나. 그 안에 보면 노른자 있잖아요. 이러한 지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명칭들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구는요, 그렇죠. 층상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겉부분은 아주 얇은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 밑에서부터 지표면에서 약 2,900km까지예요. 그러면 지구 부피의 약80% 차지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맨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더 아래로 가요. 맨틀 아래부터 지표면에서 약 5,100km까지는 여기는 액체 상태로 추정 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외핵이 있는 거고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고체 상태라고 우리가 추정되고 있는 외핵 밑에서 바로 그 중심까지를 우리는 내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각에 해당하는 것을 삶은 달걀의 딱딱한 껍질에 비유한다면 이 흰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흰자는 맨틀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외핵과 내핵이라고 하는 핵은 노른자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부했으면요. 우리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어떤 구체적인 특징들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지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각은요, 지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는 딱딱한 아주 암석층, 얘는 얇은 층이거든요. 그래서 고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암석 정리할 때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겠지만, 지권의 층상 구조에서 지각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공부할 때 이런 암석은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더 작은 알갱이, 바로 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교육 과정이요, 지권의 층상 구조 공부하고 가장
가장 작은 것부터 광물 공부하고 암석 공부하는 순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있었던 지각으로 다시 넘어오면 이 지각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둘 중에 무엇이 더 두꺼운가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두께가 바로 5km 정도로 대륙지각보다 얇은 걸 보실 수가 있고 대륙지각은 그거에 비하면 두께가 두꺼워요. 바로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한테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대륙지각 있고 여기에 해양지각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두께가 두껍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륙지각이 더 두께가 두껍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밀도가 더 큰 것은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큽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륙지각,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두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종류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대륙지각을 이루고 있는 우리 암석으로는요. 바로 화강암질 암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해양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는 현무암질 암석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뽑는 게 뭐냐면 바로 소통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해연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서 대화해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륙지각은 주로 우리가 화강암질 암석으로 그리고요 해양지각의 경우에는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잘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권의 층상 구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지각 아주 얇은 층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눠지는데 해양지각이 평균 5km 정도로 더 얇고 대륙지각은 평균 35km 정도로 더 두꺼워요. 이런 대륙지각의 경우에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해양지각의 경우에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지각에 대한 정리 끝난 거예요. 이제 지각 밑으로 갑니다. 지각 밑에서부터 지표면에서 약 2900km까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길 우리는 바로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각 아래에서부터 약 2900km까지의 깊이 있는 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각 과 멘틀 사이에 경계면이 있겠죠. 이 경계면을 우리가 바로 모호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모호면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앞에서 삶은 달걀 얘기하면서 흰자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부피의 무려 80% 정말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는구나.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바로 멘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지각은 딱딱한 암석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멘틀 역시 고체 상태는 고체 상태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고체 상태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엿가락 같은 거 입에 물고 있어 본 적 있어요? 입에 딱 물고 있으면 어떠냐면 살짝 말캉말캉해지거든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그걸 조금 멋있는 표현으로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유동성이 있는 고체도 고체예요. 따라서 고체 상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지각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조금 더 무거운 감람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가 멘틀까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겉에 있는 바로 외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멘틀 아래에서부터 지표면 약 5100km까지의 층을 우리가 바로 외핵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핵에서는 녹은

0: 바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즉, 액체 상태로 추정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 철이나 니켈 등의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외핵 아래부터 바로 지구 중심부인 약 6,400km까지 깊이의 층을 우리가 바로 내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앞에서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고, 외핵이 액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더 들어갔으니까 얘는 최소한 액체거나 기체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온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우리 1학년 때 상태 변화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가 되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가 돼요. 온도에 대한 영향보다 압력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이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로 추정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분은요, 우리가 액체라고 추정했던 외핵의 경우에도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핵의 경우에도 철과 니켈 등의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특징까지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권의 층상 구조 벌써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구계 그리고 직권의 층상 구조 딱이두 개만 했어요. 이두 개만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도 문항 푸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층상 구조라고 하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굵직한 특징들 하나씩 연결해 주셔야 돼요. 지각의 경우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얇은 층이에요. 멘틀은요, 지구 전체 부피의 80% 차지합니다. 외핵은요, 액체로 추정 중입니다. 내핵의 경우에는 다시 고체로 추정 중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각각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이제 문항 속에서 묻게 되는데, 여러분 문항 풀어보시면 계속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묻게 되는 거니까요. 꼭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하시고 문항풀이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요. 근데 막상 여러분 평가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지 말라고 준비한 오늘 나의 청심한 한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지구계라고 하는 거 공부했어요. 지구계 공부할 때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그중에서도 우리 직권에 집중합시다. 직권은 지구 겉부분뿐만 아니라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는데, 그 내부가 너무나 궁금해요.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는 이것, 이것, 이것, 이것에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각각의 여러분 명칭 넣어 주시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이 명칭들 각각의 층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그 특징들까지 연결해서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어 과목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 단원에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1단원 퀴즈의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뜻하고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찾을 때 확인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두 글자였죠?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단서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한 말 또는 행동 속에서 단서를 찾아서 그 내용을 짐작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이 부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해요. 네, 두 번째 단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입니다. 자, 두 번째 단원에서는요.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조금은 필요해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단원의 핵심 정리 그리고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고요. 그 뒤에 단원평가 1회 문제, 10문제까지 같이 만나보도록 해요.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여러분, 교재는 15쪽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개념이 시간 표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금 잠깐 교재를 덮고 우리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저는 이런 것을 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지금 이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잘했어요. 자, 지금 어때요? 우리 어제 있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 이 문장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소리내서 말했던 표현들이 각각 달랐죠. 자, 그렇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시간 표현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시간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시간 표현입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간 표현들이에요. 첫 번째, 이미 지나간 일을 표현하는 과거를 나타낼 때에는 무엇무엇 at 또는 무엇무엇 at을 붙여서 씁니다. 자, 그 예시 문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미새는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다주며 새끼를 돌보았다라고 하죠. 우리 원래는 돌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at을 추가해서 돌보았다, 과거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현재를 나타낼 때에는 무엇무엇는 또는 받침 니은자를 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시 문장을 확인하면 이미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간 표현이에요.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며 해변 위를 날아가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놓는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원래는 내려놓다 라는 표현이 있죠. 내려놓다, 그 사이에 는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내려놓는다, 지금 내려놓는다 라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미래, 미래를 나타낼 때에는 리을 받침의 것 또는 무엇무엇 get을 씁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예시 문장을 보면 물수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하다라고 나왔죠? 시작하다라는 그 중간에 리을 받침과 것을 추가해서 시작할 것이다. 언제? 미래에, 앞으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오늘도 아마 많이 사용했던 그런 낱말들일 거예요. 살펴볼게요. 먼저, 있다. 또는 있다가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뜻은 조금 지난 뒤에를 말합니다. 조금 지난 뒤에. 예시 문장을 보면, 있다 운동장에서 축구 할래? 지금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조금 지난 뒤에 우리 이따가 밖에서 축구 할래? 라고 친구한테 묻는 거죠. 자, 그다음 아까라는 말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를 뜻하는 말이죠. 아까라고 하면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나는 아까 빵을 먹었다. 자, 아까라는 이 낱말 때문에 뒤에 먹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 엇,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들어갔죠. 아까 나는 빵을 먹었다. 이렇게요. 자, 있다, 아까 둘다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듬해라는 말은 조금 헷갈려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특별히 별 표시해둘까요? 이듬해. 이 말도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낱말인데 그 뜻이 어떤 해의 바로 다음에 오는 해를 뜻합니다. 자,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듬해는 그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도 같이 쓰일 수 있고 또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도 쓰일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자, 우리 교재의 예시 문장을 보면 나무를 심은 이듬해인 작년에 열매가 맺혔다. 자, 여기 이듬해가 나왔고 뒤에 표현을 보니까 맺혔다. 과거 시간 표현이 같이 따라왔죠. 왜냐? 이것은 이 문장은 기준이 2년 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무를 심은 이듬해가 작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심은 건 2년 전이고 이듬해인 작년에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과거 표현을 써야겠죠. 자, 그런데 미래도 쓸수 있어요. 어떻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5학년이죠. 현재 5학년인 나는 이듬해에 6학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내가 5학년이기 때문에 이듬해는 내년이 될 거고 우리는 그 뒤에 미래 표현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듬해라는 말은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과거 표현도 쓸수 있고 미래 표현도 쓸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올해. 올해, 이것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번 해를 뜻하죠. 이번 해.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6년이면 2026년을 뜻하는 겁니다. 올해. 자, 그런데 올해는요, 그 뒤에 과거 표현도 쓸수 있고요. 현재 표현도 쓸수 있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쓸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의 예시를 보면, 학교 독서왕이 된 언니를 본받아 올해는 나도 매일 책을 읽는다. 자, 책을 읽다 가운데 는을 쓴 것을 보니까 지금, 올해,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도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올해긴 한데 현재가 예를 들어서 4월 달이에요.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나는 무엇을 했다. 이렇게 과거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이 4월 달인데 올해 크리스마스에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도 쓸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 표현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있었던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이 활동을 해봤을 건데, 그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했던 뜻깊은 경험을 떠올립니다. 나는 어떤 경험을 했었더라? 즐거웠던 경험, 혹은 조금 억울했던 경험, 슬펐던 경험, 다양하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올린

종일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 정리합니다. 자, 여기 정리합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경험 속에서 누구와 어떤 일을 언제, 왜 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있었던 일을 본격적으로 씁니다.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글을 고쳐 씁니다라고 나왔어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내가 경험도 떠올려서 정리하고 글로 쓰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과정을 생략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쓴 글을 고쳐 쓰는 과정도 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쭉쓴 글은요, 결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쳐 쓰는 과정까지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 표현을 활용해서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글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기행문이라는 글의 종류입니다. 기행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기행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기행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기행문 쓰는 활동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기행문 쓰기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여행하면서 다닌 곳들, 다닌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날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자, 한계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 있는 굉장히 높은 어떤 고개의 이름이에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곳에 갔었고, 이곳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 문장 속에 들어간 것은 내가 여행하면서 간 장소만 들어있죠. 이게 바로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기행문을 썼는데 여정만 쭉 나와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계령에 갔다. 나는 울산바 위에 갔다. 나는 흔들바 위에 갔다. 숙소에 갔다. 이렇게 장소만 쭉 나와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렇죠. 뭔가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고 도대체 그 장소에 가서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뭘 느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머지 두 가지예요. 견문과 감상입니다. 견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볼겸 들을 문자를 써서 내가 본 거, 그리고 들은 것을 나타낸 표현이에요. 견문.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오래된 나무가 많았다. 내가 울산바위 가면서 오래된 나무들을 봤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감상은 여행하면서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들이에요. 산을 내려오니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았다. 나의 느낌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감상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행문 쓰는 이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합니다. 그 다음, 처음 가운데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리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기행문의 짜임이에요. 처음 가운데 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부분으로 나눠서 개요를 작성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개요 작성하기. 글의 짜임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정, 견문, 감상. 이세 가지가 잘 드러나게 기행문을 씁니다. 그리고 고쳐 쓰기 기준을 만들어서 기행문을 고쳐 쓰고 점검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이제 확인 문제를 통해서 배운 개념들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문장에서 사용되는 시간 표현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라고 나왔죠. 자, 1번. 이것을 나타낼 때에는 는 혹은 니은 받침을 쓴다. 자, 시간 표현 중 언제였죠? 그렇죠.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를 나타낼 때에.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이것을 나타낼 때에는 at 또는 at을 씁니다. 자, 먹었다 이런 것들은 과거가 되겠죠. 과거. 그다음 3번. 이것을 나타낼 때에는 리을 받침 것 또는 get을 쓴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할 것이다. 하겠다. 미래. 3번의

틀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4번 볼게요. 우리 이때 운동장에서 축구할래?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있다, 아까. 그렇죠. 정답은 있다죠. 미래에 우리 조금 뒤에 운동장에서 축구할래? 자, 그다음 5번. 배가 고파서 나는 이때 빵을 먹었다. 아까가 되겠죠. 있다가 아니라 밑에는 과거. 아까 빵을 먹었다. 과거 표현과 함께 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에서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보고 들은 거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볼 견, 들을 문자를 써서 견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다음 문장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1번 여정, 2번 감상입니다. 자, 이 문장이 여정인지 감상인지 우리 친구들의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 날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행하며 다닌 곳,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정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단원에 필요한 개념들 정리했고요. 이제 단원 평가 문제 풀이하러 가볼게요. 네, 단원평가 1회입니다. 교재의 17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에서 2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민우와 수희, 주원이 세 사람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민우가 한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최근에 바다에 다녀왔거나 앞으로 다녀올 계획 있어? 바다에 대해서 묻고 있죠? 수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난 방학 때 겨울바다를 보러 동해에 다녀왔어 라고 했죠. 자, 수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 중 언제인가요? 그렇죠. 과거죠. 주원이, 나는 다음 방학 때 갯벌 체험을 하러 서해에 다녀올 거야. 다녀올 거야. 이것은? 그렇죠. 미래가 되겠죠. 밑에 보면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봅시다. 수희와 주원이가 바다에 간 시간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수희는 언제 갔나요? 그렇죠. 과거. 지난 방학 때 다녀왔다. 1번에 연결. 2번. 주원이는 다음 방학 때 다녀올 것이다. 미래가 되겠죠. 2번에 2번 연결. 자, 2번 문제 볼게요. 수희와 주원이의 표현이 달라진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수희는 다녀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주원이는 다녀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사용한 표현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수희는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어서. 수희는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죠. 자, 미래가 아니라 과거죠. 다녀왔으니까. 2번에 수희가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어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주원이가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다. 주원이는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죠. 4번, 주원이가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다. 주원이는 미래고요. 5번에 수희와 주원이 모두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다. 이것도 틀렸죠. 이번에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이 글은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에 이 물소리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첨벙! 물소리는 물속에 발을 넣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며 해변 위를 날아가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놓는다. 라고 나왔죠. 아,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이 1번인지 2번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1번을 보면 물소리가 날아오르는 방법이고, 2번은 물소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을 선택했나요? 정답은 바로, 그렇죠. 바로 2번입니다. 물소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소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 과정을 글로 풀어서

설명한 거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먼저 물소리는 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발을 넣는다. 어디에? 물속에. 물속에 발을 집어넣는다. 두 번째,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쥔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죠. 자, 선생님 끊어볼게요.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하늘로 날아오른다. 자, 물고기를 잡아서 바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과정, 즉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많은 친구들이 이 1번으로 헷갈린 이유는 중간에 하늘로 날아오른다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물론 날아오르는 과정이 중간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날아오르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은 아니에요. 단지 물고기를 잡다가 중간에 날아오르는 그런 부차적인 행동도 있을 뿐이지 이 전체적인 것이 날아오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 조금은 헷갈렸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차분하게 읽다 보면 아,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4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자,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가. 공원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었다. 생각보다 음료수 병과 일회용 컵이 많아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도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다시 하나하나 분리수거함에 넣었는데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분리배출 표시가 제각각이라서 헷갈렸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시간 표현들이 주로 쓰였는지를 우리 친구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나 볼게요. 요즘 나는 급식을 남기지 않고 종이를 아껴 쓰며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안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이 환경 보호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자, 가와 나를 보면 주로 사용된 시간 표현이 아주 다르죠? 우리 친구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문제 만나봅시다. 4번. 나가 쓰레기를 주울 때 당황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지문 속에 그 답이 있었어요. 이 글쓴이는 왜 당황스러웠다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이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친구들이 천천히 쓰레기를 주워서 아니고, 2번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종이봉투에 담아서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버리고 있었어요. 3번,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니고, 4번에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에 함께하고 있어서 오히려 반대죠. 5번에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5번. 기억과 니은이 나타내는 시간과 시간 표현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기억을 보면 친구들을 만나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언제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그렇죠. 과거죠. 주웠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 니은 볼게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미래가 되겠죠. 미래, 여기 리을 받침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연결해 주세요. 자, 6번에서 7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설악산은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뉘는데, 내설악은 물이 풍부해서 깊은 계곡이 많다. 이에 반해 외설악은 각가지 절벽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자, 지금 내설악과 외설악을 비교하고 있죠. 이번 여행은 내설악보다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외설악 가운데에서도 신흥사를 둘러보고 흔들바위를 거쳐 울산바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정했다. 자, 나 볼게요. 다음 날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굽이굽이 계속되는 도로는 구름 때문인지 안개 때문인지 앞을 제대로 볼수 없어 위험했다. 꼭대기에 있는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해서야 그것이 구름인 줄을 알았다. 설악산은 굽이굽이 구름으로 휘감아져 있었고 멀리 동해는 더없이 푸르렀다. 설악산의 모습에 흠뻑

바다 갔다가 흔들바위 보고 울산바위로 가기로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글쓴이가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올때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죠? 한계령을 넘을 때? 그렇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때문인지 안개 때문인지 앞을 제대로 볼수 없었기 때문에. 8번. 다음 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전주에 관한 기행문이 되겠습니다. 전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감상 드러났죠.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전주를 또 여행하게 된다면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루를 묵으며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알맞은 것들 골라볼게요. 자, 여행을 떠난 까닭은 나와 있지 않았고요.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해보고 싶다 표현이 있고요.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느낌,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있죠. 그다음 5번, 여행을 다녀온 뒤에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 4번, 5번으로 정리할게요. 자, 9번에서 10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 드넓게 펼쳐진 남해를 구경했다.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보석 같은 섬들로 수놓아진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통영의 바다 풍경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다음 통영 여행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의 까닭. 1번, 통영의 자연 경관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아니죠. 오히려 그 위에 미륵산에 올라 드넓게 펼쳐진 남해를 구경했다.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했죠. 자, 10번. 니은은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 무엇일까요? 자, 니은은 다음에 무엇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렇죠. 내가 한 생각 혹은 느낌에 해당되는 이 감상과 관련된 문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문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네, 이듬해는 어떤 해의 바로 다음 해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문제 풀이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 2회 문제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니.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입니다. 그대들은 살아가면서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소? 오늘 속담은 이러한 기묘함, 기괴함과 관련된 것이오.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영희야, 수행평가 과제 제출해야지. 너만 내지 않았어.
2: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처음에 교탁위에 제출했는데.
1: 그러게. 네가

0: 부지런한 것은 잘 아는데 하여튼 네 것만 없어.
1: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대체 내 과제는 어디 간 거야?
2: 오늘의 속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더니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아까 강당했던 몇 명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경우에 쓸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이생규장전 김시습. 국학에 다니던 이생은 우연히 담장 너머의 아름다운 여인 최랑을 훔쳐보다가 사랑에 빠져 시를 주고받으며 남몰래 깊은 정을 나눈다. 이들은 이생 부모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힘겹게 혼례를 올린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행복한 생활을 즐긴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피란을 가던 도중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만 아내 최랑은 도적들에게 붙잡힌다. 최랑은 도적의 칼에 맞아 무참히 살해당하고 홀로 살아남은 이생은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온다. 이생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죽었던 최랑이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분명 아내가 죽어 들판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생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의심 없이 아내를 맞이한다. 두 사람은 인간과 귀신의 경계를 넘어 다시 부부 생활을 시작하며 3년간 남들의 눈을 피해 살아간다. 3년이 지나자 최랑은 저승의 법도를 더 이상 어길 수 없다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홀로 남겨진 이생은 아내가 알려준 곳에서 유고를 찾아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었으나 아내를 두 번이나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결국 이생 또한 곡기를 끊고 몇달뒤 아내의 뒤를 따른다. 이 작품은 김시습이 조선 초기에 지은 한문소설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었던 최랑이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이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재회를 하는 일이지요. 이 상황을 신통력을 지닌 귀신이 보았다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다며 통곡을 할 만하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상황이지요.
2: 오늘의 속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였소.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오. 그대들이 이 속담을 만나게 되면 이 속담에 사용된 상황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소. 속담의 뜻을 되새기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이동, 저장,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형으로 직접 표현해 보면서 광합성이 식물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0: 제시된 물질들을 어떤 모형으로 표현할지 토의하여 정합니다.
1: 물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은 투명하지만 보통 물을 떠올리면 파란색 이미지가 강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
2: 그럼 이산화탄소랑 산소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어때? 둘 다 기체라서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색깔 구분을 해야 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빨간색, 또 산소는 노란 색깔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3: 좋아. 그럼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자. 교과서에서 포도당 분자 그림이 육각형으로 나왔던 게 기억나. 광합성에서 바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4: 설탕은 포도당과 거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과 오각형이 붙어있는 물질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녹말은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을 여러 개 연결해서 표현하면 생성과 저장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0: 도화지에 식물 그림을 그린 후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표현해봅시다. 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위치를 신경 써서 배치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바뀌는 흐름을 화살표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나타내보세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동에 적합한 물질로 바뀌어 식물 전체로 이동하거나 저장 물질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이때 이동 경로와 저장 형태가 드러나도록 모형으로 표현해보세요. 식물에 저장된 양분의 사용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장된 양분이 다시 사용되는 장면을 표현해봅시다. 저장된 양분이 식물의 성장이나 호흡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떠올리며 광합성, 이동, 저장,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이 하나의 순환 과정처럼 연결되도록 정리해보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보았어요. 오늘 탐구한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볼게요.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은 바로 이동하지 않고 식물의 잎에서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전환되어 체관을 따라 이동하여 식물의 뿌리, 줄기, 열매 등 각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운반된 양분은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어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거나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 저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독해 탐험을 즐기러 온 우리 탐험 대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함께하는 네,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떤 섬을 탐험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바로바로

Animal Island, 동물의 섬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볼 동물은요, 바로 개예요, 개. 자, 그런데 이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바로 눈이 되어주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맹인 안내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맹인 안내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죠? 여러분의 워크북으로 가주시겠어요? 자, 우리 워크북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의미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 avoid, 피하다. often, 자주, 흔히. blind, 시각장애의. sometimes, 때때로, 가끔.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safely, 안전하게. danger, 위험. receive, 받다. hole, 구멍. cute, 귀여운. several, 몇몇의. cross, 건너다. live, 살다. interrupt, 방해하다. training, 훈련. road, 길, 도로.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단어를 한번 열심히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탐험할 준비 되셨죠? 그러면 오늘의 지문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do you know? 여러분은 아시나요? 무엇에 대해? About seeing eye dogs. 자, 이 seeing eye dogs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맹인 안내견이에요. 그래서 seeing eye dogs, 맹인 안내견이구나. 네,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맹인 안내견에 대해 아시나요? These dogs, 이 개들은 are like, 뭐와 같다? The eyes of blind people. 자, 여기서 of. 뭐뭇의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the eyes of blind people, 시각 장애인들의 눈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like라는 전치사, 그쵸?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 맹인 안내견들은 시각 장애인들의 눈과 같습니다라고 하네요. They, 자, 이제부터 A부터 E까지 지칭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they라는 대명사는 무엇을 가리킬까? 그렇지. 그들은 receive training, 훈련을 받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seeing eye dogs, 맹인 안내견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맹인 안내견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나오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자, they, 그들은 receive, 받습니다. 무엇을? training, 훈련이죠.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For several months. 자, 여기서 for이라고 하면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인데요. 뒤에는 어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네,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for several months. 몇달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after 뭐뭐 후에입니다. 자, after the training. 바로 훈련 후에 they live with a blind person. 그들은 시각 장애인과 함께 산대요. 자, 누가 시각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지. 지금 계속 seeing eye dogs, 맹인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이 안내견들이 훈련을 받은 후에 시각 장애인과 함께 사는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be a they도 seeing eye dogs가 되겠죠. Their job, 자, 그들의 일은요,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With the help of라고 하면 무엇의 또는 누구의 도움으로라는 뜻입니다. With the help of.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밑줄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 볼게요. 자, 무엇의 도움으로? The dogs, 그 개들의 도움으로 blind people, 시각장애인은 can walk around the city,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대요. 우리가 walk라고 하면 걷다라는 동사인데요. walk around, 어디를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은 도시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They can avoid danger. 자, 그들은 무엇을 피할 수 있다?

danger,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void는 피하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그치, 뭐뭐 할수 있다. 조동사 can과 함께 속해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like, 뭐뭐와 같은 뒤에 어떤 위험들인지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Like cars, 자동차, bicycles, 자전거, and holes in the road. 그리고 도로 위에 구멍과 같은 danger,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이 맹인 안내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Seeing eye dogs. 자, 이번에 C는요, 명확하게 seeing eye dogs. 맹인 안내견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계속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맹인 안내견들은 wait for 이라고 하면, 네, 무엇을 기다리다죠. 자, 기다립니다. 무엇을? Green light. 파란 불을 기다린대요. And cross the street safely. 길을 건너죠. 어떻게? Safely라고 하면 안전하게라는 부사예요. 우리 safe는 안전한이란 형용사죠. 거기에 ly가 붙어서 safely, 안전하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안전하게 길을 건넙니다. 누구와? With blind people. 그렇죠.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안전하게 파란 불을 기다렸다가 길을 건넙니다. They are often cute. 자, 그들은 are often 흔히 종종이라는 뜻인데요. 부사죠. 그들은 흔히 cute, 귀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귀여운 they, 그들은 누구일까? 그렇지. 지금 계속 맹인 안내견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they도 seeing eye dogs가 된다. 자, 그들은 흔히 귀여워요. So, 그래서라는 접속사 나오고요. 주어, 동사 표시해 볼게요. So people sometimes touch them. 그래서 사람들은 sometimes는 여기서 생략이 가능한 이제 부사예요, 부사. 때때로라는 뜻이죠. 때때로 가끔인데요. 자, 사람들은 때때로 touch them, 그들, 즉 맹인 안내견을 만집니다. 저 귀여우니까 막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But, 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they should not do that.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should not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의미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것도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should라고 하면 조동사예요,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를 조력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do라는 동사가 원형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should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not이 쓰여서 무슨 의미가 된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They should not do that.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do that.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때 그것은 무엇일까? 그치?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맹인 안내견을 만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do that은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들은 그 개들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네이는 누굴까? 그치, 맹인 안내견이 아니겠고요. 바로 사람들이 되겠죠. 앞 문장에서 나온 people,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 A부터 D까지는 seeing eye dogs이지만 2번만 다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it can interrupt their work. 자, 개를 만지면요. 그것은 뭐할수 있다? Interrupt, 방해하다란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웠죠. 바로 길을 가다가 맹인 안내견을 보면요. 아우, 귀여워. 이러고 만지는 게 아니고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질문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열쇠를 찾기 위해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comprehension check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글의 밑줄 친 A에서 E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방금 우리가 쭉 읽으면서 찾아봤었는데요. A부터 D까지는 무엇을 지칭했죠? 그렇죠. 바로 seeing eye dogs, 맹인 안내견을 지칭하는 대명사였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번에 네이가 무엇이다? 그렇지. 앞 문장에서 나온 people,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 한번 가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도시를 걸어 다닐 때 Seeing eye dogs가 하는 일두 가지를 윗글에서 찾아. 자, 영어가 아니고요.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그들은 can avoid danger,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요. 차, 자전거, 그리고 도로에 구멍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우리말로 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요. 시각 장애인들은 자, 귀찮다고 여러분 안 적으면 안 되고요. 같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시각 장애인들이 무엇과 같은? 그치. 차, 자전거, 그리고 도로에 구멍과 같은 danger이라고 하면, 그쵸? 위험이죠.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다. 자, 첫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 뒤에, 네, 콤마네요. 네, 콤마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들은요, cross the street safely with blind people.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었죠. 안전하게 시각장애인과 함께 길을 건넌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요? 그렇지. Safely, 안전하게 길을 cross, 건너도록 돕는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일로 우리말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적으셨다면 우리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자, 1번. What are seeing eye dogs? 자, 이 맹인 안내견이 무엇일까요? 그치, 바로 시각 장애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물이었죠. 자, how long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do seeing eye dogs receive training? 이 맹인 안내견들이 훈련을 받나요? 자, 뭐라고 나왔나요? For several months, 몇달 동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3번. Where? 자, 어디에? 라는 의문사가 나오네요. Where do seeing eye dogs live after the training? 자,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이후에 어디서 살죠? 그치. They live with the blind person 이라고 나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같이 살게 되죠. 자, 4번. What are the jobs of seeing eye dogs? 자, 맹인 안내견의 jobs. 일이 무엇일까요? 방금 앞에서 우리가 적었죠. 이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요. 뭐 도로 위에 여러 위험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마지막. What shouldn't seeing eye dogs do? 자, 여기서 shouldn't라고 하면요. should not의 축약형이에요. should not. 뭐뭐에서는 안 된다란 뜻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맹인 안내견들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맹인 안내견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아하,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네,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A. Mr. Song can't see. 자, Mr. Song은요, 볼수 없대요. He is blank. 자, 앞을 볼수 없는 거. 그렇지. 그는 시각 장애인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he is blind. 네, he is blin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B번. Your brother is studying now. 너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야. Turn down the volume. 네, 소리를 좀 줄여라. 이런 의미죠. Do not blank him. 자, 지금 오빠 또는 남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소리를 줄이고요. 그를 뭐 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자, 방해하다 라는 동사 interrupt가 있었어요. Do not interrupt him. 그를 방해하지 말아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omprehension 체크를 다 풀어봤는데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서 영작 훈련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같다. 그래서 뭐뭐와 같다 라고 할때

우리는 are like라는 표현을 봤었죠. These dogs are like 눈과 같은 거죠. 그래서 the eyes. 그런데 누구의 눈이에요? of blind people. 그치?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가서 after the training. 자, 훈련 후에 그들은 they가 나오겠죠. 자, 함께 삽니다. live with 누구와 함께? 그렇지. a blind person. 그들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With the help of. 무슨 뜻이다? 그 개들의 도움으로. With the help of the dogs. 그 개들의 도움으로 시각장애인들은 blind people. 뭐 할 수 있다? Can walk around. 그쵸? Can 뭐 할 수 있다?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Walk around. 돌아다니자죠. 자, 어디를? 그렇지. The city. 도시를. 그래서 blind people can walk around the city.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죠. 자, 4번으로 가볼게요. 맹인 안내견들은 파란불을 기다렸다가 시각장애인과 함께 안전하게 길을 건넌다. Seeing eye dogs wait for green lights and 그리고 건너다란 동사. 그렇죠. cross죠. 어디를 건넌다? The street. 길을 건넙니다. 어떻게요? 안전하게, safely. 누구와 함께? With blind people. Cross the street safely with blind people. 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가봅니다. But,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치? But, 그들은 they가 먼저 나오고요. 뭐뭐에서는 안 된다. 어떤 표현이 있었지? 그렇죠. should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조동사인데요. 뒤에 not이 붙어서 should not, 뭐뭐에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they should not, 그리고 d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do that, 그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you should not 이라는 표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의 열쇠를 위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여덟 번째 열쇠는요. 바로 with the help of 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의 도움으로 라는 의미죠. 자, 이때 of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게 되죠. 자, 아까 우리가 본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With the help of the dogs, 그 개들의 도움으로 blind people can walk around the city. 시각장애인들은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with the help of, 무엇의 또는 누구의 도움으로 라는 표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탐험을 즐긴 여러분, 탐험 인증까지 해주셔야겠죠? 닉네임에 팔랑 탐험 인증 함께 올려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탐험대원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살짝 떨려. Power up your reading. Reading Power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글 하나 같이 독해 볼 텐데요.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동물들의 컴퓨터 사용입니다. 자, 여러분, 글에서는요 오랑우탄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 오랑우탄이요 touch screens 컴퓨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독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Do you know that?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So, do you know that?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요? Some orangutans in zoos. 자,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몇몇 오랑우탄들이 use touch screens,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Isn't that surprising? 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They enjoy them just 하고 나서 알맞게 단어를 배열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들을 즐긴다고 합니다. 자, 뒷부분에 알맞게 배열을 해줄 건데요. 우리 이 표현 알고 있으면 됩니다. As much as. As much as 하면요, 역시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뭐뭐만큼, 뭐뭐 정도로, 뭐뭐 못지않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as much as를 활용해서 한번 배열해 보면요. As much as humans do. 네, 이렇게 배열하시면 됩니다. As much as가 뭐뭐만큼이나 뭐뭐 정도로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러한 만큼 그들도 오랑우탄들도 터치 스크린스를 즐깁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랑우탄들이 즐겨서 쓰는 게 뭐예요? 네, 앞에 언급된 touch screens가 되겠죠? 네, 이렇게 파악하셨다면 우리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Iris, an orangutan, 오랑우탄인 아이리스라는 애는요, makes pictures on an iPad with a painting app. 자, 구체적으로 터치 스크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오랑우탄은요, 그림 그리는 앱을 가지고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 picture 하면 그림이죠.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Her friend Jinga loves to watch videos. 자, 그녀의 친구. 역시 오랑우탄이겠죠? 자, 그녀는요, love to watch videos. 영상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In 2010, Rich Zimmerman, an animal expert. 자,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Rich Zimmerman이라고 하는 동물 전문가는요, 우리 expert 하면 전문가죠. had the idea.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아이디어인지 뒤에 나와요. To use computers with orangutans in zoos. 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들과 함께 컴퓨터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Unlike in the wild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like라고 하면 뭐뭐와 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말, on이 붙었으니까 뭐뭐와 같이가 아니라 뭐뭐와 달리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wild 하면 야생이잖아요. 야생에서와는 달리라고 해석이 되겠죠. 야생에서와는 달리 When they are kept in a zoo without any challenges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접속사 when은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러니까 오랑우탄들이 이 동물원에 있을 때 without any challenges. challenge 하면 도전이잖아요. 어떠한 도전 과제도 없이 이렇게 동물원에만 있을 때에는 They can easily become bored.

and unhappy. 자, 그러니까 오랑우탄들이 쉽게 지루해지고요, 또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오랑우탄들이 야생에 있을 때는 뭔가 끝없는 자극과 다양한 위험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랑우탄들이 아마도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원 안에서는 어때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별로 없죠. 다양한 자극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랑우탄들이 쉽게 지루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전문가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뭘 사용하자? Touch screens를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The computer could make them interested in new games, sounds, and puzzles 라고 했네요. 자, 그가 생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들이 흥미를 갖도록 interested 하면 흥미 있는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뜻이죠. 자, 무엇에 새로운 게임들, 소리들, 그리고 퍼즐들 모두 터치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자, 그러면 누가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오랑우탄들이 되겠죠? 네, 여기서의 them은 orangutans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Zimmerman said, 이 동물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A bubble game is their favorite. 자, 여러분, bubble game 아세요? 이 비눗방울 터뜨리는 게임인데요. 그걸 얘네들이 특히 좋아해요. 라고 한 것이죠. They break bubbles. 자,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나와 있어요. break 하면 터뜨리고 부수는 거거든요. 이 비눗방울을 터뜨립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비눗방울이냐면 화면상에 있는 비눗방울이 되겠죠. By touching them. 그것들을 만져서, 즉, 건드려서 터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건드려서 터뜨리는 거예요? 앞에 나온 bubbles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A, B, C가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지까지 살펴보면서 독해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 이해해 보았고요. 우리 바로 comprehension check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위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요지가 뭐예요? 글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일단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그쵸? 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Orangutans are the smartest zoo animal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형용사 뒤에 est 붙이면 가장 뭐뭐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우탄들이 가장 똑똑한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다? 맞아요? 이 글에서 그런 내용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자, 2번 갈게요. Humans and orangutans have many things in common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have something in common 하면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과 오랑우탄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 많은 공통점을 열거하고 있나요? 아니죠. 비록 컴퓨터 사용이 공통적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많은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더 나왔어야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3번 갈게요. Zookeepers use computers to entertain their animals 라고 하였네요. 자, 여기서 단어 한번 좀 살펴보시면, zookeeper 하면 사육사라는 뜻이에요. 자, 사육사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entertain. 얘는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좀 지루한 삶을 조금 더 흥미롭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의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보시면 Too many computer games. 너무 많은 컴퓨터 게임들은 can make humans unhappy.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자, 이런 내용과 관련된 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시면 A new animal computer was recently developed 라고 하였네요. 자, recently 하면요, 최근에 라는 뜻이고요. 또 was developed 라고 해서 수동태 구문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가 개발되었대요? 새로운 동물 컴퓨터가 최근 개발되었다? 이런 내용도 전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정답 골라주셨다면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2번입니다. 위그램이 줄친 ABC의 뱀이 가리키는 바를 각각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쌤이랑 독해하면서 바로바로 찾아보았죠? 우리 A의 뱀은 누구였어요? Touch screens였고요. B의 뱀은 누구였을까요? Orangutans였고요. C의 뱀은 역시 Bubbles였습니다. 자, 이렇게 알맞게 써주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3번으로 갈게요. 위 그래밋 줄친 Do as humans much as를 바른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구문 뭐였죠? 뭐뭐만큼이나 뭐뭐 정도로에 해당하는 as much as. 네, 이 구문이 들어가게 써주시면 as much as humans do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들이 그러한 만큼이나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as much as 구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우리 단어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라고 했네요.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보시면요. The school bus had a serious accident라고 했어요. 우리 accident라고 하면 사고죠. 학교 차량이, 학교 버스가 심각한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사고가 났대요. But, 하지만, 빈칸이 나온 후에 all the students on board, 차에 탑승한 모든 학생들은 안전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사고가 났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모두 안전했대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surprisingly 써줄 건데요. 여기서는 놀라운 보다는 놀랍게도니까 surprising 뒤에 ly를 써서 부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이어서 B를 보시면요. She is good at math, but poor at English라고 했어요. good at 하면 잘하는 거고 poor at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수학은 잘하고 영어는 못한대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여동생 혹은 언니를 보면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녀와 반대인 거죠. 그래서 그녀와 달리라는 뜻으로 unlik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워크북 단어 및 구문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교재 95쪽에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을 보시면 entertain 나와 있죠? 얘는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surprising 하면 놀라운. 그리고 orangutan 하면요, 오랑우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app인데요. app 하면 우리말로도 앱이라고 할 때도 있고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expert 하면 전문가죠. 예를 들어 an animal expert 하면 동물 전문가예요. 그쵸? 이어서 unlike는 like의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뭐뭐와 달리. 그리고 without 하면요. 뭐뭐 없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이어서 challenge인데요.

challenge하면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bored인데요. bored 하면 지루한, 지루함을 느끼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ubble인데요. 우리 bubble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비눗방울이나 거품이 되겠죠. 자, 이어서 favorite 보겠습니다. favorite 하면요. 여러 개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에 human 나와 있네요. human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죠. 가끔씩은 인간의라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어서 easily 있네요. easy 뒤에 ly 붙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라는 의미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reak 하면요. 부수다, 깨뜨리다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잘 써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우리는 비에 있는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보시면요. Do you know that?으로 시작합니다. 뭐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동물원의 몇몇 오랑우탄들이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다는 것을. 자, 써볼게요. Some orangutans in zoos use touch screens.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몇몇 오랑우탄들이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다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해석이 돼요. 이어서 2번 보시면 오랑우탄인 iris는 그림 그리는 앱으로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린대요. 자, 그림 그린다, make pictures. 근데 어디에? on an iPad. 무엇으로? 그림 그리는 앱으로 with a painting app.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다음 3번 보시면 아무런 도전이 없으면이라고 했고요. 우리 뒷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들은 쉽게 지루해지고 불행해질 수가 있다. They can easily become bored and unhappy가 되겠죠? 자, 4번을 보시면 그는 컴퓨터가 새로운 게임들로 그들이 흥미를 갖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 그는 생각했다가 나왔으니까요. 컴퓨터가 새로운 게임들로 그들이 흥미를 갖게 할수 있다고 한번 용작해 볼게요. The computer, 컴퓨터가 could make, 만들 수 있다고. 누구를 뭐하게? Them interested. 오랑우탄들이 흥미를 갖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들은 그것들을 건드려서 화면 위에 비눗방울을 터뜨린다. 자, 그들은 화면 위에 비눗방울을 터뜨린다부터 가볼게요. They break bubbles on the screen이 되겠죠? 이제 남은 거는 그것들을 건드려서예요. 이건 by touching them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by touching 하게 되면요. 건드려서, 건드림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학 레벨 3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저희 오늘도 여덟 번째 시간으로 우리 데이 4의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친구들 예습 필수예요. 다시 한번 어휘 강조해 보도록 하고, 아직 공부 안 한 친구들 어휘 공부 먼저 하고요. 그 내가 공부한 어휘를 바탕으로 해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독해가 어디가 안 되는지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는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휘를 아는데도 독해.

이해가 안 되는지, 아니면 모르는 어휘만 해결되면 독해가 술술 되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반만 되고 반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공부하고 독해도 스스로 점검해 보고 나서 쌤과 함께 해야 우리 친구들이 이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여러분의 독해에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리딩 파워는 바로 대조 시그널이었습니다. A와 B를 두고서 두 가지를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할때 들어가는 시그널입니다. 보통 이 문제는 사실은 빈칸 추론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연결어 문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꽤 많이 있어요. But however, 역접의 신호 등, for example, 예시. 그리고 뭐 in addition, besides 같은 것도 보기에서 봤었죠. 부연, 예를 들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therefore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의 세트로 이제 대조에 관한 연결어가 바로 뭐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in contrast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얘네들은 언제 넣느냐를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A와 B가 서로 상반되는,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쓰이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는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전 한번 비교해서도 본적 있어요. 그 자체, 비교하는 대상 자체에다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눈여겨서 잘 보면서 독해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대조하려고 하는 것일까? 같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animals without cheeks swallow their supper whole. 그래서 어떤 동물들인데요. 이 볼이 없는, 뺨이 없는 동물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자, 주어는 some animals. 그리고 without cheek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ithout이 뭐뭐가 없는 이런 해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볼이 없는 그런 어떤 동물들은 동사 이제 보입니다. swallow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렇죠? 삼킵니다. their supper. supper 하면 저녁 뭐 식사, 뭐 만찬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먹이감을 whole 하면 통째로 꿀꺽 먹어버립니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지도 않고 그냥 삼킨단 말인데요. And some of them don't eat very much.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많이 먹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동물들의 정체가 뭔지 이제 드디어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A python, 그러면 비단뱀이라고 나와 있나요? A python might gulp down a piglet once a month. 그래서 또 gulp down 이란 단어도 나와 있죠. 뭐 swallow랑 거의 비슷. 꿀꺽, 꿀꺽 삼키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단뱀은요, 꿀꺽 삼켜버릴지 몰라요. A piglet, 새끼 돼지를 piglet이라고 하죠. Once a month,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밥을 한 달에 한번 먹는데요. 근데 한번 먹을 때 돼지를 꿀꺽 통째로 삼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 왜 여러분들 어린 왕자 혹시 읽으셨어요? 그러면 거기 책에 보면 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래서 뱀의 이제 몸통 자체가 마치 코끼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뭐이 그림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런 거좀 생각해 주시고 아, 이런 비단뱀 같은 이런 동물들 통째로 꿀꺽. 다만 많이 안 먹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먹을 수도 있답니다. Some frogs and lizards may gulp down insects only two or three times a week. 그리고 이제 비단뱀과 같은 과로 아마 소개가 된 동물이겠죠. 개구리 그리고 도마뱀들.

라는 뜻입니다. 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cold-blooded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cold-blooded가 냉혈 동물을 말하는 거죠. 그쵸? 아, 냉혈 동물들. 비단뱀, 아니, 뱀, 아니면은 뭐, lizards, 도마뱀이나 frogs.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왔을 겁니다. 만졌을 때 이게 축축하고 차가운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대요. 왜? cold-blooded이기 때문에. Their bodies take on the same temperature. 그들의 이 신체는요? take on 하면 이제 뛰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the same temperature 똑같은 온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뭐와? as the air or water they live in. 그들이 살고 있는 수식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서식지의 공기나 물과 같은 온도를 취하고 있을 겁니다. This means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that they do not require the fuel. The fuel provides them to keep their bodies warm. 그래서 그들이 do not require. 자, require 이 단어도 또 무슨 뜻?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뭐를? The fuel, 연료를요. 근데 어떤 연료인지 꾸며주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식량을 먹어서 우리도 밥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돼서 연료가 돼서 힘도 나고 몸도 데피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런 푸드가 그들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제공해주는 그런 식의 음식은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갑니다. 그들은 연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연료? 식량이 공급해주는 연료입니다. 그들에게, 그이 냉혈 동물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ir bodies warm. 그들의 신체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도록 하는 그런 연료는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자주 뭐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투부정사는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뭐, 투가 동사 뒤에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명사처럼 되기도 하고, 명사를 꾸미면서 뭐뭐 할 명사,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도 정말 많이 해석이 되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뭐 문법 시간에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 이렇게 구분하는 그 해석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에 어떤 걸 넣어주면 되느냐. 그래서 역시나 A는 이제 연결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보기를 보면 이렇게 연결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배웠던 연결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갈지 한번 뒤에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에서는 Mammals must create heat to stay warm when it's cold. 방금 본 거랑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자, 포유류는 반드시 must 만들어내야 합니다. 열을요. 자, 좀 전에 열 필요 없다 그랬거든. 몸을 데필 열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포유류는 반드시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유지시켜줄 열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앞에 언급이 된이 냉혈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게 바로 포유류인가 보다라는 추측이 되고요. 지금 완전 정반대죠? 냉혈 동물은 열이 별 필요 없어. 근데 얘네들은 아니야. 반드시 필요해. 라고 했기 때문에 두 대상이 지금 대조가 되어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서 알맞은 연결어는 바로 on the other hand가 되는 거죠. 그쵸? 오늘의 reading power 대조 시그널이었습니다. 자, 1번은 besides, 게다가, 뒤에 부연 설명. 2번은 therefore, 그러므로. 원인 뒤에 결과 이어질 때, 3번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역시나 원인 뒤에 결과 이어질 때두 개는 역할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for instance,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이게 for example, 이거랑 같은 거죠? 두 개가 동일한 해석이다. 동일한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돌아가 보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대조하는 대상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They are 빈칸인데요. 자, 우리 이제 B의 문제로 가보면요.
흐름상 비에 알맞은

말을 본문의 단어로 이용해서 쓰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대조하고 있고요. 아까 이 뱀이랑 도마뱀 그리고 개구리들은 차갑잖아요. 딱 만져봐도 걔네들은 cold blooded 였다면 얘네들은 열이 필요해. 포유류. 그쵸? 그럼 얘네들은 warm blooded 이겠다. 그쵸? 바로 온열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적어주면 되고, They need to eat 10 times more food than frogs or lizards do to keep their bodies warm. 자, 이러한 온열 동물들은 필요로 해요. 10배 더 많은, 그쵸? 10배 더 많은 식량을 먹어야 합니다. 누구보다요? 개구리나 도마뱀이 그러는 것보다요. 그래서 두는 대동사로요. 영어가 반복을 싫어해서 앞에 있는 it을 똑같이 쓰지 않고 그냥 do로 받았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면서 to keep their bodies warm. 그쵸?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네는 필요 없어. 근데 얘네는 10배 더 필요해. 그냥 조금도 아니야. 10배나 더 먹어야 겨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That's why a typical human mammal like you needs to eat several times a day. 아, 그래서 보통의 인간 포유류,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우리 인간 포유동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신 같은 이랬는데 뭐 우리 같은 거죠. 그쵸? 우리들은 필요한 겁니다. To eat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Several times a day 하루에 여러 번. 보통 두번 먹기도 하고 세번 먹기도 하고 막 야식까지 네번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세네 번을 먹는데, 그러니까 냉혈 동물들은 뭐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먹었었잖아요.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풀이 1번 이미 풀어봤습니다. On the other hand였고요. 대조 시그널이었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도 우리 이미 풀어봤죠. Warm-blooded, cold-blooded 두 개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위클의 내용으로 보아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해석하면서 골라볼까요? 자, pythons, frogs, and lizards는 전부 다 cold-blooded, 그쵸? 그래서 얘가 비단뱀, 개구리, 그리고 도마뱀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냉혈 동물의 특징만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don't eat often. 얘네 몸을 데울 에너지가 필요 없어서 자주 먹지 않아도 돼요. Don't chew their food. 맞아요. 음식을 씹지 않습니다. 통째로 꿀꺽. 그쵸? Gulp down, swallow. 삼켜버리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are cold-blooded 동물들이다. 냉혈 동물들이 맞고요. 그 다음, eat to stay warm. 이게 틀렸죠? 얘네들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냉혈이 아니라 warm-blooded 동물의 특징이었죠. 자, 마지막엔 don't have chicks. 이거는 첫 번째 특징에서 나왔는데요. 이뱀잘 생각해 보면 개구리도 그렇고요. 입이 그냥 이게 쭉 찢어져 있지 않나요? 볼이 없어, 그렇죠? 이 볼이 없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나머지는 다 냉혈 동물의 특징이 맞고 4번만 warm-blooded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쓰시오 그랬는데, 빈칸은 is higher in the afternoon than in the evening. 저녁보다 오후에 온도가 더 높답니다. 자연스럽게 온도라고 말해버렸네. 보통 저녁보다 오후에 온도가 좀더 높죠. 그래서 temperature 이라는 단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his car ran out of 빈칸. 보통 이제 run out of가 뭐뭐가 다 떨어지다라는 뜻인데요. 그의 차가 이게 다 떨어져서 he went to the gas station, 주유소에 갔답니다. 뭐가 떨어져요? 그렇죠? 연료가 떨어지겠죠? 연료는 영어로 fuel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 친구들, 우리 메인 교재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워크북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words and writing, words는 미리 한번 채워보시고 센 것도 power up 해보러 출발해보죠. 자, 어휘대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swallow 이게 이제 꿀꺽 삼키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whole 그러면 통째로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다음 temperature 좀 전에 어휘에서도 만났.

나왔던 온도란 뜻이고요.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중요한 동사이고. 자,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서 acquire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얻다, 획득하다. 하나 더, inquire. 요세 개를 좀 헷갈려 하거든요. inquire. 그러면 얘는 묻다, 문의하다. 요런 해석입니다. 세 가지 해석을 구분해서 잘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typical 그러면 일반적인, 평범한, 전형적인 이런 뜻으로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영작 훈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갑니다. 1, 2번은 잘 풀어 보시고요. 그들의 몸은 공기와 똑같은 온도를 취한다. Their bodies, 그들의 몸은 나와 있고요. 동사를 쓸 차례죠. 취한다. 어떤 걸, 어떤 뭐 색을 띈다. 뭐 그런 특성을 띠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취한다, 띈다, 요런 것을 영어로 take on 이란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와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온도. take on the same temperature를 취하는데, 근데 무엇과 비교할 때 as를 씁니다. as the ai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 same as b. 요렇게 가죠. 다시 the same as b.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똑같은 온도를, 공기와 똑같은 온도를 취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고, 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음식이 자신들에게 주는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They do not require. 자, 필요로 하지 않아요. 뭐를요? 연료를, 목적어를 먼저 거꾸로 채워 넣어 주시면 fuel, 연료를. The fuel, 그쵸? 근데 어떤 연료 설명할 겁니다. 관계 대명사로 설명해 줄수 있어요. That 음식의 food 제공해주는 provides 누구에게? 그들에게 them 요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도마뱀보다 10배가 넘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They need to eat. 자, 10배가 넘는 10 times more food 이렇게 가면 돼요. 뭐보다? Lizards than lizards do. 그래서 도마뱀이 먹는 것보다 이건데요. 이때 두가 대동사로 it을 대신 받는다라고 했고요. 보통 비교급에서 배수사가 이 비교급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면서 또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완강 미션은 대조 시그널 3개가 있었습니다. 적어 보시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 많이 나오죠? 투부 정사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복습 잊지 마시고요. 생각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 기말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20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번, 21번은 어색한 문장의 개수 몇 개인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 I want to talking. 되었죠? want는 목적어 자리에도 to 부정사,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to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얘는 일단 목적어에는 그냥 you가 왔으니까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를 써야겠죠. 그래서 I want you to talk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쵸? 나는 네가 나랑 밤새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요.

자, B는요, is it known to be the people? 자, be known to 뜻이 뭐예요?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니? 인데 갑자기 be? 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명사가 오는 거고 투부정사의 to가 아닙니다. 그래서 be를 빼야겠죠. 그 다음 he promised to. promise to. 그쵸? 여기 to가 빠졌다. promise to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제이미는 나에게 말했어요. 뭐 하라고? 문에서 기다리라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동사 tell. 괜찮죠? 따라서 틀린 문장 개수는 3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도 보면요. I want to, want to. 목적어로 to 부정사. 괜찮죠? 그쵸? 나는 가게에서 과일을 좀 사고 싶다. 괜찮고요. 자, he ordered me to go. order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가집니다. 자, 그는 나에게 일찍 자러 가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C. We're ready to it. 우리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고 할때 be ready 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저녁 먹을 준비가 됐다. 그다음 you are too lazy to get up early. 너무 게을러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 일찍 일어나기에는 네가 너무 게으르다. 괜찮죠? 따라서 두 개이기 때문에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번은 용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라. 라고 했네요. 한번 볼게요. 자, mom brought a dog to make it my friend. 자, 엄마가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것이 내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자, 그다음 I like to run. 얘는 목적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얘는 명사적 용법. 그죠? 얘는 부사의 목적의 의미고요. 그쵸? 자, is it important to it? 가주어, to it, 진주어, 명사. 그쵸? 그 다음, we went to the beach. 우리는 해안가에 갔어요. 해변에 갔어요. 수영하기 위해서. 목적. 부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Tom has enough money. Tom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To buy a new watch. 시계를 살 충분한 돈. 그쵸?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AD를 고르거나 BC를 고르면 되겠죠? 어디 있나요? BC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장 전환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봤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 문장 전환이 올바르지 않은 것 봤더니 so that couldn't네 to가 없네요. 그쵸? 정답. 1번이겠네요. 그쵸? To stay가 돼야 되죠. 그럼 뭐예요? 그쵸? 너무 피곤해서 밤에 늦게까지 깨 있을 수가 없었다. 즉, 깨 있기에 너무 피곤했다. To를 so that couldn't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래서 이거는 맞구나. 한번더 확인하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은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거, 짝지은 거 골라야 합니다. 나는 다음 주에 보컬 테스트 이제 노래하는 거그 테스트가 좀 걱정돼라고 하면서 Can you advise me? 자,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왔어요. 자, 뭐 하는 것을 조언을 할까요? Improve my singing skill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A에 봤더니 의문사 to 부정사를 물어봤어요. 그럼 의미상 뭐겠어요? 내 노래 기술을 노래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좀 조언해 달라. 그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how to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이지 하면서 팁을 줄게. 첫 번째로 나는 네가 뭐뭐 하는 것을 요청한다 하라는 거죠. 이것을. 그쵸? 그래서 ask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practice 안 되죠? 그죠? to practice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단 목소리, 뭐, 트레이닝을, 연습을 매일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야. 근데,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자, it to improve my voice예요. 내 목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먹는 걸 모르겠다. 어떻게 먹는 걸, 뭘 먹는 걸,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지. 그쵸? 목에 좋으려면, 목소리 잘 내려면,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맥락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물 많이 마시고, 어니언 숲도 도움이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고마워 하고 있네요. 자, 25번으로 넘어가서요. 밑줄 친 A에서 이 중에 쓰이미 같은 것끼리 짝지은 건 물어봤습니다. 자, 봤더니 chef wanted. 셰프가 원해지는 거예요. 즉, 구인 광고를 할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요리사 셰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those skilled in cooking Korean dishes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those skilled 하면요. 경력자, 기술자를 말해요.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요리에 이제 하는 것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그 자리에. 그래서 we promise to, promise to, promise to. 잘 썼죠. 그쵸? 그래서 많은 보상, 이런 거 제공하는 거 약속하고요. 기회, 그리고 end가 있어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떤 기회요? 그쵸? 당신의 새로운 메뉴를 우리 방문객들에게 introduce니까 소개할, 알려줄 기회. 우리 제가 이런 요리를 했고요. 이런 거 메뉴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기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 괜찮죠? 그 다음, to apply for the position. 자, 그러면, 쓰이미 같은 거니까 우리 쓰임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A. 다 맞는 거고. A는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고요. 자, 얘는 형용사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 to apply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이 셰프직에 지원하기 위해서 목적. 얘는 부사의 목적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 말하거나 좀 서류를 좀 보여줘야 한다. To improve your work experience라고 했습니다. 자, to prove your work experience라고 했네요. Prove는 증명하다요. 자, improve는 향상하는 거고. 자, 어쨌든 당신의 그런 직업적인 경험을 뭔가 증빙할 서류를 우리에게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얘는 hope to, hope의 목적어네요. 그래서 얘는 명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뭐 A, E를 고르든지 B, D를 골라야 되는데 있는 것은 A, E네요.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26번은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Catherine. Catherine은 요리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자, 배우고 있는 중이다. is learning. 근데 learn to. learn to. 목적으로는 to cook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learning to cook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에서 28은 배열 문제가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제 공원에서 만날지 계획하자. 자, 계획을 하자. 어떻게 돼요? Let's plan.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언제 뭐뭐 할지 뭐예요? 그렇죠. When to. 그렇죠. When to. 언제 만날지, when to meet. 공원에서 at the park.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그녀는 이번 여름에는 산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그녀는 결정했다. 주어 동사 먼저 해볼까요? She decided. 그쵸? 근데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Decide to. Decide to. 그런데 하지 않기로. Not to겠죠? 그래서 not to 일단 골라주고요. 산에 가다. 뭐예요? Go to the mountain. 연결하고요. 마지막에 이번 여름에는 this summer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에서 31은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 찾아서 쓰는 거예요. 자, 감정의 원인, 결과, 목적, 판단 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이죠. 자, he grew up to be a musician. 이거 너무 많이 했죠? grow up과 투부정사 붙어 있다? 거의. 그쵸. 거의 100%는 좀 모순인가요? 어쨌든, 거의 뭐다? 결과다. 그쵸. 정답 B죠. 자라서 음악가가 된 거죠. 그 다음, she must be foolish. 그녀는 멍청함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Not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못 풀다니 멍청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예요? 판단의 근거. 판단이니까 D가 되겠고요. 자, 31번. 민지는 실망을 했어요. 그죠? To miss the chance. 그 기회를 놓쳐서 실망한 거죠. 그쵸? 실망한 감정의 원인이므로 A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에서 34는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완전하게 쓰는 거, 그런 문제입니다. 32번은 I told my sister to passes me the ball. 딱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To passes 이런 표현 없죠. 왜냐면
to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원형입니다. 그래서 I told my sister to pass me the ball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tell

목적격 보어로 투부 정사를 가지는 동사다. 그것도 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은, 자, 나는 ask 목적어 투부 정사예요. 그쵸? 그에게, 나에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한다. 그죠? 근데 나에게 펜을 빌려주는데, 어떤 펜인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 정사죠. 쓸 펜. 자,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시 들어줬죠. 그쵸? 펜을 쓰나요? Write a pen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쓸 펜을 줘. 라는 맥락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쓸펜좀 줘. 하지만 영어로는 반드시 반드시 with가 있어야 하더라. 그래서 그대로 쓰고요. 끝에 with를 채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 he goes on a diet. 그는 살을 빼고 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요. In order lose weight. In order to. In order to. 묶어서였죠. 그래서 in order to lose we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so as to. 그냥 to. 다 가능했죠. 자, 35에서 39로 넘어가면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했고요. 여기 앞에 두 개는 뭐예요?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의 to일 수도 있고 전치사 to일 수도 있고 to는 너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to 이런 용법을 좀 배웠고 enough to 배웠으니까 그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추측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5번을 봤더니 it is necessary 필요해요. 그쵸? 근데 그러면 얘가 가져오니까 to인가 하고 봤더니 us예요. 동사가 아니네요. 아, 투부정사 진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자, 너의 체온을 재는 건데, 누가 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체온을 좀 재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for us,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for us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해. 건강하기 위해서. 그쵸?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은 this bottle is closed. 이 병이 닫혀 있어요. 근데 tightly예요.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 타이트하다, 꽉 끼는 거잖아요. 근데 부사예요. 그래서 꽉 잠겨 있다, 꽉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too open, too 부정사가 왔어요. 그럼 뭐예요? 너무 꽉 잠겨 있다, 열기에는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래서 too tightly, too ope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o 사이에는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맥락에서 부사가 필요하다,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는 것도 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8번은 it is mean이 왔고요, 빈칸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mean의 뜻은 보통은 의미하다. 근데 동사인데 앞에 비동사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mean이라고 하면요, 좀 비열한 거예요, 비겁한 거,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사람의 성격 성품이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때 여기는 of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to tease 하는 거죠. 그 어린 소년을 놀리는 것이, 짓궂게 놀리는 것이 참 비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39번은요, YouTube is one of the easiest way. 자, 이거는요, one of the 최상급 명사. 이거 우리가 또 이따가 배우긴 할 텐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직역은 여러분들 일단은 할수 있겠죠? 그쵸? 유튜브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데, 누가 뭐뭐 하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들을 보는 것이 보기에 좋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게 누가 보는 거? 10대들이. 그래서 얘는 의미상의 주어이니까 to 부정사 to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40번으로 넘어가서요. 40, 41은 두 문장의 의미가 같아야 돼요. 근데 주어진 말도 써야 하네요. 자, enough가 주어졌고요. 여기 뭐 보여요? So that can이 보이네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 so that can을 enough to로 바꾸라는 뜻이구나. 일단 추측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나는 너무 힘이 세서요. 뭐할수 있나요? 무거운 돌들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enough로 바꾸려면 so that can은 일단 다 빠져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strong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enough to. 붙죠. enough to. 그 다음에 주어는 빠집니다. 그쵸? 같은 주어기 때문에 빠지고 동사 원형 lift를 쓰고 나머지 그대로. 그래서 strong enough to lift heavy stone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은 to study psychology 라고 했어요. 얘가 주어겠죠? 자, cost는 어떠어떠한 비용이 들다, 돈이 들다라는 동사고요. 많은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을수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가주어. 얘가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로 문장의 끝으로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it 하고요. cost 그대로 오겠죠? 그렇죠? 얘도 3단현이고 얘도 3단현이니까. 그렇죠? It costs 그대로 써주고요. A lot of money 썼어요. 그 다음에 진주어만 문장의 맨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2에서 45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의문사를 골랐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의문사 봤더니 what, where, when 하고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42번을 봤더니 빈칸 뒤에 여기 어쨌든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문사 뒤에 뭐가 왔어요? to 부정사.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 to 부정사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얘는.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자, 근데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다 돼요. 그쵸? 뭐, what to go는 좀 어색한데, where to go, 어디를 갈지, when to go, 언제 갈지, how to go,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뒷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should we go to the east or to the west? 라고 했어요. 이게 힌트인 거죠.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맞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동쪽? 서쪽?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해야 되니까 where to go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은요. Do you know 하고 빈칸 to meet. 여기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다.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너는 아니 했고요. To meet Becky for a meeti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팅에서 베키를 만나는 건데, 여기도 모르겠어요. 그쵸? 뭐, 어디서 만나는지, 뭐, 언제 만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뒤에 대답을 봤더니, yes, at 1 o'clock. 1시에 라고 했어요. 어, 1시에. 그러면, 1시라는 시각을 알려줬기 때문에, when to meet이 맞겠죠. 그쵸? 어, 미팅하려고 베키를 만나긴 만나야 돼. 근데, 언제 만나는지 너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시라는 대답을 보고, 우리는 의문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44번으로 넘어가면요. Can you tell me? 하고 또 빈칸 to 부정사. 에요. 자,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라는 거고요. To get to the convenience store near here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처에 있는 convenience store, 편리한 가게. 우리는 줄여서 편의점이라고 부르죠. 편의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뭐 언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you can go straight just one block. 한 블럭만 쭉 가서 then you'll find it. 그럼 찾을 거다.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 뭐할때 이런 대화를 하나요? 길 물어볼 때. 어떻게 가나요? 길을 물어볼 때. 우리 이건 회화 표현에서도 많이 배우죠. 그래서 how to get to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get이 어디에 뭐 도착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이 근처의 편의점에 도착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나요? 인데 결국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근처의 편의점 어떻게 가요? 이런 거죠. 그 다음 45번은요, Don't tell me 오고 역시 빈칸 뒤에 to 부정사 왔습니다. 자, 말하지 말래요. 나에게 말하지 마. 그리고 빈칸 to do. 여기까지 보면 역시 몰라요. 그죠? 자, I'm old enough to know what I'm doing.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old라는 형용사 오고 뒤에 뭐? enough to 동사원형. 우리 enough to 구문도 있네요. 그쵸? 자, what I'm doing이라고 하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노우의 목적어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나는 그렇게 어리지는 않다는 맥락인 거죠. 그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나도 이 나이 되면 이제 좀 알아요. 라는 의미니까 나에게 말하지 말래요. 뭐를. 뭘 해야 하는지 말하지 말라. What to do가 되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또 말하니까 아, 뭘 해야 되는지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에서 47은 어법상 어색하지 않다. 맞다 하면 동그라미, 어색하면 밑줄 치고 고쳐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봤더니 I turned off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껐어요.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뭐예요? not이 뒤에 왔어요. So as to not 이런 표현 없죠? So as not to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을 긋고 So as not to 고치면 노래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안 들으려고 라디오를 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she was enough shy to talk with strangers.
자, 그녀가 일단 shy 한 거예요. 그죠? The straight

하면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보통 처음 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에 충분히 shy하다, 충분히 부끄러워한다, 수줍음이 많다. 충분이라는 말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뭘 써요, 우리? 아, 너무 샤이해가지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할수 없다. 또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에 너무 샤이하다라는 맥락에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enough를 밑줄을 긋고 우리는 to로 고쳐야겠죠. 그리고 얘는 사실은 enough shy to 이런 표현은 없어요. 우리 enough to는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쵸? 형용사, 부사, enough to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어순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문장을 잘 파악해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엄마가요 설명을 했어요. What to 우리 이거 뭐예요? 무엇을 할지,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이런 의미죠. 그럼 뭐예요? Fried chicken을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이상하죠? Fried chicken을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죠. 어떻게 요리할지를 설명해 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what의 밑줄을 긋고 how로 바꾸면 how to cook, 요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으로 가서요. I have something fresh to it. 자,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요. 그렇죠? 나는 뭔가 신선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To eat, 먹을. 그러니까 먹을 신선한 것. 형용사가 먼저 수식하고 to 부정사가 뒤에서 something을 수식하는 구조. 너무 완벽합니다. 자, she had better wear socks. had better 동사 원형 했었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양말을 신는 게 좋겠다. to protect her feet. 그녀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 부정사도 괜찮고요. had better 동사 원형도 완벽하고요. 자, 3번. It was meaningful. meaningful을 하면 의미 있는, 의미가 있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of me to have dinner with you. 그러니까 내가 얘가 일단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저녁을 먹은 것이 참 의미 있었다라는 건데 의미 있었다는 건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of me가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of를 밑줄 긋고 for me 이렇게 for로 고쳐서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아닐 때 쓰는 기본적인 전치사 for를 써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8에서 49번을 보면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문장을 바꿔 쓰는 거 계속 나오는 유형이죠. 첫 번째는 to 부정사 쓰세요. 두 번째 to도 쓰세요. 그죠? 그리고 단어 수 나와 있습니다. 자, the house was so big. 그리고 I couldn't. 일단 to가 오고 to 부정사도 왔으니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할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so that couldn't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은 너무 커서 나는 뭐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청소할 수가 없었어요. By myself. 혼자 스스로는. 나 혼자는 못하는 거죠. 너무 커서. 자, 그러면 얘를 to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e house was too big. 그죠? 그리고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럼 얘는 주어와 couldn't는 다 날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the house was too big. 그다음에 to 뒤에 동사 원형 clean 쓰면서 남아있는 것. 전부 쓰면 아홉 단어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49번도요. 첫 번째 조건은 to 부정사 쓰는 거고요. 그다음 의문사 what을 사용해서 여덟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Tim's dog has died. Tim의 강아지가 죽었어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그쵸? What I should say to him.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너무 아끼고 소중한 강아지가 죽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위로의 말을 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에까진 갔고요. I don't know까지도 똑같이 쓸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여덟 단어로 줄이려면 그렇죠. 우리가 배운 what to 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what도 쓰라고 했고 to 부정사도 쓰라고 했죠.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to him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0번은요. A 이중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서 기호 쓰고 고치기입니다. 자, 봤더니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요. My dream, 나의 꿈은 was 뭐뭐였어요. 뭐였냐면 to go to space. 뭐예요? 우주에 가는 것. 그쵸? to 부정사가 지금 명사의 쓰임으로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너무나 잘 왔어요. 그쵸? 우주에 가는 것이었다. 내 꿈은. 자, I asked my father. 내가 아빠에게 물어봤네요. How to become an astronaut. 자, 우주 비행사가 되는 방법.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즉, 우주비행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는 우주비행사가 되는 방법을 아빠에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얘도 how to 동사 원형으로 너무나 잘 쓰여 있습니다. 자, he told me. 그는 아빠겠죠? 아빠가 나에게 말했어요. To study math and science.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라고 말을 하신 거죠. 자, 우리 tell은 얘가 원래는 동사의 원형이 tell이죠. tell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가지니까 to study 너무 괜찮네요. 그렇죠?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and가 왔어요. 연결이죠. 그리고 exercising regularly. 자, 얘도 갑자기 동명사? 좀 뜬금없는 느낌이 있죠. ing가. 자, 그럼 뭐예요? 일단 이 맥락을 본다면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하라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말해주신 거죠. 즉, 아빠가 말해주신 게, 나에게 말해주신 게두 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격 보어가 to study 이고요. 그럼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얘인 거예요. 근데 얘는 동명사, 얘는 투부정사 이렇게 쓸수 없죠. 그죠? 일단 tell 자체가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를 쓸수 없어요. 그러면 D를 뭐라고 고쳐야 돼요? To exercise. 자, 근데 여기 왜 괄호가 되어 있냐면 이건 조금 문장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얘와 얘두 가지를 말했죠. 그래서 원래는 to exercise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to를 썼는데 굳이 또 to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 영어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만 써도 아, 그러면 he told me to까지 공통이고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이렇게 to 부정사로 연결되겠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exercise를 쓰거나 그냥 exercise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일단은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에 오고 목적격 보어가 두 개니까 to 부정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it was hard for me to 왔으니까 내가 뭐뭐 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어려웠다.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네, 나사의, 유명하죠, 그쵸?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되는 시험을 내가 통과하는 게 어려웠다. To pass. 그쵸? 괜찮죠? 뭐뭐 하는 것이 어려웠다. 얘는 가주어, 앞에 있는 가주어의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I could make my dream come true. 나는 내 꿈이 실현되게 할수 있었다. 라는 거죠. After all, 결국에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now 이제는 나는 계획하고 있네요. plan to 목적어로 to 부정사 가지고 있죠. 나는 화성으로 여행 가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에 있는 모든 실전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있는 기말, 중간 기말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 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국어 의논하며 토의예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죠? 단원정리평가 1회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 뒤를 이어서 단원정리평가 1회 모든 문제 마저 풀어보고요. 2회 문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도 이번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이번 시간에도 배운 내용 차근차근 떠올리며 문제 열심히 풀어볼까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생각해봅니다. 친절을 베푼 적이 있나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내가 베풀었던 친절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면, 어디를 들어가는데 뒤에 사람이 따라 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문을 이렇게 잡고 기다려 주었다. 라던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잠깐만요 하고 뒤에 사람이 막 뛰어 들어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 열림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었다. 라던가, 또는 우리 교실에서 문제 푸는 걸좀 어려워하는 짝꿍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 주었다. 라던가, 미술 시간에 준비물이 없어 하는 친구한테 내가 가진 준비물을 빌려 주었다. 그런 경험 말입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떠올려 봤나요? 좋아요. 친절이란 막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친절은요, 우리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렇게 막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친절 하나하나가 내 기분도 좋게 하지만 그렇게 친절을 받은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해요. 우리의 친절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두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하루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작은 친절을 내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게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선생님이 왜이 친절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단원 정리 평가 1회 16번 문제가 바로 이 친절과 관련이 있는 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부터 19번 문제까지 만나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글이 방금 이야기한 친절과 관련이 있는 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읽어봤던 글이긴 하지만, 자, 이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지인군을 2021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어린이 선정은 몇 번째? 두 번째이다라고 이 올해의 어린이 선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 아래를 보죠. 자, 굵은 글씨로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진이라고 적혀 있고요.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이 오리온 진군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오리온 진은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하네요. 자, 모은 후원금으로 뭘 했냐면,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도시락도 기부하고요, 책도 기부했대요. 뭘로? 모은 후원금으로. 또,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 오리온 친구는요, 도시락도 기부하고 책도 기부하고 이렇게 병원에,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도 기부했다라는 것이 글을 통해 알수 있네요.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절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했구나라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6번 문제, 오리온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어떤 목표였죠?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서둘러

서둘러 친절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바로 오리온진이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죠. 이어지는 문제, 17번 문제. 오리온진이 한 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책을 기부했다 나와 있었고요.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을 기부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었지요. 그리고 3번에 이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었지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노래를 불렀다라던가, 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기부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맞은 것 1번, 2번, 3번을 모두 골라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오리온진이 생각하는 나눔과 관련하여 할수 있는 토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토의 배웠잖아요. 토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토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배운 내용 떠올려 보죠. 토의 절차가 뭘까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토의 절차.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먼저 토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토의 주제를 정합니다. 다음은 토의 주제를 정했다면 의견을 뭐예요? 의견을 각자 마련하고요. 그 다음은 그 의견을 뭐예요? 나눕니다. 의견 나누기. 그 다음에는요, 의견을 모아요. 마지막으로 의견 결정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토의 절차를 다시 정리해보면, 토의 절차는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나누기, 의견 결정하기, 의견 모아 결정하기. 이렇게 토의 절차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오리온진이 생각하는 나눔과 관련하여 할수 있는 토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 얼마를 기부해야 진정한 나눔일까? 2번, 나눔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았고요. 3번, 나눔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했나요? 4번,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일까? 그래요. 이 오리온진은요, 이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친절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친절이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일까? 이것이 적절한 토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5번, 억지로 나눔을 강요하는 것도 사회에 도움이 될까? 아까 친절은 선택이다라고 했잖아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는 토의 주제는 바로 4번.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일까? 4번이 어울리겠다.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9번 문제. 이 글을 읽고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민정이부터 보죠. 나도 유명해져서 잡지에 실리고 싶어. 알맞을까요? 자, 다음 도연.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손해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알맞지 않겠죠? 자, 미소. 나도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요. 지금은요, 오리온지는 당장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눔, 친절을 베풀 것이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은 친구 중에서 미소, 나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것이 적절한 내용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답으로 미소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 정리 평가 1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모든 친구들과 협력하며 토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게 첫 번째, 토의 주제 정하기가 있었고요.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토의 계획하기가 있었죠. 토의 계획. 계획을 한 다음에는 실천 토의를 하고요. 토의를 한 다음에는 토의 점검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네 단계였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먼저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토익 주제 정하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기억을 가장 먼저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주제와 관련해 의견을 마련하고 협력하며 토의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토의 계획하기 단계이지요. 따라서 의견 마련을 먼저 적어주고 협력하며 토의할 계획 세우기 리을을 세 번째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열심히 협력하며 잘 토의하고 의견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토의하기 단계이지요. 따라서 네 번째 니은 적어주면 되고요. 끝으로 토의가 다 끝났다면 토의 과정에서 잘한 점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단계가 끝으로 토의 점검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요. 주제와 관련해 의견을 마련하고 협력하며 토의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고 모든 의견 결정하기. 기업, 디귿, 리을, 니은 순으로 기호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풀어볼까요?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2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이 무엇인지 잘 봐야 하겠는데요. 자,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우리 친구들 그림을 같이 보죠. 여기 당나귀가 있습니다. 나 당나귀? 이런 표정으로 지금 있고요. 자, 이 당나귀를 보면서 아주머니, 노인, 농부, 청년이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노인은 나이 드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아들이 타고 가다니 엥 버르장머리가 없군 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부는 아유 아들은 걷고 아버지만 타고 가네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지 이렇게 농부가 이야기를 하시고요. 청년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에 타니까 당나귀가 힘들어 헉헉 뜨잖아 아이고 당나귀 불쌍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아주머니와 노인과 농부와 청년의 이야기가 모두 달라요. 바로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웠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무엇이었나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가 바로 관점, 관점이었잖아요. 자, 알맞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의견은 인물마다 다르다. 사람들마다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수지부터 보죠. 하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생각해야 해결이 쉬워. 그런가요?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려 봅니다.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을 비교하며 생각을 해야 어때요?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균형 있는 선택, 균형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잘못 말하는 친구는 수지네요. 자, 민지는 인물마다 의견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야. 좋아요. 재성이는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혼자 생각할 때보다 더 나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 수지라고 이름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부터 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관점 이야기 했잖아요. 관점,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배웠잖아요. 글을 읽을 때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제목을 봅니다. 또는 글을 읽으며 중요한 낱말, 표현들을 살펴봅니다. 또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다면 어떤 사진과 어떤 그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것들 말이죠. 자, 먼저 가글부터 살펴볼 텐데 이 가글의 글쓰기의 관점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보자고요. 자,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긍정적인 표현 쓰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

나는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제목은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그림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글쓴이가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이 글쓴이가 이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골라보세요라는 문제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죠.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세계 문화 행사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런가요? 부정적인 관점은 아니었죠. 2번. 이 세계 문화 행사에는 좋은 점이 많다. 그래요. 긍정적인 관점이었고요. 3번, 이 세계 문화 행사는 신중하게 치러야 한다.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관점이 좀더 강하죠. 따라서 우리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인데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 표현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은 세계문화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기역은 우정이에요.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니은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에요. 장벽은 장애물이잖아요. 만약에 이 밑줄이 이렇게 너머까지 이렇게 그어져 있었다면 장애물을 넘는다라는 좋은 뜻, 긍정적인 뜻이니까 정답이 될수 있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 장애물 그 자체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알맞지 않습니다. 디귿, 친밀감, 좋은 뜻,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재미와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따라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고요. 미음은 평소라는 이 낱말 그 자체는 부정적, 긍정적인 관점 모두 아닙니다. 따라서 알맞은 표현을 모두 고르면 기역과 그리고 디귿과 그리고 리을 세 가지를 모두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5번입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전하기 위해 나와 바꿀 수 있는 그림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글쓴이의 관점은 세계 문화 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림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1번. 세계문화 행사 후 버려진 쓰레기 사진, 이 버려진 쓰레기는 어때요? 부정적인 관점에 가깝겠죠? 알맞지 않고요. 2번, 이 세계문화 행사를 하며 막 다투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3번, 이 세계문화 행사에서 사람들이 친밀한 표정을 짓는 모습, 이것은 긍정적인 관점에 가까운 사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그림, 바로 세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이어서 6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또 글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한 것처럼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살펴보자고요. 자, 가글입니다. 또 자전거를 타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글의 글쓴이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뭐에 대해서? 다음 보죠. 그래서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알수 있죠.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 무엇이 공공자전거가?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공공자전거는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나는요,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한 공공자전거 이용 캠페인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요, 우리나라 법 중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규칙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해야 하고요. 만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다면 이 도로의 우측에 잘 붙어서 가게 되어 있고요. 또는
횡단보도를 통해 건널 때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전거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나와 있고요. 또이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납해 달라. 그리고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 안전모에 이렇게 빨갛게 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그림은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기역, 니은, 디귿 중글 가에서 글쓴이가 공공자전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 관점을 알수 있는 표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글 가는요,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또 자전거를 타며 이 자체는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니은, 친환경, 교통수단.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표현. 디귿,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 역시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과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다음 7번 문제 보죠. 글 가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 제목은요, 그 글을 대표하는 얼굴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글의 글쓴이의 관점이 잘 드러나게 이 제목을 골라줘야 되는데, 글 가는 공공자전거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지 1번처럼 위험한 공공자전거 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공공자전거 또는 관리가 부실한 공공자전거 들려서 또는 공공자전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좀 부정적인 영향의 냄새를 풍기는 제목은 알맞지가 않고요. 3번에 유익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이러한 제목이 글과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답으로 선택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8번 문제 만나보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나는요,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글자 색상을 다르게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요, 이렇게 빨갛게 하는 등 글자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공공자전거의 이로운 점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공공자전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알수 없습니다. 공공자전거에 대여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공공자전거를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막 도로를 막 한복판 달리면 안 돼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요.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1번과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나에서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냐면 우리 여기서 알수 있죠.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따라서 정답으로 어떤 도로? 자전거.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잘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도 자전거를 자주 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물론 지금도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는 이 그림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잘 이용하고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반납도 잘 해주고요. 또 특히 안전모를 꼭 쓰는 등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자전거를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시간은요, 단원 정리평가 이외에 10번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자, 글 가와 나를 읽고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레오부터 보죠. 공공자전거에 대한 다른 관점의 글도 찾아봐야겠어. 그래요. 지금은 글 가는요, 똑같은 공공자전거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글 나는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친구들은, 나는 그렇다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제점,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 또는 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 할수 있습니다. 좋고요. 이드니,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또

0: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래? 그래요. 그 나를 보고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이것 말고도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더 찾아봐야겠어. 생각해 봐야겠어. 이런 생각도 어울립니다. 자, 좋고요. 봐.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도 아껴주고 운동도 되는 안전한 교통수단까진 좋아요. 그런데 글 가를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전모는 안 써도 되나요? 글 나를 제대로 봤다면 아까 안전모는 꼭 써요라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안 써도 돼라고 한 바하는 잘못 말했네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 말한 친구 바하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 평가 이외에 10번 문제까지 관점을 생각하며 모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그냥 헤어지기 전에 이번 시간에도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가자고요.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입니다. 이번 시간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자, 관점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저지 방향, 태도 같은 것들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의견을 나눌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람직한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내 생각과 의견, 이유까지 함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나머지 문제들 모두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우리 또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자, 우리 과학 3단원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요,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평가 1회, 2회를 함께 해결해 봅니다. 오늘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 집중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단원평가 1회 문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단원평가 1회 모두 14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식물의 구조 중에서 우리 잎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봅니다. 1번, 잎은 모두 초록색이다. 자, 여러분, 잎은 모두 초록색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잎은요, 식물마다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은행잎 보세요. 가을철이 되면 노랗게 변하죠. 단풍잎 보세요. 가을철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잎이 모두 초록색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죠. 2번, 잎 몸에는 잎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잎맥이 잎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잎자루는 잎몸과 연결되어 있나요? 네, 잇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잎자루는 줄기에 딱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4번, 식물의 종류에 따라 잎의 생김새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자, 어떤 나뭇잎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인데, 자, 어떤 나뭇잎은 어때요? 은행잎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식물의 잎 모양은요, 식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잎은 대부분 잇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잇몸을 여러분 선생님이 표현해놨죠? 이 부분이 바로 잎자루가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1번, 잎은 모두 초록색이다가 되는 거죠. 2번부터 3번,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추모종의 잎 중 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그 다음 나, 다음 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땁니다. 자, 나의 잎을 에탄올이 든 작은 비커에 넣어요. 그 다음 이 위에서 했던 이 달을 뜨거운 물이 든 큰 비커에 넣고 유리판으로 덮습니다.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따뜻한 물로 헹군 다음 페트리 접시에 올려놔요.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잎에서 만들어지는 양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 어떤 조건에서 생기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2번, 위실험 과정, 바에서 관찰되는 잎의 색깔 변화를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합니다. 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똑 떨어뜨렸어요. 그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 그 다음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이에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 라고 하는 건 햇빛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햇빛을 못 받게 했다는 거죠. 햇빛을 받지 않으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녹말이 생성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깔의 변화가 없겠죠.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어요? 그럼 햇빛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햇빛을 받죠. 햇빛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나죠. 광합성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나요? 그렇죠. 녹말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녹말과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니까 이것은 니은과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 무엇이 생성된다? 녹말이 생성되더라. 3번, 위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잎의 기능을 쓰시오. 자, 그러면 잎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무엇을 해요? 그렇죠. 바로 광합성을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양분, 즉 녹말을 만들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잎의 기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잎의 기능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4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광합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햇빛을 받았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그렇죠. 바로 양분, 녹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했죠. 기억, 동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다. 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거죠. 니은, 주로 식물의 뿌리에서 일어납니까? 주로 식물의 어디에서 일어나요? 잎에서 일어나요. 옳지 않죠? 디귿, 잎, 빛을 이용해 양분을 만드는 작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빛을 이용해, 그러니까 빛광자를 써서 광합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옳은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니은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광합성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5번, 기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공 어디 있나 보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기공. 자, 기공은요, 공기가 통하는, 그러니까 공기처럼 작은 것들이 통하는 바로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기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식물에서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쭉 올라온 물이 있죠. 이 물이 잎에 있는 이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수증기를 통해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기공에서 일어나죠. 2번, 대부분 잎의 앞면에 많이 있나요? 앞면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잎의 뒷면에 많이 있습니다. 3번,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다. 맞습니다. 4번, 기공은 잎에 많지만 식물의 줄기에도 있나요? 네. 잎에 주로 분포하지만 식물의 줄기에도 있어요. 5번,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서 우리가 그걸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자, 옳지 않은 설명은 바로 2번에 골라주면 되는 거죠. 다음 6번입니다.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증산작용 또 나왔네요. 1번,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주나요? 네, 맞습니다.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 증산작용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쭉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잎을 통해서 나가는 걸 통해서 이 물이 이렇게 한 번씩 쓱 통과를 하잖아요.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식물 안에 저장되는 양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까? 자, 양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죠. 자, 무엇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까요? 그렇죠.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3번,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네, 그렇죠.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광합성

할때물 필요하다고 했죠. 자,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에서 물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거겠죠. 7번. 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식물의 여러 부분 중에서 우리가 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어. 꽃은 크기와 색이 다양합니까? 네, 아주 다양합니다. 자, 어떤 꽃은요,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어떤 꽃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자, 어떤 꽃은요, 붉은색을 띠고 있고, 어떤 꽃은 보랏빛을 띠기도 하고요. 어떤 꽃은 흰색이기도 해요. 니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꽃의 생김새가 다양합니까? 네, 그렇죠. 디귿, 돋보기로 관찰해야 할 정도로 작은 꽃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꽃이 있어요. 돋보기로 봐야 보입니다. 리을, 대부분 암술, 수술, 꽃잎,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네, 뭔가 어색한 것이 하나 있었죠? 암술, 수술, 꽃잎은 맞는데 줄기라는 것은 우리 꽃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리을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8번에서부터 9번입니다. 꽃의 각 부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예쁜 꽃이 준비되어 있죠? 꽃의 각 부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8번 꽃의 기억에서부터 리을에 이름을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기억 먼저 볼까요? 기억은 바로 꽃잎이죠. 자, 꽃잎은요,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다음 니은은 무엇일까요? 니은은 바로 암술이에요. 우리 꽃가루가 딱 이렇게 암술 위에 붙게 되면 여기 아래에서 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디귿은 무엇일까요? 디귿은요, 바로 수술이에요. 자, 수술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나요? 위에 꽃가루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 꽃잎을 받치고 있는 이거 무엇일까요? 바로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이렇게 우리가 꽃의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자, 기억은 꽃잎이죠. 그다음 니은은요, 암술이에요. 그 다음, 디귿은요, 수술이죠. 그 다음, 리을은요,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이렇게 각 부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모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 9번입니다. 꽃의 각 부분이 하는 일을 옳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1번. 기역은 꽃가루를 만든다. 기역은 꽃잎인데요. 꽃가루 만드는 건 수술이죠. 2번, 니은은 곤충이나 새를 유인한다. 니은은 암술인데요. 곤충이나 새를 유인하는 것은 바로 꽃잎입니다. 꽃잎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곤충이나 이렇게 새를 유인할 수 있어요. 3번, 디귿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한다. 디귿은 수술인데 수술을 보호하는 것? 그렇죠. 암술과 수술 보호하는 건 꽃잎이잖아요. 4번, 리을은 꽃잎을 받치고 보호한다. 리을, 바로 꽃받침이죠.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기역은 꽃가루를 받아 실을 만든다. 자, 꽃가루를 받아 실을 만드는 것은 암술인데 기역은 꽃잎이잖아요. 옳게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을 이것 또는 수분이라고 한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이래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꽃가루 바지라고 부릅니다. 꽃 가루, 바지. 자,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붙여서 꽃가루 바지라고 해요. 자, 다른 말로 수분이라고도 부르니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 꽃이 꽃가루 바지를 할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건 꽃가루가 수술에서 만들어진 이 꽃가루가 암술 위에 가서 옮겨 붙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식물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도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물에 도움이 있습니다. 자, 물 속에 있는 식물들은요, 이렇게 물의 도움을 받아서 꽃가루 바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흙은 어때요? 자, 흙은 아쉽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흙은 그 뿌리 위에 있는 거죠. 뿌리 근처에. 그다음 새를 이용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바람을 통해서 꽃가루 바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꽃가루 보면요, 바람이 훅 불었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술을 옮겨 붙기도 하는 겁니다. 또 곤충들도 역시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비나 꿀발 같은 이런 곤충들이 굉장히 꽃가루 바지에 유용한 곤충들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2번 흙이 되는 것이죠. 12번에서 13번. 식물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물의 이동과 양분의 이동이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물의 이동. 뿌리에서 이렇게 흡수되어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 이렇게 잎 밖으로

썩어져 나간다. 그다음 양분은 잎에서 만들어졌어요. 잎에서 만들어져서 줄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오, 남는 양분은 뿌리나 줄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2번 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1번 식물의 각 기관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식물의 각 기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치거나 잘못된다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겠죠. 식물의 기관 중 어느 한 곳이 훼손되어도 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아니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뿌리를 댕강 자른다면, 아니면 나뭇잎을 모두 다 우리가 따버린다면, 아니면 줄기를 다 잘라버린다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13번. 식물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과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동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한 번에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써도 좋고요. 또는 물은 이렇게 이동한다, 양분은 이렇게 이동한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문장으로 서술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 물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다음 양분은 잎에서부터 이동을 한다. 줄기를 따라 이동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 식물의 각 기관과 하는 일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어요. 식물의 각 기관 중에 뿌리, 줄기, 잎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볼게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대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 뿌리, 줄기, 잎 중에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줄기죠. 우리 백합 가지고 실험했었잖아요. 붉은 색소가 담겨있는 이 색소를 넣은 물에다가 백합 줄기를 담갔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줄기를 잘라보았더니 이렇게 붉은 색소가 있는 물이 그대로 올라온 것을 볼수 있었어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뿌리가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고추 모종에 뿌리가 있는 것, 뿌리가 없는 것두 가지를 준비해서 물에 담궈 놓은 다음에 어느 것이 물이 더 많이 줄어드는지 봤잖아요. 자, 뿌리가 있는 것이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 잎에서는요, 물을 식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죠? 자,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단원평가 2회도 역시 14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잎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잎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잎은 대부분 잇몸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잇몸에는 이것이 있다. 자, 이것은 줄기에 붙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잎은 대부분 잇몸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잇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잇몸에는 무엇이 또 있다고 했죠? 그렇죠. 뭔가 얇은 선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잎맥이 있었던 겁니다. 역시 기억이니까 잎자루는 줄기에 붙어 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기억은 잎자루. 그 다음, 니은은 무엇인가요? 니은은 바로 잎맥이 되겠죠. 잎맥. 잎자루와 잎맥, 그 다음 잇몸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2번부터 4번입니다.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실험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씩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고 이렇게 다섯 개를 쭉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먼저 가입니다. 잎을 에탄올이든 작은 비커에 넣은 뒤 뜨거운 물이든 큰 비커에 넣고 유리판으로 덮습니다. 나, 다음 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땁니다. 다, 고추 모종의 잎 중 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라,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양쪽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음 마,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따뜻한 물로 헹구고 패트리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따뜻한 물에 이렇게 잎을 헹구는 거예요. 2번, 위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추 모종의 잎 중에서 하나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주는 겁니다. 먼저 다져.

그 다음 우리 잎을 두 개를 딸 거예요. 우리 포일의 씌운 잎 그리고 씌우지 않은 잎두 개를 각각 한 장씩 땁니다. 자,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작은 비커에다가 두 잎을 넣어요. 그 다음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큰 비커에다가 이 작은 비커를 넣고 유리판으로 덮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바로 마저 잎의 색깔이 연해져요. 따뜻한 물로 헹군 다음 페트리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무얼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봅니다. 그 다음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는 거죠. 이렇게 다나가마라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고요. 3번,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르게 한 조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험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다르게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 그리고 씌우지 않은 잎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잖아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는 것은 햇빛을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이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다는 것은 햇빛을 그대로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 잎의 크기는 어때요? 다르게 한 조건 아니죠. 그 다음, 니은, 물의 온도는 어때요? 물의 온도? 다르게 할 이유 없죠. 자, 디귿, 햇빛의 유무. 이것이 바로 다르게 한 거죠.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두느냐, 감싸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다르게 한 조건이고요. 잎을 딴 시간은요? 똑같은 시간에 따야 하니까 다르게 한 조건 아니죠. 바로 디귿이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위 실험 결과로 관찰되는 잎의 색깔 변화를 비교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비교하여 써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개의 나뭇잎이 있었잖아요. 두 개의 잎에서 일어나는 색깔 변화를 각각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라고 먼저 써주세요. 그때 첫 번째, 알루미늄 포일에 씌운 잎은 색깔 변화가 없지만, 두 번째, 알루미늄 포일에 씌우지 않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교하여 쓴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있는 이 하나만 썼어요. 알루미늄 포일에 씌우지 않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했다. 이렇게만 썼잖아요. 그러면 비교하여 써라. 이런 문제에는 맞지 않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꼭둘다 서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죠? 5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이것으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역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바로 알수 있겠죠? 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그렇죠. 물을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작용이 광합성이 되겠죠. 광합성은 주로 식물의 어디에서 일어나며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해 식물 전체로 이동할까요? 자,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바로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물이고요.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잎이 됩니다. 알겠죠? 광합성의 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빛을 의미한다고요. 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래요.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대요. 이곳을 통해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간대요. 자,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 그리고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다. 잎을 통해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작은 구멍, 바로 기공입니다. 기공. 기공. 이렇게 두 글자로 써주면 됩니다. 7번에서부터 8번입니다. 잎에 도달한 물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비슷한 크기의 고추모종 두 개를 각각 아래와 같이 물에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2일 정도 놓아두고 비닐봉지 안쪽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모종과 잎을 그대로 둔 고추모종에서 각각 어떤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자, 이틀 정도를 놓아뒀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물방울이 막 비닐봉지 안에 맺혀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에 있는 씌워뒀던 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잎 가지 않는데, 이게 잎 밖으로 배출이 됐네? 잎 밖으로 나왔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바로 증산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기어 7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모종의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을까요? 잎을 그대로 둔 고추모종의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을까요? 자, 어느 것일까요? 그렇죠. 잎을 그대로 둔, 그러니까 잎이 있는 고추모종의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혔겠죠.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요. 8번, 위시럼으로 알수 있는 잎의 기능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잎에 어떤 기능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잎을 통해서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바로 증산작용이에요. 잎을 통해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간다. 증산작용. 이런 식으로 잎의 기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잎의 기능 두 가지 배웠죠? 광합성, 그 다음 증산작용이에요. 자, 9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여러분. 증산작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걸 함께 기억해 둬야 되겠죠? 1번. 잎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잎에서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2번.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주나요? 네.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물이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줄기를 통해서, 그 다음 잎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물이 순환이 되잖아요.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번.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식물 안에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합니다. 자, 식물이 이렇게 물을 계속 빨아들이다 보면 물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5번,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네, 도와줍니다. 증산작용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3번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알맞지 않은 거죠. 다음 10번. 꽃의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우리 꽃에 대한 설명이네요. 꽃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나요? 꽃잎도 있었죠. 암술, 수술, 그 다음 또뭐 있어요? 꽃받침도 있었습니다.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며 곤충이나 새를 유인해 꽃가루받이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 꽃의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암술과 수술을 보호한대요. 그렇죠.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곤충이나 새를 유인해요. 뭔가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유인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잘 띄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꽃잎이죠. 꽃잎. 꽃잎. 꽃잎이 있기 때문에 곤충이나 새가 꽃을 향해서 올수 있는 거예요. 왔다가 꽃가루받이, 즉 수분을 도와주게 될수 있는 거죠. 11번. 꽃의 이름과 생김새의 특징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꽃, 꽃말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뭔가 주머니 모양이 있죠. 금낭화라는 꽃이에요. 그다음 헤오라비 난초라는 꽃은요. 오, 뭔가 날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깃털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기어 2mm 정도로 매우 작은 꽃 어디 있나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주 작은 꽃들이 있잖아요. 2mm 정도로 매우 작대요.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좋겠죠. 니은 새의 모습과 비슷하대요. 어디 있어요? 새의 모습과 비슷하죠? 진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 주머니 모양인 금낭화. 자, 주머니 모양이에요. 사실 이렇게 낭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게 주머니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예요. 금낭화, 주머니 모양인 꽃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11번 문제도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12번. 오른쪽 그림에서 기역과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기역 그리고 니은, 꽃가루 받이에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뭐예요? 노란색 뭔가 가루가 보이죠? 이거 바로 기역,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꽃가루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꽃가루는 바로 수술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다음 이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이렇게 꽃가루 받이를 한다라는 것은 어디 위에 딱 올라와 앉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암술 위에 올라와 앉는 거죠. 이렇게 꽃가루 받이, 즉 수분이 이루어지면 암술에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3번, 꽃가루 받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가루 받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꽃가루 받이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니죠. 양분이 아니라 뭘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씨를 만들기 위해서 꽃가루 받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2번, 바람, 물, 곤충, 새 등의 도움을 받아 꽃가루 받이가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바람, 물, 곤충, 새 등의 도움으로 우리 꽃가루 받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꽃가루 받이가 이루어지게 되면 씨가 만들어지고 이 씨가 또 땅에 가서 또 심어지게 되면 또 다른 식물이 나고 이렇게 식물이 번식을 할수 있게 종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꽃가루 받이가 되겠습니다.

0: 다음 14번입니다. 식물의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식물의 각 기관 우리 무엇 배웠나요? 뿌리 배웠죠. 줄기 배웠죠. 잎도 배웠어요. 마지막 꽃도 배웠습니다. 기억이에요. 잎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고 줄기와 뿌리로 전달한다. 자, 잎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 것 맞죠? 줄기와 뿌리로 양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뿌리와 줄기는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나요? 아니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물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요,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예요. 디귿, 뿌리, 줄기, 잎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나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니은을 골라주면 되겠죠. 뿌리와 줄기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동하고 또 만들어진 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뿌리까지 이동을 하면서 양분이 뿌리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이것은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과학 3단원 선생님과 함께 모두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과학 4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주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북원 개념체계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 확인 평가 문제 20문제나 모두 풀어봤죠? 여러분 모두 다 맞았나요? 틀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선생님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학교 시험 만점 왕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은 무슨 책 준비하라고 했는지도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북2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핵심 내용 복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해결해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1번부터 5번까지만 만나볼 거예요. 어때요? 문제 5문제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아주 놓이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핵심 내용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나요?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 말하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담아서 고운 말로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첫 번째, 자신의 경험 말하기예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경험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경험은 뭘까요, 여러분? 네, 경험은요. 내가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내가 느꼈던 느낌을 모두 모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경험을 적은 글 중에서 오늘 하루의 경험에 대해서 쓴 글, 뭐라고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래요, 바로 일기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을 글로 쓰거나 말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한 일, 본 일, 그리고 들은 것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전에 일기를 쓸 때에도 나의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떠올려 보았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들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우리가 경험한 글을 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한 일, 본 일, 들은 일 정리해 보는 것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그때 무엇이나 무엇이 어땠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두칸딱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이 날 거예요. 경험 그리고 나의 생각, 느낌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생각과 느낌입니다.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는지 떠올려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의 경험을 말할 텐데요. 나의 경험이 바로 축구를 한 경험이에요.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들과 축구를 했는데 내가 골을 넣었어. 이게 내가 한 일입니다. 언제 했는지, 누구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떠올렸죠? 그럼 골을 넣었어요. 그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이기게 되어 정말 기뻤어. 여기 정말 기뻤어가 바로 나의 생각, 그리고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 느낌까지 떠올렸다면 이제 친구들 앞에서 말하게 할 거잖아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말하기가 아니라 발표라고 불러요. 그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떤 자세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등을 기대면 안 되고, 턱을 괴도 안 되고, 몸을 흔들흔들거려도 안 되고, 어떻게요? 그렇죠. 바로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알맞은 크기의 무엇으로 말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선생님의 목소리죠. 그러니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해야 해. 이렇게 해주면 빈칸을 아주 잘 채운 거죠. 여러분, 이거 말고도 발표하는 바른 자세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듣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그 다음, 말끝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문장을 잘 말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발표를 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 여러분도 잘 말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것 알맞은가요? 잘못됐네요? 없죠? 좋아요.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 2번.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는 선생님이 경험한 일이나 친구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이 문장을 대충 읽은 친구는, 경험한 일, 생각, 느낌, 잘 설명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세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데, 선생님이 경험한 일, 친구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대요. 이거 알맞을까요? 알맞지 않죠.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내 경험을 말하는데 선생님이 경험한 것이나 친구의 생각이나 느낌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맞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3번,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친구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말합니다. 친구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천장을 보거나 이땅 바닥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옆에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발표를 한다면 친구를 향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맞지 않은 설명이에요.

알아보시죠?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표 하라라고 한다면 1번에만 동그라미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했죠? 이번 단원에서는 또두 번째로 주변 사람에게 고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여러분은 고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고운 말잘 쓰고 있나요? 선생님, 저는요, 고운 말 진짜 잘 사용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이렇게 손을 많이 들었다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어린이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고운 말잘 쓰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미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운 말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질문을 보고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고운 말하기에 제일 첫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이걸 잘하고 있다면, 나 잘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나요? 친구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었어요. 내가 지우개가 없는데 내 짝이 지우개를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부끄러운 마음에 지우개만 그냥 쓱 가져다 쓰는 건 아닌가? 잘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친구야, 지우개 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라면 고운 말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미안한 상황들 굉장히 많죠. 내가 친구의 팔을 실수로 쳐서 친구가 글씨를 쓰다가 엉망이 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실수로 공을 뻥 쳤을 때 어떤 친구 다리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쑥스럽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미안해. 내가 실수로 너의 팔을 쳐서 글씨가 엉망이 되었구나. 친구야,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서 네가 맞을 줄은 몰랐어. 진짜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말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 친구랑 다툴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미안한 상황에서 고운 말로 미안한 마음, 그 진심을 전한다면 친구들과 다툴 일이 진짜 적어지고요.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나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대회에서 상을 받았대요. 아, 축하해. 또는 친구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와, 축하해. 그리고 심지어는 1등이 아니어도 돼요. 줄넘기에 매번 성공하지 못하던 친구가 드디어 줄넘기를 하나 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친구야, 너 정말 멋지다. 열심히 연습하더니 줄넘기 성공했네. 이렇게 축하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잘하고 있다면 고운 말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고운 말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친구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교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남자아이를 실수로 이렇게 툭 치게 된 거죠.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의 그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화가 났어요. 너 때문에 그림을 망쳤잖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화가 잔뜩 난 거죠. 여자아이가, 그림을 망쳐서 화가 많이 났구나. 미안해. 가방이 걸리는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남자아이는 처음에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여자아이가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니까 조금 다른 말로, 고운 말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남자아이 입장에서 이 여자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이 남자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아이는

아이가 실수로 자신의 그림을 망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 여자의 마음, 여자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 여자아이가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실수로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내 그림을 망치게 됐으니까 본인은 진짜 당황했을 거야. 저 여자친구도 당황스럽고 나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겠네. 이렇게 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의 말에 이어서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 남자아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친구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걸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무작정 화를 낸다고 해서 내 망친 그림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의 마음을 잘 전달받았다면 나 역시 고운 말로 그 말을 다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고운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 혹시 없나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와, 우리 학교에서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또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하게 해주시는 우리 담임 선생님. 전하고 싶은 마음과 전하고 싶은 까닭, 전하고 싶은 고운 말을 정리해 볼 거예요. 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께 좀 고마운 마음이 들어. 왜 고마운 마음이 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공부도 쉽게 가르쳐 주셔.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나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 아,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모르는 것들도 잘 알려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쪽지를 쓰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쪽지를 쓸 텐데요.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조민찬이에요.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모르는 것들도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에 오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이런 마음을 담은 쪽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동생한테 조금 미안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왜 미안한가? 내가 어젯밤에 이 동생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장난감을, 열심히 조립해 놓은 장난감을 발로 밟아서 내가 망가뜨렸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동생이 너무 속상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미안했거든? 그럼 이걸 쪽지로 전해야겠어. 그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동생에게. 안녕, 동생아. 나, 형이야. 내가 어젯밤에 실수로 너의 장난감, 네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장난감 내가 망가뜨렸잖아. 그때는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는데 진짜 미안해. 내가 일부러 망가뜨리려던 건 아닌데 어두운 밤이라서 잘안 보였어. 다음에 나랑 같이 장난감 새로 만들자. 그럼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진짜 미안해. 형이 쓴 이렇게 쪽지를 전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 복습 해보았고요. 이제는 그래요. 우리 학교 시험 만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해결해 볼게요. 학교 시험 만점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볼게요. 자, 지우가 겪은 일을 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합니다. 지우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친구들 많이 기억날 거예요. 그래요. 지우와 머리핀이라는 글이니까 머리핀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나옵니다. 오늘 나는 아빠와 함께 문구점에 가려고 승강기를 탔다. 그런데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작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리핀이 보였다. 나는 아빠에게 누가 머리핀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지난번에 진짜 아끼던 우산을 승강기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때 정말 속상했어. 그럼 이 머리핀을 두고 내린 이 사람도 진짜 속상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머리핀 주인을 찾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승강기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띄었어요. 전단지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종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머리핀 주인을 찾는 안내문을 붙이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 지우는 무엇을 만들 것 같은가요? 그래요, 바로 머리핀 주인을 찾는 주인을 찾습니다. 안내문을 만들 것 같죠. 나는 문구점에서 예쁜 색도화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사인펜으로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고 승강기에 붙였다. 빨리 머리핀 주인이 이 안내문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우는요, 결국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이 안내문을 승강기에 붙였는데요. 그러면 이 머리핀을 잃어버려서 속상해하고 있을 이 사람이 승강기에 타기만 한다면 이 머리핀을 누군가가 주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머리핀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승강기에 탄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내가 가질까? 하면서 슬쩍 가져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우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준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공감이 잘 되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글 읽어보았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지우가 머리핀을 발견한 곳은 어디인지 글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지우는 머리핀을 어디에서 발견했나요? 그래요. 바로 승강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승강기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승강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승강기는 여러분들이 주로 엘리베이터라고 알고 있는 걸 우리는 승강기라고 부릅니다. 지우는요, 머리핀을 승강기에서 발견했어요. 어디에 있는 승강기예요? 그래요. 바로 아파트 승강기죠. 2번. 아빠는 머리핀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버리고 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또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이럴 때에는 글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을 보고요.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왼손으로 손가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그 말을 찾아볼게요. 자, 작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리핀이 보였어요. 나는 아빠에게 누가 머리핀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핀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승강기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머리핀을 잃어버렸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그러면 누가 버리고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한 1번이 정답일까요? 2번,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아빠는 머리핀을 보고, 아, 이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머리핀을 잃어버린 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지우가 머리핀을 보고 떠올린 경험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지우는요, 머리핀을 보니까 자신의 경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경험이 떠올랐을까요? 아빠의 말씀을 들으니 머리핀을 잃어버리고 속상해하고 있을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도 얼마 전 승강기에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다.

봤을 때 무척 속상했기 때문이다. 지우는요, 자신이 무언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아끼는 물건 무엇이었나요? 바로 우산이었어요. 지우도 똑같이 승강기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봐도 내 우산은 보이지 않아요. 내 우산을 잃어버리니까 지우는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이 경험을 떠올렸죠? 그럼 우리 다시 보기로 돌아가서 지우가 머리핀을 보고 떠올린 경험? 1번, 승강기에서 전단지를 봤던 경험인가요? 아니요, 승강기에서 전단지를 봤던 경험을 떠올린 건 아니죠. 그냥 승강기에서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2번, 아끼던 머리핀을 잃어버렸던 경험? 지우는 아끼던 머리핀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무얼 잃어버렸다고 했죠? 머리핀이 아니고 우산. 3번, 친구 생일 선물로 머리핀을 줬던 경험을 떠올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 생일이라는 말은 글에 나와 있지 않았죠. 4번, 갖고 싶었던 머리핀을 선물 받았던 경험? 머리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4번도 역시 알맞지 않아요. 5번, 승강기에서 아끼던 우산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떠올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우는요, 이 머리핀을 보고 얼마 전 승강기에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무척 속상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3번에 알맞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정답 써보세요. 4번이에요. 지우는 안내문에 뭐라고 썼는지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쓰면 틀릴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다시 글로 돌아가서요. 내 손가락 하나 들고 실제로 글에서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곳그 문장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우는 안내문에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나는 문구점에서 예쁜 색도화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사인펜으로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고 승강기에 붙였다. 라고 했어요. 정답 여기에 있네요. 안내문에 뭐라고 썼나요? 바로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썼죠. 지우는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는 글을 안내문에 적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답을 적어보세요. 5번. 중요한 문제예요. 지우는 머리핀 주인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고 짐작했나요? 여러분, 지우는 머리핀 주인의 마음이 어떨 것 같다고 생각했나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내가 아끼던 소중한 우산을 승강기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지우의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머리핀을 잃어버린 사람도 이런 마음일 거야. 어떤 마음?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야. 라고 짐작했겠죠? 1번 볼게요. 1번. 즐거울 것입니다. 라고 짐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즐거웠을 리는 없겠죠. 속상할 것입니다. 그래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속상하죠. 슬프고요. 정답 2번이죠. 3번. 지루할 것입니다. 지루하다는 건 뭔가 재미가 없다는 거죠. 지루하다라는 마음은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 두려울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두려운 일은 아니죠. 5번, 재미있을 것입니다. 머리핀을 잃어버렸어요. 재미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짐작하나요? 아니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머리핀을 잃어버린 머리핀의 주인, 마음은 속상할 것입니다. 라고 지우는 그 마음을 짐작했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조금 쉬워요. 주변 사람에게 고운 말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고운 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우리 공부해보았죠? 여러분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형, 동생 모두 좋습니다. 미션을 완료했다면 미션 완료라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점학 나라로 떠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6단원 비판적으로 읽어요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따져가며 받아들이자라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공부했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생각의 전환이라는 주장하는 글한편 읽고 또 비판적으로 글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전환이 뭐예요?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을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쓸모없어 보였던 것들도 매우 유용한 물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자, 유용하다라는 거 뭐예요?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즉, 쓸모없어 보였던 것들도 매우 쓸모 있는 물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점착 메모지가 그런 예입니다. 1970년 미국의 한 연구원이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접착력이 기대한 것보다 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접착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통 접착제는 붙는 힘이 강해야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뭐 했을까요? 생각을 전환한 거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이 접착제에 주목해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가 필요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즉,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바로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메모지였습니다. 그는 종이에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그 접착제를, 그러니까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바른 종이는 어디에나 쉽게 붙고 쉽게 떨어져 아주 편리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쓰는 점착 메모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포스트잇이라고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점착 메모지가 이렇게 발명이 되었나 봐요. 점착 메모지를 사용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친구들, 이 부분 어때요? 점착 메모지를 사용하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자, 이 부분은 거짓된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표현의 적절성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생각의 전환이 없었다면 점착 메모지는 상품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자라는 주장이죠. 메모를 하려면 반드시 점착 메모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모를 하려면 무조건 점착 메모지가 있어야 하나요? 물론 점착 메모지에도 메모를 할수 있지만 우리는 공책에도 메모할 수 있고요. 수첩에도 메모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도 메모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만 메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장된 표현이죠.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보이지 않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장하는 글입니다. 이 글의 주장은 뭐예요? 생각을 전환하자.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전환하면 보이지 않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맞습니다. 내용이 타당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근거는 뭐로 들었어요? 지금 점착 메모지 사례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네, 뒷받침해요. 내용이 타당합니다. 라고 평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이 점착 메모지가요, 이유와 관련은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한 예를 점착 메모지 말고도 더 다양한 예를 들어주면 훨씬 내용이 타당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평가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정답이 반드시 한 가지인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여러 개가 될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모두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49번입니다. 사람들이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까닭을 쓰시오. 자, 왜 관심 보이지 않았죠? 접착제는 접착력이 강해야만 쓸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요. 접착력이 약해서 쓸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 내용 다 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글쓴이 주장 뭐예요?
생각을 전환하자라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1번도 풀어볼게요. 이 글의 표현의 적절성을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수아, 감추고 있는 내용이 없어. 맞아요. 우리 글 읽었을 때 뭔가를 감추려는 부분은 없었죠. 자, 정연, 거짓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어? 아니요, 거짓된 표현 있었잖아요. 아까 점착 메모지를 사용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했죠.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된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재호, 메모를 하려면 반드시 점착 메모지가 필요합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쓴 거야? 아니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아까 평가를 했었죠. 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수아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51번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풀어보면서 6단원의 내용 마무리해 볼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자, 스마트폰이라는 낱말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글, 주장하는 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단마다 흐름 짚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가문단입니다. 스마트폰은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자, 다양한 기능이 있죠. 때문에 우리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자, 하지만 뒷부분 중요하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뭐 하지 말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고요. 자, 이제 과다하게 사용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할 겁니다. 자, 가 부분은 서론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나,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죠. 자, 이유를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론 부분이죠.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대요.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대요. 자, 지금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죠. 내용이 타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2024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도 이유와 관련이 있다.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둘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대요. 이거 이유죠.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뒷부분은요. 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에는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해요. 즉,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지금 근거 부분도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타당하고요. 자, 셋째.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이게 이유인데, 지금 주장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요. 스마트폰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유와 주장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문단은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주어진 자음자에 맞게 쓰시오. 자, 스마트폰, 이것, 이것을 조심하자. 자, 기역, 디귿, 시옷, 이응입니다. 뭐예요? 과, 다, 사, 용이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조심하자라고 주장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기역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앞부분은 뭐예요? 이유고요. 기역 부분,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가지고 왔죠? 근거입니다. 자, 그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할 때 평가해야 될 거. 가,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한가? 자, 지금 기억은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나,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 있는가? 근거예요? 아니고요? 자, 다, 근거로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인가?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 이거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두 번째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단을 읽으면 알수 있는데요. 자,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자, 그리고 2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이것은 세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물론 세 번째 이유는 내용 타당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3번,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색해져서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관련 있는 거고요. 4번,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거 첫 번째 이유와 관련 있는 거죠. 자, 5번,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사용하여 알림을 꺼둘 수 있어서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글쓴이가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유로 제시한 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찾아볼게요.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다. 세 번째 이유죠. 물론 내용의 타당성은 떨어졌지만 이유로 제시한 건 맞아요. 자, 2번. 스마트폰에는 방해 금지 상태가 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이유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이제 이유는 아니고요. 3번.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다. 이거는 서론 부분에서 오늘날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죠. 4번,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두 번째 이유였죠? 5번,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4번,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준에 알맞지 않은 문단의 기호를 쓰시오. 자, 이유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자, 이 기준에 알맞지 않아서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단이 있었죠? 바로 세 번째 이유를 든라 문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라라고 기호를 적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에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글을 딱 보니까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우리 이글 읽고도 내용의 타당성 평가했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자,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글에서 소개한 식품 유형은요, 바로 과체 주스, 과체 음료, 혼합 음료였습니다.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는요, 음료에 과체즙이 95% 이상 들어있으면 과체 주스, 10에서 95% 들어있으면 과체 음료, 10% 미만이면 혼합 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내가 마시고자 하는 음료의 식품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과체 주스인지, 과체 음료인지, 혼합 음료인지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체즙이 많은 음료를 먹고 싶어? 그러면 과체 주스라고 적힌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즉,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며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 이유,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왜냐? 신선도와 용량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선도는요, 제조 일자나 소비 기한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은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었고요.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장난감 고를 때 3세 이상이라고 장난감 그 상자 앞에 제품 정보가 적혀 있으면 어떤 의미냐? 3살보다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렇게 사용 연령 같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정보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유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 살펴봤고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원하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원하는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렇죠.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문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을 과체즙의 양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자, 지금 과체즙이 95% 이상 들어있는 게 제일 많은 거죠? 자, 그럼 과체 주스. 그 다음 10에서 95% 들어있으면 과체 음료, 10% 미만은 혼합 음료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기도 있는데요. 과체 주스. 그 다음에 과체 음료. 그리고 혼합 음료. 이 순이죠. 글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 적었고요.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나요? 자,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품, 사용, 연령, 3세 미만, 이런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용 연령을 확인하면 나이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고 했죠. 자, 이어서 9번입니다.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것두 가지 고르세요.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거. 자, 우리가 방금 본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어쨌든 두 가지 골라봅시다. 자, 1번. 과체즙의 양이 많은 것을 고를 수 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이유에서 얘기한 건데, 즉,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뒷받침 내용으로 나온 것이죠. 이유는 아니고요. 자, 2번. 식품 유형을 알면 더싼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하지 않았고,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했죠. 아니고요. 3번.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유로 제시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틀린 말이죠. 그러나 글쓴이가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거는 맞습니다. 내용의 타당성은 떨어지지만, 따라서 3번은 정답입니다.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쵸? 4번,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면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어때요? 선생님, 이것도 맞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거 이유 맞는데?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6번에서 10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6번에서 10번 문제에 딸려 있는

지문만 보고 풀어야 돼요. 그 지문에는 이 내용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읽었던 글이라도 문제 읽기 전에 지문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 고를 수 있다라는 이유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주제, 가치, 이유, 주장이라는 낱말 넣어볼게요. 자, 주장은 그렇죠. 가치 있고 중요한가이죠. 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떠올려 봅니다. 자, 이유는 무엇을 뒷받침해야 돼요? 그렇죠. 주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자, 근거는 무엇을 적절하게 뒷받침하죠? 그렇죠. 근거는 이유를. 따라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에서 15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다 봤었죠? 자, 우리 내용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광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광고 목적 뭐예요?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사람들이 이 물놀이용 신발을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럼 뭐예요? 새로 생긴 물놀이터 소개? 물놀이의 즐거움 알리기? 준비 운동의 중요성? 요즘 유행하는 신발 특징? 아니죠.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의 좋은 점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이 광고에서 과장된 표현을 찾아 쓰시오. 자, 과장된 표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여러 표현 중에 이거 쓸게요.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아니, 아무리 물이 잘 빠져도 어떻게 1초 만에 빠질 수 있어요? 1초? 이건데. 과장된 거죠? 자, 이거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올 여름 물놀이,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이 책임집니다. 뭐 이런 것들 적어주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과장된 표현이 있으니까 찾아서 적어주세요. 자, 13번입니다. 기역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그 까닭과 함께 쓰시오. 자, 기역, 물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 친구들, 보송보송 뭐예요? 보송보송이라는 낱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물기가 거의 없고 마른 상태를 보송보송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물 속에서 물기가 거의 없고 마른 상태일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은 거짓된 표현입니다. 자, 우리 표현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거짓된 표현이라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14번입니다. 이 광고에 사용된 표현 가운데 감추는 내용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감추는 내용이 있어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물 빠진 구멍 70개. 이건 그냥 물 빠진 구멍이 70개 있다라는 거지 감추는 건 아니죠? 2번,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우리 이거 아까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감추는 건 아니에요. 과장된 거. 자,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이거는 그냥 이 물놀이용 신발의 이름이고요. 4번, 물놀이용 신발의 최강자. 최강자가 뭐예요? 최고로 강한 존재. 그러니까 이 신발이, 보송보송 신발이 물놀이용 신발에서 제일 강한 존재래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강한 것인지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따라서 감추는 내용이 있죠. 5번,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자, 우리 광고에서 절대, 반드시 이런 것들은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이 광고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떠올리면서 볼게요. 승우, 거짓된 표현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 맞죠? 혜영, 생생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살펴봐야 돼. 자, 그럼 생생한 표현을 사용했으면 표현이 적절하고,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자, 세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 맞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혜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이란 16번에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소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하는 글에서도 우리는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었던 글이니까 흐름 짚어가면서 읽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문단입니다. 소반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입니다. 자, 크기가 작은 상

손이고요. 상판과 다리로 되어 있죠. 자, 소반의 다리 모양에 따라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구족반, 호랑이 다리면 호족반, 그리고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죽절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소반은요, 꼭 필요한 살림살이였는데, 우리 조상이 소반을 사용한 것은 우리 조상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깊이 있었죠. 따라서 다음 문단은요, 조상의 생활 방식과 이 소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가면서 문단을 구분했습니다. 자, 나 문단 보면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집의 모양에 알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집의 모양? 옛날 집은요, 부엌이 실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 어려웠죠. 때문에 이제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만든 다음에 식사하는 방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야 했어요. 자, 이때 무엇을 사용했다? 소반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왜? 소반은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깃털보다 가볍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가벼운데 깃털보다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다? 과장된 표현이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고친다면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사람이 들기에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고쳐야 된다. 자, 그리고 다 문단 보면 이제 소반은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풍습이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반을 하나씩 가지고 그 소반 위에 음식을 놓고 각자 식사를 했다. 이런 풍습과 소반은 잘 어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 문단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과 소반이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닥에 앉아서 지내려면 낮은 상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소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표현의 적절성 평가했을 때, 거짓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의 이름을 쓰시오. 뭐예요? 소반이죠. 우리 지금 소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소반의 이름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어떤 다리 모양은 어떻게 불렀는지 알수 있어요. 자, 다리 모양이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대나무죽, 마디절 해서 죽절반. 다리 모양이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개구, 발족 해서 구족반. 다리 모양이 호랑이 다리처럼 생겼으면 범호, 발족 해서 호족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집의 모양이 어떠하기에? 부엌이 실외에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부엌에서 식사하기 어려웠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소반에 올려두고, 이제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죠. 자, 그러면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 바닥이 온돌이라서는 아니고요. 다리가 호랑이 모양으로 생겨서 아니죠? 자, 들고 나르기 편하게 만들어져서 소반이 들고 나르기 편했기 때문에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소반에 음식을 올려두고 들고 날라서 이제 방 안에서 음식을 먹었던 거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고요. 4번.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기에 알맞은 크기라서 아니고요. 음식을 만드는 장소와 식사하는 장소가 같지 않았고 달랐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우리 조상의 식사 풍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글에서 얘기했던 식사 풍습은 뭐였어요? 물론 다양한 풍습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 소반과 엮어서 얘기했던 식사 풍습은 각자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 풍습과 소반을 엮었던 거죠. 친구들, 풍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알죠? 우리 3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이 풍습의 풍은요, 바람풍이에요. 습은 습관. 그러니까 바람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스며든,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든 습관 같은 것을 우리가 풍습이라고 하죠. 자, 식탁에 앉아서 식사한 거 아니고요. 이거죠.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를 했다. 이것과 소반이 관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3번, 4번, 5번.

모두 아니죠. 읽어보세요.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우리 내용의 타당성 평가했을 때 이런 부분 아쉬웠었어요. 과장된 부분도 있고 거짓된 표현도 있었는데요. 선생님은요, 과장된 부분 적을게요. 소바는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것이다는 과장된 표현이라 타당하지 않다. 아무리 가벼운데 깃털보다 가벼울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단원 정리 평가 2회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볼게요.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마감 전 야근 지옥 파트 2. 되겠습니다.
1: 그래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 마감 전에 야근 때문에.
0: 맞아요. 갈 수가 없었죠.
1: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회사에 하나의 인물로 소속이 돼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이게 만약에 오늘 다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니까
0: 결국 또 와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힘들긴 해도
1: 오늘 끝내고 가는 게 나아요.
0: That's right. 에이. 자, 그러면은 야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의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느낌을 담고 있죠. 승진시키는 것도 알아야겠고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확실히 승진해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와우.
1: 이런 얘기 주변에서 또 누가 해주면, 오케이, 야근 가자. 되는 거거든요.
0: 열심히 해야지,
1: 예,
0: 그래. 나잘
1: 그럼요.
0: 살고 있어.
1: 동기부여가 다른 게 없어요.
0: That's right.
1: 예.
0: 칭찬입니다.
1: 주변에서 누가 인정해주면
0: That's right.
1: 그것만큼 힘나는 게 없습니다.
0: 자, 이런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오케이.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와, 정말 너희 부장님은 너 승진시켜줘야겠다.
2: Am I in trouble?
1: 응? No. 그, your boss, you have to pay, have to take so much money. You are very hard work. Yeah, so your
2: Oh,
1: boss,
2: I deserve
1: good job, yeah.
2: more money. Yea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Working hard?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He don't know? He doesn't
1: I'm
0: know?
1: not sure. I hope so.
0: 아니, 너는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1: Huh?
0: 응?
1: What did you say?
0: 그니까,
1: Bonus?
0: bonus. Bonus, you know?
1: I know bonus,
0: Bonus.
1: right?
0: Much money. More money.
1: I deserve? Oh.
0: You have to.
1: Oh.
0: Yeah, take it.
1: Hold on.
0: 어?
1: Hold on.
0: 왜?
1: Oh, my daughter's calling.
0: 어?
1: Hey, baby.
0: What's up?
1: Hello? 아이고. 아니, 굉장히 칭찬맨이네요? 어,
0: 예,
1: 칭찬맨입니다. 혹시
0: 그럼요.
1: 사장님 아니에요?
0: 아우,
1: 본인은
0: 하고
1: 그런 권한은
0: 싶어요.
1: 없죠?
0: 네, 하고
1: 알겠습니다.
0: 싶어요.
1: 오케이. 자,
0: 예.
1: 지금 대화 중에 승진시켜야 된다, 보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0: 그쵸. 이거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니까
1: 맞습니다.
0: 아마 여러분들도 꼭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1: 맞아요.
0: 생각이 들어요.
1: 오늘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3: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3: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Yeah.
1: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야,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0: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를 승진 안 시키면 누굴
1: 이건 말이
0: 시켜?
1: 안 돼.
0: 야,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데.
1: Of course.
0: Your boss should give you. 너한테 줘야 되겠다,
1: 뭐를요?
0: 승진을.
1: 아하.
0: 승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승진이 뭘까요? 뭔가 그레이드가 업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예. Give you a upgrade. 예.
1: 상대방이 약간 소프트웨어인가요? 느낌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0: 찌익찌찌찌.
1: Okay, 보겠습니다. Your boss should give you.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하려면 언업그레이드인데요.
0: 그런가요?
1: Promotion, come on.
0: 프로모션. 프로모트는 제가 생각이 어렴풋 났는데.
1: 맞아요. 왜냐면 promote이라고 하는 것도 동사로 쓸 수는 있거든요. 네. 자,
0: 네.
1: 근데 오늘은 덩어리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명사를 좀 써봤습니다. 바로 promotion, promotion.
0: 네.
1: 물론 우리가 요즘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판촉 관련돼 있는 뜻으로도
0: 맞아요.
1: 쓰지만은
0: 네.
1: 회사에서는 승진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승진시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주다라고 하는구나.
0: 그래서 기부가
1: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give부터 아예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말하지만 명사를 암기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0: 네.
1: 동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0: Aha.
1: 자, so give someone 누군가에게 줘요. 뭘 줘요? A promotion
0: Promotion.
1: 주는 거예요. 그게 승진시키다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give의 과거 뭐였죠?
0: Gave.
1: gave. 요 정도만 알아도 꽤나 많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0: 네.
1: 자, 내 상사가 날 승진시켰어. 그 얘기는 내 상사가 나한테 프로모션을 줬다.
0: 네.
1: Right?
0: My boss gave a promotion.
1: 누구에게 줬다고요?
0: My boss gave me a promotion.
1: 그렇죠.
0: 아하.
1: 목적어. Right?
0: Yes.
1: gave me a promotion.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에게 프로모션 안 줬다는 거예요.
0: 네.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그렇죠.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Yes.
1: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뭐 회사를 얘기를
0: 그쵸.
1: 하겠죠. Okay, so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0: 네.
1: 누구에게 프로모션 주다. give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1: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My boss gave me a promotion.
1: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슬기 씨가
0: 네.
1: 동사는 많이 봤다고 했었잖아요.
0: Promote.
1: promote.
0: 네.
1: 그것도 가능해요.
0: 오.
1: 이 promote 쓰면 어떻게 보면 더 simpler 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그냥 promote someone 이러면 누군가를 승진시키다라는
0: 네.
1: 뜻으로 더 쉽게 쓸 수도 있어요.
0: 예.
1: 오케이? 근데 좀 더 길어도 원어민들이 덩어리 표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0: 아하. 네.
1: So promote someon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전에 우리 나온 적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봉급 인상 시켜준다고 하면 뭘 쓰면 되는 거죠?
0: 봉급이요?
1: 네.
0: Give someone a 그
1: 올려주는 느낌인데요, 뭔가.
0: 업이요.
1: 올려주.
0: 업. 올리는 거요? 아, raise.
1: 아, 예, 맞아요. Raise. 써주세요.
0: 아, raise.
1: 역시 이렇게 계속 틀려봐야 돼요.
0: 아, 예.
1: 맞습니다.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얘기를 쓰면 이 사람을 올려주는 거, 결국 봉급 인상해준다는 아.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raise하고 promotion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0: 세트로 봐요. 가져가면 되겠네요.
1: 그럼요. 에. Right. 읽어볼게요. Hey,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자, 이랬을 때, 이분은 굉장히 좀 험블한 분이에요. 되게 예. 겸손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면 좋겠네.
0: 오. 아, 그렇죠. 아, 나라면은 그거를 왜 내 보스는 모를까? 어?
1: 근데 반전.
0: 네가 좀 얘기해 줄래?
1: 반전은 예. 이 사람이 보스의
0: 아.
1: 아들인 거예요. 딱 들었을 때.
0: 그랬군요.
1: 아버지.
0: 나도 잘 보여야겠네. 네. I hope.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Okay.
0: 나는 바랍니다. He knows. 여기도 끊어볼까요?
1: Okay.
0: 그가 알기를. I'm working. 내가 일하는 걸. 열심히 일하는 걸. 아.
1: 끊으니까 나쁘지 않죠.
0: 우와. 끊으니까는 재밌다. Hard겠네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1: Alright.
0: Yeah.
1: I hope. 난 바라요. 뭐를 바라냐면 he knows. 그가 알기를 그 bos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0: 네.
1: 뭐를요? I'm working hard. 정답. Perfect.
0: 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네. 뭐 세게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hard라는 단어 부사를 쓰게 되는 거죠.
0: 네.
1: 여기 나왔어요. 아 바란다. 바란다. 근데 이게 또 아, 그러길 바라.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0: 예.
1: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아, 그럼 좋겠어. 이런 말도 아닌가요?
0: 네네네.
1: 그렇죠? 정말 희망이 안 죽었어요. 희망 살아있어요. 그래서 I hope 뒤에 평소문을 넣으면 그 내용이 벌어지면 좋겠다.
0: 네.
1: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희망이 살아있을 때 아직은 그때 쓰는 겁니다. Right? 왜냐하면 그 버스가 언젠가 지나가다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알면 좋겠어. 내가 얼마 열심히 일하고 당신 사랑하는데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치면
0: 네.
1: 난 바란다. 당신이 알기를.
0: I hope you know.
1: 그렇죠. I hope you know. I hope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Right?
0: Yeah.
1: How about this? 그가 나를 기억하면 좋겠네. 기억하려나? 그러면은 난 바라죠.
0: I hope.
1: 그가 날 기억하기를.
0: He remembers me.
1: I hope he remembers 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떠오릅니다. 진짜 저를 기억하는 줄 알았던 예전에 스승님이 네. 계셨는데 미국에서
0: 예예.
1: 오랜만에 갔더니 누구세요?
0: Who are you?
1: 네, 그렇죠. 슬픈 기억이 있어요.
0: 네.
1: Alright, so I hope 하고 평소문
0: 네.
1: 읽어보겠습니다. I hope you know.
0: I hope you know.
1: I hope he remembers me.
0: I hope he me. I hope he remembers me.
1: 네, 그리고 참고로요. 이 I hope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직 네. 안 벌어진 거여도
0: 네.
1: will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 않아요.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0: 예.
1: 여기서 예를 들어서 I hope he will remember me.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0: 네.
1: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will 쓰지 말고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0: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I hope, I wish의 차이가 있다는 거.
0: 네.
1: 그 정도만 느껴주시면 돼요, 사실은.
0: 맞습니다.
1: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0: I wish는 완전... 있을 수도 없는 일. I wish I am a bird 뭐 이런 거.
1: 아, 오케이. 맞아요. 지금 구조는 조금 틀렸어요. 왜냐면 네. I were a bird라고 해야 돼요. 심지어 가정을 써야 되는데
0: 네.
1: essentially 정확합니다.
0: 어.
1: I hope는 희망이 살아있다 없다.
0: 있어요.
1: 살아있어요.
0: hope는 있어요.
1: Right.
0: 예.
1: But I wish 이거는 바라긴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안 될 거고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0: 근데 나는 사실은 날개는 있어요. 저는요.
1: 어디 계신가요?
0: 지금 약간 숨겨놨어요.
1: 아, 숨겨놨습니까?
0: 왜냐면은 갑자기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수업 중에. 야.
1: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So I hope, I wish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0: 예.
1: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4: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은 거야.
0: 아,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분? 야근을 더 하라, 이 소리죠. 뭐.
1: 아, 돌려서 말하는
0: 예,
1: 건가요?
0: 예, 그 소리 같아요. 아. You deserve it. Deserve it에서 끊어봐요?
1: 오케이.
0: 네. And a bonus.
1: Yes.
0: 오, and가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니까 네.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okay. 보너스까지 deserve. 이거 뭐뭐 할 가치가 있단대요.
1: 오.
0: 오, 그럴 그거를 할 가치가 있다. Okay. 아 이게 확실히네. 확실히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요.
1: Okay. Okay.
0: 예. You. 아.
1: 이거는 단골 단어입니다.
0: Must예요. You must have. Yeah.
1: 역시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must have는 아예 틀린 구조고요.
0: 그래요?
1: 여기서 그냥 아 방금 본인도 부사라고 해놓고
0: 아 그럼 아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yeah, 그게 yeah. 아 그래요? 그러면은 you
1: 자 힌트 드릴게요.
0: 어? certainly. 어 certainly.
1: 오케이.
0: Okay.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1: You know what?
0: Yeah.
1: I like it.
0: 네.
1: I like it. Okay, certainly. 오늘은 아니에요.
0: 어?
1: 근데 이거 맞아요. 써도 돼요.
0: 써도 돼요?
1: 확실히란 뜻이에요.
0: 어.
1: Certainly.
0: 예.
1: But definitely. 가져왔습니다. 그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그런 확실히라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 아. 그래서 definitely도 그 중에 하나고 certainly도 오. surely 이런 거 자주 씁니다.
0: Surely.
1: Right.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되고요. 사실은 이 내용에서 빠져도 문제는 없죠. 근데 강력하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강세를 앞쪽에 D-E에 줘서 definitely 이렇게 안 하면요. 강세를 안 주면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해버려요.
0: 네.
1: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0: Definitely. Definitely.
1: Ooh, okay. So you definitely deserve it.
0: Yeah.
1: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serve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0: 네.
1: 뭔가를 받거나 누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0: 아~
1: 사실은. 그래서 너는 있잖아. 그런 promotion을 받을 자격이 돼.
0: 오.
1: 어, 너는 충분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0: 예.
1: 이런 느낌이에요. So deserve, 뒤에 무슨, 나중에는 deserve to ge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0: 예.
1: 말고 그냥 deserve 명사 하면 이게 뭐가 됐든 이게 예. 돈일 수도 있고요. 보너스일 수도 있고요. 아,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나의 칭찬, 그녀의 사랑.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받을 만하다, 누릴 만하다, 자격된다.
0: 네.
1: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나면서 촥.
0: You deserve this money.
1: 아, 그렇죠.
0: 아.
1: 받을 만하다고 해서 뭐 receive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0: 아.
1: You deserve this money.
0: This money.
1: Hey. Come on, take it.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좋은 것만 받을 만하다.
0: 예.
1: 이게 아니라
0: 벌을 받아야 마땅해. 맞아요. 말도 되잖아요.
1: 나쁜 걸 받을 만도 해.
0: 예.
1: 이거 나름대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예.
1: 그 벌이라고 하는 게 punish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0: 어, punishment. 맞아요. punishment.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그 punishment를, 그 체벌을 받을 만 했어. 과거형으로 해보세요.
0: He deserved it. The punishment.
1: There you go.
0: Oh.
1: Well, he deserved the punishment.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엄청 문제를 만들었어.
0: 큰 죄를 지었겠죠.
1: That's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항상 돈, 뭐 상, 좋은 것만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0: 네.
1: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0: Uh-huh.
1: Okay? 자, 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0: You deserve this money.
1: He deserved the punishment.
0: He deserved the punishment.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불공평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0: Oh.
1: 이랬을 때 난 이걸 받을 만하지 않아. 이 this라고 하는 게 이런 취급이라고 칠게요.
0: 예?
1: this로 쓰세요.
0: 예?
1: 나 이거 받을 만하지 않아.
0: I didn't deserve this.
1: 현재형으로 다시.
0: I don't deserve this.
1: 맞아요.
0: Oh.
1: 이거는요. I don't deserve this. 이거는 거의 굳어졌었어요. 원어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거나 예. 화가 났을 때 I don't deserve this.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해야 돼?
0: 맞아.
1: 많이 써요.
0: 상황에 있어서 억울할 때.
1: 맞아요.
0: I don't deserve this.
1: I don't deserve this. 네. 오케이, 받을 만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다 대문.

0: 책상에 잠깐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정말 스윗한 아빠?
1: Right.
0: 예,
1: I'm
0: 같은
1: your
0: 느낌.
1: daddy요.
0: 예. 그러면은 여기에 wait 할게요. 잠깐.
1: Oh, wait.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이렇게 또 아이 앞에서는 또 힘들지 않은 느낌 주잖아요.
0: 그렇죠.
1: Okay. 자, wait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 표현 들어보셨죠?
0: Hold on.
1: Hold on.
0: Oh,
1: Hold on.
0: yeah,
1: 네.
0: 알죠.
1: Hold on도 잠깐 기다려라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좀 홀드하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금방
0: 네.
1: 돌아올게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Hold on. Right. 대신에 hold on 이건 좀 느낌. 에. on은 무조건 발음할 때입 모양을 좀 벌려서 어떻게 할까요? on.
0: I'm.
1: on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n. Hold on.
0: I'm. Hold on.
1: Very nice. 자, 지금 보세요. My daughter is, 그 다음에 시제가 뭐죠?
0: 진행형.
1: 비동사 ing
0: ing.
1: 나왔죠? So she is calling. She's
0: Yeah.
1: calling me, right?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0: 네.
1: 얘는 정말 그냥 진행형에 충실한 시제인 겁니다. 그죠? So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내 남편은 자고 있다.
0: My husband is sleeping.
1: 그죠? 비동사 ing. How about this one? 그 개들은 짖고 있대요. 우후.
0: The dogs are 짖다, barking.
1: 오케이. 오, 나이스. 자, 만약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0: 예.
1: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짖다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짖어잉. 저는 원래 학생분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 단어는 모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0: 예.
1: 진행형을 지키려는 약간 트레이닝은 좀 필요합니다.
0: 그쵸.
1: 이렇게.
0: 그러면은 진짜 기억에 오래 남죠.
1: That's right. So
0: 예.
1: bark 하는 거가 짖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한참 그러고 있다. 자, 읽어볼게요. My husband is sleeping.
0: My husband is sleeping.
1: The dogs are barking.
0: The dogs are barking.
1: 자, 비동사 ing는 그래도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꽤나 다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응용을 두개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0: 네.
1: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에서 현재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0: Yes.
1: 그러니까 시제는 비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지 과거에 그러고 있었는지는. 그렇죠? 자, 난 영화를 보고 있어가 아니라
0: 예.
1: 나 영화 보고 있었어. 너 전화했었니? 나 영화 보고 있었어. 과거 진행이죠.
0: I was watching a movie.
1: 그렇죠? I was watching a
0: Yes.
1: movie. I'm sorry.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
0: 네.
1: 너책 읽고 있니?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0: Are you reading a book?
1: That's it. Are you reading a book? See? 저는 슬기 씨가 이거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오래 들으셨으면 꽤나 쉽게 하셨을 겁니다.
0: 사실 일반 동사를 의문문화 시키는 게 조금,
1: 아직은?
0: 예, 두 들어가면서 이제 일반 동사랑 같이 하는 게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1: 나쁘지
0: BING가
1: 않아요.
0: 굳어져 있으니까,
1: That's good.
0: 예.
1: 그거는, 이상하게 난 이게 더잘 맞아요가 아니라, 슬기 씨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0: 네.
1: Okay. You guys, 한번 약간 스윗하게 해야 돼요.
0: 네.
1: Hold on. My daughter is calling. Hey, baby.
0: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1: Okay.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네.
1: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0: Your boss give,
1: 어?
0: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그렇죠.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0: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1: 오,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0: and a bonus.
1: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2: Alright,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Alright. 자, 누군가에게 프로모션을 준다는 거, 결국 네. 승진시키다. 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목적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3: Yes.
2: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우리 부장님이 날 승진시켰어. 자, 내 상사가 나에게 승진을 줬어.
3: My boss gave me a promotion.
2: 그렇죠. My boss gave me a promotion.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3: Oh,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2: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Mm-hmm. 자, 하나 더요. 너의 부장님은,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자, 너의 상사는 너에게 promotion 줘야겠어.
3: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2: 아, beautiful.
3: Yes.
2: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My boss gave me a promotion.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Deserve something. 아, 이거 받을 만하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3: 네.
2: 자,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자.
3: You deserve this money.
2: There you go. You deserve this money. 명사 바로요.
3: 네.
2: 그는 그 벌을, 그 punishment를 받을 만했어.
3: He deserved this, the punishment.
2: Punishment. 하나 더요.
3: 예.
2: 억양 잘 신경 써주세요.
3: 네.
2: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2: 오, and 좋았습니다.
3: Yes.
2: Alright, 읽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He deserved the punishment.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오, 억양 마지막 약간 impressive 하네요.
3: 제가 또 연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2: 전공했기 때문에
3: 예, 예, 이런 또 연기 감이 되는 것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2: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잘하셨습니다.
3: 네.
2: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5: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4: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5: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2: 네, 아, 오늘도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한 직장 영어라기보다는 오. 남을 좀 칭찬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 풍길 수 있겠죠.
3: 뭐뭐 할 만해 deserve는 정말 아하.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꼭 저장해 둬야 되겠습니다.
2: Exactly.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7: O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6: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7: Oh, yeah. Oh, hold on.
3: Hmm?
7: Oh, my daughter's calling.
3: Oh.
7: Hey, baby.
2: Great job, you guys.
3: 역시나.
2: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ut your name on the paper.
2: There you go. 뭔가 놓는다는 느낌이었죠?
3: 네.
2: 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굉장히 고급입니다. 바로 deserve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넌 상을 받을 만해. 오, 잘했잖아 그러면서 넌 상을 받을 만해. 영작해주세요.
3: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2: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Unit 118, IDE. Let's go! Phonics IDE. I'd, I'd, I'd. I'd, hide.
1: I'd, hide.
0: I'd, slide.
1: I'd, slide.
0: I'd, bride.
1: I'd, bride.
0: I'd, pride.
1: Pride.
0: I'd wide.
1: I'd wide.
0: I'd side.
1: I'd sid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이 소리가 나는 알파벳 I와 D 소리가 나는 알파벳 D 그리고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I'd I'd I'd Good job! 그럼 I'd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숨다 hide 예요. 여기 I'd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잘 숨어야 안 잡혀요. 숨다 영어로 hide. hide. hide. Good job. I'd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미끄럼틀 slide 예요. 여기 I'd 소리 들렸죠?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슝 하고 내려오는 미끄럼틀 타본 적 있죠? 미끄럼틀 영어로 slide, slide, slide.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I'd 소리 날까요? 아, 신부 bride가 있었네요.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는 신랑, 여자는 신부라고 불러요. 신부, 영어로 bride. bride. bride. Excellent. 또 I'd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자부심, pride예요. 역시 I'd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뭔가에 자랑스러울 때 큰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 영어로 pride, pride, pride. Very nice. 이 단어도 I'd 소리가 나요. 바로 넓은 wide 예요.

0: 넓은 바닷속을 보면 물고기도 있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요. 넓은 영어로 wide. wide. wide. Very good. wid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옆 side예요. wid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뭔가를 볼때 정면으로 볼수 있지만 옆면으로도 볼수 있어요. 옆 영어로 side. side. side. Great job. 와우, 이렇게 아이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E 소리 나는 알파벳 I와 D 소리 나는 알파벳 D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1: I'd, I'd, I'd.
0: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따라해볼까요?
1: I'd, I'd, I'd.
0: Good job. 그래서 말이죠.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로그는 우리가 숨바꼭질하면 무엇을 잘해야 돼요?
1: Hide.
0: 네, 숨다, hide. 여기 hide 소리가 나네요. 자, 그럼 우리 로건이가 아주 잘하는 자석 붙이기 같이 붙여볼게요. 흐 소리 나는 알파벳 찾아주세요. Good. H. 그리고 오늘 배운 소리 hide. 어떻게 쓰죠? 알파벳 뭐였죠? Good job. You're very good. 자, 숨다, hide. 우리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I'd hide. I'd hide. I'd hide.
0: Very good. Logan, 그럼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놀이터 가면 슝 하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1: 네.
0: What is it?
1: I'd slide. I'd slide. I'd slide.
0: Excellent. Okay, Logan. This is a quiz. 이게 뭔지 맞춰봐요. 남녀가 결혼했을 때 남자는 신랑, 여자는 뭐라고 하죠?
1: Bride.
0: 네, 맞았어요. 신부, bride. 친구들 여기 아이드 소리 들렸나요? 그럼 우리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I'd bride. I'd bride. I'd bride.
0: Good job. 로건, 이 단어도 아이드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울 때 무엇을 느끼죠?
1: Pride.
0: 네, 아주 잘했어요. 자부심, pride. 여기도 아이드 소리 들리죠? 그럼 우리 로건이의 발음 다시 들어보세요.
1: I'd pride. I'd pride. I'd pride.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아이드 소리 났죠? 아, 우리가 넓은 바닷속에 가면 물고기도 많고 생물이 있잖아요. 자, 넓은 영어로 뭐였죠?
1: Wide.
0: 네, 아주 잘했어요. wide 소리가 나는 wide. So here we have an ocean. 여기 바닷속인데요. 물고기가 없어요. 우리 같이 물고기를 한번 그려봐요. Wow, everyone, do you want to see? 볼까요? 아주 잘했어요. 자, 넓은 wide.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I'd wide. I'd wide.
0: Good job. wid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뭔가를 볼때 정면을 볼수 있지만 옆모습도 볼수 있잖아요. 옆. 영어로 뭐예요?
1: Side.
0: 아주 잘했어요. 아이드 소리가 나는 side. 그럼 우리 로건이가 side view, 옆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바로 side view예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옆, side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I'd side. I'd side.
0: Great job! Wow, we did it!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IDE.
1: I'd hide.
2: I'd slide.
1: I'd slide.

귀엽게, 사랑스럽게. 우리 친구들 왔어. 이모, 셀카 찍고 있었어. 요즘 셀카 찍는 거 유행이라며. 이모도 유행에 따라가야지.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랑 문어책방에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그나저나 우리 친구들 오늘 문어책방 왔으니까 책 추천해줘야지. 오늘은 이모랑 또 어떤 재미있는 책을 읽을까? 말만 해봐. 응. 어? 지난 시간에 다 읽지 못한 책을 보여달라고? 지난 시간에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었나? 발표의 절이라는 책 읽었고. 아, 그책다못 읽었지. 이야기 책 제목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모가 기억이 날것 같아요. 어? 바로.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라는 책이었잖아. 아니, 도대체 카프카가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해. 오늘 이 이야기 읽고 카프카의 뜻도 알아보자고. 오늘은 꼭이 이야기 끝까지 읽어보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혜은 선생님이랑 재밌게 국어 공부하면서 이야기도 아주 알차게 읽으세요. 이모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거야.

문장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문어 이모님이 추천해주신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라는 이야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연습도 해볼 거거든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문장의 짜임도 생각하면서 의미가 잘 드러나게 읽으면 되는데요. 그 방법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실감나게 아주 생생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낱말 있죠. 자, 문장의 짜임에서 우리 어찌하다, 어떠하다 배웠잖아요. 이 낱말은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또박또박. 즉,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분명하게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부분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을 신경 써서 읽어야 하는데요. 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자, 문장 부호죠. 이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글에서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에서 큰 따옴표 사용할 때는 어떤 인물이 실제로 한 말을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나타내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읽어줄 때 정말 실제 말하는 것처럼 읽어줘라. 그러면 실감이 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 혹은 강조하고 싶을 때 작은 따옴표를 쓰거든요. 자, 그 문장 부호의 쓰임을 생각하면서

실감나게 읽어주라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느낌표나 물음표도 문장 부호죠. 그 문장 부호들의 쓰임을 생각하면서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줍니다. 문장 부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읽어준다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읽으면 실감이 날까요? 자, 그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꾸며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따라서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또 꾸며주는 말의 그 느낌을 살려서 읽어준다면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또박또박 읽자.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 그 쓰임을 생각하면서 읽자. 자, 그리고 꾸며주는 말이 나온다면 어울리는 목소리로 느낌을 살려서 읽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야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읽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41쪽이에요. 엄마의 친구 도미니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도미니크 아저씨가 이발사입니다. 머리카락 손질하는 사람인 거라는 거죠. 자, 아저씨는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그럼 아저씨 만나서 프랑스의 문화를 알 수 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티. 자, 이거 지금 큰 따옴표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읽으면 실감이 날까요? 진짜 사진 찍을 때 말하듯이 위스티티 이렇게 읽어주자는 거죠. 프랑스 말로 비단 원숭이라는 뜻이래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위스티티라고 말할 때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이 말을 한대요. 정말 입이 예쁘게 벌어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위스티티. 어때요? 입이 예쁘게 벌어지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말을 사진 찍을 때 한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도미니크 아저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1번, 엄마의 친구이다. 맞죠? 할아버지와 친하다. 이런 말 없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맞죠? 비단 원숭이를 키우신다.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진 찍을 때 위스티티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비단 원숭이라는 거죠. 자, 5번,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이다. 맞아요. 자, 이 최고의 읽을 때에도요, 친구들,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최고의 느낌을 살려서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이다. 자,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몇 번, 몇 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프랑스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과 그 뜻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사진 찍을 때 하는 말 뭐예요? 위스티티. 자, 그래서 찾아서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 뜻은 비단 원숭이라고 했죠? 비단 원숭이. 자, 우리가 글만 잘 읽은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48번입니다. 기억과 같은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실감나게 읽는 방법 중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으라고 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라? 또박또박 읽어라.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자, 1번, 큰 따옴표의 역할에 맞게 읽는다. 자, 여기 큰 따옴표 없습니다. 2번,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는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을 어떻게 읽느냐와 관련된 문제예요. 3번,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는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도 풀어봐요. 큰 따옴표의 쓰임을 생각해서, 즉 문장 부호의 쓰임을 생각해서 니은을 알맞게 읽는 방법을 쓰시오.
자, with did 어떻게 읽어주면 좋아요? 지금 큰 따옴표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 말하는 것처럼 읽어라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with did 이렇게 읽어주자는 거죠. 자, 이야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디 삼촌과 라니 숙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자, 하와이에 살고 계시대요. 그러면 하와이 문화를 이제 알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가져왔죠. 자, 의상은 옷입니다. 하와이 문화를 알수 있는 하와이 옷이겠죠? 하와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다 함께 샤카라고 외치며 샤카라고 하는 손인사를 한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쓰였습니다. 자, 큰 따옴표는 왜 쓰인 거예요? 샤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따옴표 적은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작은 따옴표는 왜 적었을까요? 손인사의 이름이 샤카예요. 자, 따라서 샤카라는 손인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 안에 샤카라는 말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는요, 사진을 찍을 때 샤카라고 외치면서 샤카라는 손인사를 한대요. 자,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샤카라는 손인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샤카 이렇게 하는 거죠. 샤카라고 말하면서 샤카라는 손인사도 하는 것입니다. 자, 샤카란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래요. 자, 샤카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에 넣어준 것이죠. 우리는 숙모에게 훌라춤을 배우며 샤카로 인사를 건넸어요. 자, 훌라춤. 하와이의 전통춤이죠. 자, 이렇게 하와이의 문화를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이번에는 친구 사간의 집입니다. 자, 사가의 엄마 안느 아줌마는요, 어디에서 왔냐면 핀란드에서 왔어요. 그럼 이제 핀란드의 문화를 알수 있겠어요. 핀란드 세계 여행하는 기분이겠군요. 자,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무이꾸라고 하면서 찍는데요. 무이꾸는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50번입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디 삼촌과 라니 숙모가 집으로 온 까닭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왜 집에 오셨어요? 우리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1번. 몸이 좋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병원에 들르려고 이런 말 없었고요. 2번. 하와이로 돌아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인사하려고 이것도 아니죠. 3번. 가족들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가져오려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5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하와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다 함께 하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하와이에서 사진 찍을 때뭐 한다고 했어요? 샤카라고 하면서 샤카라는 손 인사를 한다고 했죠? 1번, 손 인사하기. 맞습니다. 샤카라는 손 인사를 합니다. 훌라춤을 추기. 하와이에서 사진 찍을 때 훌라춤을 춘다는 말은 없었죠. 물론 함께 훌라춤을 추기는 했지만 사진 찍을 때막 훌라춤 추는 거 아닙니다. 자, 3번. 느긋한 표정 짓기. 아니죠. 샤카가 뭐 느긋하게 지내라 라는 뜻이라고는 알려준 적은 있어요. 자, 4번. 샤카라고 외치기. 맞습니다. 5번. 하와이안 의상 입기. 뭐 의상을 입고 꼭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핀란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무이꾸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무이꾸, 생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53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있는 문장 부호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알맞게 읽는 방법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기역은 이 부분이에요. 자, 큰 따옴표 안에 샤카라고 적혀 있죠? 자, 왜큰 따옴표 안에 적은 거예요? 샤카! 그 말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 찍기 전에. 자, 그리고 샤카. 자, 이것은 작은 따옴표 안에 있어요. 자, 샤카라는 손 인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럼 기억은 어떻게 읽어주면 되겠습니까?
사진 찍을 때 샤카를 말하는 것처럼 읽어줘야 되겠죠. 샤카. 그리고 니은은

손은 어떻게 읽어요? 이 샤카라는 손 인사를 강조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실감나게 읽는다면 하와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다 함께 샤카라고 외치며 샤카라고 하는 손 인사를 한대요. 자, 이렇게 읽어준다면 아주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겠죠. 자, 53번 문제까지 해결되었죠? 자, 그러면 이어서 글 읽어보겠습니다. 안나 아줌마는, 자, 안나 아줌마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자, 안나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핀란드에는 산타 마을이 있어서 산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오, 그래서 안나 아줌마가 산타클로스랑도 사진을 찍었군요. 자, 거기가 어디예요? 핀란드 말하는 거죠. 거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밤도 있대요. 자, 내가 백야가 뭔지 몰라도 글에서 백야가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자, 백야가 뭐예요?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거. 우리 원래는 밤에 해가 져서 어두워지죠. 자, 그런데 백야일 때는 밤에 해가 지지 않아요. 그럼 밤이 어떠하겠어요? 환하겠죠. 아, 핀란드에는 산타 마을도 있고 백야 현상도 있는구나. 자, 우리 핀란드의 특징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글 읽을게요. 자, 이번에는요, 일본에서 온 사오리 언니네 집이에요. 이번에는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겠군요.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니, 일본 말로 숫자 2라는 뜻이에요. 2.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진 찍을 때니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술을 하나 봐요. 사오리 언니네 집 앞은 우리 동네 길고양이 식당이에요. 사오리 언니네 집 앞에 길고양이들이 모여서 밥을 잘 먹나 봐요. 우린, 그러니까 나랑 사오리 언니는 같이 길고양이 음식을 갖다 주는 사이래요. 자, 사오리 언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자, 핀란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1번, 헤어살롱이 유명하다? 자, 이런 말은 없었죠? 2번, 쿵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자, 쿵후는요, 중국 무술이에요. 그쵸? 우리 아린다네 집 갔을 때 동생이 쿵후를 했었죠? 아닙니다. 3번, 대표적인 춤으로는 훌라춤이 있다. 자, 훌라춤은 하와이와 관련된 거. 4번,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있다. 핀란드에 백야가 있다고 글에 있었죠? 자, 5번, 산타 마을이 있어서 산타를 만날 수 있다. 핀란드에 산타 마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거몇 번, 몇 번, 4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55번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숫자 2라는 뜻의 니를 말하는 까닭을 쓰시오. 자, 왜 니라고 한다고 했어요? 글에 있죠.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되기 때문에 니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친구들.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 됐죠? 자, 그러면 5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오리 언니와 어떤 사이라고 하였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사오리 언니네 집 앞은 길고양이 식당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와 사오리 언니는 고양이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사이다. 자, 이렇게 말했죠? 1번, 음식을 주고받는 사이 아니고요. 사진을 같이 찍는 사이 아닙니다. 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이 아니고요. 고양이 식당에 자주 가는 사이 아닙니다. 5번, 길고양이 음식을 갖다 주는 사이 정답이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기억 문장을 실감나게 읽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이 문장을 실감나게 읽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정은이. 꾸며주는 말인 자연스럽게를 강조하듯이 읽었어. 이렇게 읽어볼까요?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어때요? 실감이 나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으니까 실감 있는데요? 자, 괜찮습니다. 현수, 강조하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문장을 천천히 읽었대요.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어때요, 친구들? 강조하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천천히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자, 이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실감나게 읽은 친구는 누구다? 정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57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이야기 이어서 있겠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날이 쌀쌀해져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하기 힘들거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나 봐요. 할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까. 그동안 우리의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김치. 자, 이것도 말하듯이 읽어주면 실감이 나겠죠? 김치. 이렇게요. 우린 다 함께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할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생겨 든든하대요.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왔다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8번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 한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몇 가지,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알맞지 않은 거요. 1번.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이 모였다. 맞아요. 2번, 가족들과 다음 세계 여행을 계획하였다. 아니죠. 계획한 부분 없었습니다. 3번,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맞아요. 김치 하면서 사진 찍었죠? 4번,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는 부분은 없어요. 5번,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맞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몇 번? 2번, 4번이 되겠네요. 자, 5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쓰시오. 글에 나오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 찍을 때 김치. 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60번 갑니다. 친구가 생기는 것에 대한 할아버지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라고요. 1번,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아니고요. 같이 모여 사는 것이다. 아닙니다. 아는 별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진을 같이 찍는 것이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다. 물론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는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그러면 61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요, 김치 큰 따옴표 안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진짜 사진 찍기 전에 말하는 것처럼 김치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1번, 낱말의 뜻을 살려 조용히 읽는다? 지금 여기에서 김치라는 낱말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죠.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야. 지금 이 뜻이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니고요. 2번, 사진 찍을 때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맞죠? 3번,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 부드럽게 읽는다. 아닙니다. 진짜 사진 찍는 것처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1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어느덧 2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할아버지께서는 각자 별이 있는데 왔다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다는 얘기는 결국 할아버지께서 맞아요.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봐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죠. 밤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별이 웃고 있거든요. 카프카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이제 카프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쳐요. 아, 이 집에서는 사진 찍을 때 카프카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왜냐?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라서.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프카를 외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두 가지 고르래요. 자, 할아버지 보고 싶을 때뭐 한다고 했어요? 하늘을 보거나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을 본다고 했죠? 1번, 하늘을 본다. 맞습니다. 2번, 카프카랑 논다? 아니고요. 자, 카프카를 외친다? 이것은 사진 찍을 때 하는 거죠. 4번, 가족들과 사진을 찍는다? 아닙니다.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본다? 이것이 정답이죠. 정답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3번 문제도 함께 볼게요. 우리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집에서 왜 사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치나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뭐 하게 되는, 그래요, 웃게 되는 우리 집 누구 이름이에요? 그래요, 고양이 이름이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실감나게 읽기 위한 방법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보기에 이야기의 내용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읽느냐는 거예요.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실감나게 읽지? 자, 그것을 바르게 연결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 문장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읽는다? 자, 뭐와 관련된 거예요? 꾸며주는 말과 관련된 거죠. 자, 나, 문장 부호의 역할에 어울리게 읽는다.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다,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는다. 자, 이것도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고요. 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등을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는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문장 부호죠. 자, 따라서 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봐요.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 우리 집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쳐요. 자, 큰 따옴표니까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카프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현진, 카프카를 읽을 때 사진을 찍을 때 말하는 것처럼 읽으면 실감나. 맞습니다. 영은, 카프카를 읽을 때 카프카가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한 것처럼 읽으면 실감나? 궁금한 것처럼?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누구예요? 현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6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까요? 카프카가 고양이 이름이었구나. 그랬구나.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요한 내용, 문어 이모랑 다시 봐봐.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 어찌하다, 어떠하다 부분은 또박또박 읽어줘. 또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은 그 쓰임을 생각하면서 읽고,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은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야 해. 자, 그럼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도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이야기에서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을 실감나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알지?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문어책방 놀러와.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나를 표현하는 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징을 표현하는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외모 특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다섯 개의 프로필 사진 오늘도 가져왔는데요. 사진 보면서 외모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프로필 사진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단어 공부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남자친구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여동생이 책 위에 쌓고 올라가서 키를 재도 이 남자친구가 더 키가 크지요. 네, 신장의 큰 특징, 키가 큰, 영어로는 tall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tall. 한 번 더. tall. 잘하셨습니다. 네,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키가 커서 선반에 쉽게 닿을 수 있다. He is tall. 네, 키가 큰 거 he is tall.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So he can reach the shelf easily. 네, shelf 하면요, 선반입니다. 그래서 선반에 쉽게 키가 크면 쉽게 닿을 수 있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My brother is taller than me. 네, 이번에 비교급 한번 써봤어요. 우리 오빠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말하고 싶으면 우리 er 붙여서 키가 더 큰 tall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장의 큰 특징 tall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에는요 우리 반대로 신장이 작은 특징 네, 키가 작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short 따라해볼게요. short 한번 더 short 잘하셨습니다.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는 키가 작아서 he is short. So he always stands in the front row for photo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o row는요 줄이에요 줄. 그래서 우리 앞줄에 선다 그러면 stand in the front row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사진 찍을 때 좀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앞에 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feel short next to my 키 큰 친구. 우리 방금 배웠던 단어, 네, tall frie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키 큰 친구 옆에서 좀 작게 느껴진다. 아, 키가 크고 작은 것은 절대적이라기보다도 상대적인 걸 수 있으니까요. 키가 작게 느껴진다. 그러면 feel shor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표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체격이 작고 호리호리한, 갸냘픈 특징. 네, 날씬한 이렇게 표현하지요. 영어로는 slim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slim. 한 번 더. slim. 잘하셨어요. 네, 문장 속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날씬한 체형이고 날씬한 체형인 건요. She has a slim figure 이렇게 얘기해요. 날씬한 체형, slim figure. 네, figure 이랑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And like sports. 네, 그리고 운동 좋아한다.

네, 이 친구의 사진이라고 볼수 있겠죠? 나는 언니처럼 날씬해지고 싶다. I want to be slim like my sist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날씬한 slim 봐두시고요. 네, 이번에는요, 강아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강아지 어떤가요? 근육이 잘 발달하고 힘세 보이는 특징이에요. 이 개가 우리 집을 지켜준다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근육질을, 근육이 발달한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muscul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소 어려운 단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muscular. 한번 더. muscular. 잘하셨어요. 네. 이개 사진이랑 잘 연상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장 속에서 살펴볼게요. He is muscular because he works out every day. 네, workout 하면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면 근육질 될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 봐두겠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My dog looks muscular and strong.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strong이란 단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아주 예쁘게 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특징. 네, 우리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매력적인. 네, 이거는 attractive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attractive. 한번 더. attractive. 네, 좋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모두가 그녀의 미소를 좋아한다. She is attractive and everyone likes her smile. 네, 매력적이라는 거좀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 매력적이게 보이겠죠? 네, smile, 미소 봐주시고요. 다음 문장 봅니다. That dress makes you look more attractive. 네, 그 드레스가 너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외모적인 어떤 특징을 표현하는 5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짧게 우리 리뷰 시간 갖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단어 잘 암기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퀴즈 타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5개 단어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퀴즈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외쳐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분의 외모적인 특징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어를 외쳐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slim이었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이분의 외모적인 특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과 사진 찍을 때맨 앞줄에 선다라고 해요. 정답, shorts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모두가 그녀의 미소를 좋아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attractive였습니다. 네, 퀴즈까지 모두 풀고 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미션 드릴 건데요. 나만의 문장 만들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죠? 사람의 외모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외모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더라도요, 모든 모습은 다 특별하고 다 아름답답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I am short. 여러분의 외모 특징을 넣어서요.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 통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I lov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네, 여러분의 외모 특징 넣어서 문장 만드는 것까지 마지막 미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서아시아와 유럽의 교류와 갈등입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지만 이슬람교가 확산되었던 서아시아 그리고 크리스티교가 확산되었던 유럽 사이에 뭐 교류도 발생했지만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크리스티교 세계는 어떻게 더 발전했는가? 그리고 이슬람교와 어떠한 충돌이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서유럽 봉건 사회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역사에서 좀 인기가 많은 시대가 있거든요. 중국사로 치면은 삼국지, 유럽으로 치면은 중세 시대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사와 뭐 낭만 그런 단어들이 공존하고 있고 여러 판타지 소설, 영화, 게임의 주된 세계관으로 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세 서유럽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띠고 있느냐? 바로 주종관계와 장원제라고 하는 봉건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봉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느냐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교황권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을 가르칠 때뭐 가이드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유럽 세계의 권력 세분화를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비잔틴 제국의 황제,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는 그 지역의 그 국가의 지배자인과 동시에 종교적 지배자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교회를 관장하는 황제의 교황주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 서유럽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고 세분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수 없듯이 황제권과 즉 국왕권과 교황권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황권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과 황제의 대립. 그 과정에서 황제, 교황권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유럽과 서아시아 세계의 충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요. 이 전쟁을 기점으로 강했던 교황권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쇠퇴하고 반대 급부로 왕권이 강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봉건제 한번 배워볼 건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한컷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프랑크 왕국 군사력이 강하니까 야 내가 교회를 보호해줄게 라는 명목으로 교회랑 동맹을 맺었단 말이죠. 교회는 로마의 발달된 문화와 제도 로마인의 협조를 바탕으로 서로 둘은 타협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간에 교황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황 관계가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황 관계였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가기, 이 교환을 결렬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죠. 중요한 포인트는 황제와 교황이라고 하는 두 권력이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유럽 봉건 사회 성립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일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민족들의 침입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게 국가의 역할이었죠. 제국이라든지 왕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즉, 로마인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소리죠. 근데 로마 제국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결국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서유럽, 그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야, 내가 다시 서로마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게라고 해서 등장했던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주변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로마인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교회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울타리 역할을 했던 프랑크 왕국이 분열했다라는 겁니다. 즉, 울타리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민족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데, 우마이야 왕조 기억나시나요? 우마이야 왕조는 아라비아 반도와 그 서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 북아프리카를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서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 긴장의 대상이 됐던 거죠. 또 하나의 세력은 노르만족입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노르만족은 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북유럽에서 활동하던 이런 세력들은 이제 약간 배를 타고 와서 이런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거죠. 침략을 많이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원래라면 프랑크 왕국이 울타리 역할을 잘해줬을 텐데 지금 문제는 프랑크 왕국이 없어졌어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내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기사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게임에서 등장하는 그 기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적들이 조금만 쳐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지만, 적들이 힘을 모아서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오면 내 힘으로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사들은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이슬람 세력, 노르만족 등, 그 다음에 여러 이민족들이 침입하게 되면서 스스로 무장하는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나 혼자 힘으로 약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나보다 힘센 기사를 찾게 되는 거죠. 뭐야, 이 기사 나보다 힘센데? 나를 좀 지켜줄 수 있겠는데? 나 혹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군사력이 있는데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사들 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를 봉건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종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종관계가 가장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사들은 자신보다 세력이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나보다 힘이 강하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군은 그 대가로 토지를 주면서 이들을 봉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들 중에서도 힘이 강한 기사가 주군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기사는 봉신이 되면서 서로 주종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고 군사적 봉사를 하는 동시에 주군은 봉신에게 토지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봉건제라고 하는 거 계속 보면서 낯이 익었을 거예요. 뭐지? 나왜 저거 배운 거 같지? 여러분들, 배운 게 맞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중국사 할때 주나라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봉건제. 여기에 봉건제와 주나라의 봉건제는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주나라의 봉건제는 각 지역의 이제 영지들을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들 혹은 공신들한테 나눠줍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분봉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혈연 관계라든지 뭐 공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서로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내가 충성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영지를 받는 그런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게 주나라의 봉건제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봉신이 있고요. 이 봉신이 봤을 때, 저 기사 강한 것 같아. 내 주군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주종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주종관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피라미드처럼, 거미줄처럼 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약간 이 기사는 주군인과 동시에 나보다 또 강한 기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사에게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이 기사는 주군이 되고 다시 이 사람은 봉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봉신이자 주군이 되는 거고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군을 우리는 국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군과 봉신의 계약. 봉신은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스럽게 조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주군 또한 봉신의 예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만약 주군이 봉신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봉신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불성실하고 거짓 맹세가 되는 것처럼 주군 역시 거짓 맹세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정리하면 주군, 봉신 서로 자신의 계약 관계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와 차이점을 잘볼수 있는 문구죠. 서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졌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바로 장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주군이 봉신에게 충성의 대가로 줬던 게 토지, 즉 영지였습니다. 그럼 그 토지를 이제 그 영지를 봉신은 잘 다스려야 돼요. 그잘 다스리는 구조 형태를 장원이라고 하는데, 봉신이 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는 장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원은 주군이 간섭할 수 없어요. 왜? 봉신에게 줬으니까. 봉신은 책임지고 이 영지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신은 장원의 영주로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장원을 통치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군과 봉신 간의 주종관계가 맺어졌죠.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주종관계인데, 봉신은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영지에 대해서 영주라고 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영주는 장원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장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노예보다는 자유롭지만 농민, 자유농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속박이 있는 그러한 그 사회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봉건제는 주종관계와 밑에 있는 장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원의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교회, 방앗간 등을 갖춘 촌락과 경작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당연히 경작지는 농노가 농사를 지어서 영주한테 뭐 세금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장원의 구조는 자급자족하는 농촌 공동체입니다. 도시의 형태와 좀 다릅니다. 일단 십자군 전쟁 때도 나오겠지만, 도시는 여러 지역에서 교환을 바탕으로 자급자족보다는 좀 상호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장원은 그 안에서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자급자족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농노라고 하는 사회 계층입니다. 농노는요,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농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농노인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라고 할수 있는데, 농노는 영주에게 각종 시설의 사용료와 세금을 바칩니다. 그리고 영주의 허락 없이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전할 수 없다,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번그 장원의 농노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됐던 것이죠. 자, 하지만 노예와 좀 차이점도 있었는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고요. 약간의 재산 소유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게임에 보면은 그런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서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성 주변 살고 있는 그런 농노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황권의 성장과 크리스트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회의 성장과 세속화. 이게 봉건제가 확대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군들이 이제 성직자들을 봉신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의 확대로 교회의 성직자가 국왕이나 제후에게 봉토를 받으면서 봉신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개념 속에는, 뭐야, 성직자는 당연히 교황이 임명하고 교황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봉건 사회가 확산되면서 강한 주군이 약간 이 지역에서 성직자가 제일 강하네? 성직자한테 영지를 주고 봉신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약간 성직자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교황 쪽도 아니고 뭔가 황제 쪽도 아니고 어떤 쪽이지? 라고 하는 그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국왕과 제후가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교황은 성직자는 나만 임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봉건 사이가 확산되면서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된다라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 그런 종교는 좀 경제적인 것과 좀 거리가 있죠. 약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과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속화됐다라는 거는 그 물질 사회로 좀 들어왔다. 좀 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밝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성직 매매 등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 내부에서 야,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만이 나타났게 됐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교회 개혁 운동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교황이 지켜보다 보니까 뭐야, 저 황제 왜 성직자 임명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저건 내 건데? 라고 하는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직자 임명권을 주고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거든요. 동프랑크가 지금의 독일 쪽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 동프랑크가 동쪽에서 오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다시 교회에게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야, 너가 서로마 제국을 이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약간 황제를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교황이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 돼요. 근데 여기서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원래 이제 황제가 아무래도 힘이 더 강하니까 교황이 좀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교황이 야, 너 그렇게 해버리면 크리스티교 세계에서 파문시키겠어. 너는 크리스티교인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니까 많은 크리스티교를 믿던 사람들이 응성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당황해가지고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카노사성으로 찾아와서 교황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제가 논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용서를 구했던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결론만 말하게 되면 교황권이 강화돼요. 당연하죠.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주고 싸웠는데 황제가 교황한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권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13세기 무렵의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 보면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의 성주와 클리니 수도 원장에게 교황과의 화해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다. 결국 황제는 교황이 머무르고 있던 카노사 성 앞에서 3일 동안 용서를 구하였고 파문을 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황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크리스티교 문화도 서유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게요. 크리스티교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지배하면서 출생, 결혼, 세례 등의 과정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크리스티교의 그런 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상 속으로 들어오니까. 자, 문화를 한번 볼 건데 신학 한번 볼게요. 모든 학문의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신학, 신에 대한 학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 거를 좀 철학적으로 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학으로는 아서왕 이야기, 롤랑의 노래 등 기사의 활약을 다룬 기사도 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교육에는 초기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수도원이 교육 담당했고, 12세기 이후에는 유럽 곳곳에 세워진 대학을 통해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건축은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했겠죠. 교회가 발전했으니까.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12세기에는 고딕 양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샤르트르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인데 이게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고딕 양식은 뾰족한 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대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서유럽 봉건 사회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중앙집권적인 사회다. 아니죠. 너무 많은 기사들이 등장했고 봉신들한테 영지에게 좀 독립성을 줬기 때문에 지방분권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봉토는 장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맞습니다. 농노는 자유롭게 장원을 떠날 수 없었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종관계는 서로 의무를 지키는 계약관계이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이때 서아시아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로 셀주크 티르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11세기경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던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이슬람 제국이 이제 힘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 티르크가 이슬람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칼리프, 술탄 용어가 좀 헷갈리죠? 정리해봤습니다. 자, 원래 칼리프는 계승자라는 의미로서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셀주크 티르크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에게 술탄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거든요. 술탄은 권력이라는 뜻인데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게 되면서 칼리프는 종교적인 지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권력이 서유럽처럼 세분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크리스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때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슬람교가 우리 크리스트교를 공격하고 있다. 도와주세요. 자, 로마 교황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지금 기독교의 국가 비잔티움 제국이 공격받고 있고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손으로 넘어갔다.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로마 교황이 성지 회복을 호소하는 그러한 공의회를 여니까 제후, 기사, 상인, 농민 등 대부분 많은 이제 서유럽의 사람들이 호응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왜 십자군 전쟁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깃발로 대고 다니거나 방패 등의 십자가 문양을 그렸기 때문에 이 군대를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황의 성지 회복 호소 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짐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기도로서 다음을 요청합니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 기사와 병사, 부자와 가난한 자로 하여금 여러분의 형제의 땅에서 비열한 종족을 몰아내고 바로 이슬람교를 말하겠죠. 크리스트교도를 도울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교도와 싸우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그들의 죄가 사면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지 회복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전개됐냐면 200여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십자군이 제1차 십자군인데 이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를 점령하면서 목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그 뒤에 제4차 십자군은 같은 크리스트교도인 크리스트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갑자기 점령해버리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모여서 갔어요. 그래서 성지였던 예루살렘 점령했어요. 이게 원래 목적인데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네? 생각보다 약한데? 여기를 우리가 점령해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형제의 국가였던 이제 크리스트교 입장에서 그 종교라는 관점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변질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점차 성지회복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속, 즉 금전적인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냐면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지중해 무역권의 형성과 장원의 해체라고 하는 영향을 끼쳐지게 되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도시의 성장부터 보면은 11세기 들어서 서유럽 사회는 농업 생산량이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상업과 수목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여러 물건들을 교류하면서 좀 도시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뭐 동방과의 갈등도 존재했지만 교역도 많았거든요. 이런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탈리아 항구 등을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권을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이 도시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유럽의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맺어서 북방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상인과 수공업자는 동업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서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도시 운영에 참여하고 영주로부터 좀 자유로운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장원과 좀 구분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

발달했고 영주들이 세금을 노동력과 생산물 대신 화폐로 받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로를 굳이 이제 가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돈으로 받으면 되니까.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영주들이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장원이 해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나올 만한 문제가 십자군 전쟁에 대한 뭐 전개, 배경, 뭐 결과, 영향 이런 것들을 물어볼 확률이 높은데, 지도에 나타난 전쟁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번, 델로스 동맹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건 그리스 세계 때 배웠던 거니까 틀렸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나오는 내용이라서 틀렸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와 벌인 전쟁이다. 로마 때 있었던 일이니까 틀렸고요. 셀주크 티르크, 비잔티온 제국 압박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죠. 5번,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좀 시대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긴 하는데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권이 이제 이때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한 이유는 교황이 주도해서 십자군 전쟁 가자라고 말했는데 실패했어요.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위가 약화됐고요. 교황의 권위가 약화됐으니까 국왕권, 황제권, 세속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4세기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이 프랑스 국왕에게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프랑스 국왕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때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황권의 성장이 중요한 만큼 쇠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교황권 이렇게 발전하고 국왕권은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보통 표로 표현합니다. 그래프로. 자, 이 갈림길에 있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이때부터 교황권 쭉 올라가게 되고, 절정에서 있었던 일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쭉 내려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국왕권 올라가게 되면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국왕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 당연히 국왕권은 자신의 힘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지방의 힘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중앙에 있는 국왕의 힘이 강해지는 것, 즉 중앙 집권적으로 발전하는 걸 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인데, 유럽 각국의 국왕이 관료와 군대를 정비하며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좀 봉건제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에서 발생한 건데, 원래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봉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 국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은 국왕인과 동시에 프랑스 국왕의 이제 봉신이었던 거죠. 좀 구조가 복잡한데, 그러한 이제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백년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영국 내부에서 또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장미전쟁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싸웠던 두 개의 가문이 이제 그 가문의 문양이라고 할까요? 그게 빨간 장미와 흰 장미. 이기 때문에 장미 가문 간의 전쟁이다라고 해서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왕권이 급속도로 강해져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년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인물은 잔다르크입니다. 백년 전쟁은 프랑스 내 영국 영토의 영국 영토와 모직물 공업의 발달했던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등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가 불리했는데 잔다르크라고 하는 이제 소녀가 등장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시 상공업자들의 후원으로 국왕이 군대와 관료지를 정비했고요.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의 과정에서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집권국가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진도 앞바다가 들썩입니다.
1: 말발 조금 움직여야 시간이 도니까.
0: 30년 만에 찾아온 꽃게 풍어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물반 꽃게의 반.
2: 개판이네요, 지금.
3: 개판이라고, 개판.
0: 제철을 맞은 봄 꽃게는 꽃같이 노란 알이 꽉 들어찼습니다.
3: 기분 좋죠, 노는 거니까.
0: 쏟아지는 싱싱한 꽃게에 웃음 짓는 건 어민들만이 아닙니다. 밥상 위에 올라온 달큰하고 짭조름한 간장게장은 봄철 잃었던 입맛에 웃음까지 되찾아줍니다. 바다 꽃내음 가득한 진도로 갑니다. 진도 서남쪽에 위치한 서망항. 제작진은 이곳에서 출발하는 운반선에 올랐습니다.
4: 어디에 지금 배가 위치해 있나요? 저희가 가는 배가?
5: 저기, 여기, 여기. 커서. 십자 있는 여기. 십자.
4: 거기가 지금 육지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건가요?
5: 진도 서망에서. 예. 40마일. 직선 거리는 그리 안 되고.
0: 꽃게잡이 본선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신안군 앞바다에 있는 오도 남쪽의 모래둔덕 인근에서 조업 중입니다. 배를 타고 무려 4시간 반이나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같은 선단에 속한 꽃게잡이 어선은 모두 3척. 가는 길에 다른 조업선들도 만나야 합니다.
5: 여주 갖다 붙이라.
0: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기 위해선 선박 두 척을 나란히 붙여야 하는데요. 운반선과 조업선은 하루에 한 번씩 만납니다.
6: 물건들 지내보라.
4: 이거 지금 날로 흡는 거는 뭐예요?
6: 분식. 네, 성원들. 15일, 15일. 소고기, 돼지고기 다 들어있어요. 김치, 뭐, 쌀이. 이 양반들 생선을 많이 안 먹으니까. 예. 육고기를 많이 먹게.
4: 이건 어디에서 쓰는 거죠?
6: 아, 우리 꽃게 잡는데 여기, 띠값으로.
4: 몇 바퀴나 내리시는 거예요?
6: 한 50개 정도.
4: 50개? 예. 얼마만큼 쓰는 양이에요?
6: 한 3, 4일 정도.
4: 3, 4일? 예.
0: 부식에 이어 미끼로 사용할 고등어까지 넘겨받고 나면 두 척의 배는 다시 각자의 길을 나섭니다. 꽃게잡이 배는 조업할 포인트를 찾아서 운반선은 또 다른 본선을 만나러 갑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약속 장소를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7: 동쪽은 와요. 사이드 쪽으로 내가 다 돌리죠.
1: 야, 또 사이드 돌리기.
6: 바람은 이렇게 차고, 5m, 5m!
4: 이 안에 뭐가 들어가?

0: 하는 거죠?
1: 꽃게, 꽃게. 아, 네. 이제 좀 더 가봐요, 이제.
2: 목적지 도착했대.
3: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운반선이 본선을 기다리는데요. 잠시 후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어선 한 척. 바로 제작진이 타게 될 꽃게잡이 본선입니다. 30톤 규모의 선박을 접안하는 과정은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늘 긴장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선원들은 하루 동안 잡은 꽃게 상자를 운반선에 옮겨 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파도가 높아 배까지 흔들리는 상황.
2: 물건 있는 거는 전부 다 뿌리째로 올려버려요.
3: 서둘러 제작진도 꽃게잡이 본선에 승선합니다.
2: 지금 딴 날입니까? 빨리 내려와요. 그럼 뭐 운반선 살때 빛이요. 해피고.
3: 꽃게를 실은 운반선은 다시 밤길을 달려 진도 서망항으로 되돌아가는데요. 서둘러 가도 동틀 무렵쯤 항구에 닿게 됩니다. 꽃게잡이 본선 역시 속도를 내며 양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달째 꽃게잡이 어선은 입항하지 않고 바다 위에서 조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꽃게는 봄과 가을 1년에 두 차례 조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올 봄에는 3월부터 수온이 높아 조업이 일찍 시작된 데다 어획량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원들은 배 위에서 쪽잠을 자며 3개월간 밤낮 없이 꽃게를 잡았습니다.
4: 따로 꽃게가 조업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어요?
2: 예전에는 새벽 시간을 많이 갔거든. 근데 지금은 뭐 새벽이고 밤이고 그런 걸 갖다 맞이고 그런 걸 크게 개치 않고 꽃게를 행사했다는 거야.
3: 2층으로 되어 있는 통발 꽃게잡이 어선은 배 구조가 독특한데요. 통발을 올리는 양망 작업은 전 과정이 레일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에 맞춰 선원들의 역할도 분업화되어 있는데요. 전날 투망한 통발을 걷어 올리는 자리를 앞잡이라 합니다. 통발을 걷어 올리는 동시에 통발에서 어장줄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속도를 조절하며 통발을 올려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경험 많은 선원들이 돌아가며 일을 맡습니다. 올라온 통발을 털어 꽃게를 분리하는 역할을 통털이라 하는데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외국인 선원들이 주로 맡아 합니다. 네모난 구멍으로 꽃게를 털어 그 아래 레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옆엔 통발에 미끼를 넣는 잇감이 있습니다. 사용한 미끼를 빼고 새 미끼를 넣는데요. 양망과 함께 투망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손이 빠른 선원이 맡아 합니다. 빈 통발을 넘겨받은 선원은 털었던 통발 아래쪽에 고리를 걸어 투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0: 총발은 레이를 타고 2층 보관소로 향합니다. 한편에서는 꽃게 집게발을 자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자리를 개발이라 합니다. 꽃게 집게 다리는 크고 억센 데다 날카로운 가시까지 있어 공격할 때 사용됩니다.
1: 지금 집게발을 자르시잖아요. 그걸 왜 자르시는 거예요?
2: 이거를 안 자르면 네. 개들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는 개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 이제 서로 이제 공격 무기를 이제 센다고 봐야 돼.
1: 근데 자르려면 그냥 두쪽을 다 자릅니다. 지금 하나만 자르세요?
2: 여기에는 이게 까딱까딱 깨진다 아닙니까?
1: 네.
2: 까딱까딱 깨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이 있다고.
1: 아.
2: 위에 거는 신경이 살아있다고.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에 거를 자르면 배가 죽습니다.
1: 아, 죽어요?
2: 아, 죽습니다.
0: 꽃게에는 다리가 하나만 떨어져도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싱싱한 활꽃게 상태를 유지하려면 공격 무기인 집게 다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봄에는 암꽃게를 최고로 치는데요. 산란기인 6월 전까지 살과 알이 꽉 차 맛이 좋습니다.
1: 이 정도면 알이 꽉 찬 건가요?
2: 네, 이 정도면 알이 거의 80% 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매만 더 차면 이제 알을 밖으로 이제 배 밖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0: 꽃게를 잡는 어획 방법은 다양한데요. 진도에서는 대부분 원형 통발을 이용해 꽃게를 잡습니다. 선장이 투망 위치를 잡으면 탑과 함께 통발을 줄에 연결해 투망합니다. 보통 400개에서 700개까지 통발을 던지는데요. 모래나 진흙 속에 사는 꽃게들은 미끼 냄새를 맡고 왔다가 통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양망을 하는데 통발로 잡은 꽃게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 맛이 좋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저 위에 따라가지고 통발이 움직인다든지 이럴 때는 꽃게가 또 안 들 수도 있고 이 시한 부분에 차이에 바람이 온다든지 수온이 갑자기 변화가 온다든지 이러면 꽃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꽃게 안 들 수가 있고 또 수온이 잘 맞아가지고 꽃게가 또 많이 들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온도 따른다고 봐야 돼.
0: 제철이다 보니 하루에도 투망과 양망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루에 양망하는 통발 개수는 약 7천여 개. 하나씩 올린다지만 하루에 2톤이 넘는 통발을 옮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3: 개가 많이 들면 이 자리가 제일 편해.
4: 제일 힘든 거 아니고요?
3: 어깨는 아파도 이게 돼. 이거는 뭔가.
5: 갑자기 개가
0: 올라오는 통발마다 꽃게가 서너 마리씩 들어차 있습니다.
5: 계속 갈까?
0: 두 명이 개발을 자르는데도 속도를 맞추기 힘든 상황. 결국 레이까지 멈추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크고 싱싱한 암꽃게들이 줄지어 올라오는데요.
6: 갈팡이 돼야 지금.
3: 개판이라고 개판.
6: 개판이 왔다.
4: 개판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온다는 거니까.
3: 그래 개판이.
0: 힘들지만

0: 선원들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1: 특별히 진도에서 꽃게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2: 꽃게는 끓이고 얼 속에서 물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얼이 좋은 쪽에 꽃게가 기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1: 진도가 뻘이 좋은가 봐요.
2: 네, 조류가 심하게 물 밑을 조류가 걸러내고 하니까 요 꽃게들이 그쪽에서 이 진도 쪽에 좀 더 행성이 안 될까 제 생각은.
0: 꽃게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서식하는데요. 인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와 태안, 서산, 군산, 진도 등이 꽃게 주산지입니다. 줄지어 올라오는 꽃게 덕분에 새벽까지 양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바다 위에서 아침 해를 맞습니다.
2: 봐라, 예뻐!
0: 선장의 지시에 따라 부표를 던지고 이어 닻을 내립니다. 투망 작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때 가장 바쁜 곳은 2층 통발 보관소입니다.
3: 이 공간이 뭐 하는 공간이에요?
4: 아, 여기가 이름명 닭장이라는 거예요. 통발장, 예, 닭장.
0: 투망이 시작되면 보관했던 통발을 1층 선미로 보내는데요. 선원 두 명이 교대하며 일하지만 하루에 약 7천 개의 통발을 내리고 올리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투망 작업 역시 분업화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내려온 통발을 정리하면 한 사람은 통발을 밀고 다른 사람은 통발에 줄을 연결합니다.
3: 약간 뭐 목줄처럼 생겼네요. 지금 이게 고리를 거는 거예요?
0: 투망되는 통발과 통발 사이의 거리는 약 8m 정도인데요. 통발 400개를 투망할 경우 바닷속에는 약 3.2km의 긴 어장이 놓이게 됩니다.
2: 여기서 여기 가가지고 이쪽 동쪽에 저 담배들 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터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딱 떨어졌지. 이게 약 한 400개 정도 됩니다.
3: 400개. 네.
1: 그러면 선장님 포인트가 한 5-6개 되는 거예요?
2: 지금 포인트가 뭐 의상 투명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7줄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많이 양망할 때는 한 7,000개, 8,000개 정도. 그렇지 않을 때는 한 5,000개에서 6,000개 사이. 뭐 시간별로 대충 짬이 없습니다.
3: 투망하면서 제일 안전에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5: 줄.
3: 줄이요?
5: 줄은 배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줄. 줄이 항상 다리 감기거나 목이 감기거나 다리 감기거나. 많이 죽어요.
3: 근데 저 통발에 꽃게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5: 개 들어가는 구멍.
3: 아, 들어가는 구멍이 세 개예요?
0: 미끼 냄새를 맡고 갯벌에서 나온 꽃게는 옆쪽 세 개의 구멍을 통해 통발로 들어갑니다. 꽃게가 들어갈 때 입구는 넓어지지만 그 입구가 다시 좁아지는 구조로 결국 꽃게는 통발에 갇히게 됩니다. 육식성인 꽃게는 돼지고기 냄새에도 민감한데요. 먹이 앞에선 날카로운 집게발을 세우며 포악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0: 정도로 이렇게
1: 꽃게 넣고 라면을 끓이려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0: 라면이요?
1: 예.
2: 배 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식재료는 바로 꽃게인데요.
0: 꽃게는 어떻게 다듬는 거예요?
1: 요 꽃게는 요 닭다리 떼고 요 주둥이 요 떼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 눈구멍 끼고 이래 다듬습니다. 요거 단으로 잘랍니다.
0: 이거 꽃게 다듬는 솜씨가 엄청 빠르세요.
1: 예, 네 하면 됩니다. 몇십 년 뭐 이것만 했는데 그런 거 이거 이마에 안 빨라지면 되겠습니까?
0: 음식은 따로 배우신 거예요?
1: 아니요, 따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배로 타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올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2: 선원이 배에서 처음 일할 때는 음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조리장은 조업부터 선원들을 위한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1: 꽃게 배들은 거의 뭐 이래 많이 끓여 먹습니다. 배가 많다 보니까 가에서는 뭐 이렇게 끓여 먹겠습니까? 비싸서 명품 라면입니다.
2: 선장까지 선원은 총 9명. 1인당 2개씩 라면 18개를 끓입니다. 달큰하고 얼큰한 꽃게 라면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늦은 아침 식사이자 빠른 점심 식사인데요. 갑판 위 작업장은 어느새 식탁이 되었습니다.
3: 팀장님 냄새가 풍겼어요?
0: 카메라 쳐다보이시죠?
2: 지난 밤부터 아침까지 이어진 조업에 입맛이 없는 선원들. 이럴 땐 뜨끈한 국물이 최고입니다.
3: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4: 맨 마지막에 봐요. 아기 말이야.
5: 아이구나.
4: 뭐하니 맛있네.
2: 달짝지근한 국물 맛에 쌓인 피로까지 싹 풀립니다.
4: 국물 맛있다. 솔직히 바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다가 육지 나가고 라면 한 그릇 먹게 되면 이 국물 맛이 생각나. 고주가 수입으로 갖고 나가요. 묵지가 갖고 꽃게로 갔잖아. 어디에 이런 라면에 꽃게 넣으면 더 간 맛이 나요. 이게 진짜 호소하는 게 돼.
0: 시원하게 뜨겁구만.
2: 라면 한 그릇엔 진돗꽃게의 진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먹어보지 않아도 아는 맛, 그래서 탄나는 맛입니다.

0: 지나고 밤까지 조업이 이어집니다. 다 같은 진돗개지만 대우가 같을 순 없습니다.
1: 지금 세 군데로 분류를 하고 있고 무슨 기준이 있나요?
2: 1군데는 큰 거, 저거는 작은 거.
1: 작은 거.
2: 꼭 몇 센치가 돼요. 크다 하는 게 아니고.
1: 네.
2: 무관적으로 보고.
1: 예.
2: 아, 이 크구나 싶은 거는 큰 거로 빼는 거죠.
0: 크기에 따라 1차 분류를 하는데요. 봄철엔 크기가 큰 알배기 암꽃게가 최상품입니다.
2: 이거는 숙게.
1: 숙게? 아, 순놈이요.
2: 예. 이 넓은 게 암꽃고 좁은 게 숙게입니다.
0: 배 위에 꼭지 모양이 뾰족한 게 숙꽃게입니다. 분류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꽃게는 집게발을 자르지 않습니다. 더 자라서 오라고 다시 바다로 보냅니다. 바구니가 가득 차면 꽃게를 상자 형태로 먹는 망짓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 그럼 이 정도의 분량이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3: 한 30에서 40킬로 나옵니다.
1: 이렇게 하면은 대략 10회는 어느 정도예요?
3: 한 150마리 정도.
1: 아.
0: 운반선과 접안할 시간이 가까워오자 선원들은 조업한 꽃게 상자를 꺼내놓습니다. 성적표를 받는 기분인데요. 오늘은 몇 점이나 맞았을까요? 밤잠까지 반납해가며 조업한 덕에 어획량이 꽤 많습니다.
1: 1이라고 써있는데 저건 뭐예요?
2: 저거는 이제 큰 거 작은 거 뺐다 아닙니까? 작은 거.
1: 작은 거.
2: 큰 거보다 가격이 이제 절반 이상 이하로 뚝 떨어지고.
4: 여기 아홉 개 됐다 이거.
5: 아홉 개.
0: 야구로 치자면 홈런을 친 날입니다.
1: 기분 좋으시겠어요?
6: 기분 좋죠. 노는 거니까.
1: 내일도 만선하세요.
6: 예, 예, 만선할게요. 예.
0: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선을 꿈꿉니다. 거친 파도와 맞서 땀 흘려 일한 보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운반선이 도착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반가워요.
0: 선원들은 서둘러 꽃게 상자를 옮기는데요. 망짓기 한 꽃게는 물이 없어도 4시간 정도 살고 수조에 넣어 보관하면 일주일 넘게 산다고 합니다.
1: 지금 이거는 뭘 이렇게 넣는 거죠?
8: 아, 금방 말씀했는데 이거 식수고요. 배. 선원들이 쓸 수 있는 여기 샤워해야 되니까.
1: 예.
8: 이거 배 연료. 기름, 기름.
1: 아, 기름 얼마나 들어가나요?
8: 한 30개 갑니다, 오늘은 30개.
1: 30개면 30드럼?
8: 예, 예, 4일에 30개씩.
1: 그 정도면 가격이 얼마예요?
8: 지금 한 도람 10만원, 200리터 한 도람에.
0: 규모가 큰 만큼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8: 예, 고생했어요.
1: 예.
0: 운반선은 본선을 바다 위에 남겨두고 또다시 항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0: 꽉 눌린 상자 속에서 꽃게가 상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망을 풀자 마치 금방 잡아 올린 듯 싱싱한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곳에서는 엄격하게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꽃게를 레일 위에 올리면 무게가 측정되고 로봇 팔이 나와 체급별로 분류를 합니다.
1: 지금 꽃게 그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2: 지금 선별을 통해서 이 센서가 그람수를 그려다 재요. 그러면 이 그람수에 대해서 대중소
1: 분리가 돼요.
2: 이게 대자. 대자가 300 이상이고요. 중자가 255에서 290 간이. 숫자가 254에서 165.
0: 크기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선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이 사이즈가 나와가지고 수협 경매 칸으로 들어가지고 경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0: 선별 작업을 마친 꽃게는 위판장 수조에 보관하는데요. 크기와 무게, 어선 이름표까지 붙이고 경매를 기다립니다. 많이 잡히고 있지만 꽃게는 여전히 가격이 비싼 고급 어종입니다. 윙 소리를 시작으로 중매인들이 모여듭니다.
3: 다 75kg 갑니다.
0: 꽃게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단위로 하루에 대여섯 번씩 경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마다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0: 2만 8,880원, 777번, 2만 8,880원, 777번.
1: 경매는 꽃게 1kg에 최고 가격을 쓴 중매인이 낙찰을 받습니다.
2: 저희 판장에서 꽃게 유통되는 양은 전국의 최대 65%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1: 어획량이 는 것은 해마다 꽃게 치어를 방류하고 바닷물의 채출을 금지해 꽃게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덕분입니다.
2: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게 540가구 정도 들어왔거든요. 토스로 보면 한 16, 17명을 보고 있습니다.
1: 진도가 꽃게 주산지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어획량이 많은 것은 처음인데요. 30년 만에 찾아온 꽃게 풍어입니다.
0: 오늘 낙찰 받으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3: 아, 매우 좋습니다. 아, 물건도 좋은 물건 사가지고, 예, 예. 전국적으로 다 팔려가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목포, 서해안 쪽으로 뚝 따라서 서울까지, 서울 인천까지 나가고.
1: 쏟아지는 꽃게 때문에 선별장 기계도 쉴 틈이 없는데요. 작은 꽃게들은 레일 끝 바구니에 따로 분류됩니다.
0: 이게 지금 그람수에 분갈되는 거예요.
4: 마지막에 떨어지는 건데
5: 이 자로 재가지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방류를 해야 돼요.
6: 6.4cm 정도 있어요.
0: 보통 보면 배에서 분류를 하잖아요.
5: 저 하죠. 지금 배에서 1차 선별을 해요. 이 사이즈 책정을 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을 더 하기 위해서 수협에서 이 선별 작업들을 한 번 더 태워서 2차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0: 힘들여 잡은 것이라 해도 금지 체장인 꽃게는 방류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더 많은 꽃게를 더 오래 잡을 수 있습니다.
1: 꽃게를 이렇게 던지시면 꽃게가 헤엄쳐서 나가나요?
2: 꽃게가 헤엄쳐서 가는 것도 있고 조릇하고 조릇대에 맞춰서 예. 기다렸다가 갑니다. 아이템에 숨어서
1: 예.
2: 예, 그 꼬리랑 그쪽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잘 가라, 커서 와라, 커서. 그래야 돈 많이 벌지.
0: 꽃게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정약점은 자산어보에서 꽃게는 등이 높으며 바구니 같고 맛은 싱겁고 진흙탕 속에 산다고 기록했는데요.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한 손에 개발을,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연못을 헤엄치면 일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냐는 시를 읊기도 했습니다. 잘 차려진 꽃게 음식을 보니 길 떠나는 나그네 꽃게를 쳐다도 보지 말라는 속담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가던 길도 멈출 만큼 꽃게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봄철 암꽃게로 담근 간장게장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죠.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끓인 꽃게탕은 또 어떻습니까?
1: 와.
0: 먹어본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맛. 달큰하고 짭조름한 간장게장은 밥도둑일 수밖에 없습니다.
3: 밥은 이거 먹으면 태공기상 무조건 먹습니다.
0: 맞바람에 개 눈 감추듯 먹게 되니까요.
4: 와, 이 안에까지 구석구석한 기가 막히네.
1: 왜 진도 꽃게인지
4: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네. 그냥 먹어. 짜증나. 또 같이 일단 딱 넣고.
0: 간장게장의 매력이 뭘까요?
4: 숨고림 짤기처럼 알 찾아가지고 밥이랑 비벼 먹으면 에너자이저죠, 에너자이저. 몸에 나른했던 그런 몸 상태가 그냥 꽃게처럼 신나죠.
5: 개딱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4: 개딱지 하면 생각나는 거요? 양보할 수 없다. 부인한테도. 너무 맛있기 때문에.
0: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춰 개발한 꽃게 요리도 있는데요. 꽃게 살만 발라내 만든 비빔밥입니다. 밥을 슥슥 비벼 김에 싸먹는 맛이 일품입니다.
6: 직접 안 발라도 되고 이렇게 딱 바로 비벼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맛있어요.
7: 옛날 어른들은요, 소금에 한 이틀 이렇게 살짝 뿌려서 이렇게 딱 나요. 한 이틀 되면 이게 숙성이 돼요. 그러면 그놈을 딱 짜야, 짜서 밥을 비벼 드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념을 해서 일반 분들한테 더 많은 보급을 할 수 있게끔 그거 해차가 되는 거죠.
0: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 있는 부드러운 게살의 반전 매력. 꽃게를 먹다 보면 인생까지 달달해집니다. 오늘도 바다 위에선 투망 작업이 한창입니다.
8: 성규야, 기관장한테 유압류 확인 다 한번 해보라 그랬지.
9: 유압류야.
0: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운 주영표 선장.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 이 리모트로 가지고 작동을 했을 때 배가 좌우로 왔다 갔다.

0: 하는 게 내가 컨트롤을 하는 대로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가 하고 기한상을 보고 확인을 한 시기인 거지.
1: 차를 치면 무척 대가 말을 하는 거예요?
0: 예예예. 예, 예.
2: 지인을 자동 말고 수동으로만 하고.
0: 알았지. 잠깐만요.
3: 원인을 찾기 위해 조타기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가며 시도해보는데요.
0: 준비됐나? 계속 걸리는데.
3: 여전히 문제가 잡히질 않습니다.
0: 그 센서 확인하면 이렇게 센서. 아니 확인하면 돼 뭐라고 저 조타기 보고.
3: 결국 기관장이 나서 기관실을 살피고 유압률을 보충합니다.
4: 지금 어떻게 잘 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동을 놓고 가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가다가 양방을 할 때는 배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움직여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준비된 그런 어떤 걸 갖고 해결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반선이 예인돼가지고 흡지로 갈 때도 있고, 바다에서는 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고.
3: 그 사이 배에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장이 나서는데요.
5: 지금 왜 잠수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밑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6: 예.
5: 어떤 예상을 하나요?
6: 스프리 줄이 감기면 배가 막 던전 떤다 지금 그걸로 알고 배가 움직이지 못해. 작업을 못하고, 작업도 작업이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여기다 빨리 가서 끌어야지.
5: 그 줄은 뭐 어떤 줄인 거예요?
6: 떠다닌 줄도 뭐 어장줄일 수도 있고, 뭐 그물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이제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배에서는 그 작업을 오래 하니까, 산소를 붙어들어요.
3: 조타기 이상에 스크류에 감긴 줄까지 바다 위에서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 보니 해군 출신인 기관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엉킨 줄을 끊어내야 하는 상황. 시간이 지체되면 조업을 하지 못해 손해는 더 커집니다. 과연 기관장은 선원들의 고단한 어깨에 삶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바다든 인생이든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려움과 맞서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물밑.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그들의 간절한 희망은 오늘 더 깊고 간절할 뿐입니다. 엉킨 밧줄을 끊어낼 칼 한 자루 쥐고 스스로를 믿으며 바닷속으로 향하는 바다 사나이. 엉킨 실타래를 풀듯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7: 자연히 딱 걸비 아픈 데서 없을 거예요. 말로 하지.
8: 야, 내 차박이는 왜 이렇게 얼어야지.
9: 우리 치킨이랑 한 대만 하면 병원 가야 돼, 병원.

항상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지는 않을까.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화생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동태 내용을 복습해보는 실전 문제를 푸는 시간이고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실전 문제를 쭉 풀어볼 겁니다. 다시 돌아온 문제풀이의 시간, 채점 다 하고 강의 들어주셔야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놓쳤거나 틀린 문제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한된 시간 내 최대한 알차게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문항들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3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떤 어법을 생각해야 한다? 수동태를 생각을 해야 한다.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의 큰 보트가요, was guide. 아, 주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아, 이거 아마도 사형식 수동태,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럼 이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전치사 무엇을 쓸까? 바로 for를 씁니다. 자연스럽게 2번을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2번 문제. 한 수수께끼의 사람이요. 한 신비로운 사람이 in the fog, 안개 속에서 뭐한 걸까요?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appear는 나타나다, 등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appear를 수동태로 써야 할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이고요. 그 의미상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정답은 몇 번? 1번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나 was appeared와 같은 수동태를 고르지 않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하고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그 동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3번. 그녀의 devoted love, 헌신적인 사랑은요, 누구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은 오랜 시간 동안 할 겁니다인데, 아, remember라고 하는 동사와 그 의미를 보면은 사랑 입장에서는 기억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기억될 겁니다라고 쓸 건데, 조동사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요. 수동의 의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몇 번? 4번입니다. Be remembered.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4번에서 5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전치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배웠던 그 전치사의 의미를 생각해야겠구나. 스위스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것의 시계와 초콜릿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전치사 무엇을 써야 될까? for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도 그렇게 써야 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형이요. 구매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딸에게 구매가 되었대요.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아, 그가 그의 딸에게 고민형을 사준 거고, by는 여기 이제 전치사 쓸 건데, 위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for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 있게 정답 몇 번? 2번을 쓰는 거죠. 자, 그다음 5번입니다. The conductor. conductor는 여기서 지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휘자가요, cannot be placed. be placed라고 하는 말 뒤에 어떤 전치사가 와서, 그의 공연에 만족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cannot be가 나왔으니까 부정의 의미로 해석해주면 되고, 중요한 것은 be placed 뒤에 어떤 말을 써야 할까? with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아, be placed with라는 건 무언가에 만족하다 혹은 기뻐하다. 이런 말이다. 그 다음, the container. container는 무언가를 담는 용기를 얘기해요. 용기, 그릇. 근데 그게요. 차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뒤에도 with라고 하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be filled with는 무엇으로 차 있다. 자, 그러면 공통된 전치사, 이번에 3번을 골라주면 되죠. 만약에 이 표현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메인북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6번에서 8번은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건데요. 6번의 문제 의도는 무엇일까? 반짝이는 우리말 해석의 그 단서를 찾아보면 비웃음을 당했다가 포인트예요. 비웃다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영어죠. 영어로 laugh at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여요. 그래서 수동태로 쓸 때도 at이 빠지면 안 된다. 그의 아이디어는 당했습니다. 비웃음을

말씀을 당했어요. 과거이면서 수동태로 씁니다. was left라고 쓰는데 빠지면 안 된다. 무엇이? at이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was left at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3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at 바이가 어색한데요라고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끊으면 돼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반 친구들에게 말이에요. 자, 다음 7번입니다. 마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왔대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온 건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가 또 배운 걸 생각해 보면, 대절이 목적으로 나와 있을 때, 그 대절을 활용을 해서 수동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대절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많이 한다? 이 다음에 수동태 써주고, 그리고 that을 뒤에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을 잘 보면 알려져 왔다라고, 이거 현재 완료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it has been known이라고 하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it has been known을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대절 써서 어떤 얘기가 마늘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이 얘기가 알려져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몇 번을 골라주면 된다. 1번을 골라주면 된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러스에 의해 새로운 일자리가 그녀에게 제안되었다. 그 문장의 주인공을 일단 새로운 일자리로 잡아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A new job. 그 다음에 제안되었다라고, 제안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선택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offer입니다. 제안되었으니까 수동태로 써야겠죠. was offered. 자, 그럼 이제 was offered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그냥 her를 쓰면 안 되고 전치사를 앞에 써줘야 하는데 offer 대표적으로 to를 전치사로 씁니다. 그래서 to her by Russ라고 나와 있는 몇 번? 3번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여기 이 문제 출제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9번에서 10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돼요. 자, 이쯤 되면 제가 또 무슨 말을 할지 알죠? 한번 심호흡을 해보자. 후, 제자 다시 한번 달려볼 겁니다. 자, 9번부터 볼게요. 어색한 게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일단 수동태로 다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어색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긴 문장인 4번 볼게요. A number of problems. A number of라고 하는 건 많은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organization 하면 조직, 기구, 단체 이런 말이에요. 남아 있다라고 의미는 좋지만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타동사가 아닙니다. 목적어가 딱 명확하게 있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자, 그 말은 뭐다? 수동태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르고요. 우리 수동태로 쓰지 않는 뭐 자동사나 혹은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타동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헷갈리는 친구들은 메인 교재 정리하시고 이제 몇 번으로 갈까? 어느새 10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지금 화면에 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문장이 막 길게 나와 있을 텐데 역시나 우리는 반짝이는 그 단서를 찾아서 달려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무엇을 써야 할까? 어색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쭉 문장을 보면 어색한 게 하나 딱 보여요. 어디를 볼까? 1번 보겠습니다. The girl was brought. Br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bring은 가져다 주다 이런 말이에요. 사용시로 쓸 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원래 능동태의 문장을 생각해 보면 이 the girl이라고 하는 건 간접 목적어이죠.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bring이라든지 make라든지 by라든지 이러한 말들은요. 간접 목적어를 활용해서 수동태로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져서 몇 번을 고르면 된다? 1번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지는 11번부터는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를 봐야 되는 거구나. 수동의 의미가 맞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맞는지, 문장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의 제안은요, turn down은 거절하다란 말인데, 거절된 건데. 그래서 수동태로 써준 거고, turn down의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써주었다. 모두에게 거절되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맞아요. 참 슬프죠? 근데 일단 어법상 맞으니까, 옳아요. 1번 고르고요. 다음 2번. 그 노래가요, 플레이되고 있는 중입니다. 10분 동안, 10분째. 자, 그러면 일단
has를 써주는 건 좋아요. 그리고 being played까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아마도 현재 완료 진행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싶은 거죠.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은 진행인데 수동의 의미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는 have been, ing를 쓸 건데 그 ing도 뭐예요? 수동의 의미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has been played라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have 다음에 ing가 나오고 갑자기 또 pp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틀렸다. 3번 볼게요. 우리 팀은요, 예상되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거라고. 그 경기를 승리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했다. 라고 능동태 문장으로 생각해 보면, 자, 주어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쓰고, 뒤에 to 부정사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3번도 자신 있게 골라주는 거예요. 4번 볼까요? A favor. favor라고 하는 건 호의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친구에 의해서 그에게 호의가 요청되었다. 그런데 ask라고 하는 건 전치사를 쓰려고 하는 시도는 좋습니다만 to를 쓰지 않고 of를 쓰죠. 틀렸구나. 5번 볼게요. 그 결혼식이요. will held tomorrow. 내일 열릴 것이다. 의미는 좋지만 held라고 하는 will 다음에 held 쓰지 않아요. hol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있고요. 의미상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will be held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11번에 네, 5번도 틀렸다. 정답을 1번과 3번으로 잡고 그다음 12에서 13번으로 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어법상 옳은 걸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적어도 4개는 틀렸구나. 역시나 그거 같이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 자신 있게 어디가 틀렸구나, 어떻게 고쳐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그 크림 스파게티는요, what smelled? 보자마자 감이 와야 합니다. 아, 이 smell이라고 하는 건 무엇한 냄새가 나다라고 해서 이형식 동사로 배웠죠. 자, 이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뒤에 주격 보호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아, 이거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지워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워지고. 자, 안 지우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resemble도 이거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닮다. 그 다음에 was risen up. 역시나 ris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로 써서 수동태를 나타내 준 건데 수동태 쓰지 않고요. fi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번을 보면 raise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raise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어떤 아이를, 뭐 사람을 키우다, 양육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남자아이가 길러졌습니다. 양육되었습니다. 그의 친척 중에 한 명에 의해서요. 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13번. 벌써 절반을 넘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심호흡하고, 후, 나잘 따라오고 있구나. 칭찬하면서 13번 볼게요. That is known. 어떤 말 하고 싶은 걸까요? Van Gogh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귀를 잘랐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 잘랐다라고 알려져 있다인데, 일단, it is known that. 이렇게 써야겠죠. That is known Van Gogh라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 영화는요, was translated.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녀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가요? 자연스럽잖아요. 2번 골라줍니다. 참고로 translate는 번역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3번, then은 자 여기서 보자마자 감을 잡아야 돼요.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그의 형일 수도 있고 뭐 동생일 수도 다 좋습니다. 형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그의 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모래성이 이 then에게 만들어졌다 이 말하고 싶은데 make도 역시나 간접 목적으로 이렇게 주어로 수동태로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다시 함께 얘기하고 지워볼게요. 4번, 내 최종 에세이가요, has already been turned in. turn in이라고 하는 건 제출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덩어리입니다. 근데 의미는 잘 통하지만 문제는 been 다음에는 뭘 써야 될까요? 과거 분사를 써야 합니다.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줘야 되죠. 원형 쓰면 안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녀는요, force는 강요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강요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이 뒤에는요 participated라고 하는 분사 형태 이런 게 아니라
투부 정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to participate 라고 써줘야 맞으니까 5번도 틀렸다.

14에서 15번, 이제 14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수동태로 바꿨을 때 어색한 걸 찾을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와, 너무 길죠? 이거 언제 여러분들 문제 풀때 아마 시간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그 포인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동사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대절을 어떻게 활용하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5형식 문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시간 제약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볼게요. 우리 엄마가요, 내가 뭐 하는 거 허락해 주지 않으셨나며, 그 새로운 태블릿 PC를 사는 걸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슬프게도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이거 수동태로 바꾸니까, I wasn't let,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싶은데, 아니에요. let이라고 하는 건그 수동, 그 사역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let을 쓰지 않고 수동태를 쓸때그 의미만 차용을 해서 be allowed to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 정답이 5번이다. 자, 이거 만약에 놓친 친구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뭐 let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고요. 우리가 놓쳤던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메인 교재에서 잡아내셔야 합니다. 자, 1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나 또 여러분들은 어디가 이상한지를 빠르게 잡아내야 합니다. 뭐가 어색하지? 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바로 한번 3, 4번을 볼게요. Were the citizens? Citizens 하면은 시민들이란 뜻이에요. 시민들이 만족을 했나요? 만족스러워 했나요? 그 결과예요?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무언가에 만족스러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be satisfied, 그리고 참 슬프게도 for가 아닙니다. 바로 with를 써야 돼요. 아, 이 표현상에 오류가 있구나. 그래서 전치사 때문에 정답 3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guard was watched. 그 가드가요, 경호원이요, 지키는 사람인 거죠. Patrol이라고 하는 건 순찰을 돌다라는 뜻입니다. So patrol around the town, 동네 주위를 순찰을 하는 게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목격이 된 거냐면 도둑에게 목격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목격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우리 지각동사의 수동태를 쓸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원래 그 능동태에서 원형 부정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를 to로 써서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였다면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 정답을 또 4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16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쭉 한번씩 보면서 틀린 걸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분명히 must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조동사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바꿀 때도 must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are must handled와 같은 말도 안 되게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올바르게 바꾼 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The announcer. 그 아나운서는요,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가요, economy, 경제라는 의미예요. Would be better off next year. Be better off. 이런 표현은 나아지다란 겁니다. 내년에 나아질 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대절에서 무엇을 끄집어냈냐면요, 주어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경제가요, 보고가 되었습니다. 뭐할 거라고요? 자, 이제 여기 잡아낼 건데, 메인 동사에 해당하는 비동사를 어떻게 쓴다? to 부정사로 바꿔서 to be better off next year by the announcer라고 by 뒤에 행위자까지 잘 써주면 정답 몇 번? 3번임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굉장히 길고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었던 것처럼 어디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빠르게 잡아내시면 되었습니다. 그다음 17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능동태를 봐야겠죠. 알렉스가 봤습니다. 그 원숭이가요, 뭐 하고 있는 것을요? 나무를 막 오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거 의도가 뭘까요? 자, 반짝이는 그 단서는 지각동사를 쓴 건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건 바로 이 부분이죠. 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형태로 분사를 썼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분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the monkey was seen까지는 다 썼어요. 오, 대부분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써야 될까? 이 문제 원래 의도 그대로 그 진행 중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climbing up the tree를 써주고 그 다음에 by Alex라고 써주면 이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몇 번으로 이제 가면 될까요? 바로

18번에서 19번으로 갑니다. 수동태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이거는 어떤 의도인 거예요? 아, 이거 두 가지의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그거 다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형식일 텐데 맞죠? 엘리가요,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접 목적어 문장의 주인공 잡아보고 직접 목적어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접 목적어를 잡아서 everyone으로 시작해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BPP 시작해야겠죠? was shown, 보여졌습니다. 자, 무엇을 보게 된 거냐면 결과적으로 사진들을 보게 된 건데 이 뒤에 전치사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뒤에는 by 행위자 써주고. 그러면 일단 2번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4, 5번 중에서 골라볼 텐데,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 수어에 맞춰서 were shown이라고 쓰고,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다. 놓치지 않고 to 딱 봤다면 아주 칭찬해요. 빛나고 있죠? 그래서 몇번더 고르면 된다? 5번을 고르면 어려 보이는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19번은 또 어떻게 바르게 나타내야 되는 걸까? 와우! 이번엔 thought라고 하는 think의 과거형, 동사 뒤에 대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뭐예요? 아, 대절이 문장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때 어떻게 쓸수 있나요? 이죠? 그러면 많은 독자들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소설이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소설이 masterpiece, 걸작이라는 뜻이에요. 걸작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잡아볼까요? It was부터 잡으려고 했더니 일단 선택지가 his novel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대절에 있는 주인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was thought까지 썼어요. 잘 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to 부정사를 시도한 건 좋았으나 근데 여기는 to만 있고 뒤에 끊겨 있어요. 동사가 없죠. 아, 메인 동사. 대절의 메인 동사인 비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was를 to be를 쓰고 a masterpiece by many readers라고 쓰는 1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대절은 그대로 두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시제에 맞춰서 it was thought, 생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thought라고 써주고 that 어떤 사실이요? 어떤 얘기가요? 그의 소설이 걸작이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많은 독자들에 의해서요. 라고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4번도 같이 골라주면 됩니다. 후, 이제 10번이고요. 저도 굉장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잠깐 숨 한번 쉴게요. 후. 자, 20번부터 21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다? 바로. 수동태를 공부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수동태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의, 일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놀라운 예술적인 능력들은요, artistic abilities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A lot of people.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에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to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다음. 안타깝게도요, 그는요, jellyfish in the sea last summer.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해파리란 말이고요, 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to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sting이라고 하는 건 쏘다란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 원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쏘였다라고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줘야겠죠? 그래서 몇 번? 2번과 3번 중에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에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벽화래요. 월 페인팅은 벽에다가 그린 거니까 벽화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벽화가요. By the painter at that time. 그 당시에요. 자, 이거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화가에 의해서. 자, color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color 어떤 말일까? 색을 칠하다 이런 말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일단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되니까 확실하게 무엇을 지워볼까요? 1번과 2번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Can the broken printer, 그 망가진 프린터 기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 써야 될까요? 선택지를 봤더니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수리가 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하는 건 조동사를 써야 되니까, 조동사 뒤에 나와야 되니까 be, fix라고 써.

주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개가요. 돌이라고 그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라고 수동의 의미라서 5번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2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uld the test, 그게, 그 시험이 끝내줘야 하나요? 라고 해야 되는데 비동사 빠졌으니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B. 버스가 이미 도착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이거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써야 돼서 been arrived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톰이 말해집니다. 라고 할 때는 is said that 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주어를 끄집어냈는데 왜 이렇게 쓸까? 자, 지는 해석해보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어지는 옳은 문장의 개수는, 자, 그럼 이번에는 틀린 문장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그 팬이요, 팬이요, 부채가요. 여기서는 팬, 선풍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Turn on, 켜져 있습니다. 5시간째 켜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맞네요. 잡아냈고요. 켜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싸움이요, the fight shouldn't be awkward. awkward라고 하는 건 능동태로만 쓰지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이 가구가요, 덮여있다라고 할때 with를 씁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D는 해석해보면은 사역동사의 수동태로, 아하, 저녁 식사를 were made to make dinner for everyone by him. 그에 의해서 만들어야 했다. 요구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라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 고르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빠르게 확인해 볼 건데, 자, 바로 B와 C입니다. 그 예술가가요,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로 알려져 있다라고 할 때, be known as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C 볼게요. 그녀는요, replace는 대체하다란 말인데, 대체되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선수에 의해 대체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말 맞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는데, 나머지 한번 빠르게 볼게요. It reported 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다음에 무엇이라고 보고가 됩니다. 라고 보고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고, 자, 나머지도 각각 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다 보인다. 자, 마지막에 2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것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녀가요, has to be hurried up now. 서둘러 져야 합니까? Hurry up, 서두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 목적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말 의미로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골라볼게요. 자, 그 다음. 과제가요,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에세이가 needs to be turned in,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7시까지요. 자,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요, 알려져 있습니다. That is very strict about the due date. 마감 기한에 대해 굉장히 엄하다라고, 엄격하다라고, 의미는 잘 통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갑자기 is known that 어색합니다. 그 다음, 여전히 첫 번째 페이지가 끝마쳐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잡아내고, 능동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녀는 has been given too little time. 시간이 거의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죠? 수동의 의미로 잘 쓰인 거고, 현재 완료 수동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3개니까 정답 몇 번? 4번으로 예쁘게 골라주시면 돼요. 와, 우리 진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다뤄주기 위해서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또 문제 점검해 보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열심히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그다음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일상생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토의. 토의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푸는 문제를 모두 맞췄다면 따라다다다다 왕이 될수 있습니다. 왕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관을 쓰려는 자여, 그 무게를 견뎌라. 머리가 조금 망가졌나요? 안 망가졌나요?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읽었는지? 아, 토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살짝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세요? 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통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제목인 경우가 많지요. 아,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글쓴이의 의견은요. 어디서부터 벌써 탁 드러나야 된다고? 또는 드러나고 있다고? 바로 여기. 바로 이 부분. 제목에서부터 벌써 나타납니다. 자, 이 제목을요. 글을 쓰는 사람한테서는 뭐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냐면요. 여기. 요거 한번 보세요. 첫인상. 이거예요. 이 제목은요. 글의 첫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 제목을 수십 번을 고친대요. 여기는 안 고쳐도 여기는 고친대요. 왜?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별론데 하고 읽어보지도 않는 그 경우가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 하고 건드린다는 거죠, 글을. 그만큼 글의 첫인상, 이 제목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무엇이 들어가면 좋다? 자신의 주장, 의견이 들어가면 좋다. 자, 읽어볼게요. 어른들이 운전해 주시는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등교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교죠? 네. 하교. 예, 이렇게 반대말도 알면 좋죠? 학교에 오른다 이 말이고요. 학교에서 내려온다 이런 말이에요. 네.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승용차를 타면 일단 좋은 점이 있어요. 승용차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 편하게 학교에 올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예, 그랬어요. 여기 그렇지만 승용차 때문에 좋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옆에 있단 말이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학교는 교문에서 가는 골목이 좁아서, 아, 교문까지 가는 골목이 좁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자, 골목이 좁단 말이에요. 교문까지 가는 골목이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붕붕하고 승용차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길 지나가던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이 말이죠. 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제목, 이 글에 알맞은 제목, 여러분 어떻게 지어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승용차를 타면 편하게 학교에 올수 있다. 아니면, 시간 절약과 편리성을 위한 승용차 등교. 뭐 이렇게 지을까요? 어떻게 지을까요? 머릿속에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가 나올까요? 나오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요, 여러분 아까 그 글은요, 설명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하는 글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야, 내가 답이야. 나야, 나. 하는 이 아이들의 이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합시다. 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 제목이 무엇과 어울려야 돼요? 주장하는 글과 어울려야 해요.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과 어울리는 제목을 일단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장하는 글이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잘 얘기해 줄수 있는, 잘 표현해 줄수 있는 제목이 좋겠죠? 자, 지금 이 친구는 승용차로 등교하면
좋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승용차로 등교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죠. 승용차로 등교하면 친구들이 위험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좁은 골목길 조심합시다. 승용차로 등교하면 편리합니다. 자전거로 등교하면 위험합니다. 자전거로 등교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승용차로 등교하면 친구들이 위험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인상, 승용차로 등교하면 친구들이 위험합니다. 어울려요? 어울리네요. 뭐, 그런데 그런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반드시 승용차로 등교하면 뭐 위험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꼭 그것만 정답이 아니고 이런 거 어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뭐 이것도 괜찮고요. 뭐 승용차를 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제목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쨌든 제목은 그 글의 첫인상이다. 자,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의견은 뭐라고 했어요? 튼튼한, 네, 다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다리를 지탱해주는 받침대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 받침대가 튼튼하지 않다면 이 다리는 무너집니다. 자,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 또는 근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견과 이유 근거는 마치 하나의 짝처럼 함께 두두두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외워두어라 라고 했었어요. 의견? 아, 이유 근거? 이유 근거? 아, 의견? 이렇게 서로 짝이에요. 앞, 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짝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짝으로 된 낱말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글쓴이의 의견은 뭐였어요? 승용차 타고 오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지 말자라는 것이 이 친구의 의견이죠. 물론 등교할 때. 예. 자, 승용차를 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승용차를 타면 편하게 학교에 올수 있다. 이 말은 있어요. 있는데 이 문장이 과연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문장일까요? 아니죠.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 문장이죠. 그죠? 승용차 때문에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 학교처럼 교문까지 오는 길이 좁은 골목길일 때는 그렇다라고 했죠? 알맞은 것은 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의견이 빛을 발한다. 무시당하지 않는다. 의견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왜 답답한 줄 알아요? 의견만 계속 얘기하고 자기 말만 계속하면요. 이런 뒷받침하는 내용 없이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요. 고집으로 보여요. 예. 그 고집 센 사람은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절히 잘 사용하면 저 사람 고집 있어. 자기 주장만 해.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 그럴듯한데? 멋있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보기에 여기 보기에 그러면 벌써 보기에 눈이 딱 가야 돼요. 예, 자동으로 보기에 토의 주제 가운데 아, 토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토의 주제예요. 동생과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교실을 크게 넓히려면, 지금 좁잖아요. 더 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토의해 봅시다. 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중에서, 아, 그럼 얘기해 볼까? 하고 선뜻 손이 가는 게몇 번이에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모두와 관련이 없는 주제를 누군가가 냈네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교실을 크게 넓히면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다 우리가 쓰는 교실이니까 모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관련이 없는 주제를 고르래요. 그럼 정답은 예자, 가. 자, 이렇게. 동생과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아, 진짜 이거 고민해봐야 돼. 그래? 난 동생이 없는데? 아니, 난 동생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모두와 관련이 있다면, 모든 친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면, 얘도, 쟤도, 걔도 다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좋은 주제다라고 했고요. 가는 모두와 관련이 없는 주제이고요.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주제.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의견을 내면 뭐 해? 우리가 교실을 넓힐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토의할, 뭐 기회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다입니다. 네. 자, 교실을 크게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토의할 주제로 알맞지 않아.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나번이 토의 주제로 알맞은 주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어떤 의견이 좋을까? 예,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떤 의견이 나타나겠죠? 자, 2번. 우리 모둠에서 결정한 의견은 하고 이제 아주 기쁜 얼굴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예의를 잘 지키면서 의견들을 모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입을 삐죽거리는 친구가 없어요. 화난 친구가 없어요. 다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나의 의견 아니지만 난이 의견 괜찮은 것 같아. 다 인정한 거죠. 자신의 의견들이 다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모둠에서 결정한 의견들에 다 만족하는 얼굴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 토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의견이 좋을까 하고 의견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의견 뭐라고 했죠? 마련하기. 마련하기. 될수 있으면 교재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현을 그대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둠에서 결정한 의견은 말이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자, 드디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쓸만한 좋은 의견을 하나 골라서 결정했어요. 자, 의견 결정하기. 그런데 얘들아, 1번 다음에 2번으로 가는 건 맞는데, 뭔가 하나 뛰어넘은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하나 빠졌어요? 무엇일까요? 자, 각자가 의견을 마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자, 이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죠? 의견 모으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으면 각자의 의견을 다 한데 모아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단점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천 가능성이 무엇이 있는가 또잘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그 의견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어서 발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림 1의 단계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까? 이거였죠. 의견을 마련하는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가 있대요. 이네 친구 중에서 의견 마련하는 방법을 잘못 얘기한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함께 마련해야 해.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의견도, 아무리 그럴듯한 의견도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그럴듯하지 않다면 그 의견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게 똑같은 얘기만 하면 아우 쟤 무슨 고집이 저렇게 세? 이 말밖에 못 들어요.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제에 알맞아야 한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리 좋은 의견도 우리가 실천할 수 없고 남이, 다른 사람이, 다른 반 친구들이 선생님이 또는 어른들이 그것을 해줘야 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뭐하러 토의를 해요? 그쵸? 그분들이 토의를 해야지. 그죠? 자, 의견의 장점만 생각하면 돼. 단점은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아니죠. 왜냐하면 단점을 생각해야 만약에 그 의견대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점을 생각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럴 수 있잖아요. 단점을 생각해야 나중에 올 후폭풍을 미리 없앨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지게 하거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뭐죠? 주실 이단 엽차기. 주실 이단 엽차기. 자, 엽차기는 아니지. 이건 그냥 외우기 쉽게 그냥 붙여준 거지. 주실 이단. 주제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이유도 마련해 가면서 단점을 생각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좋은 의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마련하는 방법, 이 주실 이단 꼭, 기억하시고요. 잘못 말한 친구는 단점은 생각할 필요 없어.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예, 현합니다. 장점만 생각하면 뒤에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큰일 나죠. 단점도 생각해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이걸 또 토의하면 돼요. 단점 없는 의견은 없다고 했어요. 자, 그림 1과 그림 2 사이에 들어갈 토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아까 그림 1에서는 네, 어떤 의견을 뭐 낼까? 어떤 의견이 있을까? 네, 이거였죠? 의견 마련하기 였고요. 그 다음에 그림 2는 뭐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회사에 결정하는 의견은 막 이랬잖아요. 의견 결정을 봤어요. 결정하기. 자, 이 사이에 뭐가 하나 빠졌죠? 내 의견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의견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의견은 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자, 이 작업이 필요하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 의견 모으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요.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왔습니다. 토의 열기는 토의를 이제 해볼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 용어는 볼 수가 없었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할게요. 자, 우리 토의 한번 해볼까? 그래. 일단 토의 주제를 정해야겠지? 맞아.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봐.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나는? 아, 쟤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네? 이게 뭐예요? 모으기. 자, 그럼 우리 의견을 충분히 모아봤으니까, 실천 가능성과 또 단점을 생각하면서 장점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견이 가장 좋은지 한번 보자. 자, 이게 뭐예요? 결정하기죠. 자, 이러면 훌륭한 토의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가족 회의에서도 이런 거 괜찮아요.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요? 우리 외식으로 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배달 음식도 괜찮은데 뭘로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자, 언제 어디서나 토의는 다 가능해요. 누구하고도 가능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장하는 글이 나옵니다.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의 첫 번째 주장은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제목에서 나올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제목은 보이질 않네요. 하지만 글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가장 알맞은 제목으로는 이게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또 글을 읽는 재미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있어요. 그죠? 대신 통컵, 그러니까 개인용 컵, 물컵 또는 텀블러라고도 하죠. 통컵, 친환경 가방처럼 뭐 에코백 이런 거잖아요. 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다회용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다회용을 낱말 뜻을 풀어 쓴게 이거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회용 제품을 쓴다고 해서요, 무조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뭐 이렇게. 진짜요? 어머, 다회용 제품 사용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머리.

이를 팍 차는 거죠. 진짜? 라고요. 자, 다회용 제품을 구입하여 어떻게?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아, 그냥 이렇게 모셔두거나, 아, 여러 개의 다회용 제품을, 나 많이 샀는데? 다회용 제품 좋다고 해서 많이 샀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 오염에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환경 오염이나 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정말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수 없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자, 이거 여러분 많이 사용하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4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학년 되고 6학년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주장하는 글을 좀 분량 있는 글을 쓰게 되는 기회가 옵니다. 이때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뒷받침 자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떤 무슨 무슨 연구소, 뭐 무슨 무슨 전문가, 예. 무슨 방송에 나왔건 뉴스에 나왔는데 뭐 이런 신문 기사에 이런 자료들이 아주 튼튼하게 내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어요. 근거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한번 읽어 보세요. 어느 자료에 따르면 이런 표현도 여러분 외워 두세요. 예.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어떤 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뭐 이렇게 자, 이런 자료에 따르면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자, 샀어요. 하루만 사용했어요. 단 하루. 그러면 차라리 플라스틱 컵을 하루 사용하는 게더 환경에 좋다. 이런 뜻이죠. 자,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플라스틱 컵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요. 누가? 내가? 아니, 내가 막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여기서. 연구소의 자료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자,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사실은 나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튼튼한 근거가 된다. 단, 거짓이면 안 되죠. 네, 거짓이면 안 돼요. 이거면 안 돼. 거짓인 사실은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없어요. 참인 사실만 내 의견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참이라는 걸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다? 무슨 무슨 연구소의 자료, 무슨 무슨 전문가가 만들어낸 자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사실과 의견을 잘 구별해내야 돼요.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10개면 10개, 100개면 몇 개, 100개 이렇게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대요. 자, 정리하자면 다회용 요런 네. 요런 컵을, 통컵을 만드는 것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일회용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플라스틱 필요하죠. 고무 필요하죠. 철, 스테인리스도 필요하죠. 그 외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화학약품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공정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은 여기 같은 수의 컵을 여기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오히려 다회용 제품을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한번 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에 적어도 얼만큼은 사용해줘야 2주 넘게는 통컵을 사용해줘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개념을 배울 때, 이 글, 원래 글을 배우, 그, 읽을 때, 옆에 그래프가

0: 이만하게 있었던 거 기억나요? 언제 그 온실가스는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나요? 오히려 2주가 뭐예요?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해요. 쭉 하고 그래프가 올라갔죠. 예. 많이 쓸수록 오히려, 많이 써야, 다회용 제품을 우리가 사용한 보람이 있다. 그랬고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고요? 깨끗이 사용하라고요? 아니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요거 제목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걸 제목으로 쓰면 참 어울리겠다. 우리가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몇 번만 사용할 거라면 다회용 제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시키는데 더 많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 글의 내용과 다른 하나는 어느 것입니까? 다회용 제품을 많이 쓰면 무조건 환경에 도움이 된다. 맞아요? 아니죠. 무조건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요. 자, 어떤 것일까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였죠? 자, 하나면 충분하고요. 어떻게 사용해라? 꾸준히 사용해라. 그래서 2와 4. 이거 참 좋은 문제 같아요. 예, 글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했으시오.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다회용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자? 꾸준히 사용하자. 옛날이 아니라 그동안은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자가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지. 꾸준히 오래 사용하자.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글을 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무엇할 수 있다? 비교하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가족들이 진행하는 토의 주제 한번 소개해 줄래요? 잠깐 얘기했죠? 외식으로 무슨 음식을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이거 말고요. 실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토의 내용을 올려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캅 분리랑 꼭꼭 약속! 로보캅!

지금은 우리가 그때 우리는 자정이 지나서야 좁은 마당을 별들에게 비켜주었다. 새벽의 하늘에는 다음 계절의 별들이 지나간다. 별 밝은 날 너에게 건네던 말보다 별이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 하는 말들이 더 오래 빛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라고 하면, 낭만적이지. 가을에 읽으면 어울리지. 나도 한때 시인을 꿈꾼 적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는 그런데 시좀 어려워. 현대시 어려워. 난해해.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갈까? 근데 꼭 시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를 혹은 이 원작자의 의도를 감상하면서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작가들과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정서와 감정과 사유를 표현할 때왜 어렵게 표현할까? 빙빙 돌려서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게 할까? 혹시 그것이 잘난 척 같은 것인가? 현악을 부리는 것인가?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놀고 즐기려고 그런 것인가?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변론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전달하냐면,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하면 더 좋아요. 제가 시인으로 살지만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감성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그 기획을 보다가 아, 이건 마치 송편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이 제 동료가 아니야, 찹쌀 도너츠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제 지식과 제 정보를 담아서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개미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다 집에 왔는데 집에 개미가 돌아다녀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빠르고 정확하게 제 정보를 전달하죠. 개미약 팔아요? 라고 하면 이분이 저한테 또 정서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만 재밌나요? 네. 그냥 안 팔아요? 라고 얘기하거나 조금 더 친절하시면 저 앞에 약국에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간이 다른 타인에게 혹은 후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고 살지 않아요. 뭘 전달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전달하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할 때는 너무 빠르게 서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정확하게 전달해서도 잘 전달이 안 돼요. 뭔가 궤변 같지만 제가 이것이 왜 궤변이 아닌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 감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난히 뜨거워질 때, 강렬해질 때, 막 요동칠 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 언제일까요? 일단 화났을 때, 분노할 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분노 안할수 없죠. 화가 안날수 없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잘못 전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감정일수록, 뜨거운 감정일수록, 혹은 의미 있는 사유일수록 말로 전달하면 잘안 되고 글로, 텍스트로 전달해야 된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글로 전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으로 좀 녹여볼까요? 내가 내 친구한테 혹은 내 연인한테 분노하고 있어. 화가 났어. 화가 났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더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언쟁과 논쟁을 벌입니다. 다툰다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말로 내 화를 표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실수를 하거든요. 상대는 놓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붙잡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역공을 해오면 내가 지금 논의하고 끝내고 싶은 문제는 이건데 문제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메시지.

혹은 메신저로 언쟁과 다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어떤 메신저로 화를 낼 때는 전송 속도가 빨라져요. 내가 전송, 정말 전송, 하다 하다 전송, 이제 전송,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전송, 이렇게 빨라지죠. 이렇게 아무리 빠르게 막 입력을 하던 와중에도 길게 무엇인가를 적었다가 지우는 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고 화나고 분노하고 있지만 에이 이 말은 하지 말자. 이건 상처가 되겠지? 라고 지웁니다. 그러면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 화를 조금 더 애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죠. 네. 이게 글쓰기가 가진 혹은 텍스트가 가진 가장 무서운 혹은 강력한 힘이에요. 정제한다는 것, 필터를 거친다는 것, 내 감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화만 내고 살진 않죠. 일상을 살면서 내 감정이 뜨겁고 요동칠 때 언제일까? 고백할 때예요. 고백할 때.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진실되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음날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글로 쓴다 하더라도 흰 종이에다가 정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한 종이를 가득 채워서 접어서 상대에게 주면 상대는 비명을 지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대뜸 눈앞에서 말로 표현해서도 안 돼요. 사귀자라고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상대는 불편해지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고백 공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간과 안 되는 장소에서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애둘러서 천천히 서둘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남산타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타워 구경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땐 걸어서 내려오자.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남산타워 가자.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혹은 DM을 보낼 때는 곧 이 말의 뜻은 사귀자라는 거죠. 만나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왜 사귀자하고는 다르냐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평소 좋아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편하게, 덜 불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주 토요일 날 약속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절할 수도 있죠. 지금 케이블카 타자 그랬잖아요. 나 고소공포증 있어.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자 그랬잖아요. 나 무릎에 물이 찼어. 그럼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그랬잖아요. 나 요즘 밀가루 안 먹어. 그러니까 사귀자 싫어 이렇게 단발마적인 직선에 오고 가는 돌직구 같은 화법은 서로에게 상처가 줄 수 있으니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완곡하게 애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생각이 오가야 되는 바른 방식이에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삽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편지가 됐든 그렇게. 근데 글을 쓸 때 놀라운 점은 글을 쓰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초고 처음 글을 적는 시간보다 이 글을 고쳐서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쓰는 시간보다 고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퇴고의 시간, 고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의외로 별거 안 해요. 막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한 3시간 째려봐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찾아내요. 아, 여기다. 이게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을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은 먹었다로 적어야지. 그래서 을을 은으로 조사 하나를 바꿉니다. 근데 또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또 째려봐요. 다시 한 2시간 만에 문제점을 찾아내요. 며칠은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을 먹었다가 돼야 돼. 다시 은을 을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개 박수를 치면서 끝났다. 퇴고 끝났다. 난 또 대작을 썼다라고 밤 아주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잘 보면 5시간 전에 이 작품과 5시간 후에 이 작품은 달라진 게 없어요. 3시간 동안 퇴고 끝에 을을 은으로 바꿨고 다시 퇴고를 2시간 동안 이어나가면서 은을 을로 바꿨으니까 5시간 전과 5시간 후가 똑같은 거죠. 작품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네. 내가 이것을 쓰는 마음 혹은 이것을 내보내는 나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깊게 생각해, 오래 생각해. 이게 마치 작가로 따지면 퇴고의 시간인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3시간을 고민합니다. 짧게 고민해요. A와 B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깊게 생각하래요. 신중하게 생각하래. 오래 생각하래.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고민했다고 가정해보죠. 10배의 시간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안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숫자로 따지면 3시간 고민했을 때 2개의 안을 떠올렸으니까 30시간 고민하면 20개의 안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2개밖에 안 떠올라요. 끊임없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갈팡질팡하다가 나머지 시간을 더 보낸다는 거죠. 근데 왜 오래 생각하냐?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바로 자기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정해 보죠. 내가 짧게 고민했어요. 3시간만 고민했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 A를 선택했는데, 아,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선택이 잘못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대충 생각했는데, 짧게 생각했는데, 망했는데 어떻게? 나 망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안 망할 수도 있죠. 잘 찍은 거야. 3시간 짧게 고민하고 B를 선택했는데 B가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삶에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운에 맡겨요. 근데 30시간 길게 고민했어요. 신중하게 장고를 했습니다. 근데 장고 끝에 악수를 뒀어요. 내가 길게 고민했는데 그때 선택한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나는 그때 나의 최선을 한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게 생각해서 B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시간마다 이 신중함을 더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숱한 말들 중에, 들리는 말들 중에, 오래 생각해, 신중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가 쓴 글을 고칠 때, 퇴고를 할때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냥 강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돌이에요. 단단한 돌인데, 이걸 던지는 건 아니고요. 손에 쥐고 있어요. 쥐고 있으면서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까 찾아냅니다. 돌을 쥐고 있다 보면 돌이 당연히 인간의 체온이 옮겨가죠. 온기가 들죠. 그러면 더 이상 쥐고 있기가 싫어져요. 그럼 다시 책상에 올려놓고요. 또 그럼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보다가 다시 책상에 혼자 올려져 있던 돌을 쥐면 차가워지고. 근데 이것이 결국 다 스스로의 마음을 몇 번씩 돌처럼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뒤집고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끝에 스스로 나와 화해하고 타협하고 혹은 스스로를 긍정하고 이런 계기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상 위에 혹은 가까운 곳에 차가운 동시에 따뜻한 돌 하나를
두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0: 어떤 결과를 바꿔놓지 않더라도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결과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의 고민과 부침을 겪었는가, 그 끝에 스스로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았는가. 살면서 꼭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에라 모르겠다 정신이라고 붙이는데요. 에라 모르겠다는 처음부터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끝낸 다음에 그때는 내 손을 떠나보낼 때 에라 모르겠다라고 보내야죠. 그것이 작가가 글을 퇴고해서 완성해서 세상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그 과정, 혹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과정, 결국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와 잘 화해하고 잘 타협한 끝에 좋은 에라 모르겠다를 거두어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처지를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지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규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영어에 푹 빠져든다, 많은 영어를 접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도 우리 영어를 풍성하게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제의 그 폭풍에서, 그 지난 강의에서 그 폭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로빈슨 크루소의 어제와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글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펀

0: Reading Grammar에서는 nothing, everything, anything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소리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next morning,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The storm had passed. The sky was blue.
2: What did you think of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James asked me.
1: I didn't like it at all, I said. That was a terrible storm.
2: That was nothing, Robinson, James said. After a few real storms, you will think that was easy too.
1: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I looked out at the open sea. With a smile on my face,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0: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여덟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좀 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 번,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빠져들다 보니까 벌써 이 책을 끝내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책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next morning, 우리 the next morning 하기 이 직전에 바로 이 배가 지금 로빈슨 크루소와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함께 가는 그 배 선원들, 선장님들 다 계시겠죠. 근데 그 배가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배를 처음 타다 보니 바로 뱃멀미가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가 좀 놀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잠도 한숨도 못 잤다 이러고 이야기가 지난 강의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좀 괜찮을까요? 괜찮니 로빈슨아?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아, 이제 뭔가 걸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좀 나아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James, 로빈슨의 친구죠. I가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James와 나는 walked onto the deck, 갑판 위로 걸어갔습니다. The storm had passed.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The sky was blue.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푸르고 파랬습니다. 날이 귀했다는 것이죠. What did you think of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James asked me. James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에 대해서요?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선원으로서의 첫날 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선원해보니까 어때? 첫날 어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는 막 즐거웠던 게 아니라 어제 뱃멀미 났었지, 폭풍을 견뎠지, 위험했지,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I didn't like it at all, I said. 로빈슨 크루소, 나는 말했습니다. 난 전혀 좋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난 전혀 좋지 않았어. 그리고 차마 말로는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말 들을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That was a terrible storm. 그건 was a terrible. Terrible이라는 것은 심한, 끔찍한, 심한 폭풍 혹은 끔찍한 혹은 매우 강한 폭풍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re was nothing, Robinson, James said. James가 말하기를,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로빈슨아. 와, 지금 로빈슨이 느끼기에는 정말 심각한 폭풍이었는데 친구인 James, James는 배를 많이 타봤겠죠. 친구인 James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 로빈슨, 그 어제 그런 일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fter a few real storms, you'll think that it was easy too.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After a few real storms라고 합니다. 뭐 한 후에, after, 뭐뭐 한 후에, a few라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조금의, 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혹은 조금의 진짜 폭풍들 후에, 즉 네가 진짜 폭풍다운 폭풍을 몇 개 견디면 그런 걸 몇 번 겪어보면 you'll think, 너는 생각할 거야. That was easy too. 그게 쉬운 것이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폭풍 같은 거를 몇 개만 버텨보면, 몇 개가 지나가고 나면, 아, 어제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거야. 라고

0: 그러면 진심 어린 충고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놀린다고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위로는 안 해줬지만 어쨌든 이런 조언 같, 이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의 장난 섞인 그런 조언이라고 할까요?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그는 나와 약속했습니다.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Promise라는 것은 약속하다가 되겠죠. 그는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It would be better today. 오늘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fun reading gramma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은 여기 있는 nothing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nothing, everything, anything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othing과 everything은 좀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 내신 시험 문제 everything 이거 가지고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anything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을 제가 이 세 개를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일단 예문 보여드릴게요. Everything is ready 라고 하네요. Everything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의미는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죠. 모든 것은 준비가 된다. Everything is ready.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거 하나 못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is ready에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Everything,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Everything이라는 것은 모든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 아, 갈아입을 옷, 칫솔, 치약, 세면도구, 그 다음에 뭐 돈, 자동차 열쇠, everything, 모든 것.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게 없나요? 자, 3초 드릴게요. 1, 2, 3. 발견하셨습니까? 못 발견했다고요? 자,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Everything은 여러 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동사가 is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Everything are ready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everything is ready입니다.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행을 떠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갈아입으로 돈 세면도구, 칫솔, 치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 하나하나를 다 의미합니다. 그걸 다 합친 것. 즉, everything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맞긴 맞는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각각을 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갈아입으러, 오케이. 돈, 오케이. 가서 사 먹을 돈, 오케이. 챙겼어. 그 다음 자동차 열쇠, 오케이. 주머니에 있네. 챙겼어. 그 다음 칫솔, 치약, 그리고 세면도구, 오케이. 챙겼어. 하나하나 그 관점이 하나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모든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개념에서 everything을 바라봐서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죠.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 포인트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Nothing is in the box라고 하면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없으면 단수 취급해야 돼요. 복수 취급해야 돼요. 하나도 없으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Nothing is in the box. 아무것도 박스 안에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othing이라는 것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저기 is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anything은 뭐냐면 여기 있는 anything 예문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anything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anything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뭔가 특정하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의미하고요.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합니다. 즉 anything과 not이 함께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또한 의문문에서 anything을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I don't wan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 즉 I don't wan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 즉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뭔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 무언가를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Did you see anything strange? 정해지진 않은 무언가예요. 너는 보았니? 무언가 이상한 걸 보았니?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무언가이긴 한데 정해지진 않았어요. 무언가 이상한 걸 보았니? 라고 의문문에 이렇게 anything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정말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next morning,

0: 하면서 혹은 뭐할 때, I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지금 여기에 로빈슨 크루소는 다시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Crow's nest로 올라가야 되겠죠.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 이 배에 위험이 무언가 다가오는 것은 없는지, 육지는 다가오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망을 보는 곳, 레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로. 그렇죠. 도체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뭔가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로우즈 네스트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I hoped. 나는 바랐습니다. 나는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죠. He was right. 아, 제임스 말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더 나아야 되는데,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뱃멀미하면 나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막 올라가겠죠.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I looked out at the open sea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나는 looked out 밖을 바라봤습니다. At the open sea 탁 트인 바다를 탁 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 탁 트인 바다를 쫙 봤습니다. 오늘은 좀더 낫겠지 하면서 보는 거예요. With a smile on my face 나의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겠죠? 저는 그래도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 잘 있습니다. 오늘은 좀더 나은 하루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마치 제가 지금 로빈슨 크루소가 됐는 것 같네요.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내가 다시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또 끝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책한권쏙 뽑아 올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오늘도 놓칠 수 없겠죠?
1: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I looked out at the open sea. With a smile on my face,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Deck. Deck. The next morning,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Terrible. Terrible. That was a terrible storm. A few. A few. After a few real storms, you will think that was easy too. Crow's nest. Crow's nest.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Promise. Promise.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확장 표제어는 바로 Storm이라는 것입니다. Storm은 우리가 책에 나왔었죠. Storm은 폭풍입니다. 막 강한 비바람이 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폭풍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storm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폭풍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품사도 있다는 거. 제가 이 기본적인 폭풍이라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태풍이나 폭풍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확장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문을 볼까요? A big storm is coming. 아주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폭풍이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storm의 기본적인 의미가 폭풍 맞고요. 자, 그다음 이 폭풍을 활용해서 he stormed out of th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폭풍이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가는 것이죠. 무언가가 빠르게 가거나 뭔가 이렇게 쏜살같이 가거나 뭔가 많이 가거나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것. 이런 게 폭풍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폭풍 혹은 그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폭풍했다.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폭풍했다. 뭘까요? 그가 방 밖으로 막 물을 막 퍼내는 것. 그런 거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아, 막 휘몰아치듯이 뭔가가 막 이렇게 몰려가고 뭔가 이렇게 쫙 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느낌을 제가 지금 표현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방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서 거세게 몰려가다 막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폭풍의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동사화시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요. The soldier stormed the castle. 이것도 똑같습니다. 뭔가 거세게 몰려가는 거 유사합니다. soldier이라고 하면

군인이 되겠죠. 군인들은 storm 했습니다. 바로 the castle, 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쳐들어가는 거, 폭풍처럼 쫙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storm의 동사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친구들 절대 안 까먹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2단원 그리고 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내용 함께 여러분들 단원 평가로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단원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국어 수행 평가, 사회 수행 평가도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국어 2단원 단원 평가 2회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쪽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을 알맞게 나눈 것을 찾아 기호를 써라 라는 문제죠. 자, 중요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지만, 우리 문장의 짜임, 2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문장의 짜임에서는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됐어요. 지난 시간 미션도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었죠. 어찌하다는 동작과 관련된 낱말, 어떠하다는 어떤 상태와 관련된 낱말들을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누가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해당되죠? 자, 1번 알맞지 않고요. 나볼까요? 누가 어찌하다인데, 자, 지호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다 말합니다. 자,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이죠. 아, 나는 맞구나. 우리 동그라미 표시해 볼수 있겠고요. 자, 다 무엇이 어찌하다인데, 무엇이에 햇볕이를 썼습니다. 자, 햇볕이는 무엇이 해당되지요? 누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따뜻합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에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떠하다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다 X. 라보겠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있네. 지호가 웃습니다. 자, 웃는 것은 어떠하다? 맞습니다. 아, 어떠하다는 여러분들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습니다는 여러분들 동작이니까 어찌 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지호가는 여러분들 무엇이가 아니라 누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역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알맞게 나눈 걸 찾아야 되니까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하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어찌하다와 어떠하다. 어찌하다는, 그렇죠. 동작과 관련된 낱말. 자, 그럼 어떠하다는 상태와 관련된 낱말이다. 자, 이걸 기억해 두면서 문제를 보면 1번, 걷다, 앉다와 같은 낱말에 해당한다? 아니지요. 자, 걷다, 앉다는 어찌하다이죠. 어찌하다. 자, 그다음 2번, 문장에서 움직임을 나타낸 낱말? 어찌하다입니다. 자, 많다, 파랗다. 자, 그렇죠. 어떤 상태 등을 나타내는 낱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떠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3번,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를 알수 있는 낱말이다. 자, 누가 무엇이를 알수 있는 낱말 아니죠. 요, 해당하는 설명 아닙니다. 5번 볼게요. 문장에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그렇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뭐, 많다, 적다. 행복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자,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들이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3번과 5번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리을 가운데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 기호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어찌하다, 어찌하다는 여러분들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동작. 기억해 둡시다. 뭐라고요? 그렇죠. 동작.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작을 나타낸 낱말 어디 있나 볼까요? 기억.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내리는 건 여러분들 동작이죠. 아, 기억에 들었구나. 자, 기억. 쓸수 있겠고요.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맑은 건 상태니까 여러분들 어떠하다가 되겠죠? 디귿. 하늘은 파랗습니다. 역시 어떠하다고요. 리을, 바람은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람은 시원합니다의 시원하다 역시 상태죠. 어떠하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3번 문제 정답 기억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5번은 우리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 글은 단어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단오날의 풍습에서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글을 찬찬히 읽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우리 단오는 음력 5월 5일인데, 자, 우리나라 날씨 점점 더워진다. 그래서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 주고받았고, 창포 삶은 문을 머리를 감았다. 자, 그 까닭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요. 나쁜 기운을 없애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자, 밑에도 볼까요? 자,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 자,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 여러분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두 글자라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 건강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5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에서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써보겠습니다. 자,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단오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설명하는 부분,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음력 5월 5일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역시 7번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글이 있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자,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나에는 그 예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예절. 자, 듣는 사람을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설명한 발표를 듣는 사람이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을 두 가지 찾아야 되는데요. 자, 존중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 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나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죠? 자, 친구가 말하는 동안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우리는 가끔 친구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

만점을 질문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중에 다른 행동이나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 자, 몇번몇 번에 있는지 볼까요? 1번, 친구가 다 발표한 후에 발표한다. 자, 다 발표한 후에 발표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내용, 우리 나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우리 친구들이 국어 문제를 풀을 때 우리가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 맞는 얘기니까 정답이 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읽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제시된 문장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정답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 이해한 내용이라도 질문을 한다. 자, 다 이해한 내용이라도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3번,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그렇죠.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맞고요.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4번 볼까요? 자, 발표 내용이 수업에 맞는지 생각한다. 자, 이 내용 여기서 찾을 수 없어요. 5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3번 찾았었죠, 먼저. 그리고 또몇 번? 그렇죠, 5번.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문장의 짜임에 맞게 유창하게 읽을 때 띄어읽기가 알맞지 않은 거두 가지 찾는 거예요.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개? 두 가지 찾는 것입니다. 자, 띄어읽기 2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띄어있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다음에 여러분들 짧게 한번 끊어 읽어야겠죠? 쇠기표 한번 이용해서 짧게 읽어야 됩니다. 자, 겹쇠기표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자,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겹쇠기표로 조금 더 길게 끊어 읽어야 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앞에 거보단 뒤에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문장이 짧을 때는 여러분들 누가 무엇이 뒤에 한 번만 여러분들 끊어 읽어줍니다. 따라서 우리 2번은 안 끊어 읽어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알맞지 않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 길지요? 자, 문장이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문장이 긴 경우에는, 그렇죠, 중간에 한번 끊어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3번 볼까요? 합니다 뒤에 발표는 하는데 겹쇠기표가 아니라 그냥 쇠기표가 되어져 있네요. 자,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겹쇠기표로 나타내야 되죠? 자, 따라서 3번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두 가지, 2번,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긴 부분에서 한번 끊어 읽어줘야 되는 거, 문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문장 사이에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3번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8번, 10번, 8번, 9번, 10번은 우리 위스티띠 내용 나와 있는 이 글과 연결된 문제인데요. 8번 보도록 할까요? 프랑스에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우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선택지 볼까요? 자, 하는 말. 위스티띠라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띠라고 말을 해요. 자,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위스티띠는 프랑스 말이다. 프랑스에서 사진을 찍을 때 쓰는 말이니까 프랑스어겠죠. 프랑스 말. 3번. 위스티띠는 비단원숭이란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프랑스 말로 비단원숭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읽는다라고 해요. 상황, 설명, 뜻, 설명 모두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위스티띠라고 말하면 저절로 웃게 된다. 자, 우리 위스티띠라고 말하면 저절로 웃게 된다. 자, 저절로 웃게 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이곳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자, 아니에요. 자, 저절로 웃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나에 나와 있어요. 카프카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지요. 자, 그래서 4번은 위스티띠가 아니라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하는 말과 그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자,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말로 하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들 카프카라고 외쳐요. 자, 왜냐면 이 카프카라는 이 낱말, 이 단어를 외치면 저절로, 그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라고 외치죠. 자, 그래서 우리 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유창하게 읽을 때 기억에서 디귿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하는 부분, 어느 부분인지 볼까요? 물음표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 물음표가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되겠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우리 물음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바로 니은이죠.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자, 물어보듯이 여러분들 읽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10번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단원 수행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쪽인데요. 자,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 우리 그네를 뛰고 있고요. 나는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쓰는데, 자, 우리 문장의 짜임을 공부했잖아요. 자, 문장의 짜임에서 누가 무엇이 그리고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으로 우리 친구들이 써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여자가, 그쵸, 누가에 해당하죠.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자, 동작이니까 어찌하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찌하다 형태의 문장으로 우리 친구들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그림 나를 보고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문장의 짜임에 맞게 나누는 건데요. 자, 널뛰기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널뛰기를 구경하는 사람. 자, 그러면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많습니다가 바로 어떠하다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그림 가와 나에서 하나를 골라 다음 조건에 맞추어서 보기와 같이 짧은 글을 써봅니다. 자, 조건은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또는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의 세 가지 문장의 짜임 중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세개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은 나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나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널뛰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자들이 널뛰기 놀이를 합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 어찌하다 들어갔죠? 자, 널빤지 가운데 앉는 사람도 여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누가 무엇이다를 썼어요. 자, 그리고 여자들의 표정이 화사합니다. 자, 여자들의 표정. 자, 여자들의 표정이 어떻다? 화사하다. 어떤 상태를 나타낸 낱말. 그래서 선생님은 세 가지 형태를 다 써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꼭 들어갈 수 있게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사회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1쪽을 보시면 단원평가 2회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우리의 놀이나 여가생활을 돕는 장소로 알맞은 곳. 자, 놀이나 여가생활을 돕는 장소는 여러분들 어딜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공원이죠. 우리 공원에서 친구들과 주로 놀거나 우리 여가생활, 산책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정답은 1번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들이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는 문제인데요. 자, 왼쪽에는 경찰서, 오른쪽에는 소방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와 소방서는 둘다 공통점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는, 네, 바로 장소이죠. 따라서 우리 2번 알맞은 것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는 어디인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장소에 대한 내용 계속 문제로 나오고 있죠. 자, 내일은 내 동생의 생일이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이곳에 갔다고 합니다. 자, 생일 선물을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요? 사기 위해서.

아하, 그러면 여러 장소들 중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관련된 장소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이 중에 물건을 살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3번 백화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도 정답 아주아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주변의 여러 장소를 조사하는 방법. 자, 여러 장소를 조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찾아볼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답사를 가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보니 여러분들, 아, 이 아파트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나요? 라고 누군가에게, 누구? 어른에게 지금 여쭤보고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공위성이나 우리 비행기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게 우리 지역을 볼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었죠? 자, 그런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고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 그렇지요. 자, 우리 실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볼수 있는 거 맞아요. 자, 2번, 찾고자 하는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이렇게 네모칸이 있었고, 돋보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칸에 장소 이름을 넣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장소를 실제로 볼수 있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맞아요.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소개해준 곳이 바로 국토정보 플랫폼이었죠. 자,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직접 그 장소에 가야만 쓸수 있는 지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나 디지털 영상 지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 어떤 기능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맞아요. 확대와 축소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전체적인 모습, 자세한 모습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 자, 보면. 자,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다. 자, 그래서 이걸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서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가 사는 곳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나지요. 자, 그래서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 또는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볼수 있다. 또한 가지를 쓸수 있다면 어떤 걸쓸수 있을까요? 선생님, 뭘 써야 될지 고민이 돼요. 자, 그럴 땐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 중에 어떤 것이었죠? 자, 주소를 꼭 알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장소 이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었죠. 일반 지도에서는, 종이 지도에서는 불가능한 기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8번, 9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7번 보겠습니다. 위의 기역리을 중 다음 가, 나에 들어갈 기호를 각각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토정보 플랫폼 누리집에 들어가 영상 지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것을 이용해 우리가 사는 곳을 검색했대요. 자, 우리 기역리을, 디귿리을의 기능 중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바로 돋보기 있는 우리 기억이 되겠죠. 자, 가는 여러분들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 볼까요? 자, 우리 집을 찾기 위해 좀더 자세히 보려고 자, 이것을 이용했다고 해요. 자세히 보기 위해선 확대 기능을 사용해야 되죠. 확대 축소 기능은 리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위의 기역리을 중 다른 종류의 지도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자, 다른 종류의 지도, 뭐 백지도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말로 표현된 지도를 선택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니은을 선택해야 되겠죠. 니은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지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 볼게요. 위의 디귿에 해당하는 기능. 자, 디귿은 여러분들 이동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동이라고 써져 있죠. 따라서 정답 2번. 위치 이동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답사하는 과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순서 잘 기억해 둬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답사를 하기 위해선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계획 세움을 바탕으로 답사를 해야 됩니다. 답사를 갔다 와선 그냥 끝인가요? 아니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순서대로 하면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11번 문제 볼 건데요. 자, 그림 보고 답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어이쿠, 자, 지금 친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넘어졌네요. 자, 넘어졌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전과 관련된 우리가 주의할 점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답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무엇이라고 했어요? 꼭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살피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선택지를 보고 아닌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게요. 1번 볼게요. 사는 곳에 관심을 가진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자, 2번. 지역 누리집에 개선 의견을 올린다. 맞습니다. 개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런 점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자,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겠죠? 3번. 함께 쓰는 시설 올바르게 이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고 이걸 올바르게 이용해야만 오래오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4번. 사는 곳에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줄인다? 그렇지 않죠. 자, 어떤 편리한 시설이나 장소는 여러분들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에 알맞지 않은 것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단원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 1단원 수행평가 교재 113쪽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곳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장소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함께 공부했었어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할때 그려야 할 알맞은 장소를 다음을 참고해서 쓰세요. 자, 좋아하는 장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썼는데, 자,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장소들을 쓸수 있었냐면,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또는 잘하는 장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 또는 가보고 싶은 장소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등등등의 이러한 장소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수 있어요. 자, 그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수 있었어요. 접는 책으로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장소를 그릴 때 주의할 점두 가지 이상 쓰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세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사는 곳 장소 그릴 때 주의할 점. 바로 첫 번째, 모든 장소 다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상상해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자, 실제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고요.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모두 표현해야 된다? 아니죠. 모두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 떠올리셔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런 지도 무슨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 자, 그러면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 위의 디지털 영상 지도는 무엇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도일까요? 자, 선생님, 어떤 사진이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인공위성에서 찍거나 또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가 종이 지도와 다른

0: 점점점을 위지도의 기억 기능을 이용하여 쓰세요. 자, 기억 기능은 어떤 기능이지요, 여러분들? 바로 확대와 축소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는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종이 지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더 자세하게 볼 수도 그렇다고 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4번 정리해보면 디지털 영상 지도는 우리가 디지털 정보로 변환했기 때문에 확대와 축소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는 곳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확대 및 축소 기능,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 볼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2단원, 그리고 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정리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장소 중 누군가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하나를 골라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소개를 할 때는 우리가 글의 짜임, 국어 시간에 배웠죠? 글의 짜임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개하는 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국어, 사회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엔 우리 수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볼게요. 안녕!
1: .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는요, 선생님과 함께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네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 내용을 배웠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 시야를 조금 더 좁혀볼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층 중에서도 가장 겉에 층이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인 지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지각은요, 암석 그리고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우리 친구들 아직은 광물, 암석, 이 둘의 차이는 뭐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광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암석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과학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부하느라 지쳐있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작은 재롱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과학 마술쇼인데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돌처럼 생긴 이걸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것, 바로 클립이죠? 이 클립을 가지고 왔는데요. 둘 다 겉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을 가까이 대는 순간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어떤가요? 지금 이 광물에 요런 클립이 찰싹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자, 아니, 이 돌멩이가 자석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클립을 중력을 이겨내고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 강의 들으면서 이 마술의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답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물 들어갈 건데요. 자, 선생님이 재롱을 부린 김에 한번더 부려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렸을 때 들어봤을 이 돌과 물이라고 하는 동요인데요. 아는 친구들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위.

곁들여 모래알. 이 동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모래알을 깨트리면 무엇이 될까요? 자, 이렇게 커다란 바윗돌도, 심지어는 더 커다란 뭐 산맥, 그리고 이 지각 전체는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결국 그 암석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남게 될 거예요. 그 알갱이들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물의 정의가요, 암석들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알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종류의 암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암석과 광물 중에서는 암석이 더큰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암석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볼수 있는 이 광물들이 몇 종류 정도 되느냐? 현재까지 알려진 광물만 수천여 종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얼만큼 다양한데요? 지금 현재 국제광물학회에 뭐 등록이 되어 있는 광물의 수만 해도 약 6,100종이 넘어요. 이건 참고로만 아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매년 계속해서 새로운 광물이 이제 심사에 오르면서 더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알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광물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 1단원, 물질의 특성 부분에서 각각의 물질을 이 고유한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물들도 각자 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광물 종류 수천여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마 그 수천여 종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걸까? 이런 막막한 기분이 드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행히도요, 우리 지각을 이루고 있는 이 광물들은요, 이 수천여 종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극히 일부, 주요 광물들을 따로 떼서 우리가 조암광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암석들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들,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접해보면서 익숙해지실 텐데요. 석영, 장석, 휘석, 각섬석, 흑은모, 감람석 등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 너무 이름이 막 복잡하고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광물들 몇종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좀 친숙해지겠지. 듣다 보면 뭐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참고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조암 광물들 중에서도 어떤 광물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부피비를 나타낸 자료가 바로 이것인데요. 자, 보면 어떤가요? 장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여 종의 광물 중에서도 이 장석이 절반 이상이고요. 그리고 많은 것이 석영, 휘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장석이 제일 많구나 정도로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그 많은 광물들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광물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구별을 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광물들의 고유한 특성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선생님

님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걸로 어떻게 광물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광물의 특성은요. 겉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광물의 고유한 색을 광물의 색이라고 해요. 너무 당연하죠? 광물의 색깔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 고유한 색깔을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조형 광물들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석영, 방해석, 장석, 이 종류들은요, 밝은색 광물입니다. 그래서 석영은 특히 뭐 수정처럼 무색 투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해석도 무색 투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색깔로만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뒤이어 따라오는 내용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장석 또한 흰색, 분홍색 계열로 밝은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 광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은모는 검은색, 각섬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검은색, 뭐 감람석도 옅은 녹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보니까요, 그냥 딱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 색깔로 정말 세밀하게 광물들을 다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딱 봐도 비슷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감이 오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두 번째 특징,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좋은판이라고 하는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의 가루색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색과 가루를 냈을 때그 가루의 색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루의 색깔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조흔색입니다. 좋은판에 긁었기 때문에 조흔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좋은판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거든요. 흰색 자기판입니다. 한번 구워가지고 잘 긁히게 만든 판인데요. 여기에 광물들을 이렇게 긁으면요. 이런 식으로 흰색 배경에 가루색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루색을 여기 남아있는 색을 조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색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이 달라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에요. 흑은모, 적철석, 자철석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새하얀 좋은판에 이 광물들을 긁어보면요.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온대요. 흑은모는요. 완전 반전입니다. 아예 가루색이 흰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적철석은 적갈색,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광물이었구나라고 구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흑은모, 적철석, 자철석의 색은 모두 다 어두운 색이지만, 그래서 구분이 어렵지만, 좋은 색을 확인해 보면 각각 흰색, 적갈색, 검은색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 게 바로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금, 황동석, 황철석인데요. 금도 그렇고요. 이 황동석과 황철석이라고 하는 광물들도 겉으로는 다 누리끼리한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을 좋은판에 긁어서 가루색을 확인해 보면요. 각각 금은 노란색, 그리고 황동석은 녹흑색, 황철석은 검은색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제 과제가 생겼죠. 아, 그렇다면 이또 좋은 색을 이 광물마다 또 외워야 되는가? 자, 안타깝지만 시험에 또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색 대표적인 요 사례 정도는 혹은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례 정도는 잘 암기를 해두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외우기 어려워할까봐 그나마 좀 기억을 하기 쉬운 팁을 주자면, 자, 일단 흑은모는 완전 반전으로 흰색이 되고요. 그리고 적철석과 자철석의 이 적자가요, 붉을 적자예요. 그래서 이 적색이 들어간 철색이 적갈색으로 보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자철석은요, 이 철, 보통 이렇게 두 번째 글자에 오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철 색깔 하면은 바로 검은색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이겠구나라고 연결을 지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금, 황동석, 황철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은 딱 보기에 노란색인데 다행히 실제 색, 좋은 색도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황동석이에요. 자, 앞에 붙은 이 황자는 겉으로 보이는 색깔을 붙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동자, 이두 번째 글자, 좋은 색인 경우가 많다 했죠? 자, 동, 우리 동 재질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녹색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색도 이 녹색이 섞인 어두운 색, 녹흑색이 나옵니다. 황철석도요. 자, 두 번째 글자 철이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철석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글자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광물의 특성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의미합니다. 얼만큼 단단하고 무르냐? 이것을 딱두 글자로 정리하면 굳기죠, 굳기. 그쵸? 굳기가 클수록 단단한 것이고요. 굳기가 작을수록 무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물은 종류마다 굳기가 달라요. 그래서 두 광물을 서로 긁으면 상대적인 굳기를 비교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까 석영과 방해석 어떻게 생겼죠? 둘다 무색 투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서로 긁으면요. 상대적으로 더 무른 광물이 누구냐면 바로 방해석이거든요. 그럼 둘이 긁었을 때 가루가 나는 애, 즉 긁힌 애가 누구겠어요? 더 무른 방해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석에 흠집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요걸 보고서, 아, 요 놈이 방해석이네, 아, 요 놈이 석영이네, 라고 굳기 비교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바로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석 있죠? 우리 N극, S극이 있는 자석. 자석도 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자체를 자성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광물은요, 이러한 특별한 자성을 가지고 있대요.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자철석입니다. 자철석. 자, 우리 외우기 쉽게 자철석 하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뭔가를 끌어당기니까 철석 와서 달라붙는다는 느낌으로 자철석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자철석은요,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립 혹은 세모과 같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앞에서 봤었던 어떤 신기한 현상이 막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진 특별한 광물들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물의 특성은요, 바로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염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어떠한 광물은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광물들도 있지만 어떠한 광물은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반응을 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기체가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염산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은요, 대표적으로 염산 반응을 나타내는 광물으로서 이런 식으로 방해석 위에 묽은 염산을 딱 떨어뜨리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거든요. 이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석영과 방해석, 겉보기에 비슷한 그두 친구를 서로 긁어서 굳기 비교를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염산을 떨어뜨려가지고 거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비교를 통해서 또, 그 방법으로도 두 광물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광물의 특성 다섯 가지 모두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한 광물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암석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 이 예시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등장했었던 적철석은요. 사실 주 성분은 철이에요. 철은 단단하죠. 그리고 재련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용도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기계나 건축하는 데 단단하게 쓰이는 재료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연이라고 하는 탄소 집합체는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과 특히나
리튬 이온과 잘 만나면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 원리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잘 통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첨단 기기의 원료, 특히나 이 리튬 전지들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 흑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동석은요, 구리인데요. 이 동자가 구리죠. 구리 하면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석영은요, 태양 전지판 그리고 반도체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석영 속에 있는 규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요. 그 규소가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은 암석이에요. 아직 우리 친구들 암석 배우지 않았지만, 먼저 맛보게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암석 중에서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있습니다. 이 화강암은요, 굉장히 단단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대리암은요, 되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표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끄러워가지고 이런 고급 자재로 사용을 할 때, 뭐 조각상이라든지 집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쓰이는 암석입니다. 그래서 조각상 재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석회암은 얘네들은 열과 압력을 가했을 때 다른 원료랑 찰싹찰싹 잘 달라붙어서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의 재료로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편마암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아름다운 줄무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줄무늬가 예뻐서 우리 뭐 아파트라든지 주거 단지의 이 화단에 정원석에 꾸미는 용도로 재료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과 암석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산업의 발달로 광물과 암석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원 매장량은 무한하지 않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물과 암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활용 기술도 발전시켜야 하고요. 또 대체 자원도 개발을 하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운 광물의 특성과 활용과 관련된 기초 탐구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대부분의 암석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물은 수천여 종이다. 자, 우리 친구들, 광물은요, 지금 이 자연에서 존재하고 있는 종류는 수천여 종으로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은 몇 종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장석이라고 하는 이 광물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들을 모아서 우리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석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물, 이것을 조암광물이라고 했고, 이것은 이렇게 수천여 종까지 많지 않고요. 몇 가지 종류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20가지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광물은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다. 자, 우리 이 광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광물을 구별하는 거, 우리 다섯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겉보기 색이었고요. 두 번째가 좋은색, 가루의 색이었고요. 세 번째가 단단한 정도를 의미하는 굳기였었고요. 네 번째가 클립 같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바로 자성을 의미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이 기체가 발생을 하냐 안 하냐로 염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 광물들을 분류해내는 방법,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광물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색은 어떻게 보이고, 뭐 좋은 색은 어떤 색을 보이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3번입니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은 한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원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원소는 이 뒤에서 등장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소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정확한 정의는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 있죠. 이

방금 분명히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알갱이 전체, 이미 원소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알갱이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광물의 정의까지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조암 광물에는 석영, 장석, 휘석, 각섬석, 흑은모, 감람석 등이 있다. 자, 이 대표적인 광물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대부분의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조암 광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X555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광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분류를 했을 때 이용한 광물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분류한 결과를 보니까 한쪽에는 흑은모, 각섬석, 감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석영, 장석, 방해석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다섯 가지 광물의 특성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이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배웠던 것부터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색입니다. 자, 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분을 해보면요. 흑은모, 각섬석, 감람석 모두 다 어떤 색이었나요? 맞아요. 어두운 계열의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모두 어두운 색으로 나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석영, 장석, 방해석은 어떤 색을 띠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다 밝은 색을 띠고 있었거든요. 아, 따라서 아, 이첫 번째 기준인 색을 이용하면 어두운 색과 밝은 색 이렇게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바로 광물의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광물의 특성들은 왜 분류 기준이 될수 없는지 한번씩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좋은 색입니다. 좋은 색. 우리 광물의 가루의 색깔이었죠? 자, 광물 가루 색으로 이렇게 나누면요. 흑은모는 흰색이 나오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 앞에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서로 다른 좋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영, 장석, 방해석도 서로 좋은 색이 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 둘을 기준으로 이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굳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굳기에 대해서도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었을 때 석영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방해석이 긁힌다 정도의 내용은 배웠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들의 공통점이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이 둘로 나누는 적절한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성도요. 우리의 교육 과정 안에서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광물 하면은 자철석 이거 한 가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분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염산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육 과정 안에서 염산 반응을 하는 광물은요, 딱한 가지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방해석이에요. 따라서 염산 반응을 하냐, 안 하냐로 구분도 할수 없다는 것이죠. 정답은 광물의 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새 광물은 겉보기 색이 노란색으로 거의 비슷한 광물인데요. 이 광물을 구별하기 위한 광물의 특성이 무엇인지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새 광물 모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을 조흔판에 긁어서 본 가루의 색은 전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색으로 달랐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황철석은요, 우리 보통 두 번째 글자에 힌트가 많이 담겨 있다고 했었죠. 겉으로는 황색,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철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긁으면 검은색 가루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요, 겉보기 색과 좋은 색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황동석은요, 이 또한 두 번째 글자를 잘 보시면 되죠. 겉으로는 황색으로 보이지만 동석입니다. 동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조금 어두운 색에 녹색이 섞인 녹흑색의 가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루의 색을 비교하면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가루의 색을 우리 조흔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조흔색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네, 거품이 발생하는 광물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이렇게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염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산 반응을 나타내는 광물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딱한 종류의 광물만이 이 염산 반응을 한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방해석이었죠. 그래서 방해석과 비슷한 석영과 방해석을 비교할 때이 실험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내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석영과 방해석을 놓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한쪽에서만 뽀글뽀글 기체가 올라올 겁니다. 그게 바로 염산 반응을 나타내는 방해석이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보여줬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의 답을 찾을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보여줬던 마술의 비밀, 이제는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클립과 같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 딱한 가지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맞습니다. 자, 철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철석은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클립이나 쇠목과 같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술의 비밀까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광물이 모인 암석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23강. 자, 수요일 쓰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문법 공부했던 내용들을 읽기로 쓰기로 우리가 2회 이렇게 반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정사를 활용해서 자, 여러분들 글을 좀 써 보실 거고요. 공부할 내용과 순서, 자, 문장 만들어 보고 다시 듣고 자,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모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1, 2, 3번의 순서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문으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누구 먼저 하실래요? 누가 뭐 했다가 기본 골격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을 1번, 2번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가 그러면 중간에 들어갈까 아니면 마지막에 들어갈까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 계획 중이다는 뭐뭐를 계획 중이다의 타동사고요. 따라서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굉장히 단어 개수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아래쪽에 영문을 대상으로 자, 똑같이 우리가 순서를 정해 보면 우리 가족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이 뭘까요?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3번이 뭐예요? 투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을 계획 중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위쪽에 제가 적어놓은 이 한글 부분을 자, 다시 자, 재구성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영문으로 우리가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My family is planning. 끝. 그러면 무엇을? 요거는 A의 명사와 똑같은 거죠. 다만 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졌을 거예요. 왜?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는 뭐뭐를 하다의 타동사, 따라서 이하의 목적어가 와 있네요. Some special things 까지를 자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몇 특별한 일을 갖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summer. 자, this가 붙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this나 that, last와 next. 이런 단어들이 붙게, 이런 형용사가 시간 명사 앞에 붙게 되면

0: 전치사가 앞쪽에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생략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는 뭘 앞쪽에서 언급한 바 있죠? 오늘 아침에라고 하면 뭐래요? In this morning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this morning 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에 라고 하면 자 우리가 this summer 이렇게 얘기하지 in this summer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요 아이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착한 사람 눈에만 앞에 생략된 전치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타동사와 목적어와 그 다음에 부사구로 이루어진 말 뭉치다 부정사가 동사구조다 라고 하는 점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깔끔하게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시면 요 문장 우리 앞에서부터 자 꼭꼭 정확하게 자 복기 암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My family is planning A. 근데 A 부분이 to 부정사로 좀 길었어요. 자, to do some special things this summer.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목적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하시면 어렵지 않게 복기가 충분히 가능했던 문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1번 넘어가고요. 더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1, 2, 3, 4, 5. 그죠? 다섯 개의 말뭉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도 다섯 개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자, 누가 1번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수가 야기했다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어로도 제가 컴마를 찍어놨어요. 그 야기한 때가 언제죠? 바로 마지막 챔피언전 경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얘는 이제 부사구인데요. 문장 맨 끝으로 보낼 수도 있고 문장 맨 앞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자 이번 문장에서 요거를 문장 맨 앞에다가 내놓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단어로 지금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거는 지금 부사적 수식어가 구가 혹은 절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구조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의 마지막 챔피언전 경기에서 주어진 선택 어구 중에서 자 누굽니까? 바로 요거겠죠. 결국은 절은 아니고 in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In his last championship gam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나머지 4개 중에서 이제 순서 고르는 건데요. 누가 뭐 했다가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먼저 적는 거죠. 뭐 그의 실수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실수가 his mistake 2번. 자, 야기했다. 뭔가를 유발했다, 야기했다. 당연히 cause가 동사로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에 목적어만 하나 딱 나와서 뭐뭐를 야기했다의 3형식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유발했다의 5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의 팀이 게임을 패배하도록. 그의 팀이 게임을 패배한다는 주어 동사의 절입니다. 의미상. 그런데 두 개를 지금 나눠놨죠 이렇게. 그러면 이 주어 동사를 의미상의 주술 관계를 우리가 저렇게 나눠서 표시하는 거 5형식 맞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어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의 팀 어디 있습니까? 바로 his team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바로 투부정사. cause는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한다. 여러분들 5형식 동사 공부하시면서 이미 학습하신 내용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한국말을 다시 재배열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옮기면 어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 부분만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보호가 맞고요. 자, 그런데 부정사는 보호 자리에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동사 구조입니다. 따라서 타동사에 목적어가 와 있는 것이고요. 의미상으로, 자, 우리는 지금 게임을 이기다 지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에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게임을 얻었다, 잃었다라고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나 그 게임을 어저께 게임을 이겼어.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그죠? 어저께 게임을 졌어. 이거는 한국어식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그 게임을 얻었다, 잃었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 lose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 바로 윈이죠.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한테 윈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이기다요.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한국말적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게임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말로 lose가 잃다의 뜻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게임을 잃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win, lose는 영어적인 의미로는 얻었다, 잃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뭘 잃었어요? 그 게임을 잃었다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와서 이건 삼형식의 자, 동사구조, 보호자리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보호자리는 명사와 형용사가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어때요? 이건 명사용법이에요? 형용사용법이에요? 목적보호니까 목적어와 동격인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그의 팀이 게임을 패배했다. 게임을 잃었다라고 하는 행위와 동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굳이 따지면 형용사적 용법의 자, 투부정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 게임에 실수가 유발했다. 그의 팀이 그 게임을 놓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정리 다 끝났고요. 자, 꼼꼼하게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his last championship game, his mistake caused his team to lose the gam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잘 해보실 수 있었겠죠? 네,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마무리 짓고 저희는 세 번째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요것도 뭐 1, 2, 3번 정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1번이 이거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영어로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같다. 뭐뭐인 것 같다. 알죠? 여러분들,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쌤 이하에는 당연히 뭐가 필요한가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보호가 바로 뭐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호자리는 동사의 뒤니까 얘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긴 덩어리를 3번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먼저 한국말부터 재배열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뭐신 것 같아요. 바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동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자, 바로 절로 그 투부정사와 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영문으로 다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자, 쌤 이하에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또 명사용법입니까? 형용사용법입니까?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둘 다 올 수 있으니까요. 자, 둘이 동격이에요? 동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 이 투부정사는 굳이 따지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는 보호자리에 등장하지만 누구의 구조예요? 동사의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agree라고 하는 타동사 이하의 목적어의 절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that 이하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자, 그 내용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 주어동사 보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exercise는 명사와 동사로 둘 다 쓰일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도 여러 번 본 단어예요.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주어 자리니까. 운동의 뜻이죠. 연습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이게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려우신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이 문장도 우리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Many people seem. 자, 그 다음이 뭐예요? To agree that. 그럼 that 이하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Exercise should be painful.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글쎄요. 뭐 요 내용에는 저는 뭐 문장 분석은 해드렸고 여러분께 해석도 해드렸습니다만 운동이 꼭 고통스러워야만 한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즐거워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뭐 고통스러워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뭐 결과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공부하는 과정도 가급적이면 유쾌하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예. 복잡하다라고 해서 꼭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것이죠. 운동도 가급적이면 즐겁게 하는 게 좋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제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봐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어떻습니까? 1, 2, 3, 4. 네 덩어리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영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기둥부터 먼저 세우시죠. 자, 바로 이것이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주어가 어떤 A라는 명사가 아닌 건가 봐요. 폭력적인 장면을 보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바로 폭력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violent scenes라고 하죠. 이 violen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아셔야 되고요. 이건 고등 과정까지 이어지면서 지문 안에서 주구장창 등장하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sce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많이 보셨죠. action scene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 어떤 장면이 되겠습니다. 경치의 뜻도 있고요. 그래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는 것이 이렇게 투부정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는 다시 어때요? 타동사와 목적어의 삼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끌어질 수 있다. 아, 이끌다는 당연히 이거는 리드가 되겠죠. 그런데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폭력적인 장면을 보는 것이 뭐뭐뭐를 이끌다. 뭐 이렇게 해서 삼형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폭력적이게끔, 아이들이 폭력적이다. 이건 주술관계거든요. 다시 말해서 리드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오형식 동사로 우리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강의가 모든 오형식 동사를 여러분께 다 알려드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런 것들이 삐지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를 둘로 잘라놨으면 이건 목적어와 목적보어입니다. 따라서 자, 요것이 지금 3번, 이것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3번, 자, 그 다음에 요것이 4번.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 리드는 어떻습니까? 리드라고 하는 동사도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새롭게 하나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즐거움도 있어야죠. 아는 정보를 반복했을 때 쾌감도 있지만.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있는 투부정사는 또 보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데 목적어와 목적 보호니까 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취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watch violent scenes can lead children to become violent.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어떻게 쓰면 안 되나요? 자, 리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절로 꾸겨 넣어서 주어 동사로 구성하는 용례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쌍둥이들이 뭐 블라블라블라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이 주어죠? 1번입니다. 돕는다. 이 동사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네 덩어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과학자들이 뭐뭐 한다는데 나눠져 있으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죠. help라고 하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3, 4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영문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twins가 어떻습니까? 도와줍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한글로 재배열하면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호로 나누어지고 영문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뭐만 조심하시면 됩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타동사와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help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를 둘 다 다 목적보호로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환경과 생물학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복기 준비 되셨나요? These twins help scientists to To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biology.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이 문장 여러분들 헬프는 5형식인데 3형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My family is planning to do some special things this summer. In his last championship game, his mistake caused his team to lose the game. Many people seem to agree that exercise should be painful. To watch violent scenes can lead children to become violent. These twins help scientists to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biology.
0: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쓰기 과정, 자, 부정사를 활용해서 또 반복 학습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제 좀 단단해지셨기를 좀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자, 복습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0: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네 번째로 만나 뵙네요. 네 번째 시간은 이것도 시험에서 꼭 출제하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가 대상과 허용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한 4, 5년 전에 새로 들어온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시험에서 뭐별 이변 없는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도 설명을 드릴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허가인데 허가 대상 행위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했을 때 말하는 개발 행위는 막연하게, 저기에서 개발 행위 안 해? 저기에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 행위 안 해? 재개발, 재건축하는 개발 행위 안 해?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개발 행위가 아니고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6가지 행위가 첫 번째는 건물의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 형질 변경은 철토 깎는 거죠. 성토 쌓는 거죠. 정지 다지는 거죠. 포장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철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거, 모양을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토석을 채채는 거, 흙, 모래, 자갈을 채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뭐 바꿔야 된다? 허가 받고 하셔야 되는데, 왜이 여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섯 가지 행위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꼭 숙지하셔야 될 단어가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그러니까 여섯 가지 행위를 과거부터 허가를 받은 적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이런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주로 도시뿐만 아니라 비도시 모든 국토공간 전체에 대해서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여섯 가지

행위성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요.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뭐 받은 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허가 대상 행위 6가지는 기본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건물의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요. 네 번째는 토, 석을 채취하는 거. 네 번째는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인데요. 좀 전에 봤던 6가지죠. 개발행위 6가지. 그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를 누군가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는데, 그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것인지, 이 프로세스가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의 절차인데, 절차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절차는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지 세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자, 여러분이 이만한 산이 있는데, 요 산에서 요만큼의 토석을 한번 채취해 보려고 할게요.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토석 채취를 하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뭘할 거냐면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허가권자는 누구냐? 이러니까 특, 광, 시장, 군수입니다. 에게 허가 신청을 제기하겠죠. 그럼 허가권자는 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민할 겁니다. 무슨 고민할 거냐면,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 두 개의 고민을 하겠죠. 근데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라고 하는 고민은 천년의 고민을 하면 안 되고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며칠이 되냐면, 15일 안에 허가를 내주면 뭘 주고? 허가증을 주고요. 증을 받은 사람은 허가증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착수하겠죠. 언젠가는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 절차로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불허가가 나는지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통지를 하면 된다.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이 15일 안에 진행이 됩니다. 자, 고민 끝에 허가 불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고민을 할 때요.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고민할 때 자의적으로 고민하진 않겠죠. 그리고 재량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민을 할 때는요. 허가의 기준 같은 게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져야 되고, 허가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 허가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그쵸? 허가를 내주면 되고.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럼 허가를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총 5가지의 기준을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건물의 건축은 아닙니다. 형질 변경할 때만 따져요.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 면적이 적합해야 돼요. 규모의 적합성 또는 면적의 적합성 이래 이야기합니다.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때그 형질 변경하고자 한 곳의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형질 변경의 면적이 다른데 이걸 제가 잠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그 용도 지역이 첫 번째 주거 지역이거나 상업 지역이거나 자연 녹지거나요 생산 녹지 지역에서 만약에 형질 변경하죠. 그러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줘요. 허가권자 동생이 주거 지역에서 15,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하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허가권자 동생이라 하더라도 허가 못 내줍니다. 왜? 기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주거 지역은 얼마까지만 내준다고요? 1만 미만일 때만 허가 내줄지 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거나 보전 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1번, 2번을 채운 나머지 용도 지역. 1번, 2번에 없는 나머지 용도 지역이 어딥니까? 공업 지역이죠.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죠. 그 다음에 농림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할 때만 면적을 따지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대로 두 문자를 따면 돼요. 주, 상, 자, 생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상자, 생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보존녹지전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입니까? 5천이죠. 그래서, 자, 보, 세, 오, 이랍니다. 자, 보세요, 이랍니다. 나머지 얼마? 3만. 나머지는 공업관리 농림은 3만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얼마요? 1만 미만입니다. 주, 상자, 생일. 자, 보세요. 나머지 얼마? 3만. 그래서 요 면적에 적합하면 그때 써야 허가 나오고, 요 면적을 벗어나버리죠. 그럼 허가는 못 내어줍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면적의 적합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개발행위가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놨더라. 그러면 요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곳에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허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준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허가권자와 사업 시행자가 동일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인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청취를 하게끔 그런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개발행위가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요 기준을 벗어나버렸어요. 그럼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준들이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후진국들은 어떤 기준들이 고무줄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기준을 명확히 딱 법에 못을 박아놔 놓고, 요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기준. 첫 번째 뭐라고요? 면적의 적합성. 두 번째,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놨으면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준다? 허가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줘요. 기준에 맞았어. 그럼 허가를 내줘. 허가를 내줄 때는요, 단순 허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조건입니다. 조건은 여러분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기대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건부 허가를 내주시는데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조건을 받을 그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여기에서, 그래, 그 조건으로 내가 할게. 라고 오케이 사인이 나면 조건부 허가를 낼수 있고, 조건은 이행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조건이니까 불확실하겠죠. 조건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을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걸 확실하게 바꿔주는 방법은, 결국은 이행을 안 하는 경우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이죠, 돈. 그래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낼 때는 여기에 따르는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는데, 이행 보증금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는 딱한 개입니다. 이행 보증금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공공일 때는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거로 안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행 보증금을 안 내냐면,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 보증금은요, 전체 공사비, 금이죠.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행을 보증하는 돈입니다. 이행이 잘 되면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당연히 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행 보증금은 전체 공사비의 얼마를 내게 되냐면 법에서 20%를 내야 됩니다. 20%. 크죠? 엄청 크죠? 왜냐면 이런 개발행위라는 공사비가 1, 2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어떻게 되는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20%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놓고 이행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다시 돌려주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럼 보증금 받아놨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행위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뭘 봤냐면 준공공사를 봤는데, 자, 좀 전에 개발의 허가상 요 6가지를 말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물의 건축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네요. 공작물도요, 준공검사를 받겠네요.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준공검사 받겠습니까? 받겠네요. 형질 변경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석을 채취했거든요.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요? 그죠? 토지를 분할했다는 것은 한 필지 1번지 토지를 1-1, 2번지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크레인 가가지고 토지를 찢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상에 1번지로 돼 있으면 그 1-1, 2번지로 토지를 나눌 때 필요한 거는 볼펜 한 자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형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분할은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개발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즉,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요, 외형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개발 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준공검사 대상은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까지가 준공검사고, 그죠? 토지 분할이고 토석 채취까지가 준공검사고,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이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래 되면 답이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의 개발 행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미를 넣습니다. 요네개 사이에. 그러면 이게 시험장에서는 문장이 잘안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공검사, 개발 행위 허가에서 준공검사란 말이 나오면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란 말이 그 문장 속에 있는지를 조심해서 좀 읽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은 이론 강의에서 관념 속에서 파악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나 또 문제를 풀면서 또몇번 틀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 그때 자극이 돼서 기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체킹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의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궁금한 게이 다섯 가지 기준을 우리 대한민국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적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에 강남에서 여러분들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강남 삼성동 한복판에서 형질 변경할 때하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형질 변경할 때 똑같아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글자 내지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게 서울 강남에서 할 때하고 그다음에 성산 일출봉에서 제주도에서 할 때하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기준의 잣대를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상식입니까? 이 자가 달라지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성산 일출봉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하고 서울 강남에서 할 때하고 개발행위의 잣대가 같을 수는 없겠죠. 어디가 더 세밀한 잣대, 현미경을 갖다 대야 됩니까? 그렇죠. 제주도죠. 제주도.

0: 이 개발 행위가라는 다섯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이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3등분을 하면요, 어떤 용도가 나오냐면요, 용도 지역 21개를 세 개로 쪼개거든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시가와 용도. 개발이 다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내고 있죠, 요즘. 국토 공간을 3등분을 하면 시가와 용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유보 용도. 유보란 것은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유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존. 그죠? 보존인 것은 개발을 원하는 곳이겠죠. 자, 이세 가지 용도로 나누고요. 이세 가지 용도 지역 안에서 1년에 개발행위가 벌어질 때그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데, 첫 번째,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주상공업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유보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를 말해요. 그리고 보존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보존자들 하는 거,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이래 되는데, 시가와 용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100% 적용하면 돼요. 유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기준을. 보존 용도는 당연히 개발 행위를 하면 좀 억제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것이다. 강화하겠죠. 이렇게 해서 국토공간을 3등분해서 그게 시가와 용도에서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유보 용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또는 말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보존 용도는 뭐한다? 강화한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을 해가지고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그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해서 용도 구분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라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신청서는요,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그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누가 되냐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한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이죠.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면 됩니다. 천천히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며칠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그죠? 환, 경 오염 방지, 경, 관이나 조경, 위, 해방지, 기, 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두 문자 따서 환경위기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환경위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환경 오염 방지, 허가 신청서를 낼 때, 경관이나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이래서 이걸 두 문자 따면 환경위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환, 경, 위, 기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요네 가지 두 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환, 경, 위, 기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환, 경, 위, 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조건. 근데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붙입니까? 조건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뭘 드린다? 의견을 드린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총 다섯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에 적합해야 된다? 면적에 적합해라. 두 번째는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위배되지 마라. 그리고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사업에 지장을 준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 시행자는 서울시장이고,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일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공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뭐 어떻게 돼 있다? 의견 청취를 하라. 이렇게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다고 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요? 허가. 기준이 안 맞죠? 그럼 허가 논다, 안 논다? 불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서 뭐에 적합하라고 했습니까? 면적에 적합하라고 되는데 그 면적은 뭐할때 면적이냐면 용도 지역에서 형질 변경할 때만 그 면적을 따지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철저에서는 면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면적인데 그 형질 변경의 면적이 용도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암기법은 말씀드렸죠. 주, 상, 자, 생일, 자, 보, 시, 오.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 얼마? 3만. 이렇게 해서 형질 변경 면적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 보 5천 미만. 나머지 얼마? 3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지고 국토 공간을 좀 전에 제가 3등분 할수 있다고 했죠. 국토 공간을 자, 개발이 되는 무슨 용도? 시가와. 그다음에 유보, 그다음에 보전.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는데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인데 주상공업지역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느라 해석론을 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시면 훨씬 더 나중에 책 읽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반면에 유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 기준을 마구이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고 또는 말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데라고 하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다음에 자연녹지 이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전은요 기준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강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를 말하냐면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다음에 보전녹지 이렇게 해서 보전자들한 것은 우리가 기준을 만다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을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개발법이나 나중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때 국토공간을 3등분하는 거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누는 것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용도적의 개념과 맞물려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그대로. 유보 용도는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다음에 자연녹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또는 완화. 보전 용도는요? 자연환경 보전, 농림, 보전녹지, 보전관리.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한다. 그래서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보전금은 공사비 20% 낸다고 했죠? 근데 누구는 안 냅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공공이죠, 공공. 공공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하죠. 그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행보증금은 공사비의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제가 20%.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행이 잘 되면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준공검사의 절차였잖아요. 프로세스, 그죠? 근데 준공검사는 외형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의 개발행위는 외형 변화가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그죠?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외형 변화가 없으니까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옛날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없다가 한 7, 8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그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우리 개발행위 파트에 들어온 시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만드는 데라고 하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어디는 아니에요? 주, 상, 공업은 아니네요. 주상공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시가와 용도죠. 시가와 용도가 아닌데입니다. 아닌데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다음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내용은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계획고 이걸 진행할 수 있다. OX? 아니라니까요. 주상공은 안 된다니까. 어디에 된다고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역의 성장관리계획고 이걸 진행하는 것이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상공은 제외하고 지정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 딱 기억해 두시면 중심을 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에다가 규제를 갖다 더 심하게 해야 됩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풀어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금표율이 얼마냐면 40인데 얼마를 적용해준다? 10% 완화시켜주네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생산녹지는요, 원래 금표율이 얼마야? 20%죠. 그러니까 얼마를 적용한다? 30.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씩 완화시켜줍니까? 10%씩을 완화시켜주네요. 근데 뭐는 없네요? 보전녹지라든지 자연환경 본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죠. 요거는 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에서만 125%고 나머지는 완화가 없다. 그래서 숫자 암기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EBS 수험생은 반갑습니다. 도덕 강의를 맡은 정병욱입니다. 자, 오늘 고졸 시험 대비 강좌 2강입니다. 우리가 전강 1강에서는 1단원 내용만 가지고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제 2강에서는 2단원과 3단원, 즉 생명, 사회, 윤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할 내용, 생활과 윤리 교과목 중에서 생명 윤리와 사회 윤리라는 단원인데요. 이 2단원 있죠. 요 2단원이 기출 문제에서 해마다 조금 많이 큰 변화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 비중만큼 2단원에서 출제가 되는 해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해가 있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3단원 사회와 윤리 단원에서는 매해 거의 비슷한 문제수가 출제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오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단원의 공부를 하시는 게더 편하실 수는 있죠. 그리고 2단원은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봐야지, 해놔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첫 번째 죽음의 윤리적 의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그러다 가끔씩 한번 툭툭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부를 조금 등한시합니다. 그럼 이제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나올 때. 이게 여러 학자들, 즉 동양만 나오지 않고 서양까지 나오고요. 이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입장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하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돼,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죽음관부터 볼게요. 공자입니다. 즉, 유교에서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1단원에서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도덕적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뭔 죽음을 걱정해?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1강에서 정리한 내용이 쭉 끌어와지는 거죠. 그래서, 아, 공자, 유교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아, 지금 제가 이 머리에 있는 기출이 10년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예전의 기출도 머리에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자 가겠습니다. 도가죠.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사계절이 변화하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죠.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이게 도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거야.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삶은 기운이 모이는 것이고 죽음은 기운이 흩어지는 거야. 마치 사계절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걸 기뻐할 필요도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슬퍼할 필요가 없어. 봄이 간다고, 여름이 간다고, 우리가 뭐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치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이자연, 즉 자연의 도라는 개념과 연결시키시면서 사계절이 자연의 섭리인 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장자의 사상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외우려고 막 하지 않으셔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고요. 불교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 윤회가 되고 있는 삶의 연속성. 모두 고통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 중 하나인 거죠. 사.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전생에 행한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의 생이 결정됩니다. 이걸 업이라고 해요. 업.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죽고 윤회가 될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주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거나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간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제 어렵지 않게 윤회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불교이구나라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어떤 존재들 있죠. 다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는 다 어디 있다? 이데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로 내가 가잖아요. 불변하는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데아로 가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즉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죽음이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경험할 수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감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 있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을 때 갖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죽음과 동시에 감각이 소멸돼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아있으면 죽음이 없고, 즉, 삶과 죽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죽음이 없다는 거고, 죽음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하이데거 가겠습니다. 하이데거, 현 존재. 지금 장악하고 있는 우리, 현 존재, 살아있는 우리, 이현 존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서양, 동양 내용까지 봤고요. 학자를 직접적으로 묻게 되면 많이들 어려우니까 구분하는 것좀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안락사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된다면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그런데 보통 이 생명,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주제만 돌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푸시더라고요. 자, 찬성 입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굉장히 고통이 큰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볼게요. 그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과 싸우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죠.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면 죽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안락사를 허용해야 돼라는 입장인 거죠. 환자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병원비, 그다음 간병, 이런 고통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다음, 의료자와.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환자에게 투입되는 의료기기, 의료자원, 의사, 이런 분들을 정말 중증 환자, 더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보내면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이 배분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 안락사를 찬성한 입장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반대 입장은요, 아무래도 자연의 섭리, 즉,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입장이에요. 인간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볼수 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목적으로 대우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죽음의 선택 방식이 된다면 오남용하는 결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생명 경시 풍조를 심화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구분하는 것 연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것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찬성과 반대 입장 돌아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고요. 얘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데 내용 자체에 어렵지 않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자,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있고요.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절충한 중도주의가 있습니다. 즉, 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쉽죠.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 제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옳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 제도인 결혼이라는 제도의 결과여야 된다. 그 결혼한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성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결혼을 통한 성적 관계만을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주의로 갈게요. 자유주의.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 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혹은 동성 간에는? 아니, 아니. 동의만 있으면 돼. 즉, 동성 간의 성적 관계도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동의. 그래서 자발적 동의 중심의 성윤리를 제시합니다. 결혼, 사랑과 결부되지 않아도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해악을 주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성적 자유는 허용돼야 돼 라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동성이어야도, 이더라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적 관계에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절충한 게 중도주의입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을 절충한 거예요. 사랑 중심입니다. 결혼해야 돼요? 아니요. 사랑만 하면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발적 동의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양측이 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 중심의 성률을 제시합니다. 사랑이 있는 성은 옳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수주의와 중도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렇구나 라는 거 있는데, 이걸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표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결혼, 사랑, 동의거든요. 보수주의는 결혼 당연히 해야 되죠. 결혼을 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요. 결혼을 했다는 거는 그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니까 나머지가 다 동의가 합쳐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다 돼야 되는 거고, 중도주의는 결혼은 안 해도 되죠. 뭐가 중심이니까? 사랑이 중심이니까. 그럼 사랑 속에서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게요. 그럼 요두 가지만 필요한 거죠. 자유주의입니다. 결혼 안 해도 되고요. 사랑 안 해도 돼요.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정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드린 것한 번씩 보고 구분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막 돌아가면서 나와요.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세개 중에 하나는 출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서요. 사회윤리와 사회정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도덕 고졸 검정 시험이 도덕이라는 주제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공부 안 하시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들 이제 깨닫죠. 아, 진짜 어렵구나. 그 중에서 이 사회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공부를 하셔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라는 건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사회윤리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개인윤리. 개인의 양

중심과 합리성 등의 회복을 통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윤리적 능력, 행동, 가치관,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핵심은 개인 윤리가 아니고요. 사회 윤리예요. 자, 사회 윤리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평가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요.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죽입니다. 개인 윤리 존재하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더니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요. 이건 뭐 때문이에요? 사회, 제도, 구조 때문인 거예요. 즉, 개인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도요,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당연히 개인 윤리 중요하지. 그런데 사회 구조와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럼 거꾸로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고쳐야 돼요? 얘를 고쳐야 돼요? 얘를 고쳐야 돼요? 둘다 고쳐야죠. 둘다 고쳐야 되는데, 얘는 고쳐야 되죠. 근데 얘가 완벽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이 문제가 발생하니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니부어예요. 그래서 니부어의 사회 윤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자료에 사회 문제를 제시해 줘요.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니부어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구조나 제도를 고쳐나가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사회 집단은 자연적 충돌을 억제할 합리적 능력이 부족하다. 개인보다 사회라는 집단은 더 비도덕적이야. 집단에 속한 개인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쉬워. 아까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행동하기 쉽다는 거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준비하실 건 사회윤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적으로 니부어가 떠올라야 돼요. 이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니부어의 사회윤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게 되면 사회 문제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정답이 된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이제 5번으로 가서요. 아, 또 엄청 중요한 거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입니다. 롤스, 노직 이렇게 배울 건데요.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 부,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라는 거예요. 그게 분배적 정의거든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다라고 되어 있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절차를 통해 분배된 것도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 결과도.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절차적 정의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빨리 이해해 볼게요. 원초적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 공정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실험 상황을 만들 거고요. 그 실험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참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합리적인 가치 판단, 합리적인 경제 활동, 이 정도의 지식만 있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어떤 능력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수저인지 이건 전혀 몰라요. 원초 입장이야.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최초의 가상적 상황, 실험 상황이고요. 사람들은 타인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고요. 다른 사람의 나의 관계 이런 거 무관심해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실험 상황에서 피자를 나눠 먹습니다. 피자가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남은 피자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사회적으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무지의 베일에, 즉 원초 입장에 있는 나는 내가 이 무지의 베일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그 최소수혜자, 즉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피자를 그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자라는 분배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의의 원칙, 제1원칙과 2원칙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원래는 2원칙의 차등의 원칙,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간혹 얘가 나와서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제1원칙이라고 하는 건 2원칙보다 앞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 롤스는 자유주의학자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1원칙이에요. 그 다음 이것이 보장이 됐어? 그 다음엔 차등의 원칙이 있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 더 많은 혜택을 주자. 이게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 제2원칙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노직 갈게요.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가질 때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졌다 봅니다. 재화의 취득 이전 교정의 절차가 정당해야 돼요. 반드시. 정당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거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함으로 부당합니다. 앞에서 롤스가 주장했던 최소수혜자에게 더큰 혜택을 주자, 노직은 반대한 입장이에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아. 즉,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거죠. 개인의 소유 권리를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 즉, 국가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정의 원칙, 취득 이전 교정 원칙이에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취득과 이전 과정이 공정했다면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소유물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이 정의롭지 않았다면 국가가 개입해서 재분배하는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과 교정의 원칙, 이런 세 가지 정의의 원칙들이 있더라라는 거. 룰스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룰스가 나왔다가 노직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건 룰스예요. 아셨죠? 자, 6번. 사용제도의 윤리적 쟁점 가겠습니다. 자, 사용의 의미.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한 형벌을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칸트, 루소, 베카리아가 있는데, 저는 계속 이제 베카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사용 제도가 있지만 실시가 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베카리아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와 루소는 사형제에 찬성합니다. 칸트는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 즉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에 동등한 조건은 사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형은 살인한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제 사형제 찬성 입장이고요. 루소는 사회계약 체결할 때 우리 다른 사람 죽이면 사형 받자고 약속했잖아. 너 동의한 거야. 그러니까 사형을 찬성하는 거예요. 베카디아는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반대예요. 사형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없어져? 아니잖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형보다는 죽을 때까지 힘들게 일시키는 종신 노역형이 사회 이익에 더 부합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노역형을 주장하면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정당한 조건. 이건 이제 중졸 때도 워낙에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롤스의 입장이 있고 다른 학자의 입장들도 있지만 우리 기출문제에 나오는 형태는 중졸하고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지 않고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다시 우리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해가지고요. 이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고전에서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최후의 수단하고 처벌의 감수, 비폭력성 요세 가지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도 나오냐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알맞지 않는 거 찾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도 나오지만 사례를 직접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 요것들이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사례이구나. 여기에서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 강, 3강에서 나머지 두 단원 남아 있습니다. 이두 단원 내용 같이 정리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하고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에게 지성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전치사를 끝냈고 이제는 접속사 들어갈 텐데 이제 거의 8분선 넘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접속사는 이제 마지막 문법적인 개념인데 그중에서 오늘 할 등의 접속사, 상관 접속사는 비교적 쉬운, 조금은 쉬운 개념이니까 조금은 마음 가볍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의 접속사 종류 총 7개. 그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팬보이스라고. 네. 항상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늘 팬보이스 얘기를 해요.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좋아하십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If fan, 이게 이제 for 이고요. and이고요. 그 다음에 nor 이고요. 그 다음에 but, or, yet, so까지. 7개 등의 접속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거의 공통으로 표현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가 등의 접속사인데 해석은 and 아실 거고 but 아실 거고 yet은 그러나 이게 부사일 때 아직까지라는 그런 느낌이 가능하죠. 물론 yet은 부사일 때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만은 등의 접속사 but과 똑같은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nor은 뭐뭐도 아니다. 이것도 역시 단독적인 등의 접속사 가능하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놀이란 것은 조금 특이합니다. 조동사, 목적어, 이 동사에 not이 포함된 부정어일 때, 놀은 뒷문장도 아니다라는 등의 접속사인데, 뒤에 동사 주어를 도치시키는 구문을 유도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원래 부정어 뒤에는 도치가 되는 게 맞는데, 얘는 등의 접속사일 때도 도치를 유도합니다, 여러분들. 자, or, 또한 so, 그래서 for. 역시에도 전치사로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뜻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게 훨씬 더 유명하고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등의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모 보시겠습니다. Restaurants and hotels들은 제공합니다. 동사 기준점 hot and cold beverages. 그죠? 지금 등의 접속사 and라는 게 주어인 명사와 명사 이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 and라는 등의 접속사도 hot and cold라는 두개 형용사를 대등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it is morning. 아, 오전입니다. for. 왜냐하면 지금은 등의 접속사를 쓰였어요. 그죠? 완전한 문장 뒤에 for 뒤에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쓰이고 있으니까 등의 접속사입니다. 저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었으니까요. 네. She doesn't like chicken soup. 자, 그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chicken soup를. 그리고 nor이라는 게 무엇 무엇 또한 아니다. 이게 not 플러스 or에 합성된 단어거든요. 뒷문장 또한 아니다라고 쓰는 것인데 뒤에 동사 주어로 도치를 하면서 Jeff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즉, Jeff 또한 치킨 수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등의 접속사 종류

이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등 접속사는 같은 분사나 같은 구조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he supervisor는 비동사 뒤에 responsible for, 책임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겠죠. The safety, 안전,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이라는 명사와 지금은 명사를 이어주고 있겠고요. 네, 그 팀은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써 동사랑 동사를 이어줄 수가 있는데 조동사와 동사원이요. 원래는 we'll collect and we'll analyze 이렇게 갈 텐데요. 두 개가 중복될 때는 두 번째 중복되는 조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word sample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을 할 것입니다라는 동사와 동사가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리오는 expertise 전문 지식 가지고 있습니다. in furniture 가고 있어가지고요. 자, 근데 대절이 지금 꾸며주는 것인데 다음에 보실 관계사란 접속사입니다.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자, 예시라는 게 그러나라는 그런 등 접속사로서 이렇게 약간 상반되는 두개 형용사 이어주는 게 가능해요.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그죠? 두 개가 약간 상반된 느낌일 때 뭐뭐 하면서도 뭐뭐 하다.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이렇게 혁신적이지만 실용적인. 네, 그런 가구의 전문 지식이 있다 정도로 쓰이는 거 가능하겠고요. 자, 미스 앨런 씨는 계산했습니다. 자, 무엇을? 그 출장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정확하게 완전한 문장 뒤에, 그죠? 동사 목적어 뒤에, 완전한 문장 뒤에 부사와 부사가 등 접속사로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분사를 지금처럼 대등하게 이어줄 수 있겠고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카이는 책임집니다. Be responsible for. 자, 무엇에? Collecting article. 기사 수집하는 것에. 그리고 뉴스레터를 출판하는 것에. 지금 end가 해준 대상 뭐겠습니까? 네, collecting이라는 동명사랑 publishing 두개 동명사겠죠. 여러분들 end에 be 뒤에 빈칸 있을 때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단어랑 이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더 왼쪽에 있는 다른 단어랑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는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등의 접속사를 전후해서 같은 품사나 같은 고조가 붙어 있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석 전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릅니다. 몰라요. 영어 할아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해석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는, 출판하는 것, 모으고 출판하는 것, 두개다 책임진다는 해석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랑 동명사 이어지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throw in our magazine은 생산합니다. 동사 기준점이고요. 기사들을 만든다라는 거. About health, beauty, and fashion. 여러분들, 세 개가 이어질 때. 그럴 때는 A, B, 콤마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서. 네 개라면 A, B, C, 뭐 or, D 이런 식으로서. 다 붙이면 너무 이상해요. A, B, and C. 깔끔하잖아요. 근데 A and B and C. A or B or C. 너무 귀엽잖아. 다 붙이면 너무 귀여워지거든? 그들은 귀여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겠고,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이면 되는 거야. 건강, 뷰티, 그리고 패션에 관련된 기사를 쓴다라는 게 맞겠습니다. For readers 20 years old and above. 20살 혹은 그 위의 독자들을 위해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등의 접속 특징 좀더 볼게요. 같은 품사를 연결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두에 절대 올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문두에 빈칸이 있으면 등의 접속사는 안 돼요. 왜? 같은 품사나 같은 구조를 이어줘야 되는데 문두에 빈칸이 있다는 것은 왼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어줄 수 있겠어요? 대상이 없죠.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두에서 절을 받는 것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Because she's honest. 그녀는 정직하기 때문에 We love her all the more. 그녀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까지요. 네. 제 예문에는 사랑이 많네요. 사랑, 네,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so for. 하나의 또 특징. so for은요. 등의 접속사 중에서도 오직 절과 절만 이어지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and나 but, or 이런 것들은요.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부사, 부사 가능한데 so for은 오직 절과 절. 즉 왼쪽에도 독립된 절. 그리고 콤마하고 so 찍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네. 우린 최근에 없어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for but 그러나 유감스럽습니다. 통지하게 되어서 no positions 현재 지금 가능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게 되어 가지고 자, for 뒤에는 또 하나의 주어 동사 절이 완전하게 독립되게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등의 접속사가 동사와 동사를

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하자면 so forth는 반드시 완전한 절, 즉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요. 컴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이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뒤에 컴마가 없이 so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so that 이 정도가 생략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so 돼서 뭐뭐 할수 있도록 목적의 접속사거든요. 여기서 뭐뭐 할수 있도록 이렇게도 가능한데 등 접속사로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컴마가 함께 쓰인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Jack는 was on his way to Paris에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동사 기준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나 잘못된 주소로 실수로 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so 그래서는 해석도 안 맞을 뿐더러 so 뒤에는 독립된 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등 접속사가 동사랑 동사를 이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 해석도 마찬가지죠. 주소를 잘못된 곳으로 갔는데 뭐 그러나 잘못된 곳으로 갔습니다. 역접에 접속사가 맞겠네요. AJ 앨리스는 원했습니다. 무엇을? 그의 생각을 정리할 것을. 자, 그래서 그는 산책을 갔습니다. 또 하나의 동사네요. 조동사 뒤에 조동사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Therefore는 부사입니다. 접전부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여기서 부사는 부사예요. 접속부사는요, 부사입니다. Therefore이라든지, 뭐, however이라든지, 대표적이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뭐, moreover이라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부사입니다. 부사. 다 부사예요. 부사라는 것은 접속사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속부사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접속부사. 저는 왜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헷갈림으로 몰아넣는지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접속 아니고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접속, 부사 하지 마시고 접속, 부사, 접속, 부사, 부사입니다. 뭐 강조 부사, 장소 부사, 뭐 무슨 부사, 무슨 부사 전부 다 품사가 뭐다? 부사라는 거. 접속 부사 아니고요. 접속, 부사, 부사, 부사, 부사. 그래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라는 등접속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상호접속사인데요. 상호접속사는 두 개가 짝을 이룬다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짝맞추기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Both A and B. A, B 둘 다. Either A or B. A 또는 B 둘중 어떤 하나.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양자 부정.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마저도. 그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상관접속사. 누구나 해외에 가면 한 번쯤은 발음 해보고 싶어 하는 상관접속사입니다만은 실제로 쉽지 않아요. 자, we find the fullness of life not only in options, but also. Not only in options 뿐만 아니라 but 뒤에 also는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없어도 돼요. 그래서 not only A, but B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not A, but B 구조를 가지면서 A가 아니라 B다 정도의 상호접속사, 짝맞추기. 상호접속사는 짝맞추기 문제가 가끔 출제해야 되는데, 그냥 뭐, 훗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훗, 보너스 문제. 틀리면 전국 꼴등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e are a very hospitable couple. 우리는 굉장히 친절한 커플입니다. Two 빈칸 friends and strangers. 뒤에 and가 있기 때문에 both A and B. 친구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 둘 다에게 모두 친절한 커플입니다. 닥터 리라는 사람은 역시 명사 뒤에 컴마 컴마 명사 꾸며주는 것인데 명사가 들어있다는 것은 두 개가 동격일 때 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Firmly believes 확고하게 믿습니다. 무엇을 대절에 믿습니다. 지구가 not only ours but also theirs. 우리의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라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구조가 지금은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접속사, 상관접속사는 개념적으로 설명드릴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e-마케팅 환경에서 지금 문제의 정답 맞히는 것뿐만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구조를 정확하게 잡아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정확한 해석에 있습니다.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걸어놓겠지요. e-마케팅 환경에서까지 끝났습니다. conventional wholesaler, conventional 굉장히 관습적인 뭐 예전이라는 쪽 약간은 못 마땅하게 받는 표현인데요. 그 도매 상대의 네트워크는 작동이 될 것입니다. 빈칸 뒤에 지금 작동 대단 자동사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네, 효율적으로, 네, 그리고 경

경제적으로 둘다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부정 해석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놀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neither A nor B라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둘다 작동되지 않겠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2번, the payment는 should be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지불은 만들어져야 됩니다까지 끊어보시겠습니다. On 빈칸 before the day of your schedule check-in. 당시 예정된 체크인의 날짜에 전에. 여러분들, on이라는 게 on the day, 그 날짜에. 그리고 before도 마찬가지. before the day. 이런 식으로써 목적어 두 개가 공유가 되죠. 목적어 두개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되어도 의미가 통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은 뭐다? 없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 거다.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생략했을 때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면 생략하지 않습니다. 공통된 것은, 중복된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 날짜 또는 그 날짜 전에. 그 예정된 체크인 날짜가 있을 때그 날짜 또는 그 날짜 전에 지불되어져야 된다고 맞는 거겠죠. 등이접 속사 5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벗과의 예는 같은 거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반 탈락이에요. 둘다 되거나 둘다안될 테니까. and는 그리고라는 것인데 c번이 문법적으로 안 되지는 않습니다. 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갑니다. 예정된 체크 날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레는 그 날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짜에 지불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지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and가 들어가면 그 날짜에 그리고 전에 두번 내는 겁니다. 예정된 체크인 날짜에 지불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에 지불되어져야 된다. 두번 지불, 두번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가장 최저가를 찾아서 호텔을 가는데 그 체크인 날짜에 그리고 그 전에 두번 내시겠습니까? C번 고르신 분들은 앞으로 호텔 가실 때두번 내세요. 두번 내셔야 돼요. 아닙니다. 또한 날짜에 또는 그 전에. 이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행 가서 안 싸워요, 여러분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The methods. 역시 문장의 첫 명사 주어인데. 자,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주어 뒤에 이렇게 ed 형태가 있을 때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올 것이고 이게 만약에 분사라면 분사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뒤에 목적어가 없을 테죠. 구분되시겠습니까? 지금 made라는 게 동사입니까? 아니면 주어를 꾸며주는 분사입니까? 분사죠. 그죠? 그 방식이 만들었습니다. 아니고요. 만들어진. by Peirce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방식은 is not 빈칸 about Libya. but also라는 두 번째 상관접속사 덩어리가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 앞쪽에는 그것이랑 짝을 만드는 조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not only가 정답이겠죠. 그 리비아뿐만 아니라 about the countries supporting terrorist groups. 그 테러리스트 그룹을 지지하는 국가들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지금 not only about Libya까지 끊어보시고요. but also about the countries까지 역시 전명구죠. 그 전명구 뒤에 ing 구조 보이십니까? 자, 명사 뒤에 ing 구조는 역시 그것을 꾸며주는 분사일 텐데 ing는 능동의 분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뒤에 목적어 명사를 수반하면서 뒤에 나오는 이 테러리스트 그룹을 지지하는 국가들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분사까지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4번, 큰 텔레비전 스크린들은 위치가 되었습니다까지 동사 기준점 끊어보시겠습니다. 끝났죠? 수동태입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at부터 end까지 전명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명구가 수반되겠습니다. 지금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제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접속사 문제라고 등이 접속사만 다 정답,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리고 습관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뭐 투부정사 문제 공부를 했으면 투부정사만 정답. 이렇게 하면 그 중학생 시절에 잘못된 습관이 또 되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구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지라는 것도 한번 평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인데 A번 all 이라든지 most라든지 other. 자, 이런 식의 부분 형용사들 얘네들은요. 공통적으로 셀수 있는 가산명사라면 복수명사 꾸며줍니다. 혹은 이제 불가산명사, 셀수 없는 명사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를 가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셀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산 명사는 하나라는 단수, 두 개 이상이라는 복수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산 명사일 때는 복수 명사를 꾸며주고요. 혹은 셀수 없는 불가산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and라는 단수 형태의 명사이기 때문에 either이 정답이에요. Either side, either end of the stadium. 그 경기장의 양쪽 끝에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로 시작하는 것은 단수 명사. 이거 중요한 개념 하나 가보시겠습니다. 이는 단수다. 이는 단수입니다. 이는 단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Every, each, either. 이런 식의 단어들이 모두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네, every, each, either. 이는 단수입니다. 이는 단수입니다. 이는 단수, 이는 단수. Every, each, either는 뭐다? 단수 명사. Every, each, either은 뭐다? 단수 명사. 이게 단수 괴물이거든요. 암기하지 않으면 꿈에 나타나는 단수 괴물. Every, each, either은 단수 명사. Every, each, either은 단수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E랑 디귿은 굉장히 닮았어요. 예전에 그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디귿을 아마 이를 참조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할 정도로. 네. 보세요. 디귿 대신에 이를 써도 이질감이 없죠? 단수, 단수. 누가 단수잖아요. 단수. 그 키보드 보시면 여러분들 대문자도 이렇게 씁니다. 키보드 보시면 이랑 디귿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걸 보더라도 이는 단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죠? 이는 단수입니다, 여러분들. Every, each, either. 단수 명사. 단수 명사. EBS. 단수.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육 방송. 단수. 네, 이는 단수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The boss of the company, as well as many employees.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라는 일종의 준등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보다는 전치사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완전한 전치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as well as라든지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얘네들은 뒤에 명사, 뭐 동사, 뭐 ing 등등등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석만 맞으면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전치사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뿐만 아니고 회사의 보스조차도 해석상 보스가 초점이 되겠네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보스조차도, 여러분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조차도 라고 한다면 당신, 너란 대상이 해석상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스란 천명사에 맞춰가지고 단수 형태 동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as well as랑 rather than 두 가지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일반적인 등위 접속사는 아니고 약간 준등위 접속사 개념으로서 해석만 맞다면 명사, 동사, 동명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는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Anti-virus medications는 자, 보세요. 이거 지금 해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사요? 동사라면 뒤에 명사가 나올 텐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사인 거예요. 최근 몇 년간 개발됐었던 엔티바이러스의 메디케이션 의약품들은요, 여기까지가 천명사 주어겠고, 꾸며주는 분사가 되는 거예요. 빈칸이 동사가 되겠고요. Many psychological effect라는 목적어를 받고 있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몸에 전면구 뒤따르겠고요. 자,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죠.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 medications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 안 되겠고요. B번과 C번 해석 문제인데, 쓰면 head라는 것은 과거에 가졌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약품들이 이런 효과를 과거에 가졌었다. 그냥 과거의 시점에 발생됐었다라고 얘기한 게 맞을까? 현재 시제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금 해석상 공부했었던 것들을 다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시제 뭐다? 늘, 항상, 언제나,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늘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 메디케이션, 의약품들이 이런 영향을,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늘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have라는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제, 일반적인 사실. 현재 시제, 일반적인 사실. 언제나 늘 항상. 가장 작게는 개인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동작. 저는 6시에 기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크게
회사에서는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 이 극장에서는 녹화가 허락되지 않아요. 현재 시제. 더 크게는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100도씨에서 물이 끓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현재를 받는 것인데, 그 중에서 회사의 규정, 규칙 같은 것들이 가장 빈도가 높긴 합니다. 토익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번. 아,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법적 개념인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did가 동사하고요. supplies. 이게 주어죠. 동사주가 바뀌었네. 여러분들, 일반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에서요. 동사가 주어 왼쪽으로 이렇게 앞서는 거, 위치가 바뀌는 거. 이걸 우리는 무슨 치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참치, 삼치, 꽁치 아니고요. 도치라고 표현을 해요. 동사 주어가 바뀐다. 도치. 도치를 만드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어 도치가 있습니다. 즉, 영어에서는 문두에 부정어 나오면 동사 주어가 반드시 도치가 돼요. 이거는 영어에서 정해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에서는요, 필수는 아니거든? 근데 약간 선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어제 여자친구한테 거짓말 치고 술 먹으러 나갔어요. 그럴 때 눈치를 챈 거야. 그때 여친이 막 전화 와가지고, 어제 너 전화 꺼놓고 술 마셨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아,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 막, 아, 절대로! 부정어 먼저 나오거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안 갔어, 나! 이거예요. 절대로! 부정어 뒤에 안 갔어, 나! 이런 식으로 써. 동사랑 주어가 도치가 되죠. 근데 우리는 필수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문두에 있으면 반드시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not only, but also 구문에서요. not only도 일종의 부정어거든요. not이 있으니까 부정어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문두에 있으면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되는 거예요. C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업체가 잘못된 부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잘못된 부서로 보냈다라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not only가 문두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의 중간에 동사를 꾸며주겠죠? not only sent, 이런 식으로 써. the suppliers, not only가 이렇게 주어 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 과거로 sent라고 쓰는 것인데, 네, 지금 문두로 나오면서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됐습니다. 조금 약간 지엽적인데, 가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 도치가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많은. 그래도 모르면 당황스러우니까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8번. The speaker did not know. 알지 못했습니다. 자, 무엇을? 그 주제를까지 끊어 보시고요. 빈칸 뒤에 그는 잘 연설하지 못했다라는 또 하나의 주어 동사죠. 빈칸에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부사, however, 부사요. 그러나 부사입니다. But은 등의 접속사요. 등의 접속사. 하지만 해석이 비슷하지만 however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therefore도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o가 정답이겠죠? 네, 일반적인 독립된 두 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게 맞겠고요. 아니, 선생님, 지금 왼쪽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놀이 정답 아닙니까? 놀 뒤에는요, 동사주어가 도치가 되어줘야 돼요. 부정어 도치. 부정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그래서 놀 뒤에는 동사주어입니다. 만약에 놀이 쓰려면 그 연설자는 주제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놀, 그 다음에 동사가 did. 과거니까 did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다른 주어가 쓰여져야 돼요. nor did, 뭐 his, assistant, 뭐 이런 식으로 써. 그 연설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조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쓴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도치 구문이 아니라 그냥 독립된 주어 동사가 어순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의 접속사 s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우리 so와 for 등의 접속사 이두 가지는 왼쪽에도 독립된 절, 뒤에도 반드시 주어 동사가 독립된 절로 나와줘야 돼요. 다른 품사와 품사, 명사랑 명사 등을 이어주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If you have not yet extended. 접속사죠. 당시 만약에 연장하지 못했다면 너의 멤버십을 우리의 월간 사보를 위해 가지고 콤마까지 부사절 빠지겠습니다. You can 빈칸 sign up online today or 뒤에 or 있죠. 짝맞추기 상언 접속사 either A or B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유통센터에 직접 in person 직접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either A or B 구조가 정답이 되겠고요.

0: Queen Deferral's Door은 닫힐 것입니다. 수동태 끝났죠? 자, May 2nd. 참고로 날짜를 읽으실 때는 May 2가 아니에요. 날짜의 일은 서술로 가는 겁니다.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써. 자, 그리고 5일. 지금 두 개의 숫자가 날짜가 대등하게 이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In observance of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준수해서라는 겁니다. 국가 공휴일을 준수해서. 우리 observe라는 동사가요.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다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observance 준수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 개의 숫자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an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와 B가 같은 거니까 동반 탈락이겠죠? 어일서는 부사입니다. 얘는 등접속사로서 같은 성분을 대등하게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번 정답이 됐었던 문제까지. 자, 지금까지 접속사 중에서도 가장 쉬웠었던 등이 상관접속사였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관계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성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네 번째로 만나 뵙네요. 네 번째 시간은 이것도 시험에서 꼭 출제하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가 대상과 허용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한 4, 5년 전에 새로 들어온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시험에서 뭐별 이변 없는 하나는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도 설명을 드릴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의 기간인데 허가 대상 행위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했을 때 말하는 개발 행위는 막연하게, 저기에서 개발 행위 하네? 저기에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 행위 하네? 재개발, 재건축하는 개발 행위 하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개발 행위가 아니고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6가지 행위가 첫 번째는 건물의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 형질 변경은 철토 깎는 거죠. 성토 쌓는 거죠. 정지 다지는 거죠. 포장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철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거, 모양을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토석을 제쳐내는 거, 흙, 모래, 자갈을 제쳐내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뭐 바꿔야 된다? 허가 받고 하셔야 되는데, 왜이 여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섯 가지 행위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꼭 숙지하셔야 될 단어가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그러니까 여섯 가지 행위를 과거부터 허가를 받은 적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이런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주로 도시뿐만 아니라 비도시 모든 국토 공간 전체에 대해서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여섯 가지 행위성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요.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뭐 받은 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허가 대상 행위 여섯 가지는 기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건물의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작물

설치,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이고요. 네 번째는 토석을 채취하는 거, 네 번째는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인데요. 좀 전에 봤던 여섯 가지죠. 개발 행위 여섯 가지. 그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를 누군가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는데, 그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것인지, 이 프로세스가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의 절차인데, 절차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절차는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지 세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 여러분이 이만한 산이 있는데, 요 산에서 요만큼의 토석을 한번 채취해 보려고 할게요.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토석 채취를 하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뭘할 거냐면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허가권자는 누구냐? 이러니까 특, 광, 시장, 군수입니다. 에게 허가 신청을 제기하겠죠. 그럼 허가권자는 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민할 겁니다. 무슨 고민할 거냐면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 두 개의 고민을 하겠죠. 근데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라고 하는 고민은 천년의 고민을 하면 안 되고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며칠이 되냐면 15일 안에 허가를 내주면 뭘 주고? 허가증을 주고요. 증을 받은 사람은 허가증이 나왔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착수하겠죠. 언젠가는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 절차로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절차는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불허가가 나는지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통지를 하면 된다.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이 15일 안에 진행이 됩니다. 자, 고민 끝에 허가 불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고민을 할 때요.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고민할 때 자의적으로 고민하진 않겠죠. 그리고 재량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민을 할 때는요, 허가의 기준 같은 게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어야 되고, 허가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 허가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그쵸? 허가를 내주면 되고,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럼 허가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총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건물의 건축은 아닙니다. 형질 변경할 때만 따져요.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 면적이 적합해야 돼요. 규모의 적합성 또는 면적의 적합성, 이래 이야기합니다.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형질 변경하고자 한 곳의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형질 변경의 면적이 다른데, 이걸 제가 잠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그 용도 지역이 첫 번째, 주거 지역이거나, 상업 지역이거나, 자연 녹지거나요, 생산 녹지 지역에서 만약에 형질 변경하죠. 그러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줘요. 허가권자 동생이 주거 지역에서 15,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하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허가권자 동생이라 하더라도 허가 못 내줍니다. 왜? 기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주거지역은 얼마까지만 내준다고요? 1만 미만일 때만 허가 내줄지 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나 보전녹지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1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 1번, 2번에 없는 나머지 용도지역이 어딥니까? 공업지역이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여러분들이

1. 자, 보세요. 나머지 얼마? 3만. 그래서 요 면적에 적합하면 그때 써야 허가 나오고 요 면적을 벗어나버리죠. 그럼 허가는 못 내어줍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면적의 적합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개발행위가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놨더라. 그러면 요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곳에서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허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준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허가권자와 사업 시행자가 동일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인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청취를 하게끔 그런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개발행위가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요 기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럼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준들이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후진국들은 어떤 기준들이 고무줄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기준을 명확히 딱 법에 못을 박아놔 놓고, 요게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기준. 첫 번째 뭐라고요? 면적의 적합성. 두 번째,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놨으면 계획에 위반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준다? 허가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줘요. 기준에 맞았어. 그럼 허가를 내줘. 허가를 내줄 때는요, 단순 허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조건입니다. 조건은 여러분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기대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건부 허가를 내주시는데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조건을 받을 그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여기에서, 그래, 그 조건으로 내가 할게. 라고 오케이 사인이 나면 조건부 허가를 낼수 있고, 조건은 이행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조건이니까 불확실하겠죠. 조건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을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걸 확실하게 바꿔주는 방법은 결국은 이행을 안 하는 경우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이죠, 돈. 그래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해줄 때는 여기에 따르는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는데, 이행 보증금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는 딱한 개입니다. 이행 보증금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공공일 때는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거로 안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행 보증금을 안 내냐면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 보증금은요, 전체 공사비, 금이죠.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행을 보증하는 돈입니다. 이행이 잘 되면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당연히 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행 보증금은 전체 공사비의 얼마를 내게 되냐면 법에서 20%를 내야 됩니다. 20%. 크죠? 엄청 크죠? 왜냐면 이런 개발행위라는 공사비가 1, 2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어떨 때는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의 20%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놓고 이행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다시 돌려주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보증금 받아놨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행위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뭘 봤냐면 준공공사를 봤는데, 자, 좀 전에 개발의 허가상 요 여섯 가지를 말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물의 건축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네요. 공작물도요. 준공 검사를 받겠네요.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준공 검사 받겠습니까? 받겠네요. 형질 변경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석을 채취했거든요. 제대로 했는지 준공 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준공 검사 받아 안 받아요? 그죠? 토지를 분할했다는 것은 한 필지 1번지 토지를 1-1, 2번지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크레인 가가지고 토지를 찢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상에 1번지로 돼 있으면 그 1-1, 2번지로 토지를 나눌 때 필요한 거는 볼펜 한 자루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형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분할은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개발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즉,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요, 외형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개발 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준공검사 대상은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까지가 준공검사고, 그죠? 토지 분할이고 토석 채취까지가 준공검사고,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이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래 되면 답이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의 개발 행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미를 넣습니다. 요네개 사이에. 그러면 이게 시험장에서는 문장이 잘안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공검사, 개발 행위 허가에서 준공검사란 말이 나오면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란 말이 그 문장 속에 있는지를 조심해서 좀 읽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은 이론 강의에서 관념 속에서 파악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나 또 문제를 풀면서 또몇번 틀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 그때 자극이 돼서 기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체킹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의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궁금한 게이 다섯 가지 기준을 우리 대한민국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적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에 강남에서 여러분들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강남 삼성동 한복판에서 형질 변경할 때하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형질 변경할 때하고 똑같아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글자 내지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게 서울 강남에서 할 때하고 그다음에 성산 일출봉에서 제주도에서 할 때하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기준의 잣대를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상식입니까? 이 자가 달라지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성산 일출봉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하고 서울 강남에서 할 때하고 개발행위의 잣대가 같을 수는 없겠죠. 어디가 더 세밀한 잣대, 현미경을 갖다 대야 됩니까? 그렇죠. 제주도죠. 제주도. 그래서 이 개발행위라는 다섯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이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3등분 하면요, 어떤 용도가 나오냐면요, 용도 지역 21개를 3개를 쪼개거든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시가와 용도. 개발이 다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3개로 나눠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내고 있죠, 요즘. 국토 공간을 3등분을 하면 시가와 용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유보 용도. 유보란 것은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유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보전. 그죠? 보전인 것은 개발을 원하는 곳이겠죠. 자, 이세 가지 용도로 나누고요. 이세 가지 용도 지역 안에서 1년에 개발행위가 벌어질 때그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데, 첫 번째,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주상공업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유보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를 말해요. 그리고 보존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보존자들 하는 거.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이래 되는데, 시가와 용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100% 적용하면 돼요. 유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기준을. 보존 용도는 당연히 개발행위를 하면 좀 억제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것이다. 강화하겠죠. 이렇게 해서 국토공간을 3등분해서 그게 시가와 용도에서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유보 용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또는 막을 수 있다, 완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보존 용도는 뭐한다? 강화한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을 해가지고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그다음에 보존 용도 이렇게 해서 용도 구분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라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신청서는요.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그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누가 되냐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한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이죠.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면 됩니다. 천천히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며칠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그죠? 환, 경오염방지, 경관이나 조경, 위, 해방지, 기, 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두 문자 따서 환경위기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환경위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환경오염방지, 허가 신청서를 할 때, 경관이나 조경, 위해방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그래서 이걸 두 문자 따면 환경위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환, 경, 위, 기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요네 가지 두 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환, 경, 위, 기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환, 경, 위, 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조건. 근데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붙입니까? 조건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뭘 드린다? 의견을 드린다. 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총 다섯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에 적합해야 된다? 면적에 적합해라. 두 번째는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위배되지 마라. 그러고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사업에 지장을 준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 시행자는 서울시장이고,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일 때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공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뭐 어떻게 돼 있다? 의견 청취를 하라. 이렇게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다고 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요? 허가. 기준이 안 맞죠? 그럼 허가 넣는다, 안 넣는다? 불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서 뭐에 적합하라고 했습니까? 면적에 적합하라고 되는데, 그 면적은 뭐할때 면적이냐면, 용도 지역에서 형질 변경할 때만 그 면적을 따지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에서는 면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면적인데, 그 형질 변경의 면적이 용도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암기법은 말씀드렸죠. 주, 상, 자, 생일, 자, 보, 시, 오.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 얼마? 3만. 이렇게 해서 형질 변경 면적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 보 5천 미만. 나머지 얼마? 3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국토공간을 좀 전에 제가 3등분 할수 있다고 했죠. 국토공간을. 자, 개발이 되는 무슨 용도? 시가와. 그 다음에 유보. 그 다음에 보전.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하는데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추상공업지역인데, 추상공업지역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정의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가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그대로 정의하느라 해석론을 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 두시면 훨씬 더 나중에 책 읽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반면에 유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 기준을 마구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고 또는 말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데라고 하니까 계획 관리, 생산 관리, 그다음에 자연 녹지, 요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전은요, 기준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강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를 말하냐면, 보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보전 녹지. 이렇게 해서 보전자들한 것은 우리가 기준을 뭐 한다?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을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개발법이나 나중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때 국토공간을 3등분하는 거,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나누는 것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용도적의 개념과 맞물려서 기획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그대로. 유보 용도는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 또는 완화. 보전 용도는요? 자연환경 보전, 농림, 보전녹지, 보전관리.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한다. 그래서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보전금은 공사비 20% 낸다고 했죠? 근데 누구는 안 냅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공공이죠, 공공. 공공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하죠. 그럼 이행보전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행보전금은 공사비의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제가 20%.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행이 잘 되면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즉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준공검사 이철차에 대한 프로세스죠. 근데 준공검사는 외형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행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의 개발 행위는 외형 변화가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그죠?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외형 변화가 없으니까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옛날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없다가 한 7, 8년 된걸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그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우리 개발행위 파트에 들어온 시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만드는데라고 하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어디는 아니에요? 주상공업은 아니네요. 주상공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시가와 용도죠. 시가와 용도가 아닌데입니다. 아닌데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다음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내용은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아니라니까요. 주상공은 안 된다니까. 어디에 된다고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상공은 제외하고 지정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 딱 기억해 두시면 중심을 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에다가 규제를 갖다 더 심하게 해야 됩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풀어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금표율이 얼마냐면 40인데 얼마를 정해준다? 10% 완화시켜주네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생산녹지는요. 원래 금표율이 얼마야? 20%죠. 그러니까 얼마를 정해준다? 30.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씩 완화시켜줍니까? 10%씩을 완화시켜주네요. 근데 뭐는 없네요. 보전녹지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죠. 요거는 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공정률은 계획 관리에서만 125%고 나머지는 완화가 없다. 그래서 숫자 암기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9강이고요. 오늘도 여가생활 영단어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놀이공원, 박물관, 기차역 같은 곳에 자주 가나요? 이런 장소에서는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은 주말이나 방학에 가보면 좋을 만한 장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장소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말 뜻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관람차도 있고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도 있고요. 또 오른쪽엔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죠?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박물관 그리고 기차역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영단어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자, 여기 단어에서요. amusement에 한번 밑줄 쳐 볼게요. amusement라고 하면 재미나 오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가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이 되는 겁니다. amusement park, 조금 긴 단어지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amusement park, A-M-U-S-E-M-E-N-T. 그리고 park, P-A-R-K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요, 강세를 amusement park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amusement park. 한 번 더, amusement park. 네, 놀이공원입니다. 자,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의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on my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어디에 가자는 걸까요? 놀이공원에 가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언제 가자?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가자.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a roller coaster in this amusement park 라고 했습니다. 이 amusement park에는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표현 amusement park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station 하면요, 역이나 정거장을 의미해요. 우리 기차역 혹은 지하철역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station 이렇게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어볼게요. station. 한 번 더. station. 네, 역이나 정거장이고요.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 바로 외워서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tation as T-A-T-I-O-N 읽어볼 땐 statio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waited for the train at the station 이라고 했어요. 나는 기차를 기다렸대요. 근데 어디서 기다렸을까요? At the station이니까 역에서 기다렸겠죠.